0: 시청각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시청각 장애인 이야기 미래복지재단 헬렌 켈러 센터 홍희미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1: 오늘은 시청각 장애 아동 가족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0: 예.
1: 제가 시청각 장애 아동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이제 중복 장애를 많이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증 아이들인데 이제 이 아이들이 아기 때부터 매우 바빠요.
0: 어? 아기 때부터 바쁘다고요?
1: 네, 왜냐하면 아이가 장애가 이제 중복으로 있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재활 치료를 이제 많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납병동이라는 곳을 되게 좋아하세요.
0: 납병동?
1: 네, 납병동이 어떤 곳이냐면 이제 거의 큰 대학병원이나 이런 게 부설로 있기도 하고 또 이제 그냥 납병동 재활병원 같은 곳에 부설로 있는 건데 이제 장애 아동들만 집중적으로 이제 난 10시부터 오후 한 2, 3시까지
0: 오전 10시부터
1: 오전 10시부터 오후 2, 3시까지 그냥 이렇게 거기 들어가면 일단 여러 가지 재활 치료를 한 곳에서 받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시는 걸 너무 좋아하셔서 이제 거기를 대기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납병동에 이제 가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이 납병동은 거의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또 이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부족한 거 음악 치료라든가 또는 뭐 미술 치료, 언어 치료 이런 것들 또 받고 그럼 집에 가면 거의 한 5, 6시. 어머님도 지치시고 아이도 지치시고 굉장히 바쁘신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이 케어를 많이 하시잖아요.
0: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1: 그래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죠.
0: 그러면 헬렌 켈러 센터에서 장애아동 가족을 위한 지원도 하고 계신 건가요?
1: 네. 저희가 이제 장애 그 센터에서 가족마다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저희가 이제 좀 맞춤형으로 지원을 이제 해드리는데요. 이제 장애아동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들 이제 상담이 필요해서 요청하시면 상담 서비스 센터를 연결해서 이제 저희가 지원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저희 그 교육이 저희가 이제 센터에서 제공해드리는 교육은 가정을 방문해서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0: 직접 방문해서.
1: 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과 어머님의 이 그 관계가 굉장히 밀착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또 부모님이 변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0: 헬렌 켈러 센터에서 가족 상황에 맞춰서 상담과 지원을 연결을 하고 계신데요.
1: 네.
0: 어떤 사연이 있고 어떤 도움을 드렸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1: 제가 이제 좀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대구에 사는 그 부모님이신데 차지증후군이에요. 아동이.
0: 차지증후군.
1: 네, 차지증후군. 그래서 이제 서울의 아산병원에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아산병원에 오셨을 때 저희가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센터를 방문하셨는데 이제 대구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인프라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구에

0: 있는 선생님을 연계해서 이제 집에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때 그 아동이 사실은 그 차지 아동들은 심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심장 수술이 두 번을 한 거예요, 이 친구가. 근데도 수술이 성공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수술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이 친구가 세 번째 수술을 받아야만 학교에 입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너무 작고 성장도 느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부모님이 이제 세 번째 수술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인테이크를 할때 어머님한테 어머님 아이 수술은 꼭 받으셔야 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그 어머님이 이 어머님이 되게 젊으셨어요. 젊은 어머님이시고 아이를 혼자 키우고 계셨어요. 이혼을 하셔서 아빠가 없이. 근데 그 어머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자기는 아이가 심장 수술을 안 받으면 위험하지만 이 아이가 한번 수술을 받으면 그동안 발달을 시켜서 이렇게 어느 정도 상태를 업그레이드 시켜 놓은 게 다시 퇴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이걸 두번 겪으시니까 너무 힘드신 거죠. 그래서 우시면서 저한테, 우리 아이가 너무 위험한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이 아이가 조금 더 성장했을 때, 수술시키고 싶다. 그래서, 막 이렇게 우셨었거든요. 그래서 심리 상태도 되게 불안하셨어요. 근데, 이 어머님이 그리고 굉장히 우울하셨는데, 이 선생님이 방문하셔서 이제 교육을 하셨는데, 저희가, 한 번만 선생님한테 이제 이렇게 교육비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이 그 아이의 상태를 보고, 아, 안 되겠다. 자기가 무료로 한번더 해주겠다.
1: 자발적으로.
0: 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육한 지가 한 3년 넘었거든요.
1: 꽤 됐네요.
0: 네. 그러니까 아이도 많이 발달을 했고, 네.
1: 다행입니다.
0: 성장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잘 앉지도 못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손 잡아주면 일어나서 조금씩 걷는 정도로 성장을 했고, 어머님이 많이 바뀌셨어요. 처음에는 어머님이 굉장히 우울하시고, 부정적이셨는데 이 선생님이 가실 때마다 어머님을 심리적으로 지원해 드린 거예요. 아이도 교육해 드리고 어머님도 심리적으로 지원을 해 드려서 지금은 어머님이 굉장히 적극적이 되셨고 제가 작년에 이제 어머님 그 납병동에 있을 때 가서 뵀거든요. 근데 표정이 아주 밝아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어머님들이 상담을 통해서 또 이런 선생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런 것들이 이 장애 가족에게는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1: 그런 교육하시는 선생님들 저희가 좀 칭찬을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0: 그렇죠. 네, 많이 굉장히 힘드세요. 방문해서
1: 그러니까요.
0: 교육하는 게
1: 예.
0: 근데도 너무 열심히 기쁘게 해주고 계세요.
1: 마음으로 박수를 좀
0: 네,
1: 쳐드리겠습니다. 예.
0: 응원해드려야겠습니다.
1: 또 다른 서비스도 있을까요?
0: 네, 이제 저희가 장애아동 가족들이 함께 참석하는 숲체험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가족 캠프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숲체험은 그냥 하루에 하루 온 가족이 이제 그 자연 속에서 이제 이렇게 지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거고요. 이제 가족 여행은 한 2박 3일 정도 이제 여행을 형제 자매들도 같이 이렇게 와서 프로그램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올해는 그 7월 16일에서부터 18일까지 가평으로 갔다 왔어요.
1: 아, 어떠셨나요?
0: 가평에 이제 보니까 그 아이들을 컨셉으로 하는 키드 펜션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재밌게 수영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1: 프로그램 참가하시는 분들의 반응, 만족도도 궁금한데요. 좋아들
0: 부모님들은 일단
1: 하시죠.
0: 만족도가 너무 좋으시고요. 저희가 또 형제 자매들은 따로 이번에는 가평에 아이들은 키즈카페 놀고 그다음에 이제 그 형제 자매들은 이제 그또 다른 곳에서 놀게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고요. 이번에 참석한 그 친구 중에 중1, 중2 형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무서운 중2병 우리나라. 근데도 이
1: 표정만 봐도
0: 중2
1: 알수 있죠.
0: 네, 처음에는 이렇게 표정이 너무 어두웠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왔는데 갈 때는 저랑 박수 이렇게 하이파이브 치고,
1: 하이파이브까지.
0: 예,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이러면서 또 봬요. 이러고 가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1: 정말 재밌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것 같은데요.
0: 네.
1: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좀더 소개를 해
0: 제가
1: 주시죠.
0: 이제 일단 아이들이, 이번에 참석한 아이들, 사실은 저희는 힐링 프로그램으로 좀더 중증 아이들을 좀 이렇게 받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신청을 받다 보니까 아이들이 상태가 더 좋은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또, 그리고 또좀 많이 크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제가 너무 감사했던 거는 이 아이들이 이제 그 작년에는 저희가 제주도로 캠프를 갔을 때는 네, 아동들이 거의 위로간 끼고 있고 특수 분유 먹고 있고 이래서 음식을 부모님하고 형제 자매들이 같이 못 먹었거든요. 사실 그걸 좀 부모님이 아쉬워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참석한 친구들은 다 같이 저희가 준비한 음식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녁 둘째 날 저녁 때 저희가 이제 가평이랑 이제 춘천으로 가니까 거기 닭갈비
1: 먹어야죠.
0: 네, 먹어야 되잖아요. 예. 닭갈비를 이렇게 이제 먹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 가족마다 이렇게 테이블로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가족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아, 우리 아이들도 이제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냥 보면 아 장애아동 가족 아니네 이런 뭐 특별히 장애아동 가족 같이 보이지도 않고 아이들도 즐겁게 막 이렇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교육을 잘 받고 치료를 받아서 자라면서 변화가 되니까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구나 그 모습이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1: 부모님들은 또 아이들이 그렇게 변화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마음이
0: 그쵸?
1: 들었을까요?
0: 네, 아이들 그런 모습 보면서 이제 너무 부모님들도 감사하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사실은 이렇게 그 부모 모임을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저희가 바로 내일 토요일에 이 가평 여행의 뒤풀이 여행.
1: 뒤풀이 여행.
0: 네, 뒤풀이 이제 그 여행이라기보다는 부모 뒤풀이 겸 부모 간담회. 네. 이제 보통은 참석을 잘 안 하시는데 네. 이번에 그래도 다 참석은 못 하시지만 이제 참석을 또 하셔서 맛있는 거 먹고 또 부모님들끼리 이야기하고 예. 하는 시간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1: 제가 보니까 센터장님도 굉장히 신나셨던 것 같은데요.
0: 네, 저도 너무 재밌었죠. 가면은 제가 제일 신나서 왔다 갔다 해요.
1: 보람도 많이 느끼셨죠.
0: 그럼요, 보람도 많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1: 그렇군요. 네. 자, 시청각 장애인 이야기 오늘은 시청각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과 가족 지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미래복지재단 헬렌 켈러 센터 홍유민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다비치의 나의 올인 연인에게.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발달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발달 장애인과의 동행, 발달 매거진 우채윤 발행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자폐 스펙트럼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폐 스펙트럼의 특징은 보통 자기만의 세계에 있어서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2: 네, 예전에는 뭔가 일반적인 발달과 다르고 소통이 힘들고 또 표현을 잘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선 원인을 간단히 살펴볼 건데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정확한 단일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임신 초기 뇌 발달 과정에서 유전적 요인과 신경생물학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는 신경발달 장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잘못된 양육 방식이나 예방접종 때문에 발생하지는 않고요. 유전적 요인이 자폐 발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수백 개의 유전자 변이나 돌연 변이가 뇌의 구조 및 신경세포 연결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경생물학적인 요인도 또 있는데요. 생후 초기 뇌세포가 연결되고 불필요한 신경망을 정리하는 그 가지치기 하는 과정인데 그때 이상이 생기거나 감각을 처리하는 뇌부위, 그러니까 편도체 같은 곳에서 어떤 기능적인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고령 출산, 임신 중 산모의 감염이나 면역 반응, 출생 시 저체중 이러한 미세한 외부 요인이 유전적인 소인과 결합해서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해요. 이러한 원인을 말씀 나누다 보면 부모님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문이 있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이런 것들이 혹시 개선 또는 완치될 수 있나요? 하는 질문이거든요. 그에 대한 답은 현재까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완치하는 방법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 예, 부모님들은 실망스러울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완치하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까요?
2: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완치시켜주겠다면서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곳이나 개인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완치는 없다고 그러니까 공신력 있는 전 세계 의학단체에서 발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증거를 기반한 중재법들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핵심 증상을 완화하거나 적응적 행동을 발달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료와 교육이 잘 이루어지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진단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게 잘 발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럼에도 특성은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완치라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얼마나 일상생활에서 독립적으로 잘 살 수 있는지 사회 안에서 얼마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잘 영위하며 살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보통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기능 수준과 예우는 만 5, 6세경에 검사된 IQ와 언어구사 능력이 좌우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빠른 진단과 그에 맞는 치료와 교육이 필요한 거고요.
1: 예, 그렇군요. 중요한 내용인데요. 부모님들은 자폐 스펙트럼을 완치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다가오는 곳에 현혹당하지 않으셔야겠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어지는 많은 질문들이 만 5세가 이제 넘어가면 치료를 받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만 5, 6세에 어느 정도 예후가 정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인간의 발달이 생후 60개월까지 전반적인 발달이 이제 중요한 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발달 지연이 보이면 빠르게 개입해서 치료와 교육이 필요하고 그 시기를 발달을 이제 또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만 5세가 지나면 치료가 불필요한 것이냐? 또 그것은 아니거든요. 인간은 평생 발달하고 배워요. 오히려 5세 이후부터 교육이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 되거든요. 좀 더 자율적이고 독립적이고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려면 아이에게 잘 맞는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완치하겠다 이런 치료의 개념보다는 인간이 평생 배우고 살아가는 것처럼 아이 개개인에게 맞는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다음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유전인지 그것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세요.
1: 예, 자녀의 장애가 유전인지 궁금해하는 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부모 어느 쪽의 탓인지 알고 싶은 건 아닐 것 같고요. 원인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겠죠?
2: 네. 이 질문을 부모님들이 왜 많이 하시냐면요. 우선 아이가 자폐 진단을 받은 원인이 또 궁금하고 이제 둘째, 셋째 이런 아이를 가져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불안도 좀 큰 거죠.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원인을 갖고 있다고 보는 선천적인 장애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잘못된 양육 방식이나 애정의 문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유명한 쌍둥이 연구가 있는데요. 현재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약 15%는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나 그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말은 유전자의 돌연변이와는 관련성이 있으나 무조건 유전되는 질환은 또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다고 해서 모두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유전자의 변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해요. 중요한 것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발현에 유전자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이제 부모님의 책임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 가족 중에 뭐 경영 증상을 계속 보인다거나 치아객수 증후군이 있거나 엔젤만 증후군, 다한 증후군 등이 있다면 다 함께 이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1: 예,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선천적인 장애로 보는 거죠.
2: 네. 그래서 DSM-5에서는 신경 발달 장애 안에 들어가 있고 선천적으로 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실제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진단을 하려면 유아기 이전부터의 증상이 중요한 진단 기준이 돼요. 그런데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진단받은 후 부부의 사이가 좀 멀어지고 싸움이 잦아지고 결국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가 처음 장애로 진단을 받으면 부모님은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과 분노,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정서를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 처하면 그것이 누구 때문이냐, 뭐 누구 탓이냐 하는 원인을 탓을 자동적으로 하게 되고 우리가 신혼 때 너무 싸워서 그렇다, 당신이 아이에게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 당신 집안의 가정력 때문이다 이렇게 다양한 원인, 책임 소재를 찾는 과정을 겪는데 사실 이러한 탓을 하는 것은 연구 결과로 봤을 때도 무의미하다고 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좀 전에 선천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아무도 알 수 없는 다양한 유전과 환경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해서 아주 우연히 발생한 신경 발달의 문제거든요.
1: 예.
2: 장애의 원인을 부모에게서 찾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부모의 탓도 아닐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가정이 해체되지 않게 미래를 향해 힘을 쏟아야 하는데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부모가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긍정적인 정서 경험을 통해 뇌 발달이 더 촉진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부모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면 부모 자녀 간의 상호작용의 질과 양을 늘리게 되고 자폐성 장애를 가진 자녀의 발달이 더 증가된다는 겁니다.
1: 예,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간의 많은 상호작용, 좋은 상호작용을 많이 해야겠죠.
2: 네, 맞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고

0: 또 하나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것은 비장의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인데요. 비장의 형제자매는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의 관심이 장애 자녀에게 쏟아지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비장애 자녀가 토로하는 좌절감이나 불안을 확인하고 수용해주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비장애 자녀를 위해 시간을 따로 할애하시거나 상담을 통해서라도 비장애 자녀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1: 예, 부모님들께서는 비장애 자녀의 마음도 꼭 돌아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특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발달 매거진 우채윤 발행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전부성의 옛날 애인.

0: 윤선미 박사의 건강상식, 윤선미 보건학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자, 벌써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됐는데요. 박사님께서는 이번 달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1: 아, 제가 이번 달 정말 바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네, 9일부터 22일까지 18번의 강의가 스케줄이 되어 있고요.
0: 예.
1: 또 제가 들어야 하는 보수 교육도 15시간이나 있네요.
0: 정말 바쁘신 일정에도 또 저희와 함께 건강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시간 내주셔서 예, 감사드립니다.
1: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감사하지요. 평소에 많은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 건강 관련 이야기들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로 벌써 다섯 번째 달에 접어들었네요.
0: 아, 어느새 벌써 다섯 달째 함께하고 있는데요. 매주 다양한 주제로 건강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배우는 것도 많고요. 재미도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1: 오늘은 수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수명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아시는 이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이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요사이는 이 기능수명과 자립생활 아니면 독립생활이 기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0: 기능수명, 독립생활수명이라는 것도 있군요. 두 용어가 의미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1: 네, 좀 차이가 있는데요. 기대수명은 뭐 아시는 것처럼 평균적으로 몇 년을 살 것인가를 계산한 수치이고 건강수명은 건강에 큰 장애가 없는 상태로 몇 년을 건강하게 사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대수명은 건강한 기간과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기간을 합한 것이고 그것이 이제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핵심 질문이죠. 사망률이나 이제 인구 고령화 분석의 이 수치를 쓰는 것이고요. 건강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과 장애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건강한 기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질병 장애 부담이나 보건의료정책평가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능수명과 독립생활수명의 개념이 더해지는데요. 기능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오래 신체적, 인지적 기능을 유지하는가 하는 것이고 자립생활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또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죠. 제가 사회복지사 실습을 할 때 이 기능수명과 독립생활수명이 거의 제로가 되신 분들과 한 달 동안 생활을 했었는데요. 신체, 인지, 정서 기능들이 정말 인간으로서 예, 그 존엄성을 찾아볼 수 없게 된 상황들에 마음이 먹먹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0: 예, 정말 생각이 깊어지게 하는 문제인데요.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기간 차이가 없다면 기능수명과 자립생활수명도 같은 기간일 것 같은데요.
1: 맞습니다. 기능수명과 자립생활 또는 이제 독립생활수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가 벌어지면서 그 중요성을 더 크게 이제 알아보게 되었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훈자마을의 장수 어르신들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뭐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이제 나무 밑에 앉으셔서 와 정말 오늘 수고했네 하고 이야기하시면서 앉아계시다가 그냥 잠에 드시면서 돌아가시는 경우. 참 복받으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0: 예.
1: 2023년도 우리나라 그 통계청 생명표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균 수명은 이 83.5세로 나타나 있습니다. 남성이 80.6세, 여성은 86.4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또 다른 연구에서 2020년 전국에 있는 건강보험 자료 연구에 의하면 이 한국인의 건강 수명은 71.8세로 나오고 WHO에서 저희 한국인들에 대한 자료를 낸 것을 보면 이제 72.5세로 나타나서 약 0.7세 정도의 차이가 나 있어요. 같은 해에 또 다른 연구에서 이 한국인의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는 12.7년 정도 된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대한의학회지에서 발표된 연구에는 2008년에 그 68.9세 정도였던 이 건강 수명이 2020년에는 71.8세로 이렇게 좀 증가한 보고가 있어요.
0: 이런 차이들이 나는군요.
1: 네, 그렇습니다. 더 흥미로운 연구들을 좀 보면은요. 국립재활센터의 2014년부터 2018년 그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가지고 한국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1,262만 7,428명으로 되어 있네요. 이분들과 사망자 34만 5,595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그 자료를 활용해가지고 장애 정도와 장애 유형별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을 추정을 했는데요. 중증 장애인 남성의 기대 수명은 61.5세 정도, 건강 수명은 50.5세로 나타나고 있고요. 중증 장애 여성들의 기대 수명은 62.4세, 건강 수명은 49.7세로 50세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 연구의 기준에서 비장애인과 비교한다면 기대 수명은 그 차이가 훨씬 더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남성은 거의 뭐 20년 정도고요. 여성은 25년 정도의 이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기대 수명이 이렇게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0: 되잖아요. 기대수명 차이가 아주 매우 크게 나타나더라고요. 이 경증장애인들의 기대수명은 77.7세인데 반해서 중증장애인의 기대수명은 49.7세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1: 예.
0: 이 연구에서 이 중증장애 1급, 특별히 1급과 비장애인의 기대수명의 차이는 연구기간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 35.4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1: 장애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중증이냐 경증이냐에 따라서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가 있군요.
0: 네, 그렇습니다. 이 장애는 단순히 그냥 시각, 청각, 지체 장애만이 아니고요. 여기에 전체 등록 장애인이기 때문에 호흡기능장애, 심장, 뭐 간이나 이 신장 기능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인들에 대한 이 자료를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질병으로 인한 장애를 입지 않도록 저희가 정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이 매일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그 건강 나이를 올리느냐 내리느냐에 이것이 우리의 건강 습관들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1: 네.
0: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알라메다 카운티의 7,000명 이상 연구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그 연구에서 이 장수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것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 7가지 중에 몇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망률이 차이가 나타났어요. 자, 일단 7가지에 대한 거를 먼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까요? 자, 그 7가지는 첫 번째는 매일 7시간에서 8시간을 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식사와 식사 사이에 간식을 하지 않는 것, 셋째는 규칙적인 아침 식사를 하는 것, 넷째는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다섯째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 여섯째와 일곱째는 금주를 하고 금연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1: 네, 오늘 전해주신 7가지 습관, 건강을 위해서 매일매일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윤선미 보건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총 맞은 것처럼.
1: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백지영이 부릅니다. 총 맞은 것처럼.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네 바퀴 따라 지팡이 따라 한국 무장애 관광연구센터 하성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 네.
1: 이번에는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2: 아, 많이 더워서 조금 시원한 장소 여행지를 소개해드리려고
1: 예,
2: 하는데요.
1: 제발 좀 해주십시오.
2: 아, 왜 요즘 아이들은 만화를 책보다 그 스마트폰으로 먼저 만나잖아요.
1: 예.
2: 뭐 손가락을 위로 올리면 다음 장면이 나오고 뭐 소리와 움직임까지 더해진 웹툰과 영상이 아주 익숙한 세대인데요.
1: 예.
2: 그런데 이제 종이 만화는 조금 다르잖아요. 두 손 으로 책을 펼쳐야 하고요. 또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사각거리는 소리도 나고요.
1: 저도 다음 장면 빨리 보고 싶어서 막 손으로 책장 넘겼던 기억이 납니다.
2: 네, 맞아요. 어른들에게는 너무 익숙했던 일이지만 지금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낯설고 이제 새로운 경험이 이제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어릴 때 방학이면 이제 선풍기 바람을 맞으면서 그 방바닥에 쩍 엎드려서 네, 만화책을 읽곤 했는데요.
1: 예.
2: 한 권만 더 보게 했다고 이제 시간을 미루다가 이제 어느새 해가 저물었던 기억도 있고요.
1: 맞아요.
2: 예,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들에게는 오래된 새로움을 어른들에게는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을 만나게 해주는 부천의 한국 만화박물관으로 떠나봤습니다.
1: 아, 부천의 한국 만화박물관. 휠체어로 찾아가기에는 어떠셨나요?
2: 예, 편했어요. 한국 만화박물관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에 있는데요. 지하철 7호선 삼산체육 그 엘리베이터는 4번 출구에 있는데요. 역에서 가까워서 대중교통으로 찾아가기 아주 편리합니다. 공식 안내에는 출구에서 도보 약 1분 거리로 소개되어 있는데요.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저는 여행지에 도착하면 전시보다 이제 먼저 턱과 출입문 엘리베이터 위치부터 살펴보게 되는데요. 박물관 주 출입구까지 턱이 없고요. 자동문과 수동문이 설치되어 있어서 휠체어로 들어갈 수 아주 편했습니다.
1: 예.
2: 이제 무엇보다 입구 앞에서 여기 들어갈 수 있을까를 오래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좋고요. 광장에서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만화 속 인물들이 반겨주니까 휠체어에 박히도 자연스럽게 이야기 속으로 굴러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1: 예, 오늘 표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2: 그런가요?
1: 지금 가면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도 있을까요?
2: 네, 지금 방문하면 제1 기획 전시실에서 오늘부터 아기로 살겠습니다라는 전시를 볼 수 있습니다.
1: 예.
2: 그 그래피티 아티스트 해도 139의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인데요. 강렬한 색채와 과장된 표정의 이제 만화 캐릭터를 통해 어른이 되면 감추게 된 감정과 취향을 이제 다시 이제 들여다보게 합니다. 어른이 되기를 잠시 멈추고 사랑받고 싶었던 그 어린 시절의 솔직한 마음으로 돌아가 보자는 이야기예요. 아이들은 알록달록하고 장난스러운 캐릭터를 먼저 이제 바라보겠지만 어른들은 그 표정 뒤에 숨어있는 그 외로움과 위로를 발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같은 그림 앞에서도 뭐 아이와 어른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읽어내는 듯 했고요. 전시는 8월 1일부터 이제 17일까지 열리고요. 전시 제목처럼 어른도 잠시 체면을 내려놓고 아이의 마음으로 관람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1: 예.
2: 들었어요.
1: 본격적인 전시 관람은 어디에서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2: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3층에 한국 만화 역사 전시관부터 둘러보는 순서를 이제 추천하는데요. 3층과 4층에는 주요 상설 전시와 체험 공간이 모여있기 때문에 인데요. 3층에서는 만화 유물을 따라서 우리나라 만화 110년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만화가의 손길이 남아있는 펜이 전시돼 있고요. 1990년대 그 디지털 만화 작업에 사용됐던 천기영 작가의 그 마우스도 만날 수 있습니다.
1: 화면과 태블릿으로 그림을 그리는 지금의 아이들에게는 마우스로 만화를 그렸다는 사실도 예, 새롭게 들릴 것 같은데요.
2: 네, 맞아요. 전시장 안에서는 종이 만화와 디지털 만화가 서로 반대편에 이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펜 쪽에서 시작된 이제 선이 마우스를 지나서 태블릿으로 이어지고요. 또 종이의 네모난 칸이 스마트폰의 새로운 화면으로 옮겨간 것, 뭐 이런 것들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전동일차를 타고 천천히 전시장을 이동하다 보니까 제가 지나는 길이 마치 만화의 긴 시간 축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1: 종이 만화를 낯설어하는 요즘 아이들이 가장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공간은 어디일까요?
2: 저는 3층에 땡이네 만화 가게를 꼽고 싶은데요. 예. 그 1960년대와 70년대 옛 만화방을 재현한 공간입니다. 나무로 만든 책장과 의자 그리고 오래된 만화재 빨간 공중전화가 놓여있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면 시간이 갑자기 느리게 흐르는 듯합니다. 지금 아이들에게는 줄이 달린 전화기와 이제 빽빽하게 꽂힌 종이채 뭐 작은 나무 의자가 모두 낯선 풍경일 것인데 이제 될 거예요. 여기서 정말 만화책을 봤어요? 뭐 스마트폰도 없는데 어떻게 기다렸어요? 아이들이 부모님께 이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1: 요즘 아이들에게는 처음 만나는 좀 옛 공간이지만 우리 어른들에게는 오래 닫아두었던 기억의 문을 여는 장소가 될 것 같은데요.
2: 네, 그렇죠. 어른들은 그곳에서 이제 설명보다 먼저 자신의 기억을 만나게 하는 장소가 되는 거죠. 이제 부모님 몰래 만화방에 갔더니 이제 친구와 돈을 모아서 그 한 권씩 빌려보던 일,
1: 맞아요.
2: 네, 재미있는 책을 먼저 보겠다고 다투던 일들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 옛 만화방은 단순히 책을 빌려보는 장소가 아니라 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텔레비전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던 그 대중문화의 사랑방이기도 했잖아요.
1: 예, 저도 좀 옛날 사람이라서 기억들이 다 떠오르는데요. 그곳에서 한국 만화의 역사도 그러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겠군요.
2: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연도와 작품의 이름을 외우는 딱딱한 역사가는 아니에요. 만화가 그 시대의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공간에 가깝고요. 그 대한민보 창간호에 실린 이도영 화가의 한칸 시사 만화부터 해방 이후에 딱지 만화, 그 1960년대 만화방 그 만화방 문화, 이제 80년대와 90년대 만화 잡지의 전성기까지 차례로 이어집니다. 존하는 가장 오래된 만화책인 그 김용환 작가의 토끼와 원숭이를 비롯해서 고바우 영가, 원화, 코주부 삼국지처럼 등록 문화재가 된 만화 자료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
1: 혹시 장애인의 이야기도 만화 전시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2: 네. 제2기 기획 전시실에서 8월 30일까지 형형색색 3 주변에서 중심으로가 열리는데요. 그 이주 여성과 노인. 장애인, 그 유기동물 등 우리 사회에서 쉽게 주변으로 밀려났던 그 존재들의 이야기를 담은 6편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누군가의 시선으로 대신 설명되는 존재가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요. 주변에서 중심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제게는 특히 주변에서 중심으로라는 제목이 오래 남더라고요. 그 장애인의 이야기가 감동을 주기 위한 특별한 사례나 뭐 누군가에게 교훈을 주는 소재로만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그 평범하고도 고유한 삶으로 전시의 중심에 놓인 다는 것이 반가웠습니다.
1: 예, 네 바퀴 따라 지팡이 따라 오늘은 부천에 있는 한국 만화박물관으로 함께 떠나봤습니다. 한국 무장애 관광연구센터 하성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임지훈의 꿈이어도 사랑할래요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며 물이나 이온음료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려 가능한 빨리 몸을 식혀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한낮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둬선 안 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챙 넓은 모자와 양산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폭염 피해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말랑이 인기가 뜨겁다고 합니다. 말랑이 하나쯤 없는 아이가 없을 정도라는데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는 말랑이 축제도 열립니다. 대표 말랑이 브랜드들이 참여하면서 슬랑이와 왁부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말랑이도 모르겠는데 슬랑이, 왁부는 또 뭐지? 하는 분들 계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 손으로 주물럭거리는 촉감 장난감이 바로 말랑이인데요. 말랑한 슬라임은 슬랑이, 겉면을 얇게 왁스 코팅한 제품을 부시면서 갖고 노는 건 왁부라고 합니다. 손으로 만지다가 놓으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특성이 있어서 스트레스 해소용 장난감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특히 10-20세대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고 하네요. 소비 트렌드 분석가들은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사람들이 작고 확실한 행동에서 위안을 찾는다면서 말랑이의 인기 원인을 분석하는데요. 말랑이를 만지작거리며 마음의 위안을 찾는 건 좋지만 다만 일부 말랑이 제품에서 호르몬 체계에 영향을 주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묻어날 우려가 있다고 하니까요. 절대 입에 넣지 말고 갖고 논 뒤에는 손을 깨끗이 씻는 게 좋겠습니다. 8월 7일 금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 별과 10cm가 부릅니다. 귀여워.

0: 네, 안녕하세요. 춘천에 사는 시각장애인 이영광입니다. 제가 2014년도 중반쯤 제가 우울증을 한 3년 동안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3년 동안 치유가 안 돼서 병원에서 얼핏 나오는 그 신경정신과에서 틀어준 음악으로 완벽하게 치료가 된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그 곡이 라우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1번이 제가 치료받은 곡 중에 하나이자 제가 클래식에 빠져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직후에 음악의 길을 걷고 싶었고 앞이 보이진 않아도 음악이 아픈 사람에게는 위로를 또 희망적이지 않은 분들에게는 희망을 외로우신 분들에게는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것이기에 하게 됐어요. 기타와 트럼펫을 배우고 있고요. 합창은 춘천에서 룩셀이라는 합창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사실 사회복지학과를 나왔어요. 요즘에는 지방은 더더군다나 중복장애이신 분들이 많거든요. 지적장애 플러스 시각장애인 분들이 꽤 그 시설에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내가 힘이 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음악 치료를 택하게 됐습니다.
1: 강원도 춘천에 사는 시각장애인 이영광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던 적이 있는데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1번을 듣고 치료가 돼서 이영광 씨도 다른 사람을 위한 음악 치료를 하게 됐다고 하셨어요. 음악에 치유의 힘이 있다는 거 정말 맞는 얘기죠. 특히 낙담했을 때 음악을 듣고 힘을 내기도 하고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음악을 들으면 위안이 되기도 하잖아요. 이영광 씨는 음악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마음이 지친 분들에게 음악의 힘이 큰 위로가 되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코나가 부릅니다.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0: 금요일에 편안한 음악과 함께하는 렛츠고 뮤직 음악평론가 신세미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신세미 씨 왁부 아세요?
1: 네, 저도 해봤습니다.
0: 어? 어?
1: 신세대는 1020 세대는 아닌데 저도 20세대의 동료가 주더라고요.
0: 아, 이거를 왁부를? 네.
1: 스트레스 해소된다고 이제 말랑말랑하고 만져보라고 해서 하니까 너무 좋던데요?
0: 스트레스 해소가 돼요?
1: 네, 약간 일하다가 조금 지칠 때 그 말랑이 이렇게 만지작 만지작 거리면은 뭔가 이렇게 좀 사람 살 닿는 것처럼 좀 뭔가 조금 마음이 포근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그 네. 근데 평소에는 그런 거 잘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줘서 이제 몇 번 해본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저도 이제 그 말랑이를 좀 가지고 놀다가 거기에 이제 먼지도 묻고 이런 걸 보니까 또 이제 30세대인 저는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0: 40세대인 저는 아까 처음 들어거든요. 네. 평소에 좀 어떻게 좀 내 마음이 심란하다 할 때 네. 어떤 걸로 좀 풀어요?
1: 저는 그냥 산책 나가요.
0: 산책을.
1: 그냥, 네, 답답하다 싶으면 그냥 문 열고 나가서 산책 한 30분 정도 하면 마음이 좀 선선해지면서 네, 저의 말랑이는 산책입니다.
0: 산책이다. 네. 아, 그렇구나. 옛날에 그 뭐 어디서 봤는데 칸트가 그런다고.
1: 칸트요?
0: 네, 철학자.
1: 철학자가?
0: 그분이 맨날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산책한대요.
1: 아, 정말요? 그것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같은
0: 그러니까요.
1: 시간, 같은 길.
0: 그게 뭐 이렇게 좋다고 하는데 아, 네. 산책. 아, 나는 뭐가 있을까 싶네요. 갑자기 드는 생각이.
1: 다음에 한번 말랑이 네.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나름 괜찮습니다.
0: 그 먼지 묻은 애 말고.
1: 아, 네. 새 걸로.
0: 깨끗한 친구로 부탁드릴게요.
1: 네.
0: 자, 오늘 어떤 곡 준비해 주셨을까요?
1: 네, 지난달 7월 4일이 이제 네. 미국 독립 250주년을
0: 되게 젊은 날인 줄 알았네.
1: 250주년을 네. 맞이한 날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이제 미국 전역에서 진짜 저마다 방법으로 250주년을 축하 중이에요. 이제 타임스퀘어에는 얼마 전에 또 20m에 달하는 거대 핫도그가 또 출몰을 했다고 합니다.
0: 와, 네.
1: 그리고 또 이제 250주년을 맞이해서 시카고에는 오바마 뮤지엄이 또 개관을 했는데요. 이거랑 관련해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롤링스톤즈에 이제 미국을 형성한 음악 에 대한 기사를 또 기고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 기사가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요즘에 굉장히 화제가 된다고 해요. 오바마가 여기에 이제 음악들 그리고 글들 미국에 대한 역사를 소개했는데 그게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서 제가 이 오바마가 언급한 곡들 한 11곡 중에 몇 곡 좀 추려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0: 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오늘 오바마가 추천한 노래를 듣는 건가요, 그러면?
1: 맞아요.
0: 좋습니다. 첫 곡은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출마할 때부터 이제 연설 잘하는 걸로 좀 유명했었잖아요. 그래서 연설문을 진짜 읽어보면은 오바마가 지금 생존해 있는 미국에서 가장 글 잘 쓰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번에 제가 롤링

0: 스톤의 기고한 글도 읽어봤거든요. 근데 진짜 길이가 엄청 긴건 아닌데 엄청 또 깊이가 느껴지는 글이더라고요. 이제 기사 서문에서 이제 자신이 첫 대선 출마하던 시절에 이제 토론회를 앞두고 항상 음악을 들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 토론회 직전까지?
0: 예, 그 음악들을 좀 소개하면서 이 글을 여는데 그 오바마가 토론회 전에 들었던 곡 중에 하나를 오늘 첫 곡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1: 되게 첫 곡이 기대가 되는 게
0: 네.
1: 뭔가 릴렉스하게 만들어주는 곡이었을지 아니면 뭔가 전투력을 키워주는 곡이었을지가 궁금해요.
0: 맞아요. 그두 가지가 다 섞여
1: 아, 그래요?
0: 있었는데, 이제 오바마가 첫 대선 출마했던 게 2008년인데, 이 당시에 이제 정치적으로 신예였거든요. 또 힐러리 클린턴이랑 이제 접전을 벌이고 있어서 이제 본인에게는 그 토론회 한번한 번이 너무 중요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모든 걸다 쏟아부었고, 그래서 또 음악을 듣는 게 자기의 중요했던 이유가 이제 직전에 뭐 참모들이 준비해준 그런 메모나 유인물을 보는 것보다 이제 한 30분 정도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자신의 마인드를 좀 세팅하는 시간이 중요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토론회 초반쯤에는 이제 재즈곡들을 위주로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뭐 마일스 데이비스의 프레디 프리 로더라는 곡도 들었다고 하고, 또존 콜트레인의 마이 페이보릿 띵스 같은 약간 재즈 명곡들 위주로 좀 들었었다고 하더라고요.
1: 초반에 재즈를 선택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근데?
0: 예, 아무래도 근데 이제 오바마가 고른 이 재즈 곡들이 이제 정통 재즈 느낌이 아니고 좀 혁신적인 재즈 곡들을 들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근데 오바마의 그 구호가 슬로건이 변화와 희망이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그 새로운 도전에 좀 맞는 그런 재즈 곡들을 들었던 것 같고요.
1: 올드보다는 나는 뉴로 간다.
0: 네. 예. 조금 실험적인 재즈로 가본다 이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중에서 이제 오늘은 존 콜트레인의 My Favorite Things라는 곡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사실 이 My Favorite Things라는 곡이 이제 뮤지컬 그 사운드 오브 뮤직으로 알려졌던 그 곡이거든요. 근데 이 곡을 존 콜트레인이라는 재즈 뮤지션이 14분짜리 재즈 연주곡으로 이제 탈바꿈했던 시도가 있었고요. 당시에 이제 진짜 변화와 희망을 이제 캠페인 구호로 삼았던 오바마처럼 이존 콜트레인의 My Favorite Things도 재즈 음악계에 굉장한 변화를 또 이끌었던 곡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 재즈는 좀 복잡한 코드 진행을 써서 따라하기 힘들고 좀 어려운 재즈, 비밥 재즈가 유행이었는데, 이제 존 콜트레인은 그 굉장히 간단한 멜로디를 그냥 계속 유지하면서 여기에 조금씩 즉흥 연주를 더하는 그런 모달 재즈라는 새로운 재즈를 시도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존 콜트레인 버전을 들려드리고 싶었지만, 이 곡의 길이가 14분 정도
1: 왜요?
0: 돼요.
1: 우리 괜찮은데?
0: 그니까요. 근데 또 오바마가 선곡한 11곡 제가 다 들려드리고
1: 그렇군요.
0: 싶어가지고, 이 My Favorite Things를 또 다른 뮤지션들도 많이 불렀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보컬, 켈리 클락슨의 보컬이 들어간 My Favorite Things로 오늘 대체해 보려고 합니다.
1: 좋습니다. 바로 들어보시죠. 켈리 클락슨이 부릅니다. My Favorite Things.

0: 야, 진짜 뮤지컬 같아요.
1: 맞아요. 뮤지컬 음악이다 보니까 이걸 또 재즈로 살려도 그 느낌이 항상 남아있더라고요. 아,
0: 그래서 그런지 전 14분짜리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1: 아, 너무 좋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예, 꼭 들어보시고요. 네. 자, 다음은 또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이제 다음 곡도 오바마가 대선 출마할 때 이제 마음가짐을 다지면서 들었던 곡 한 곡 더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정치적으로 언더독이었거든요. 그래서 캠페인 초반에는 이런 재즈곡들을 들으면서 마음을 다졌지만 나중에는 이제 좀 후반에는 언더독 정신을 좀 더 상기해줄 수 있는 그런 랩 음악을 들었다고 해요.
0: 그래요?
1: 네. 그래서 오바마의 플레이리스트에 항상 있었던 곡들 중에 에미넴의 Lose Yourself라는 곡도 있고
0: I'm so sweaty.
1: 아, 맞아요.
0: In his arms are heavy.
1: 네, 그 곡 너무 잘 어울리죠?
0: 너무 잘 어울리네. 네,
1: 그 곡이랑 이제 제이지의 My First Song이라는 곡을 항상 들었다고 하는데 오늘은 제이지의 My First Song이라는 곡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곡은 제목은 나의 첫 번째 노래지만 이제 제이지 8집에 수록된 곡이고요. 가사를 살짝 들여다보면 너가 탑 정상에 있으려면 항상 정상의 자리를 유지하려면 너가 그냥 인턴인 것처럼 모든 걸 처음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이런 좀 메시지를 갖고 있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이런 메시지가 이제 오바마에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좀 복싱 선수가 경기장 나가기 전에 듣는 음악 같은 좀 비장함도 있어서 이 곡을 한번 몰입해서 감정 이입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제이지가 부릅니다. My First Song. Well, I'm just still trying to stay above water, you know? Stay busy, stay working. I've told me, like, the key to this joint, the key to stay on top of things is to treat everything like it's your first project, you know what I'm saying? Like it's your first day, like I wasn't even an intern. Like, it's how you try to treat things, like, just stay hungry.

0: 이게 약간 오바마의 서사가 더해지니까 노래를 들을 때 뭔가 연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바마가 이때 이런 마음이었나 보다.
1: 맞아요. 토론 그 과정.
0: 예, 네. 예. 그렇게 연상하게 되니까 더 재밌고 다음 곡이 더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1: 네. 이제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오바마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형성한 음악들을 소개하는 글이잖아요.
0: 네.
1: 그런 미국을 만든 음악들을 조금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오바마가 이제 얘기하기를 250년의 그 미국의 역사를 이해하고 싶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 이 나라를 정의해온 음악을 듣는 거다. 이렇게 오.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첫 곡으로는 미국의 제2의 애국가로 불리는 God Bless America를 셀링 디온의 버전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곡이 나온 배경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조금 먹구름이 그 깔리던 그 시기 1938년에 이제 제1차 세계대전 휴전 기념일을 이제 라디오 방송에서 특집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평화와 희망이 좀 담긴 노래들을 라디오에서 찾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어빙 버블린이라는 작곡가가 본인이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군인들의 사기를 좀 돋아주려고 혼자 써봤던 God Bless America라는 곡을 이제 발표하게 됐고요. 이 곡이 라디오에서 엄청난 이제 반응을 얻으면서 미국의 제2의 애국가처럼 또 불리게 됐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미국 제2의 애국가. 이 애칭만 들어봐도 이 곡이 가진 어떤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다음은 또 어떤 곡을 들어보나요?
1: 네, 이어서는 이제 두 곡을 같이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앞서 소개한 이 God Bless America에 대한 반박곡으로 나온
0: 네?
1: 네, 우디 거스리의 This is your land라는 곡을 이제 먼저 들어볼 텐데요.
0: 왜 반박을 했을까요, 갑자기?
1: 네. 네. 이 God Bless America라는 곡이 사운드 자체도 웅장하고 굉장히 화려한 느낌이 느껴지고요.
0: 네네.
1: 가사를 또 들여다보면 제목처럼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셔서 편안하게 지켜주신다. 이런 가사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근데 우디 거스리라는 이 아티스트의 눈에는 이 노래가 이제 현실의 비참함이나 좀 민중들의 고통은 아. 외면하고 뭔가 특권층만을 위한 좀 위선적인 애국주의의 노래로 이제 보였던 거고요. 그래서 이 미국 땅은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캘리포니아부터 뉴욕 섬까지 그리고 또 굶주리는 사람들, 특히 자신처럼 이제 소외된 사람들,
0: 네네.
1: 그 사람들이 이제 모두 사는 그런 모두의 땅이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노래가 탄생하게 됐고요.
0: 네,
1: 우디 거스리의 노래가 이제 촉발한 또 음악이 한 곡 더 있어서 같이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노래로 목소리를 내는 이 전통이 미국의 흑인 민권운동 시절에 좀 만개하게 됐거든요. 이 민권운동이 이제 기본적으로 노래하는 운동에 가까웠고요. 그래서 마할리아 잭슨이 부른 이제 복음가 In We Shall Overcome이라는 곡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곡을 비롯해서 이 민권운동 당시에 이제 여러 복음가가 좀 감옥이나 교회 지하 예배당에서 울려 퍼지면서 이제 흑인들 간에 좀 유대를 만들어냈다고 해요.
0: 그게 약간 흑인 교회에서 듣는 가스펠 같은 느낌인가요?
1: 맞아요.
0: 아.
1: 조금 더 희망적인 극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0: 네네.
1: 이 노래를 부른 마할리아 잭슨이 이제 또 굉장히 주요 인물인데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그 유명한 I have a dream 연설에도 영향을 줬던 인물이에요. 이 당시에 워싱턴 대행진에서 이제 마틴 루터 킹한테 직접적으로 당신의 꿈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라고 외치면서 이 연설에 영향을 줬던 또 인물이기도 합니다.
0: 네. 자, 들어보겠습니다. 셀린 디온의 God Bless America, 우디 거슬리의 This Land is Your Land, 마할리아 잭슨의 We Shall Overcome까지 세 곡 이어서 들을게요.

0: 네, 오바마가 소개한 곡들 듣고 있는데요. 그 미국이 만든 음악, 한마디로 미국을 소개하는 음악이잖아요.
1: 네.
0: 근데 제가 느낀 게이세 곡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신세미 씨한테 들으니까 굉장히 다른 의견들인 거잖아요, 한마디로.
1: 맞아요.
0: 오,
1: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0: 그러네요.
1: 네.
0: 근데 그게 미국이다. 아,
1: 맞아요.
0: 재밌습니다.
1: 네.
0: 우리나라였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1: 맞아요. 이게 점점 이 기사가 결국엔 끝은 미국은 그렇게 다채로운 나라.

0: 있었던 60년대 그리고 70년대 내내 이제 미국의 대중음악은 조금 사회적인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렇게 사회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 역할을 음악이 해왔는데 오바마가 꼽은 이 당시의 노래들 중에 두 곡 들어보려고 하고요. 먼저 들어볼 곡은 네. 이제 당시 특권층 가 이제 시민들 간의 좀 불평등을 꼬집었던 반전 저항 가요예요. 크리덴스 클리어 워터 리바이벌의 Fortunate Son이라는 곡인데요. 이게 은수저를 쥐고 태어난 당신들은 시민들을 전쟁터에 보낸다. 이런 가사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1: 네. 네,
0: 이어서 들어볼 곡은 밥 딜런의 Blowing in the Wind라는 곡인데요. 이 60년대 변화의 바람에 정말 사회적인 질문을 던졌던 그런 포크 저항곡으로 굉장히 유명한 곡이고요. 이 밥 딜런의 또 노벨 문학상 수상에도 큰 기여를 했던 곡입니다. 이제 가사도 이제 얼마나 많은 포탄을 날려야 사람들은 그걸 금지하게 될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좀 살다 보면 이제 세상에 의문을 품게 되는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오직 바람만이 안다. 이런 문학적인 표현 너무 멋있죠.
1: 네네. 네.
0: 우리의 삶을 이제 아이러니를 이런 것들을 공격적이지 않고 굉장히 멋있는 문학적인 표현들로 채우고 있는 노래입니다.
1: 네, 들어보시죠. 클리던스 클리어워터 리바이벌의 Fortunate Son, 밥 딜런의 Blowing in the Wind.

0: 지금 미국이 전쟁하고 있는데 이거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다음은 또 누구의 노래 들어보나요?
1: 네, 이번에는 이 미국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노래인 멀 해거드의 'Okie from Muskogee'라는 곡 듣겠습니다. 이 노래는 이제 반전 시위 운동이 이제 자신들의 목소리, 노동자의 목소리는 또 대변해주지 않는다라고 느꼈던 이제 미국의 노동자 계층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노래인데요. 이 1960년대 후반에 이제 히피들이 이제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면서 평화와 사랑을 외치던 어떤 대표적인 반문화 운동가들로 꼽히잖아요. 근데 이 노래 속의 노동자들은 우리는 히피처럼 머리도 안 기르고 샌들도 안 신고 우리는 가죽 부츠를 신고 이제 성조기를 올리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고요. 오바마는 이 곡이 이제 미국처럼 큰 나라에서는 이제 모두가 같은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는 거를 좀 일깨워주는 노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네. 정확한 표현 같고요. 이 곡을 또 번안해서 부른 한국 곡이 있어요. 서유석의 철날 때도 됐지 이 곡이 있는데 네. 저는 오히려 이 번안곡이 더 좋더라고요. 아마 한글 가사로 이 곡을 들어보시면 조금 더 의미가 와닿을 것 같아서 두 곡을 이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여기서만 할 수 있습니다. 레츠고 뮤직에서만 할 수 있는 자, 멀 해거드의 'Okie from Muskogee', 서유석의 철날 때도 됐지 이어서 들을게요.

0: 야, 서윤석 씨 목소리 어떻게 된 일이죠?
1: 네, 진짜 번안곡이 전더 좋습니다.
0: 야, 네, 지금 나와도 굉장히 히트를 치실 것
1: 네.
0: 같은데. 자, 미국을 만든 음악이란 주제로 음악도 듣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마지막 노래 들을 시간이에요, 벌써.
1: 맞아요.
0: 네.
1: 이 기사 마무리에서 이제 오바마가 힙합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요. 예, 오바마가 쓴 그대로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최고 수준의 음악들이 늘 그러했듯이 힙합은 이제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랜드 마스터 플래시의 더 메시지라는 곡처럼 이제 힙합은 비트가 실린 저널리즘이었으며, 이 표현이 너무 멋있고요.
0: 이야,
1: 네,
0: 네.
1: 그리고 이 나라 대부분 사람들이 한 번쯤은 직면해 본적 없는 그런 현실을 이 곡이 담아내고 있다. 그리고 이후에 몇십 년 동안 또 존엄과 존중을 요구하던 이들이 만들어낸 음악 장르는 그러니까 힙합이죠. 이 힙합이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악이 되었다라고 힙합을 정리하는데, 네, 글 너무 멋있었고요.
0: 네.
1: 여기서 언급된 이 턴테이블로 재창조한 이 최고의 힙합 곡으로 꼽힌 그랜드 마스터 플래시의 더 메시지라는 곡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비트가 실린 저널리즘 한번 느껴보시죠. 자, 다음 주에도 멋진 선곡 기대할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신세미 씨와 함께 했고요. 마지막 곡으로 그랜드 마스터 플래시의 더 메시지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2: KBS 오디오
1: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 심혜경 지음 성우 전지원 읽음 차라리 체면을 구기는 게 답이 될 때 길을 잘못 들었다는 생각이 들면 옳은 길을 되찾아 나오면 된다. 가야 할 길이 아니라면 아무리 멀리 아무리 많이 걸어갔다 해도 미련 두지 말고 냅다 돌아 나오는 게 좋다.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많이 걸어간 것이 아까워서 계속 가는 것이야말로 바보 같다 생각한다. 길을 너무 멀리 떠나와서 어디로 돌아갈지 알 수 없을 때는 그 자리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도 속 시원한 해결책이다. 내가 하고 싶어 시작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그만두는 건데 나 아닌 그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겠는가. 심혜경 카페에서 공부하는 할머니 우리들 인생에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이 많다. 이분법적 사고의 위험성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만 세상 만사 모든 일을 숙고해서 결정하려면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 정도의 순발력과 정보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사지선다보다 양자택일을 좋아하는 것일지도 어떤 걸 계속 할지 말지 선택해야 할 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그만둘 수 없으나 좋아서 하던 일이 싫어지면 우리는 언제나 중단할 수 있다. 그런데 중단을 결정할 때는 확실한 명분이 필요하다.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거나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다. 새로운 배움을 여러 가지 시도해보는 건 좋지만 흐지부지 배우다 말다 도중 하차하는 경우가 쌓이면 실패 리스트만 길어진다. 이런 경험이 많아지면 자존감 연쇄 추돌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다. 하지만 도전을 해야 실패도 할 수 있는 법. 일단 가보는 거다. 그래서 나는 4주, 6주, 8주, 길어야 12주 이내에 끝마칠 수 있는 초급 배움 종목을 선호한다. 그리고 배울 생각이 없어지면 앞으로 나가지 않고 가던 길에서 돌아선다. 이때 맨손으로 나오지 말고 뭐라도 챙겨 야무지게 마무리를 지으면 더 좋다. 그런 까닭으로 나는 현물을 거머쥘 수 있는 만들기 과정을 즐기는 편이다. 미술 수업에서 그린 그림과 바느질 수업에서 만든 삐뚤빼뚤 박음질 자국이 그대로 드러난 원피스에는 내 눈에만 보이는 수료 도장이 새겨져 있는 걸로 친다.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중도 포기하고 싶어질 경우 억지로 끌고 가느니 차라리 체면을 구기는 게 답이 될 때도 있다. 기분이 좋아지는 선택을 할 것인가 나빠지는 선택을 할 것인가 이도 저도 안 되는 상황에서 뜻하지 아니하게 바닥을 치게 되면 더 이상 내려갈 곳은 없으니 바닥에 인사를 하고 재정비를 마친 다음 다시 올라오는 일만 남는다. 끝까지 내려가는 일이 너무 힘들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고 했다. 그 문은 다른 공간으로 이어진다. 우리 삶에는 열리고 닫히는 많은 문이 있다. 그런데 헬렌 켈러의 말처럼 우리는 닫힌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문은 보지 못한다. 길을 잘못 들었다는 생각이 들면 옳은 길을 되찾아 나오면 된다.
3: 최고의 클립은 1번.
4: 최고의 클립은 2번.
5: 최고의 클립은 3번을 눌러주세요.
3: KBS
4: 오디오북
5: 최고의 클립.
1: 영혼이여, 진료를 받고 싶으면 도서관으로 가도록. 나는 콘텐츠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나 자신이 그 증거다. 한글을 깨친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접해온 모든 콘텐츠가 크든 작든 내게 영향을 미쳤다. 책과 만화, 드라마와 영화, 다큐멘터리와 애니메이션, 야구를 비롯한 스포츠 경기들이 나에게는 학교 그 자체였다. 평생 읽고 보고 들었던 콘텐츠들로 내가 만들어졌다. 박소령, 실패를 통과하는 일. 나의 유일한 콘텐츠는 책이다. 내세울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는 책이 전부다. 까막눈이었던 내가 한글을 깨치고 하얀 눈이 된 순간부터 나의 운명은 책이라는 콘텐츠와 엮일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말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라는 프랑스의 미식가 브리아 사바랭의 말을 나는 이렇게 바꿔서 사람들에게 묻는다. 당신이 무슨 책을 읽었는지 말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 평생 읽어왔던 책들의 총합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다. 사람들마다 좋은 책에 대한 정의는 다르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책의 정의는 책을 읽고 나서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책이다. 내가 읽어서 좋았던 책은 무엇이든 나의 행복에 보탬을 주는 존재다. 글은 곧 지성이며 지성을 사용할 때 우리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기쁨을 느낀다.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코스모스의 작가 칼 세이건의 말을 살짝 비틀어 본 것이다. 그는 인간은 지성적 존재이므로 지성을 사용할 때 당연히 기쁨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책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책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 온 세상에 책이란 책은 다 찾아 읽어야 하는데 그런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아무튼 나는 손에 들어오는 책은 모두 읽겠다는 상당히 무모한 전략을 세웠다. 책을 사서 읽는 것까지는 순조롭다. 그런데 책을 너무 사들이기 시작하면 머지않아 책을 보관할 곳이 없다는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 책 깨지수도 치솟는다. 그래서 나는 사서가 되어 도서관의 자리를 잡았다. 책은 모든 걸 잊고 떠나게 해주는 작은 우주선이라고 했는데 나는 작은 우주선이 아닌 스케일도 크게 책의 집합소인 도서관이라는 우주선을 골라서 탑승해버린 거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많은 책을 모두 내 것이 되게 하려면 도서관 직원이 되는 수밖에 없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책이라는 꿀물이 무한대로 떨어지는 곳이 어디인지 양봉업자보다도 빠르게 찾아내는 재주가 있다. 책이라는 도파민에 중독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도서관이다. 대형 서점보다 책이 많은 곳은 도서관밖에 없잖은가. 독서의 즐거움을 알아버린 몸은 다시는 예전의 자기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다. 영혼이 영영 다른 사람이 되어버림으로. 고대 이집트에서 도서관 정면 현판에 영혼의 진료실이라는 글귀를 새기기 시작한 이후로 이런 의미의 문구가 여러 도서관에 다양한 언어로 새겨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니 영혼을 치유하는 장소가 도서관의 궁극적 목표인 것이다. 아, 나의 영혼이여. 진료를 받고 싶으면 집에서 가장 가까운 도서관으로 가도록. 내게 돈이 많았다면 나만을 위한 개인 도서관을 차렸을지도. 독서의 즐거움을 알아버린 몸은 다시는 예전의 자기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다. 오라 책이여, 오지 않으면 내가 갈지니. 책이 우리를 바꿀 수 있어요? 물론 책이 널 바꿀 수 있고 말고 네 인생까지도 말이야. 첫눈에 반하는 사랑처럼 그 만남이 언제일지 알 수 없어. 책들은 겉보기와는 달라 잠자는 정령이거든. 가을 파유, 김희진 옮김, 나의 작은 나라. 2025년 기준으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는 부룬디라고 한다. 희망도 미래도 대책도 없는 동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부룬디에서 태어난 10살 소년 가브리엘은 후투족과 투치족의 민족 간 갈등으로 인한 내전에 휩쓸려 압도적인 비극의 현장을 목도하고 결국은 자신이 태어난 나라를 떠나 프랑스로 망명하게 된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느꼈을 불안과 충격의 크기는 가늠할 수조차 없다. 그래도 책이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이 있었기에 가브리엘은 상처와 상실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었다. 오, 나의 작은 가브리엘. 작가인 가엘 파유의 삶이 부분적으로 투영된 자전소설이기에 어린 가브리엘이 고통을 지나 희망과 연대의 이야기를 나누는 어른이 되었을 것이라 상상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허용된다. 가엘 파유는 자신이 겪은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기억으로 흘러가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했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또 다른 작가와 책을 나는 알고 있다. 존재의 세 가지 거짓말을 써야만 했던 작가 아고타 크리스토프. 나는 이제 깨달았네, 루카스. 모든 인간은 한 권의 책을 쓰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걸.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독창적인 책이건 보잘것없는 책이건 그야 무슨 상관이 있겠어. 하지만 아무것도 쓰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잊혀질 걸세.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을 흔적도 없이 스쳐 지나갈 뿐이네. 그렇게 해서 쓰여진 책들 중 어떤 책이 어떻게 독자인 우리의 삶을 바꾸어 줄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읽어보기 전까지는. 어떤 책이 내게 다가와 말을 걸어줄지도 알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책이 내게 도달하기를 매일매일 기다린다. 이때 물론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는 건 아님. 읽고 나서 내 인생을 변화시킨 책들은 떠나보내고 다음에 올 책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기대하는 즐거움을 누리며 산다. 첫눈에 반하는 사랑처럼. 그런데 그 사랑과의 만남이 언제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기대되는 것일 수도.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는 책을 기다리는 일은 성미급한 내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조급함을 선사한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어보겠다는 이룰 수 없는 소망 있는 불행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페터 한트게의 산문집 소망 없는 불행에서 슬쩍 가져온 소망 있는 나의 불행은 소망이 있기에 불행하지 않다. 희망과 행복의 실마리를 찾는 단서가 모두 책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에 나는 책 읽기를 멈출 수 없다. 오라, 책이여. 오지 않으면 내가 가리라. 불행하면서도 행복한 이상한 나의 책 읽기. 나는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어보겠다는 이룰 수 없는 소망 있는 불행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3: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리카, 시간을 누비다. 리카 지음, 성우 박하진 읽음. 프롤로그. 방 안에서 노래를 따라 부르며 신나게 뛰놀던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오릅니다. 햇살이 깊이 들어오는 안방에서 동생들과 좋아하던 레코드판을 꺼내 전축위에 올려놓고 바늘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빠가 선물로 사주신 레코드판입니다.

흰 야키라는 암호를 외치면 먹기 싫은 음식들이 사라져버린다는 1970년대 유행하던 동요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릴 때는 먹기 싫은 음식이 참 많았네요. 시간은 흘러 어른이 되면서 여러 나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나라마다 나름의 환경과 기후가 있고 그 땅에 맞게 길러진 식재료들이 있습니다. 한국인으로 자라며 먹었던 집밥의 기억과 여러 나라에서 만난 음식들 기억 모두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 일본인 친구의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스키야키와 바로 튀긴 큼직한 새우 덴푸라는 바삭하고 참 맛있었습니다. 시금치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시카고에서 먹었던 인생 스테이크와 함께 나온 크림 시금치나 시금치와 닭고기, 치즈를 넣어 튀긴 롤은 겉이 바삭하고 속에서는 뜨거운 치즈가 흘러나와 특히 좋았던 기억의 맛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계의 식탁에서 만난 이야기, 리카 시간을 누비다를 들으셨습니다. 급변의 시기, 그래도 느리게 자연에 순응하며 나와 가족이 먹는 것에 마음을 담는 이야기, 리카 시간을 누비다. 지금까지 성우 박하진이었습니다.

0: 여보, 저 왔어요.
1: 여보, 어떻게 됐어요?
2: 고모들의 절교 선언 후 집을 구하러 나간 아빠는 매일 밤이 늦어서야 들어왔다.
3: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 에? 쉽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3: 거북동에 보증금 없이 갈 수 있는 데는 고시원뿐이에요.
4: 뭐? 고시원? 고시원은 절대 안 돼. 절대 못 가.
3: 아니, 그렇지 않으면 1년치 월세를 미리 내야 하는데 그...
1: 우리가 그런 돈이 어딨어요?
3: 그러니까 말이에요.
2: 1년치 월세가 얼만데?
3: 반지하 원룸도 500원 있어야 할 거야.
1: 이게 다 우리 아빠 때문이에요. 태양광 사기는 왜 당해서?
3: 누나들이 원망스러워요.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입을 싹 닫고 그...
2: 그렇게 다시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와 고모들은 일꾼들의 인생을 망쳐버린 끔찍한 사람으로 소환됐다. 이 지경이 되도록 엄마 아빠는 뭐 했어?
1: 정말 입씨름하기도 지친다. 어? 미리마, 수림이 데리고 들어가. 어?
4: 엄마, 고시원은 안 돼. 나 그럼 학교 안 다닐 거야. 아, 장태에서 어떻게 다녀?
2: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일꾼들을 보고 있자니 순례 씨의 선물을 알려주고 싶지 않았다.
5: 순례 씨가 선물을 하나 주려고 하는데.
2: 선물?

0: 선물 얘기는 잠깐 밀어두고, 저 수림아, 어떤 사람이 어른인지 아니?
1: 글쎄. 일단 우리 엄마 아빠는 술래 씨가 말할 어른이 아닌 건 알겠는데.
0: 그럼 수림이 네 주변에 좋은 어른은 누가 있어?
1: 그거야 쉽지. 술래 씨, 길동 할머니, 길동 할아버지, 박사님, 원장님, 2학년 때 담임 선생님. 계속해?
0: 아니야, 그 정도면 됐어.
1: 근데 그건 왜 물어?
0: 내가 생각하는 좋은 어른은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야.
1: 아, 그 생각엔 나도 동의. 나도 술래 씨 생각에 동의.
0: 그런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
1: 응, 그것도 맞아.
0: 혹시 수림이 너희 집에 16부터 알바해서 20에 독립하겠다는 사람이 누구였지?
1: 오수림.
0: 맞아. 그래서 내가 볼 땐 수림이 너 하나만 어른 같아.
1: 우리 집에서?
0: 현재까지는. 그런데 그런 네가 아직 어린 엄마, 아빠, 언니를 두고 혼자 나와 여기서 살면 어떻게 될까?
1: 그렇다고 겨우 16인 내가 엄마, 아빠, 오미림을 책임질 수는 없잖아.
0: 수림아, 있잖아. 그 한 번은 식당에서 밥을 먹다 옆에 앉은 부부들 얘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
2: 아휴, 내가 돈이 어딨어. 엄마가 이번에 한 대 뽑아줬지.
3: 부럽네요. 아, 저희는 겨우 학원비 깔짝, 생활비 깔짝 도와주시면서 생색은 무척 내시거든요.
1: 뭔가 딱히 기시감이 안 들진 않네.
0: 그런 걸 자랑이라고 한참을 말해. 아무리 젊은 사람들 부모 도움 없이 살기 힘든 세상이라지만 마흔이 넘어 보이는 사람들이 그러는 건 아니잖아. 그건 부끄러운 일이잖아.
1: 엄마 아빠 모임 사람들인가?
0: 아유, 배고프다. 우리 콩나물 남은 거랑 해서 밥 비벼 먹을까?
1: 좋아. 계란후라이도 2개 넣어야 해.
0: 그래.

0: 야, 아, 캥! 계란 자꾸 나한테만 주지 마.
1: 네가 먹고 싶다고 했잖아.
0: 순례 씨도 먹어. 뭐든 같이 먹어야 맛있는 거랬잖아.
1: 이거 이 말이라도 못하면.
0: 옷을 입니 아니지.
1: 승갑 씨 곁에 있으면서 내가 잘못한 게 뭔지 알아?
0: 자주 삐친 것?
1: 네, 어이없는 말을 지어내.
0: 뭔데 잘못한 게?
1: 딸한테 뜯기고 살게 둔 거. 돈 주지 말라고 큰 소리로 말리지 못한 거.
0: 재산 욕심 있는 사람으로 보일까 봐?
1: 그래서 한두 번 말하고 말았어.
0: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뭐래?
2: 힘들다는데 어떡해요. 자식인데.
1: 그러다 세상 무서운 줄 몰라요.
2: 가끔은 내가 걔 철들 기회를 뺏은 건 아닌지 걱정도 돼요. 되는데 엄마 없이 자라내잖아요. 영지 걔가 겁이 많아요. 몸도 유난히 약하고. 미림이 수림이 연달아났군. 우울증으로 한참 고생도 했잖아요.
1: 그야 그렇지만
2: 그 우울증 또 재발이라도 하면 어떡해요. 나는 그게 겁나요. 그러다 지 엄마처럼 몹쓸병 걸려 일찍 갈까봐. 부모한테 그거보다 끔찍한 고통이 어딨어요.
0: 우리 엄마 이제 건강한데? 감기도 잘 안 걸리는데. 순례씨. 엄마 아빠도 고시원에서 살면 철 좀 들지 않을까?
1: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온실에서 살던 사람을 갑자기 벌판에 데려다 놓으면 숨 막히지 않을까?
0: 말라 비틀어져 회복 못하게 될까 봐?
1: 그래서 말인데 수림아,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0: 우리가? 우리가 뭘 도와?
1: 수림이 네 표현대로 일군들이 온실 밖에서 적응 훈련하도록.
0: 무슨 수로?
1: 201호로 데리고 들어와. 보증금 없이 월세 계약해줄게. 이게 순례 씨 선물이야.
0: 순례 씨 바보야? 호구야? 나 거저 키워주고 할아버지한테 집 싸게 빌려주고 그러면서도 엄마한테 돈 받았다고 의심받고 이젠 그 사람들 들여와 속까지 썼겠다고? 라고 해야 정상이겠지만 고맙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다.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느낌이었다.
1: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았다고?
0: 3주.
1: 3주. 아이고, 코앞이네.

0: 3주는 2주가 되었고 떨어진 쌀떡은 엄마가 아끼던 핸드백을 팔아 겨우 채워놓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철들지 않은 일꾼들이 야속해 여전히 술래씨의 선물을 알리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1: 수림이구나.
0: 순례주택을 청소하는 아주머니다. 아주머니는 거북마을에 산다. 순례주택 옆 푸른 빌라에. 그리고 조은영 헤어 단골이다. 동네 사람들은 혜미 엄마라고 부른다. 더우시죠?
1: 겨울은 견디겠는데 여름은 도통 적응이 안 돼. 수림이 방학할 때 다 됐지?
0: 네. 이제 기말고사도 끝나서 그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1: 근데
0: 네?
1: 집 경매로 넘어갔다며?
0: 네?
1: 너희 집 경매로 넘어갔다며?
0: 어떻게 아셨어요?
1: 그 소문이 안 나겠니? 다들 알아도 모르는 척하는 거지.
0: 아, 네.
1: 그래. 이제 어디로 가니?
0: 아직 잘 모르겠어요.
1: 네 엄마 콧대 감당 안 되시겠다.
0: 아주머니는 엄마에게 크게 당한 적이 있었다. 원인은 오미림. 다 오미림 때문이다.

0: 현동 복도엔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 음식물 쓰레기 국물 떨어뜨리는 사람, 아이스크림을 먹다 흘려놓고 치우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오미림이었고 그날 오미림은 먹던 아이스크림이 바닥에 떨어졌음에도 치우지 않았다.
1: 예!
2: 네?
1: 저거 뭐니?
2: 뭐가요?
1: 저 아이스크림 방금 네가 흘린 거 아니야?
2: 맞아요.
1: 근데 왜 안 치워?
2: 아줌마가 지금 청소하고 있잖아요.
0: 참지 못한 아주머니는 오미림에 눈물을 쏙 뱉고 눈물이 쏙 빠진 오미림은 그걸 엄마에게 쪼르르 달려가 일렀다. 그리고 엄마는 곧장 관리사무소로 가 관리소장에게 난리를 쳤다.
1: 미안해요.
3: 뭐가요?
1: 불친절해서요.
3: 아시면 이제 좀 고치세요.
1: 알았어요.
3: 애는 제가 좀 달래볼게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 애가 너무 놀라서 공부도 못하고 학원도 못 가고 있어요.
0: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을 계기로 아주머니는 엄마를 볼 때마다 고개는 숙였지만 엄마가 사라질 때까지 눈을 흘렸다.

0: 다녀왔습니다.
1: 너 청소하는 여자랑 될 수 있으면 말하지 말라고 했지?
0: 들었어?
1: 복도에서 그렇게 떠들어대는데 안 들리니 그럼?
0: 아파트 사람들이 우리 집 경매로 넘어간 거 다 알 거래.
1: 진짜 듣기 싫어.
2: 가까워지고 싶어도 다가오지 않는다.
0: 아빠는? 왜 그래?
1: 정신사 나고 정말.
0: 아빠 아직 안 왔어?
1: 그래!
0: 아침부터 집 구한다고 나갔잖아.
1: 그렇게 쉽게 구할 집이면 아직도 못 구하고 있겠니?
0: 엄마도 같이 나가지. 아빠 혼자 힘들잖아.
1: 정말 한마디를 안 줘. 들어가! 혼자 있고 싶어.
0: 알았어. 방에 들어와 가방에서 줄자를 꺼냈다. 벽 길이부터 재야겠지. 순례 씨가 준 거였다. 공사 현장에서나 쓸 것 같은 꽤 묵직한 크기에.

0: 여기
1: 술래씨 이게 뭐야?
0: 줄자.
1: 아, 줄자인 건 알지. 이걸 왜 갑자기 꺼냈냐고.
0: 네 엄마 아빠가 직접 해봐야 하는데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잖아. 이번 이사는 수림이 네가 나서야겠어. 저 이걸로 지금 집 이사할 집의 치수를 정확히 재.
1: 재고 나서는?
0: 도면을 그려야지. 그래야 어디에 뭘 놓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뭘 버려야 할지 준비가 되잖아.
1: 그 다음엔?
0: 엄마 아빠랑 와. 계약서 써야 하니까.
1: 또 그 다음엔?
0: 이삿짐 센터랑 상의해서 이삿날을 잡아. 날에 따라 값이 많이 다르니까.
1: 손 없는 날 그것 때문에?
0: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져올 수 없는 살림은 팔아서 현금화 시켜. 그 못 파는 건 그냥 가져가겠다는 사람 주고. 아니면 폐기물 딱지 붙여야 하는데 그런 폐기물 딱지값 내야 하니까.
1: 알았어. 순례 씨, 이 줄자 할아버지 거 아니야?
0: 맞아.
1: 할아버지가 준 거야?
0: 어. 크리스마스 선물로.
1: 치, 시시하게 겨우 크리스마스 선물이 줄자야.
0: 내가 사달라고 했어.
1: 뭐?
0: 그러니까 이사 마치고 돌려줘. 내 마지막 남자가 준 거니까 현재로선.
1: 또 연애하려고.

0: 없고
1: 모르지.
0: 솔라 씨, 이 은혜 안 잊을게. 일군들은 잊어도 이군인 나 오수림은 절대 안 잊을게.

0: 밤이 늦어서야 아빠는 집에 왔다. 평소 마시지 않던 술도 진탕 마시고.
1: 아, 여보, 미안해요. 미안하다, 니들한테도.
2: 자, 꿀물이에요?
1: 아이, 고마워요.
2: 아니, 어디서 누구랑 마신 거예요?
1: 길에서 혼자서요.
2: 대체 얼마나 마셨길래?
1: 모르겠어요. 그냥 취하고 싶어서.
2: 여보, 잘 안 됐어요?
1: 모르겠어요.
2: 아, 모르겠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1: 차인이까지 갔다 왔어요.
3: 차인이면 외곽이잖아, 외곽. 아,
1: 그래도 거긴 거북사 거리에서 버스 타고 갈 수 있어.
3: 논하고 밭, 공장하고 창고밖에 없는 데잖아. 집이라고는 오래된 단독주택이 전부고.
0: 차인리는 거북마을에서 월세 보증금까지 까먹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었다. 교통이 불편한 만큼 싸게 새집을 구할 수 있어서.
2: 그러면 거기는 보증금 없이 들어갈 수 있대요?
1: 아유, 출판사 일을 도와주기로 하고 돈을 구해보려고요. 보증금 100에 월세 50. 그거면 차인이의 방 두 개짜리 반지하 투룸은 구할 수 있을 거예요.
2: 태양광 사기꾼 놈들이 다시 생각나서 미치겠어요, 정말.
1: 나도 누나들이 미워 죽겠어요.
0: 또 다른 사람 탓, 다른 사람 원망이었다.
2: 아, 여보, 가게 약했어요?
1: 당신한테 말하고 내일 가서 하려고요.
2: 얼마 거르래요?
1: 일단 10만 원이요.
0: 여전히 철들지 않은 일꾼들이 미웠지만 더는 지켜보고 있을 수 없었다. 자칫 계약금을 날려버릴 수 있기에.
4: 너 뭐야? 왜 일어나?
0: 지금부터 내 말 똑똑히 들어. 그렇지 않으면 정말 차인리에서 끔찍하게 살아야 할 테니까.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37번째

0: 뜯겨나간 문 안으로 그보다 짙은 어둠이 고여있었다. 승범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1: 아유, 아유, 아유, 운전이 왜 이 모양이야? 아유.
0: 앞으로 쏠렸던 몸을 바로잡으며 수정이 불퉁스럽게 내뱉었다. 그리고 안전벨트를 풀고 차에서 내렸다. 그 뒤를 정리가 따라 내렸다.
2: 와, 진짜 고사장님이 귀신을 본다니. 듣기는 먼저 들었는데 제 눈으로 직접 보는 건 처음이잖아요. 막 설레요.
0: 그녀가 핸드폰을 들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유튜버에 대한 꿈을 버리진 않았는지 귀신 환자의 한풀이를 찍겠다고 쫓아왔다. 찍히지도 않는 귀신 때문에 이렇게 마냥 따라 나서는 건 위험하다고 승범이 만류해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정미가 핸드폰을 대뜸 수정에게 향해 돌리고는 물었다.
2: 저희 여기 왜 온 거죠?
3: 노술예씨라고 제 너머에 살던 분이 계신데 저승에 갈 때 죽은 언니랑 가고 싶어 하더이다. 아이, 죽고 나서 언니네 와서 만났는데 언니 귀신이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하기에 왔지.
2: 그 언니분께서 저기 계신다고요? 그 죽은?
3: 집에 애착이 많아 그런 것 같다며 설득을 해주길 바라고 있어.
0: 이에 꼰대 같은 수정도 어쩐 일로 계속 맞장구를 쳐주고 있었다. 곧 죽을 자신도 있는데 뭐가 그리 걱정이냐고 타박까지 줬다.
4: 애도 아니고 그 귀신이 굳이 가기 싫어한다는데.
0: 승범이 투덜대며 눈만 뒤로 굴려 점점 어둡게 짙어지는 폐가를 올려다봤다. 이렇게 계속 있다간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 같았다. 오소소 소름이 돋았다.
1: 아이, 안 가!
0: 수정의 호통에도 엉덩이가 무거웠다. 억지로 차에서 나온 승범은 트렁크에서 큰 손전등을 꺼냈다. 버튼 한 번에 약한 빛, 두 번에 강한 빛이 나오는 것이었다. 고장이 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자 발밑이 밝아지고 좀 더 밝아졌다. 그 모습을 보던 수정이 손으로 눈가를 가리며 눈을 가늘게 떴다.
3: 그 두 번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 귀신들은 밝은 빛을 싫어하거든.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만지지 마시게. 자칫 귀신이 타니까.
4: 다른 조심할 건 없어요?
3: 조심은 어디 귀신 한두 번 봐. 정미 씨는 내 귀에 바짝 붙어서 와.
2: 네.
0: 승범은 정미 뒤에서 몸을 한껏 웅크린 채 폐가를 향해 갔다. 서로 뒤엉킨 수풀을 지나는 것도 일이었다. 바짓단을 따라 엉켜 올라오는 수풀을 다른 발로 꾹꾹 짓밟으며 녹슨 대문 앞에 겨우 섰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참으로 안타까웠다. 잠겨있으면 그걸 핑계로 이 일을 안 해도 됐을 텐데. 기분 나쁜 쇳소리를 내며 대문이 열렸다. 차고 습한 바람이 안쪽에서부터 불어왔다. 반쯤 열리던 문은 어디가 걸렸는지 더는 열리지 않아 승범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숨을 크게 들이켜서야 간신히 그 사이로 들어갈 수 있었다.
3: 계시오!
0: 수정의 부름에 싸늘한 공기가 맴돌았다. 크지 않은 마당에도 수풀이 한껏 자라있었다. 그곳을 가로지르며 승범은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크게 떴다. 손전등 불빛이 정신없이 움직였다. 12평도 되지 않는 단층의 주택이었다. 기와라고 생각했었으나 색도 없는 회색의 슬레이트 지붕은 군데군데 뚫려 비가 오면 집안으로 빗물이 그대로 쏟아질 터였다.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미 밖에서 본 것처럼 작은 창과 문은 뜯겨 어디론가 사라졌고

0: 위로 혈관같이 금이 그어졌다. 균열의 틈은 벌어져 있어 어느 순간 집이 무너질지 몰랐다. 바짓단을 스치는 수풀 소리가 섬뜩했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 옷이 들러붙었다.
1: 집이 이렇게 폐허가 됐는데 애착이 왜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0: 카메라로 이 모든 걸 담던 정리가 말하자 그 뒤에 있던 승범이 말했다.
2: 귀신의 눈으로는 옛날 모습 그대로이지 않을까요?
3: 한사 선생도 참 상상력이 좋군.
0: 코웃음 치며 수정이 말했다. 괜히 어린애 취급을 받은 것 같아 기분이 나빠졌다. 휙휙 손전등으로 깨진 장독대 위, 덩굴진 수풀을, 옷과 이불이 그대로 있어 켜켜이 먼지가 쌓인 집안을 비쳤다. 심지어 부엌에도 예전에 사용하던 식기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 있었다.
2: 대체 그 언니분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안 보이세요?
3: 집 어딘가에 있지 않겠어. 자네도 잘 찾아보면.
0: 수정이 집안을 기웃거리다가 승범을 향해 뒤를 보며 멈췄다.
2: 왜요?
0: 날카로운 눈빛이 자신 머리 옆을 지나는 걸 본 승범은 갑자기 소름이 돋았다. 뒤에 무언가가 있었다. 한기가 슬금슬금 등을 타고 올랐다. 수정이 손을 들었다.
3: 자네 일단 진정해.
2: 뭔데요?
0: 승범이 고개를 돌리려고 하자 수정이 소리쳤다.
3: 아이, 뒤돌아보지 마!
0: 그렇다면 뒤돌아보는 것이 인지상정. 승범은 참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그것은 아주 깡말랐고 드러난 팔다리가 마치 뼈 같았다. 그리고 머리는. 승범은 산발한 뒤통수를 봤다. 그게 머리카락 전체를 앞으로 넘기지 않았다면 뒤통수가 맞았다. 승범이 딱 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귀신의 몸이 승범을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몸과 머리가 180도로 다른 곳을 보고 있다는 말이었다.
4: 왜 그래요?
0: 놀란 정미가 덩달아 소리쳤다. 귀신의 몸이 펄쩍 뛰어올라 승범의 등에 엎혔다. 길고 가는 두 팔로 목을 꼭 붙들자 놀란 승범이 허우적거렸다. 키득거리는 귀신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들렸다.
2: 선생님! 도와주세요!
3: 가만히 있어봐!
0: 귀신이 붙은 등에서 시리고 축축한 느낌이 났다. 버둥거리는 팔 사이로 머리통이 만져졌다. 어떻게든 떼어내겠다고 두 손으로 그 머리통을 잡아채자 머리가 가뿐하게 솟아올랐다. 하면서 그 머리통을 놓자 눈 옆으로 검은 머리털이 보였다. 귀신의 머리가 승범의 눈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그와 이어지는 사람 목이라고는, 아니 귀신 목이라고 해도, 꼬였던 목이 제자리를 찾자 머리가 빙글 돌면서 푸르죽죽한 얼굴이 드러났다. 승범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3: 그 양반한테 붙지 말고 나하고 얘기합시다. 동생분인 노술예씨 부탁받고 왔어요. 내 당신의 한을 풀어줄 테니까 나하고 얘기 좀 하자니까.
0: 수정이 소리치자 귀신의 시선이 수정에게 향했다. 허공에서 흐느적거리던 산발머리가 단정해지더니 푸르죽죽한 얼굴이 이내 평범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말도 못하고 입만 벙긋거리는 승범 옆으로 정미가 달려왔다.
1: 괜찮아요?
3: 내가 얘기할 테니 정미 씨는 한의사 양반 데리고 먼저 차에 가 있어.
1: 네. 걸을 수 있겠어요?
2: 지난번 다쳤던데 또 뺐나 봐요.
0: 정미가 승범을 부축하며 대문을 지나갔다. 그런 그녀가 갑자기 승범 앞에 등을 보였다.
1: 자, 엎어요.
2: 뭐요?
4: 위험하다면서 자기가 제일 다쳤잖아요.
2: 자기?
4: 차까지 언제 걸어가요? 업어줄 때 그냥 못 이긴 척하고 업혀요. 나 김쌤보다 힘센 거 알잖아요.
0: 그건 그렇지만 승범은 뒤를 돌아봤다. 귀신과 얘기 중이던 수정이 이쪽을 보더니 다시 대화에 집중했다.
2: 에라 모르겠다.
0: 그는 정미의 등에 업혔다. 수월하게 앞을 나아가는 그녀를 본 승범은 한없이 가녀리게 보였던 몸이 이렇게 튼튼한지 처음 깨달았다.

0: 이 조수석 차문을 열어놓은 채 앉아있는 승범에게 다가왔다.
1: 언니 귀신 분이 뭐라고 하세요?
2: 교통사고로 죽은 남편과 딸 자식을 아직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군. 게다가 이 남편과 딸 자식이랑 만든 집이고 함께 산 세월만큼 그 추억이 있는 집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어쩔 도리가 있나. 저승에서 가족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찾아가 보면 어떠냐고 물어는 봤네. 생각해보고 마음이 정해지면 찾아오겠지. 에휴, 어디 봐. 얼마나 다친 게야. 사람이 초심성이 없어서.
1: 아파요. 살살.
0: 그의 부은 발목을 보던 수정은 저만치 서 폐가를 찍어대고 있는 정미를 돌아봤다.
2: 내가 참 답답해서 묻는 말인데 말이야.
1: 뭐가요?
2: 둘이 언제 결혼할 거야?
1: 에? 아이고.
0: 뜬금없는 말에 놀란 승범이 벌떡 일어나려다가 발목에 짜릿한 통증에 다시 주저앉았다. 수정이 어이없는 얼굴로 그를 봤다.
2: 자네도 다 알면서 아니라고 모른다고 발뺌하지만 말고. 대체 뭐가 문제야? 둘이 동갑에 5년이나 넘게 같이 있었다며. 자잘한 것도 손바닥보다 뛰어볼 정도면 모른다는 말이 안 나오지. 돈이 없어서 그래. 아니 그 돈이 곧 행복이라며.
0: 승범은 붉어진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다.
3: 좋아하지, 사랑하지. 나도 남잔데 정밀 보고 아무렇지도 않을까.
0: 애써 아닌 척, 모른 척 이때까지 굴었는데 수정이 너무도 요점을 짚었다. 포기의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1: 왜 제가 돈돈돈 거리는 줄 아세요? 어릴 때 가난해서 부모님이 이혼했거든요. 엄마를 많이 사랑했는데 엄마는 돈이 없다고 날 버렸어요. 돈만 있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 돈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죠. 그거 더 벌겠다고 사람도 죽였어요.
0: 자조적인 마지막 말에 승범은 씁쓸히 웃었다. 가만히 그를 보던 수정이 아픈 발목을 꾹 눌렀다. 그가 비명을 내질렀다.
2: 돈 많으면 행복하고 화목하다고. 자네 눈엔 내가 그리 보여. 정미 씨를 좋아한다면 눈앞에 있는 행복을 위해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걸 해. 슬그머니 티만 내지 말고 최선을 다해 마음을 보여. 마음 같아서는 정미에게 도망가라고 말하고 싶지만. 아니 저런 처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 뭐 정 못하겠으면 내가 대신 말해줘.
1: 아니 그걸 왜 사장님이 말해요. 해요. 할 거예요. 제대로.
2: 그럼 어여 일어서.
1: 왜요?
2: 다음 귀신 환자.

0: 16. 엄마와 아들.
1: 결혼식?
0: 잠시 외출하고 돌아오는 길에 철물점 문이 닫혀있다. 천막천으로 밖에 진열해놓은 철물들을 꽁꽁 덮어놓고 그 앞에 안내문을 걸었다. 집안 결혼식으로 하루 문을 닫는다고. 덩치 크고 고집스러운 철물점 사장은 연중 무휴로 가게를 운영했다. 버스도 제때 있지 않은 곳에서 혹시나 올 손님들 때문에 가게를 비울 수가 없다고 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공휴일이나 일요일이나 꿋꿋이.
1: 그래도 가족 잔치는 참석하는구나.
0: 눈발이 흩날리는 날이었다.
1: 쌓일 눈인가? 아, 그러면 이 앞을 내가 쓸어야 하나? 아, 귀찮은데.
0: 그런 생각이 들 때쯤 계단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바람이 빠진 빨간 풍선을 가지고 노는 아이를 마주했다. 승범을 발견한 아이가 두 손으로 눈을 가렸다.
1: 버릇인가?
0: 춥다고 잠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승범은 잠시 고개를 갸웃했다. 그리고 주위를 휙휙 둘러봤다. 꽁꽁 닫힌 철물점 문과 아이를 번갈아 봤다.
1: 무슨 일이 있어서 돌아왔나? 어린아이만 두고 결혼식에 갈 사람이 아닌데.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 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김봄. 3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3라디오 정오 뉴스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을 위한 핀셋 지원을 검토해 조만간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오늘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민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 500여 세대의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인근 초등학교 강당 등으로 대피했고 60대 남성 한 명은 온열질환 증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측은 아파트 저수조 누수로 변압기가 망가지면서 정전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오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유 위원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유 위원은 지난 2023년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비서실 등의 청탁을 받고 감사를 무마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은 정부의 공급대책 후속 법안을 가로막고 있는 장본인은 국민의힘이라며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주택법과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이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본회의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민생이 없다며 세제 개편안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장 대표는 규제와 대출을 풀고 재개발, 재건축을 촉진하는 것이 진정한 부동산 정상화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의 틀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영업 중단 25일 만인 오늘 전국 67개 점포마트의 임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오는 12일까지 운영 점검과 보안 작업을 마친 뒤 13일부터 정식 영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 다음 달 4일까지 법원의 회생 계획안 인가를 받은 뒤 본사와 마트 등 전체 사업부 매각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미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국과 동맹국들의 방어를 위해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 태평양 사령부는 이번 발사가 미국 인력이나 영토, 동맹국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오후 5시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웹툰과 웹소설을 볼 수 있는 주요 플랫폼들의 환불 절차가 복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플랫폼 7군데를 조사한 결과 4곳은 이용권을 취소하려면 개별 작품 페이지로 이동하거나 고객센터에 별도로 문의해야 했습니다. 또 6곳은 환불금의 10% 또는 1,000원 가운데 큰 금액을 공제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환불 절차를 간소화하고 합리적인 환불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하거나 유통한 마약사범 249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집중 단속을 벌여 양귀비 재배사범 236명과 대마사범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삼척에서는 집 텃밭에서 양귀비 270줄을 몰래 기르고 이를 이용해 담금주 3병을 만들어 보관하던 피의자가 적발됐습니다. 3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100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차 대표가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사업을 제안해 선급금 242억 원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오늘 구속 송치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절기상 입추인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39도를 비롯해 전국의 낮 기온이 31도에서 39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7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7도로 예상됩니다. 3라디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주아였습니다. KBS

강원래의 노래 선물.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요즘은 개인용 컵을 갖고 다니는 분들 많으신데요. 뜨거운 건 오랫도록 따뜻하게, 또 시원한 건 오랫도록 시원하게 처음에 온도를 지켜주려고 애를 쓰죠. 근데 사실 사람에게도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울 때는 지치지 않게, 또 추울 때는 움츠려들지 않게 마음의 온도를 지켜주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시원한 디저트나 입에 딱 붙는 여름 보양식도 좋고, 또 누군가의 작은 응원 한마디에 다시 힘이 나기도 하고 좋은 노래에 흥이 나기도 하는데요. 자, 오늘은 절기상 입추입니다. 딱 일주일만 지나면 또 말복인데, 뜨거움을 잘 견디고 계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기운을 든든하게 채워드릴 노래 선물과 함께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죠. 자, 오늘 첫 곡 클릭.

오늘이 절기상 입추입니다. 이제 가을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아직 한여름의 기운은 여전합니다. 그래도 절기는 참 신기하게도 조금만 더 견디면 된다 이런 작은 희망을 건네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길어진 더위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관리입니다. 몸도 마음도 든든히 채우면서 남은 여름 건강하게 시원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원의 노래숨을 매주 금요일에는 코러스계의 여왕이자 국민 코러스 김연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딱 어울리는 테마 음악과 제작 현장의 생생한 뒷이야기까지 유쾌한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잠시 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강원의 노래 선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 올려주시면요.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노래 선물도 함께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 사랑,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슈퍼주니어 해피가 부르는 요리왕 이 노래 듣고 코러스 라인 함께하겠습니다.

0: 김연아의 코러스 라인. 코러스계의 여왕이자 다정다감한 이웃집 언니처럼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줄 것 같은 가요계 대모 국민 코러스 김연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0: 자, 오늘이 절기상 입추입니다.
2: 가을이 벌써. 가을이 아직 오진 않았지만.
1: 그러니까.
0: 어떠세요? 김연아 네. 씨는 가을이 오는 걸 반기는 편입니까? 아니면 아 여름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1: 에이, 가을에 반기죠. 저는 그 굉장히 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네, 좀 추위는 별로 안 타요.
0: 혹시 여름에 태어나셨나요?
1: 그렇죠. 음력 7월에 태어났죠.
0: 아, 근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은 더위를 잘 견디고
1: 그래요?
0: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추위를 잘 견디고 그런데 김연아 씨는 반대네요.
1: 그렇죠.
0: 여름에 태어난 이게 신빙성이 없는 거라니까.
1: 맞아.
0: 네. 아무튼

0: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걸로 정하셨군요.
1: 아니죠. 뭐해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서 오늘 주제는 네. 이제 입추이기도 하지만 네. 또 이제 말복도 있고 하니까
0: 그래요.
1: 제가 이제 그 가수분들 보면서 너무너무 그 왜소한 아니면 좀 살 좀 쪘으면 좋겠다 이런 아. 가수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좀 몸보신 시켜주고 싶은 가수.
0: 네. 근데 참 특이한 게 네. 이 사람마다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특징이라기도 좀 그렇지만 네. 이 음식감 낼 때쯤 되면 네. 뭐 예를 같이 함께 먹었을 때 네. 음식감 낼 때쯤이면 불안해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 이거 내가 낼게 그러면서 마음 편하게 먹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1: 그쵸.
0: 김연아 씨는 어떤 편이십니까?
1: 저는 열 번이면 열 번 다 제가 내는 스타일이죠.
0: 아. 네. 불편하진 않으세요?
1: 그러니까 엉덩이가 가볍대요, 제가.
0: 아.
1: 그러니까 그냥 쓱 지나가다가 뭐 잠깐 나가서 뭐 나왔다 들어가면서 계산하고 그냥. 근데 이제 예전처럼 뭐 선배님들이나
0: 네.
1: 또는 뭐 오빠나 언니들을 만나는 기회보다 대부분 동생들을 만나는 기회가 더 많고
0: 네.
1: 작곡가들이나 뭐 엔지니어들이나 다 이제 저보다 어린 경우가 많아서 그 사석에서 제가 좀 많이 내는 편이고요.
0: 아.
1: 근데 저는 가수들을 만나면은 절대 얻어먹습니다.
0: 절대 얻어먹는다.
1: 네, 절대 얻어먹어.
0: 근데 아까 선배님 할 때 약간 놈자가 들렸어요.
1: 아니에요. 네,
0: 아무튼 네. 김연아 씨는 쏘는 편이다.
1: 네.
0: 아 그래서 저희 노래 제목이
1: 네.
0: 이번 밥값은 작은 딸보다는 큰 딸이 쏴봐라.
1: 그런 노래가 있어요?
0: 큰 딸이 쏴봐라. 안 웃겨요?
1: 꿍따, 안 웃긴데?
0: 꿍따리 잡아라.
1: 꿍따리 잡아라.
0: 아, 이게 좀 약간 아재 개그였나?
1: 아, 지금 유머라고 한 거구나. 죄송합니다.
0: 아무튼 네. 자 김연아 씨가 추천하는 몸보신 시켜주고 싶은 가수 첫 번째로 만나볼 분 누굽니까?
1: 신지. 코요테 신지.
0: 아 코요테 신지. 아우, 저도 신지 씨를 아주 초창기부터 알고 있거든요.
1: 아니 신지 씨가 근데 그때 통통했잖아요.
0: 통통한 거는 둘째치고 신지 씨가 첫 무대를 가졌을 때가 그러니까 첫 무대까지는 아니지만 방송에 좀 데뷔를 하고
1: 네.
0: 그러니까 좀 알려가는 시기였어요. 그때 클론 콘서트 할 때 게스트가 엄정화 씨하고 그 코요테가 같이 했었는데 엄정화 씨가 시간 늦었어요. 한 20분을 끌어야 돼요. 신지 씨가 혼자서 그 남자 두 명 제쳐놓고 혼자서 막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하고 그 트로트도 부르면서 20분 걸리더라고요.
1: 시간 끌어줬구나.
0: 근데 신지 씨가 네. 그때 딱 봤을 때 저 친구 뭘 저렇게 끼가 넘치지? 그래서 매니저한테 물어봤더니 김원준 씨 팬클럽 출신이라고.
1: 맞아, 맞아. 맞아요.
0: 김원준 씨 팬클럽 네. 회장 출신이라고.
1: 맞아요, 맞아요. 네.
0: 그래서 되게 나서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요즘엔 왠지 뭔가 좀 약간 수축한
1: 근데 신지 씨가 지금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뼈말라가 됐거든요.
0: 뼈말라?
1: 네.
0: 그런 그러니까 말도 있군요.
1: 요즘에 그 신조어인데 뼈말라. 네. 그러니까 뼈가 보일 정도로 말랐다. 그런데 그 이제 결혼을 앞두고 마음고생도 좀 심했고 하면서 스트레스로 인했던 건지 아니면 체중 감량을 한 건지 다이어트의 효과인지 모르겠지만 원래도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았는데 한 10kg 이상 몸무게가 빠져 지금 42kg래요.
0: 아.
1: 그 신지 씨가 키가 한 저보다 약간 작아요. 한 165?
0: 42kg면 나 국민학교 한 국민학교라고
1: 초등학교.
0: 우린 또 국민학교 시절이었으니까.
1: 네.
0: 초등학교 한 6학년 때 몸무게.
1: 저는 나 초등학교 3학년 때 42kg였어요.
0: 김연아 씨는 살아생겨 네. 뼈말라 했던 시절이 있었나요?
1: 한 번도 없지. 태어날 때.
0: 태어날 때
1: 3.2kg로 태어났으니까 그거 다지.
0: 그때 좀 약간 가볍게 태어났네.
1: 그게 다예요.
0: 야.
1: 네.
0: 근데 뼈말라라는 친구들은 그래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김연아 씨가 자주 얘기하지만 아 그래도 야 너 왜 이렇게 말랐어? 그러면 아 그래도 다 숨겨놓는데 잘 찾아보면 쪄 있어요. 그러면 김연아 씨가 뭐라고
1: 욕하죠.
0: 뭐라고 욕하죠?
1: 그 뭐 숨길 수 있으면 다행이다 이렇게 하죠.
0: 나는 숨기지도 네. 못한다.
1: 숨기지도 못한다.
0: 그래요. 아 신지 씨 요즘은 그렇게 좀 안 좋은데 그래도 김연아 씨하고 친분이 많죠?
1: 나 그럼요.
0: 거의 근데 코요테의 모든 곡은 김연아 씨가
1: 네,
0: 코러스.
1: 굉장히 많이 했고 개인적으로 네. 이제 좀 사석에서도 연락을 하는 친구인데요.
0: 네.
1: 신지 씨가 이제 그 결혼을 앞두고 굉장히 그 뭐 구설에도 좀 시달리고 했는데
0: 네.
1: 그 남편이 너무너무 착하고 진짜 부부싸움 한번 안 할 정도로 둘이 완전 그 천생연분 그런 느낌인데
0: 네.
1: 이제 그 보여지는 거가 이제 사람들이 좀 색안경을 끼고 보면서 그렇게 돼서 그때 이제 신지 씨가 좀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0: 그런 시선도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1: 그래서 굉장히 그 뭔가 그 체중이 많이 말랐었는데 그 신지 씨 만나서 한번 진짜
0: 몸보신?
1: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요.
0: 뭐 어떤 음식?
1: 삼계탕.
0: 삼계탕?
1: 네.
0: 좋아 알겠습니다.
1: 아니면 백숙?
0: 백숙 좋아요. 둘 다 좋아요. 아우 네. 침이 고이네. 자 김연아 씨가 몸보신 시켜주고 싶은 가수 한 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이분도 똑같아. 뼈말라.
0: 뼈말라예요?
1: 이정현 씨.
0: 아하.

0: 혼니피라는 영화에
1: 그렇죠.
0: 배우로도 출연했었고 또 와, 바꿔,
1: 반, 아, 가.
0: 노래 제목이 다 한 글자네요.
1: 그렇죠.
0: 아, 근데 오늘 들어볼 곡은?
1: 오늘 들어볼 곡은 줄래.
0: 줄래? 뭘 드려야 될까요?
1: 그러니까 다 준다는 뜻인데.
0: 아, 삼겹탕. 그러니까 몸보신 뭘로?
1: 아, 몸보신? 아, 이정현 씨 같은 경우는 근데 또 워낙 음식을 잘해요.
0: 아, 그래요?
1: 워낙 잘하니까 이정현 씨는 본인이 해서 드셔도 되지만.
0: 재료를 제공해야겠다.
1: 그렇지. 근데 가끔 밖에서 먹고 싶을 때 있잖아. 사먹고 싶을 때. 이정현 씨는 저는 좀 뭔가 단백질 쪽으로 많이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0: 닭가슴살 줄래?
1: 아니, 한우?
0: 한우?
1: 한우 줄래?
0: 아.
1: 새우살 줄래? 새우살 드릴게요.
0: 새우살이란 게 있나요?
1: 그게 등심이잖아요, 등심. 아. 등심 위에 보면 그 떡심이라고 흔히 하잖아요.
0: 네네.
1: 그 약간 그 고기류 말고 이렇게 꼬들꼬들한 그 뼈같이 된, 물렁뼈 같은 거. 그 위에 보면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살이 있어요. 그게 새우살이에요.
0: 반달 모양? 아,
1: 새우
0: 이게
1: 모양으로.
0: 이렇게 새우처럼
1: 네네네.
0: 생겼다. 아,
1: 네.
0: 많이 하시네요.
1: 특수 부위죠.
0: 이런 것도 또 먹으려면 또 이게 좀 넉넉해야 될 텐데.
1: 네.
0: 저는 뭐 이렇게 한우, 갑자기 또 한우 먹고 싶어지네.
1: 저는 근데 그 엔겔 지수가 되게 높은 사람이거든요. 제 그 경제에서 그 제가 버는 수입에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식비가.
0: 먹는 쪽으로.
1: 네, 그게 엔겔 지수인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주의이기 때문에 네. 특수부위 굉장히 많이 합니다.
0: 아, 네. 부럽습니다. 네. 저도 나중에 한번 그 새우살이라든가 네. 그쪽으로 한번 줄래?
1: 줄래. 완전 줄래.
0: 아, 고맙습니다.
1: 네네.
0: 자, 두 곡 만나보겠습니다. 김연아 씨가 몸보신 시켜주고 싶은 가수 두 분 여가수입니다.
1: 네. 신지 씨가 속해 있는 3인조 코요테 디스코왕 그리고 이정현 씨의 줄래. 아.

0: 금요일에는 국민 코러스 김연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러스 라인 오늘은요. 김연아 씨가 몸보신 시켜주고 싶은 가수란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습니다. 네. 자, 여가수 두 명. 뼈말라. 신지 네, 뼈말라. 그리고 이정희 씨 만나봤다면 이번에 만나볼 몸보신 시켜주고 싶은 가수 두 분은 트롯 쪽이네요.
1: 남자 가수.
0: 남자 가수 두 분.
1: 남자 가수 두 분.
0: 네. 누굽니까?
1: 영탁 씨.
0: 영탁 씨하고 또 누구?
1: 정동원 씨.
0: 이 두 친구 잘 먹을 것 같은데.
1: 이 두 분 내가 볼 때는 네. 60kg대 아니면 50kg대.

0: 아닐까?
1: 일부러 이 건강 관리상 뭐 다이어트를 한다든가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요?
0: 근데 체질인 것도 같아요. 왜냐면 영탁 씨는 제가 이제 인연을 맺고 알게 된 게 오래됐는데 한 네.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도 말랐었어요.
1: 아.
0: 네. 뭐 못 먹어서 마른 것도 아니고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체질적으로 살이 좀 안 붙는 체질 같아요. 그리고 되게 부지런해요.
1: 그래요?
0: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나 물 먹고 싶은데 그럼 벌써 가 있어 물 들어. 그러니까 뭔가 행동이 되게 빠른 사람이에요.
1: 리모컨이네. 인간 리모컨.
0: 네네네. 그러니까 야. 엉덩이가 가벼운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1: 목말라 그러면 없어가지고 물
0: 없어 없어. 물 들어갔어요 벌써. 네.
1: 그러면 좀 뜨면
0: 네.
1: 뜨면 이제 또 다른 친구가 좀 도와주고 막 그러지 않나요? 어떤가요?
0: 근데 지금도 이제 본인이 그게 몸에 배 있으니까 굉장히 그 스태프들한테도 잘하고 이렇게 웬간한 거는 자기 손으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1: 아, 그래도 타고나나 보다.
0: 그렇죠.
1: 그런 부지런함이.
0: 맞아요. 진짜 부지런해. 부지런해요.
1: 영탁 씨.
0: 네.
1: 오늘 들어볼 노래가 영탁 씨의
0: 영탁
1: 네가 거기 왜 나와?
0: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1: 네가 왜 거기서 나와?
0: 이 노래 또 아시네.
1: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예전에 제가 가게를 네. 할 때 영탁 씨가 와서 무대를 한번 했었어요.
0: 아, 그래요?
1: 그때는 신인 때라 가지고 또 제가 아는 매니저 통해 가지고 우리 영탁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무대를 잘 못 쓰니까
0: 네네.
1: 원래 씨가 하는 그 클럽에서 한번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다. 그래서 와서 인사도 하고
0: 트로트 하기 전이었나 보다.
1: 아니요.
0: 트로트 하고 나서.
1: 네가 왜 거기서 나와를 할 때인데
0: 아.
1: 처음 시작할 때였어요.
0: 그런데
1: 영탁 씨 같은 경우도 그때는 잘 안 됐지만 뭔가 오디션 프로그램에
0: 그렇죠,
1: 나와서
0: 그렇죠.
1: 경연 프로그램에서 더 잘 된 것 같아요.
0: 근데 영탁 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영탁 씨가 발라드 R&B 할 때부터 제가 알게 됐는데
1: 아, 그래요?
0: 저한테 이제 트로트 하고 잘 되고 나서 누나 내가 발라드랑 R&B 할 땐 그런 소리를 못 들었는데 트로트 하니까 노래 잘한다라는 소리 되게 많이 듣는다 이러더라고요.
1: 그때는 노래를 잘한다는 얘기 듣고 싶어서 R&B 했는데.
0: 네, 네, 네. 그렇죠, 그렇죠.
1: 아,
0: 네.
1: 나 참 근데 김연아 씨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뒷이야기까지 다 알고 있는데
0: 네.
1: 이렇게 뭔가 힘들 때가 있고 잘될 때가 있으면 야 사람들의 변화가 있잖아요.
0: 네.
1: 그렇진 않나요?
0: 물론
1: 잘 됐는데까지 그 분들한테까지 몸보신 시켜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0: 아니 근데요, 영탁 씨는 똑같아요.
1: 아.
0: 초심을 잃지 않고 똑 같아요. 누구한테 나는 저는 이제 영탁 씨의 그 인성이 굉장히 좀 원래 따뜻한 친구라는
1: 네.
0: 느낌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1: 그 따뜻한 친구들한테도 네네. 먹을 거 사주면 또 쫙 그 리액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0: 그렇죠.
1: 잘 먹고 고마워하고.
0: 그러니까 삼계탕 하나 사주고 툭불 하나 얻어 먹으면 되지 뭐 약간 이런 거. 네네 그런 거죠. 네.
1: 그래요. 자 김연아 씨가 몸보신 시켜주고 싶은 가수 영탁. 그리고 이분과 함께 만나볼 정동원 씨.
0: 네.
1: 정동원 씨는 또 어떤 의미에서 한턱 이른다. 아, 몸보신 시켜주고 싶으십니까?
0: 이 친구는 이제 어렸을 때 데뷔해서
1: 네.
0: 초등학생 때 데뷔해서 그리고 집안에 이제 그런 그 부모님보다는 이제 그 할아버지
1: 네.
0: 이제 손에서 자라고 그랬기 때문에 저게 이제 뭐 그 어머님들의 좀 모성을 자극했던 친구인데 너무 어렸을 때 데뷔를 하기도 했지만 굉장히 말랐어요. 너무 많이. 그래서 뭔가 이 친구는 저랑 뭐 개인적인 친분이 많진 않아요. 그냥
1: 네.
0: 그 녹음실에서 보는 거 정도가 다였는데 뭔가 저도 이제 약간 엄마의 마음으로 그냥 아, 저 밥 한 끼 사주고 싶다.
1: 야.
0: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그렇게 밥 사주고 싶은 친구인데
0: 네.
1: 얼마 전에 해병대
0: 그러니까
1: 갔어요.
0: 해병대를 갔어요.
1: 근데 우리 남자들은 그래요.
0: 네.
1: 특히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해병대 갔다 그러면
0: 네.
1: 왜?
0: 아, 왜 해병대 가냐고?
1: 왜 해병대를 가냐? 근데 해병대 간 친구들은 그런 얘기 하죠. 누구나 다 올 수 있었다면 난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다.
0: 아, 뭔가 그런 좀 힘든 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1: 것 같아요. 아우, 해병대 네. 훈련하는 거 보잖아요.
0: 네.
1: 아우. 아우. 아우.
0: 왜요?
1: 아, 우리 저도 물론 뭐 군대 가서 기초 군사 훈련도 받고 군대에서 뭐 30개월 복무했습니다만
0: 네네.
1: 아우.
0: 근데 원래 씨는 약간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나라 군대 그런 느낌이었나?
1: 아 무슨 당나라라니요?
0: 뭐 아니에요?
1: 아니에요. 네. 춤추는 부대였지만
0: 아, 춤추는 부대.
1: 춤추는 부대 이제 공연 다니는 부대였어요. 우리 하루 일과가 아침에 뭐 예를 들어서 KBS에서 공연이 있다. 그럼 KBS 주차장에 와서 무대를 설치를 해요.
0: 아,
1: 우리가
0: 아 직접.
1: 그다음에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하고 공연을 해요. 우리가
0: 네.
1: 공연이 끝나면 무대 설치 다시 또 원상 복귀를 뜯는 거를 또 저희가 해요. 그리고 부대 복귀를 해요. 이렇게 1년에 200회 공연을 해요.
0: 아, 그래도 그 부대에서 외박도.
1: 아, 외박 없어요. 매일 공연인데.
0: 그러니까 외박도 못 나가고 휴가가 많이 없는 친구들은 그런 군인 아저씨들은 부러워했을 거 아니에요. 계속 나.

0: 무대 선다고 해서 부러웠지만 더 힘들었던 건 선임이 홍록기였어요.
1: 괴롭히던가요?
0: 웃기잖아요. 웃기는 게 더 괴로워요.
1: 아, 왜?
0: 뭔가 이거 저멋대 이렇게 차렷하고 또 정숙해야 되는데
1: 웃으면 안 되잖아.
0: 막 앞에서 웃긴 얘기하고 막 그러면 막 웃다 보면 혼나고 막 그랬는데.
1: 그렇군요.
0: 아무튼 아우 해병대 가서 아, 제대가 언제쯤이죠?
1: 아직 멀었죠.
0: 아, 여기 보니까 27년 8월쯤이네요. 네.
1: 근데 얼마 전에 그 군대 사진을 하나 봤는데 어깨가 좀 많이 넓어졌더라고요.
0: 아.
1: 진짜.
0: 아이고 그게 그냥 넓어진 게 아니니까 그 고생을 해가지고 1년이나 남았네요. 1년이나.
1: 네네. 맞아요.
0: 1년 남았으면 네. 전혀 얘기는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1: 근데 이 영탁 씨도 그렇고 정동원 씨도 그렇고 어떻게 저의 뜻은 아니었지만 그 데뷔 때부터 그 가장 최신의 앨범까지 제가 다 거의 다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 친구들의 곡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추억이 많은 그런 친구들이에요.
0: 그럼 오늘 두 곡 선곡하셨는데 이 두 곡 다
1: 김연아의 목소리가 나오죠.
0: 아~ 네네.
1: 아까 그 신지 씨의 디스코왕, 아, 이정현 거기도. 씨의 줄레, 그것도 다 저는 가급적 제가 한 걸 선곡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나옵니다.
0: 자기 마음대로 고른다지만
1: 그럼요.
0: 웬만하면 김연아 씨 목소리가 담겨져 있는. 아 그래요. 역시 국민 코러스입니다. 자 국민 코러스 김연아 씨가 몸보신 시켜주고 싶은 가수
1: 네.
0: 이들의 코러스를 한 김연아 씨 두 곡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영탁 씨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정동원 씨의 꽃등.
2: 어디야?
3: 집이야.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2: 아 그래? 잠깐 볼랬더니 오늘 피곤했나 봐.

0: 매주 금요일에 함께하는 코러스 라인 국민 코러스 김연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입추를 맞아서 또 말복을 맞아서 말복은 이제 며칠 있으면 말복인데 몸보신 시켜주고 싶은 가수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이번에 만나볼 김연아 씨가 특별히 몸보신 시켜주고 싶은 가수 누굽니까?
1: 저는 사실은 이분하고 거의 일면식도 없어요. 그런데 방송을 보거나 예전에 이제 굉장히 인기가 많으셨기 때문에 TV에서도 많이 뵀죠.
0: 네.
1: 진짜 뭔가를 먹이고 싶은 강수지 씨.
0: 아,
1: 네.
0: 강수지 씨. 네. 아, 근데 예전에 김연아 씨가 강수지 씨 소개할 때 되게 싫어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1: 저는 이쁘고 마른 사람을 별로 마른 여자들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0: 다 싫어하죠.
1: 네네. 근데 강수지 씨 솔직히 뭐 개인적인 친분은 없어요. 근데 이제 나이도 비슷한 연배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강수지 씨의 그 매니저를 하시는 분이 저랑 좀 지인이시거든요.
0: 네.
1: 그런데 그 입잡은 공주신지 왜 이렇게 그 원래 나이살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죠. 똑같이 드시더라고요.
0: 아마도 네. 89년도 90년대 그때쯤에 강수지 씨가 처음 나와준 뭐 보랏빛 장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1: 변함이 없어.
0: 변함이.
1: 우리는 주름도 없어. 어떻게?
0: 아, 우리라기 하기 좀 그렇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변했는데 김연아 씨도 변함이 없죠 별로. 아 김연아 씨 예전에 아유 청취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김연아 씨의 대학 시절을 아는 작곡가 한 분을 만났는데 김연아 씨를 되게 짝사랑했다고.
1: 아!
0: 제가 왜? 라고 했더니 그때는 키도 크고 날씬하고 정말 유행도 앞서가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 날씬하기보다 약간 통통했지.
0: 아,
1: 그러니까 좀
0: 키가 컸다고 막 그래가지고.
1: 키는 이제 지금 키가 똑같은데 네. 예전에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마른 여자보다 네. 대부분 약간 통통한 몸집이 좀 있고
0: 아.
1: 그런 분들을 좀 좋아하는 분이 많았어요.
0: 김연아 씨가 대학 다닐 때는 거의 뭐
1: 네.
0: 학교 다닐 때마다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모든 남자들의 선망의 대상입니다.
1: 큰일
0: 저도
1: 났네.
0: 듣고 깜짝 놀랐어요.
1: 안 믿어지죠?
0: 그래가지고
1: 네네.
0: 아 그랬던 얘기가 있는데 그만큼 강수지 씨도 인기가 많고 김연아 씨도 인기가 많고
1: 나는 이래 저는 네. 이제 남자들

0: 친구들한테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잔소리도 안 하고 좀 편하게 대해줘서 그냥 그랬던 거지. 제가 뭐 외모가 출중하거나 뛰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죠.
1: 그때 당시 외모 출중했다고 네네. 얘기 들었어요.
0: 아닙니다. 아닙니다.
1: 그래요. 네. 아무튼 자 강수지 씨의 보랏빛 행기 만나보겠습니다. 강수지 씨와 함께 만나볼 원래 강원래가 추천하는 이 가수 정말 몸보신 시키고 싶다라는 가수 네. 저는 이치현 씨 준비했습니다.
0: 이치현 씨? 번님들의 이치현 씨.
1: 번님들의 이치현 씨.
0: 이유가 뭡니까?
1: 이치현 씨가 예전에 봤을 때는 네. 정말 말랐어요. 아. 지금도 예전 모습 그대로라고 생각하지만 예전 모습 보면 너무 말랐고 이치현 씨 별명이 뭔 줄 알아요? 이치 멸치 꽁치였어요.
0: 아. 이치 멸치 꽁치.
1: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데 이치현 씨의 집시여인 들으면서 노래 잘한다 노래 잘한다 알고 보니까 예전에 다가기 전에라든가 추억의 밤이라든가 추억의 밤은 나이트에서 네네. 많이 나왔단 말이죠. 네네. 이 노래 이치현 씨가 불렀더라고요.
0: 아.
1: 그래가지고 아, 그때 그 유명한 이치현과 번님들의 이치현 씨가 아직까지도 말랐구나. 저 형님은 제가 좀 맛있는 거 좀 사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 이 노래 선물에
1: 게스트로도 많이 나오셨고
0: 나오셨잖아요.
1: 그래요. 네. 임준희 씨와 함께했는데 아직도 그 모습 그대로 그 선글라스 그대로 그 헤어스타일 그대로 그리고 굉장히 또 자기관리가 철저하신 분이에요.
0: 약간 뼈슬 머리 비슷한 그 그쵸, 헤어스타일이죠.
1: 그 네, 네. 그대로인데
0: 그리고 색깔이 약간 들어간 네, 선글라스.
1: 그렇죠. 약간 보라색 느낌. 하지만 몸보신 꼭 시켜드리고 싶고 또 아직도 그 이치현 씨를 좋아하는 팬들은 이치현 씨 몸보신 시켜드리고 싶은데 이치현 씨가 음식을 되게 좀 가려요.
0: 아, 편식을 하시나요? 아,
1: 편식까지는 아니지만 네. 건강을 되게 챙기셔가지고 뭐 알코올이 들어간 건 전혀 안 하시고
0: 뭘 대접하고 싶으세요?
1: 저는요, 네. 저도 삼계탕이지.
0: 삼계탕 그래, 그래 맞아.
1: 삼계탕이
0: 여름에 삼계탕이야.
1: 그래요. 네. 삼계탕 여행 코스가 있을 만큼 삼계탕이 또 대한민국을 알리는 그 음식인데 저는 그 음식 전해드리고 싶네요.
0: 네.
1: 자, 그래서 저는 이치현과 번님들의 오늘 추억의 밤.
0: 추억의 밤. 나이트에서 많이 나왔던.
1: 많이 들었던 네네네. 거예요. 그렇죠. 두란두란을. 두란두란 생각나는.
0: 두란두란이라니.
1: 두란두란이 생각나는 그 네. 노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곡 김인하 씨가 소개해 주시죠.
0: 네. 강수지 씨의 보랏빛 향기. 이치현과 번님들의 추억의 밤.
1: 두 곡 전해드리면서 김인하 씨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0: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자, 오늘 끝곡으로 이무진이 부르는 청춘 만화 전해드리면서 클론의 원래 강원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공따리 잡아라. 힘난 하루 보내세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오는 9월부터 65세 미만 상위 1에서 2급의 국가보훈 대상자는 간호수당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상위 등급 3에서 7급의 국가보훈 대상자는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대신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1에서 2급은 간호수당을 받기 때문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간호수당 대신 활동지원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됐는데요. 기본적인 활동보조에 방문 간호나 목욕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분들은 관할 보훈관서에 간호수당 포기를 신청한 다음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되고요. 다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등록 장애인만 가능하니까 서비스 신청 전에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조용필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꿈.

조용필의 꿈,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이었습니다. 금요일 방송 내용 소개해드리죠. 장애 영화와 만나다에서는 영화 오디세이 준비하고 있고요. 발달장애 희망찾기에서는 여성 발달장애인 풋살팀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주말엔 떠나요에서는 무장애 여행작가 문화진 씨와 이색적인 여름 축제 현장으로 떠나보죠.

0: 내일은 푸른 하늘.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장애인 내과의사 서현주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건강검진을 주로 하는 내시경 의사인데, 사실 저도 처음 다쳤을 땐 제가 과연 내시경 의사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있었어요. 불안감도 있었는데, 다행히도 내시경 화면 자체가 2차원 화면이고, 그리고 제가 오른쪽 시력에는 지금 전혀 이상이 없기 때문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이 의사 본업에 복귀를 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서 정진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굉장히 드물고, 장애인 건강주치사라든지 장애인 건강검진 센터들이 지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장애인 분들 중에서 건강검진을 매년 받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드물다는 거에서 제가 굉장히 놀랬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의료 접근성의 문제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접근성을 어떻게 개선시키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 그 첫 번째 단추로 제가 일하던 병원에서 대학병원 최초로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어통역사를 상시 고용을 하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사실 저는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강해를 입게 된 지 이제 만 5년이 됐고, 사실 저한테 이런 어떻게 보면 시련이 생기게 된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장애에 대해서 그 전까지는 전혀 몰랐고 부끄럽지만, 그리고 사실은 관심도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막상 제가 장애를 입고 그 장애를 등록하는 과정들을 통과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얼마나 고립되고 이제 소외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제가 몸소 체험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를 일단은 제가 속한 의료 분야에서부터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서 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악뮤의 Give Love입니다. Why, baby? 뭐가 뭔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매주 금요일에는 장애를 주제로 한 영화와 다양한 개봉 영화들 소개해드리고 있죠. 장애 영화와 만나다. 영화평론가 최현영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영화 오디세이 준비하셨는데요. 네. 아, 이 영화 기대하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1: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정말 대작이거든요. 아, 예. 네. 이 영화는 뭐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내용이 다 스포일러가 된 작품이죠.
0: 그럴 수밖에 네, 없죠.
1: 오디세이아를 이제 호메로스의 예. 네, 오디세이아를 배경 그 원작으로 하고 있기
0: 맞아요.
1: 때문에
0: 네네.
1: 그래도 이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영화의 시작은 트로이 전쟁과 관련한 시를 듣고 괴로워하는 왕자 텔레마코스의 모습을 비추면서 시작이 돼요. 텔레마코스는 네. 톰 홀랜드가 연기를 하고 있고
0: 그러니까 여기 뭐 화려하게 배우들 나오잖아요.
1: 네. 네. 이 그 오디세우스의 아들이죠.
0: 네네.
1: 네, 아들이고 이제 오디세우스는 시 속에서 지혜롭고 용맹한 영웅이지만 현실에서는 트로이 함락 8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집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0: 그렇죠.
1: 있는
0: 네.
1: 생사조차 할 길이 없는 아버지이며 남편입니다. 이 오디세우스 역할을 맷 데이먼이 하고
0: 아, 예.
1: 있어요. 오디세우스의 아내이자 이타카의 왕비인 페넬로페 앤 해서웨이가 연기하고 있는데
0: 예.
1: 페넬로페는 매일 밤 결혼하자며 달려드는 구혼자들에게 만찬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생사를 모르고
0: 네,
1: 8년이
0: 그러니까요.
1: 지났으니까
0: 예,
1: 구혼자들이 막 들끓는 거죠. 이 손님을 환대해야 하는 제우스의 법. 이게 뭐냐면 이렇게 나 자신이 환대받기를 원하는 만큼 손님을 환대하라는 게 제우스의 법이에요. 그게 굉장히 생각보다 강력한 법이더라고요.
0: 예.
1: 여기서는 네, 관습이긴 하지만 그래서 찾아온 이들을 쫓아내지를
0: 못하죠. 그러면 네.
1: 이제 뭐 계속 이제 압박이 들어오는데
0: 네.
1: 이제 그래서 이제 남편의 수의를 다 만들면 내가 결혼을 하겠다 누구든가 이러면서 수의를 예, 계속 만들어요. 그랬다가 다 풀어요 시를
0: 그치.
1: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끄는 거예요.
0: 그러니까 만들면 예. 가야 되니까
1: 계속 만들고 풀고 만들고 예. 풀고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페넬로페와 텔레마코스가 그토록 기다리는 오디세우스는 모종의 장소에서 기억을 다 잃은 채로 살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다의 여신인 칼립소가 사는 곳인데
0: 네.
1: 이 칼립소 역을 샬리즈 테론이 맡고 있어요.
0: 예.
1: 칼립소가 이제 오디세우스가 표류하던 오디세우스를 구해서
0: 그렇죠.
1: 같이 살게 되는데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성스럽게 보살피는데 오디세우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기억이 돌아오는
0: 네.
1: 네, 그런 기억과 마주하게 되고요.
0: 우리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1: 네,
0: 거.
1: 그렇죠. 전형적이죠, 사실.
0: 전형적이에요, 사실은. 예.
1: 네, 그러니까 이야기의 뼈대니까요. 그리스의 이제 정말 고대의
0: 그러니까,
1: 예, 예. 대선사시니까. 이 영화는 이후에는 아버지의 흔적을 쫓는 텔레마코스와 자신의 기억을 떠올리는 오디세우스 이렇게 두 사람의 시점으로 교차하면서 진행이. 돼요.
0: 네.
1: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이제 그 말하자면 과거의 형식으로 트로이 함락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자기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어떤 모험과 일을 겪었는지를 과거의 이제 시점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트로이 목마 전략으로 무려 10년의 전쟁을 끝낸 영 오디세우스가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기 위해 겪는 10년간의 귀향에도 10년이 걸려요.
0: 네.
1: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옥과도 같은 전쟁을 끝내고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던 오디세우스와 그의 부하들이 거쳐야 했던 각종 고행길이 있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볼거리죠.
0: 네.
1: 먼저 포세이돈의 아들인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무스와
0: 네.
1: 동굴에서 이제 잡혀가지고
0: 네.
1: 죽을 뻔하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섬에 갔는데 약초 마녀 키르케를 만나서 이제 또 고난을 겪고 그리고 노래소리로 어부들을 유혹하는 림프 세이렌도
0: 네.
1: 만나게 돼요. 인간이 차마 극복할 수 없는 극한의 위기를 계속해서 맞닥뜨리죠. 그때마다 오디세우스가 지략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0: 맞아요.
1: 장면이 이제 영화 속에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여지고요. 이 영화는 단순히 액션 영화의 스펙타클에만 머물지 않고 그 전쟁의 참상, 트라우마, 고향을 향한 그리움과 고뇌, 집념을 주인공 오디세우스를 통해서 치밀하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0: 예. 무엇보다 저는 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익숙한 이름들이 참 반갑거든요.
1: 네.
0: 호메로스의 대서사시 오디세이아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에 의해서 이렇게 현대적인 드라마로 재탄생한 거잖아요.
1: 그렇죠. 이제 감독이 크리스토퍼 놀란이다
0: 그러니까요.
1: 보니.
0: 그러니까요. 예, 진짜 놀랐습니다.
1: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를 너무 많이 하셨고 예.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작품입니다. 아,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작품이고 이 영화에서 이 오디세우스라는 인물이 그냥 과거 인물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제 현대적인 인물로 묘사가 네. 되어 있어요. 전쟁을 함께한 동료들에 대한 의리와 책임감 그리고 전쟁이라는 참극 속에서 보게 된 탐욕스러운 인간의 악한 본성 이 두 가지 가치의 대립 속에서 계속해서 고뇌를 해요.
0: 네.
1: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승리를 해야 되는 장군으로서의 이제 책임감이 있지만 막상 트로이가 함락되고 그 병사들이 완전 살육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주민들을 보면서 굉장히 또 전쟁이 정말 누구를 위한 네, 것이고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0: 참혹함을 또 보는
1: 네, 그런 장면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근데 이렇게 고뇌하는 인물 두 가지 가치 안에서 고뇌하는 인물이 크리스토퍼 놀란이 꾸준히 그려왔던 인물상이기도 하거든요.
0: 네.
1: 이 영화는 청동기 문명의 쇠퇴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오디세이가. 어떻게 보면 그 문명의 대전환 과거의 문명이 쇠퇴하고 새로운 문명이 도래한다는 그렇죠. 그 시점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하고도 겹치는 지점이 있어요.
0: 예.
1: 21세기의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면 역시 AI 시대의 도래로 산업혁명 이후에 쭉 이어져 왔던 질서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게
0: 맞아요.
1: 아닌가.
0: 네.
1: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지만 문명의 교체기를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0: 예.
1: 이 과거의 이 문명 교체기의 상황을 보면서 좀 느끼게 돼요.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마지막에 이제 문명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0: 네.
1: 이제 청동기 문명은 끝났다. 자신들이 이제 활약하던 그 문명이 끝나간다. 이런 얘기를 대사로 하거든요. 이제 여명은 밝아오고 우리의 잘못은 잊혀지겠지.
0: 아.
1: 이런 대사를 해요. 굉장히 여운이 남고. 이 논란이 정말 너무나 이제 뭐랄까요. 이 작품을 잘 이제 원전을 잘 영화화해서 정말 논란이 21세기의 호메로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깊이 있는
0: 그렇겠네요.
1: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0: 뭐 스펙타클한 영상일 테니까 화려한 볼거리도 기대가 되고요.
1: 네.
0: 맷 데이먼의 고군분투도 참 궁금해지는데 그것과 함께 깊은 주제의식도 담고 있다면서요.
1: 네.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트로이 전쟁의 승리 이후에 오디세우스가 짊어진 죄책감, 도덕적 딜레마, 전쟁의 참혹함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0: 예.
1: 그래서 이 영화는 전쟁 영웅의 귀환이지만 동시에 전쟁이 남긴 상처, 속죄를 이야기하면서 도전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0: 네.
1: 사실 이 전쟁을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은 이제 그 전쟁 과정에서 자신이 저질렀던 과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0: 네네.
1: 그런 것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자기가 잃어버린 것들.
0: 네.
1: 그런 것들을 이제는 감당해야 되잖아요. 돌아가야 되니까.
0: 그렇죠.
1: 그런 과정에 가깝게 귀향을 묘사를 해요. 논란은 트로이 전쟁을 영웅의 승리를 찬양하는 장관으로 그리지 않고 불타는 성과 무너지는 사람들, 승리를 외치는 병사들과 모든 것을 빼앗긴 민간인의 절규 이런 것들을
0: 예.
1: 한 공간 안에 다 나오게 해요. 그래서 이제 승리자들이 승리는 했는데 그 참상을 보잖아요.
0: 에이.
1: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패자의 비명은 승자의 귀에도 남는다.
0: 트라우마 생기죠. 진짜.
1: 말이 있고 결국 전쟁은 한쪽만 비명을 지르는 일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양쪽 모두에게 비명을 남기는 사건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시선이 논란의 바로 전작인 오펜하이머와도 맞닿아 있어요.
0: 예.
1: 오펜하이머는 원자 폭탄을 만드는데 이바지한 천재 오펜하이머 조명했는데
0: 네.
1: 그 사람 때문에 원자 폭탄이라는 게 생겨난 거잖아요.
0: 그렇죠. 예.
1: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말하자면 고뇌하는 인물을 그렸는데 오디세이는 전략적으로 전쟁의 승리를 이끈 오디세우스의 마찬가지의 갈등,
0: 네네.
1: 마음의 갈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새로운 무기를 만들었고 한 사람은 새로운 전략을 만들었죠. 논란은 그들이 무엇을 이루었는가보다 승리 뒤에 무엇이 남았는가를 묻습니다.
0: 네.
1: 전쟁이라는 허망하고 공포스러운 메시지. 그것을 미래를 상징하는 아이를 가진 부모의 시선으로 묵직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0: 네. 근데 이게 개봉 전에 그 캐스팅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네. 예, 예. 뭐 개봉 이후에 반응은 어떻습니까?
1: 좀 들어갔죠. 사실 개봉 전에 그 트로이 헬레네가 네. 사실 굉장히 미녀라서 그것 때문에 트로이 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0: 네네.
1: 근데 그 역할을 흑인인 루피타 뉴옹이라는
0: 네,
1: 배우,
0: 맞아요.
1: 그
0: 예.
1: 공포 영화에서 나왔던 배우인데 유명 배우죠. 그분이 연기를 한다는 소식이 캐스팅 발표가 났을 때
0: 네.
1: 사실 논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환 배우인 엘리어 페이지가
0: 예.
1: 여기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인물인 신혼이라는 남성을 연기를 해요.
0: 네.
1: 이제 뭐 오디세우스의 먼 친척이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중요한 인물인데 엘리어 페이지도 사실은 그 역할을 이렇게 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이 많았죠. 설왕설래가 많았고 안 어울린다. 그리고 뭔가 역사적이지도 않고 고증에도 안 맞는다.
0: 고증에.
1: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논란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이게 항상 있잖아요. 그 헐리우드에서 그 백인으로 되었을 것 같은 인물을
0: 네.
1: 흑인을 연기하거나 아시아인 연기라면
0: 예.
1: 굉장히 그 고증과 논란 뭐 이런 것들
0: 예.
1: 그런 것들 이제 말하자면 그 PC한 게 어디까지 이렇게 허용되는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충돌이 일으키는데 영화가 막상 개봉을 하니까 좀 잠잠해진 게
0: 네.
1: 너무 연기를 잘해요. 일단
0: 잘해요.
1: 이분들이
0: 맞아요.
1: 꼭 전혀 이질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별로 안 어울릴 것 같다는 사람이 봐도 별로 영화의 흐름을 전혀 깨질 않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예.
1: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논란으로 그냥 그쳤던
0: 예. 편견이,
1: 것 같다.
0: 편견.
1: 예. 네. 이런 생각이 들고 배우들의 연기가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너무나 훌륭합니다.
0: 예.
1: 맷 데이먼은 뭐 말할 필요도
0: 아유,
1: 없어요.
0: 예.
1: 네, 너무나 잘하고 그다음에 앤 해서웨이도 이제 굉장히 강인한 왕비 역을 잘 해내고 있고요. 톰 홀랜드가 이제 말하자면 다음 세대의 주인공 같은 역할이죠. 아들이고
0: 예.
1: 이제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니까. 톰 홀랜드도 굉장히 생기 가득하게
0: 그 스파이더맨도
1: 네, 스파이더맨 근데 그게 좀 떠올라요. 근데 그것 때문에
0: 네.
1: 오히려 이 왕자 역에 잘 어울려요. 네. 그리고 영화에서 이게 환영처럼 맷 데이먼이 연기한 오디세우스의 주변을 맴도는 아테네 여신이 있어요.
0: 아,
1: 환영처럼 말하자면 맷 데이먼 그러니까 오디세우스의 눈에만 보이는
0: 네.
1: 네. 그렇게 이렇게 잠깐씩 등장하는
0: 지켜주는 신이라고 생각하면
1: 그렇죠.
0: 되죠.
1: 그렇죠. 아테네 여신 역을 또 젠데야가 맡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화 속에서 악역이 있는데 이제 그 페넬로페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이타카의 이제 귀족 인
0: 네.
1: 안티노스라는 역할의 악역인데
0: 예.
1: 로버트 펜틴슨이 연기하고 있는데 너무나 잘해요. 진짜 비열하게.
0: 예.
1: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다 여신 칼립소 역의 샬리 테로는 그냥 존재 자체가
0: 그
1: 여신이에요.
0: 예.
1: 네. 그래서 너무나 이 화려한 캐스팅 연기까지
0: 예.
1: 정말 그 여러 가지 볼거리가 있는 작품입니다.
0: 그래요. 저희가 백문이 부여의견이라는 말 많이
1: 네.
0: 하는데
1: 그렇습니다.
0: 직접 영화관에 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영화 오디세이 영화평론가 최은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UP의 노래 이어드리죠. 바다.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와 발달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돕는 발달장애 희망찾기 보내드리고 있죠.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이복실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여성 발달장애인들로 구성된 풋살팀 소개해 주신다고요?
1: 네. 풋살은 이제 보통 정식 축구장의 4분의 1 정도 되는 공간이니까 조금 좁은 편이긴 하죠.
0: 네. 네,
1: 여기서 5명이 한 팀이 되어서 벌이는 간이 축구를 이제 우리가 풋살이라고 합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여성 발달 장애인들로 뭉친 풋살 팀이 있는데 이게 네. 이제 용기 FC라는 팀 이름입니다. 이게 이제 용인시에 있는 기흥 장애인 복지관에서 만들어졌는데요. 2024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용기 FC의 선수가 되기 위한 특별한 자격 요건은 특별한 거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 이제 규칙이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1: 이 네. 스포츠 규칙을 이해하고 동료들과 발맞춰 뛰어야 하는 이 경기의 특성상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춰야 되고 발달 장애인 여성이면 누구든지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나마 이제 2024년에 처음으로 생기게 된 것도 이제 예산 지원이 가능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용인시에서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양성이라는 게 이제 남성과 여성을 그렇죠. 평등하게 한다 이 맥락인데요. 그때 당시 이제 장애인들이 스포츠에 참여하는 기회가 많지 않았고 특히 여성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더욱 그런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여성 장애인들을 위해서 뭔가 해보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장애인복지관에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양성평등 지원 금액이 있어서 우리가 여성 발달장애 운동팀을 만들어보자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공모를 했는데 당선이 돼서 이제 예산 지원이 된 거죠.
0: 네.
1: 그래서 2024년에 처음 창단되고는 비장애인 여성 축구 동호회하고도 통합 프로그램도 운영했다라고 합니다.
0: 예, 그 용기 FC팀 올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에도 선정됐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동모금회는 이제 매년 복지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위해서 이런 공모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0: 네.
1: 이 용기 FC가 된 거는 2026년 전국 단위의 신청사업의 공모에 응해서입니다. 이때 당시 전국에서 109개 기관이 참여를 했는데
0: 네.
1: 용인시 기흥장애인복지관 포함한 13개 기관 그러니까 경쟁률이 꽤 높은 편이죠.
0: 네.
1: 네, 109개 중에 13개만 최종 선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기흥 장애인 복지관이 공모에 참여할 때 프로젝트 이름을 쓰고 그 밑에다 해당 세분 내용을 쓰는데요.
0: 네.
1: 공모 프로젝트의 슬로건이 우리는 공이 아니라 세상의 편견을 찹니다. 이렇게 따라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성 장애인 발달장애인 풋살팀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 풋살팀이 운동을 하면서 세상의 장애에 대한 편견과 여성 장애인에

0: 대한 편견에 맞서서 장애인식을 개선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프로젝트에 더 담긴 내용들은 이 복지관은 특히 올해 이제 2026년에 여성 발달 장애인들의 스포츠 접근성을 좀 강화하고 확대도 목표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원 프로젝트 명을 We Play Cup 그래서 WE가 Woman Empowerment 그래서 아, 여성을 네. 역량 강화한다. 네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단순히 체육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여성 발달 장애인들의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이 여성들의 자존감을 좀 회복하겠다라고 했고요. 특히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대상으로 이런 풋살 팀을 할 계획이 있거나 하고 있는 데가 있으면 우리가 함께 뭔가를 해보자라는 풋살 팀 모집하겠다 이 내용도 포함시켰다라고 합니다.
1: 여성 발달 장애인 6개 풋살 팀이 함께 창단식도 했나 봐요.
0: 네, 그래서 이제 2026년 지난 5월에 용인에 있는 한 축구장에서 창단식을 개최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게 가능했던 거는 이제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서 받은 용인시 이제 용인 기은 장애인 복지관의 사업 예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요. 네. 이렇게 모은 6개 팀을 가지고 창단식을 한 거죠.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 이제 공식 통계는 없지만 남성 발달장애인 풋살팀은 수십 개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풋살팀은 전혀 없었는데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6개의 풋살팀들은 기존의 남성 위주로 편성돼 있던 발달장애인 스포츠 환경을 좀 벗어나자 그래서 여성 발달장애인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좀 넓혀보고 이런 협력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전국 최초로 6개 팀이 모여서 풋살 리그를 출범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창단식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300분이 넘는 분들이 참석하셨는데 뭐 발달장애인 당사자, 보호자 그리고 기관이라든가 스포츠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참여를 하고 도의원, 시의원들도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단식 행사 비용은 외부에서 지원을 받았고 간식도 외부 기관들이 지원을 해주고 이때 이제 스포츠를 조금 게임을 약간 하는데 다칠 수도 있어서 병원에서는 의료하고 구급차도 보내줬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5월 창단식 이후에 6개 여성 발달장애인 풋살팀 이제 체계적으로 서로 훈련도 하고 상호 교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올해 이제 11월에는요 사회복지 공동 모금의 예산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발달 장애인 풋살 대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용인 3개 팀, 인천 1개 팀, 평택 하나 즉 6개 팀이고 선수는 60여 명이 참여해서 네. 현재 이 용인 FC처럼 이 6개 기관들은 보통 장애인 지원 단체라든가 복지관들이 운영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 여성 발달 장애인 풋살팀이 리그를 만든 특별한 이유도 있겠죠?
0: 네. 용기 FC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2024년에 만든 다음에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개별적으로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 FC 팀만 훈련하고 시합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마침 하고 있던 차에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예산이 마련되니까 좀 더 판을 벌려보자 이렇게 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개별적으로 운동하기보다는 리그를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함께 운동하고 동기부여도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여성 발달장애인의 스포츠에 관심을 갖게 하자 이런 취지였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기흥복지관 관장 말로는 풋살팀 한 개만 운영하다 보니까 목적의식이나 동기부여가 부족했다. 그리고 선수들도 좀 심심해했었겠죠. 네. 네, 그래서 기존에 여기에 관심을 보였던 축구 풋살팀을 모아서 리그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 창단대회 때 모였던 6개 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끼리만 한 것보다는 여러 곳과 함께 즐길 수 있고 함께 놀 수도 있어서 좋다. 네, 네 여럿이 함께하면 승부도 더 여러 번 날 수 있으니까 재밌을 것 같다 얘기를 했고요. 올 가을의 풋살 경기는 토너먼트 방식 그러니까 한 번 패배하면 바로 탈락하죠. 아, 예. 네, 이 토너먼트 형식으로 펼쳐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좀 안타까운 거는 올해는 이 공동모금의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하지만 내년은 이 시합을 또 있을지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예산이 마련되지 않으면 하기가 어려우니까 예.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1: 자, 그리고 풋살팀이 훈련하는 모습도 궁금한데요.
0: 네. 용기 FC 풋살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팀은 지금 선수가 8명이에요.
1: 8명.
0: 네, 단촐하죠. 예. 네, 그래서 매주 1회 만나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화요일마다 2시에 만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용인시에 있는 한 풋살 경기장에서 모여서 2시에 만나서 2시간 동안.
1: 2시간씩.
0: 네, 예. 아, 2시간씩 4시까지 운동을 하는데 지금 이분들 유니폼이 노란색이어서 멀리서도 굉장히 눈에 띄어서 예.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가끔은 이제 4명, 8명이니까 네. 4명씩 두 팀으로 나눠서 자체 4대4로. 경기도 네. 네, 한다라고 합니다. 용기 FC 선수들은 이제 보통 일렬로 세워진 여러 가지 색깔의 이제 폴대를 세워놓고 그걸 비켜가면서 드리블 연습을 하는데요.
1: 네.
0: 네. 근데 연습하다가 댄스 가요가 나오면 연습 안 하고 다 몸을 흠집에 춤추기도 한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재밌다. 예, 네. 훈련도 재밌다라고 얘기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나마 이제 풋살을 시작한 초기에는 시합은커녕 훈련도 쉽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1: 예.
0: 일단 발달장애인 분들이라서 선수들끼리 가까워지는데도 2, 3주가 걸렸던데 거의 한 달 이제 친해지는데 시간이 걸렸고
1: 예.
0: 뭐 그러니까 말을 붙여도 대면대면하고 각자 딴 데 보라고 그러니까 자폐성 특성들이 드러나는
1: 맞아요.
0: 거죠.
1: 혼자 네. 있는 거 좋아하고.
0: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설명을 해줘도 경기 규칙을 충분히 빨리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1: 예, 예.
0: 공을 잡으면 이제 패스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예. 그냥 무조건 직진만 하는
1: 골대,
0: 거죠.
1: 골대로만.
0: 네,
1: 상대방
0: 네.
1: 골대로만.
0: 그리고 더 저기 재밌는 거는 우리 팀 골대와 상대 팀 골대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네, 우리 팀 골대에도 공 넣고 막 만세 부르기도
1: 예.
0: 하고. 네.
1: 오.
0: 그리고 이제 협력해서 골을 넣기보다는 내가 이 골을 잡아야 된다라고 해서 절대 골을 안 준, 네, 직접 골을 넣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1: 그럼 또 예.
0: 초반에는 이랬었는데 이제 매주 2시간씩 풋살 훈련하면서 이제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죠.
1: 작전도 생기고.
0: 네.
1: 예.
0: 그래서 이제는 동료에게 공을 패스하고 드립을 하는 게 굉장히
1: 그러니까.
0: 자연스러워졌다라고 합니다.
1: 아유. 그 함께하는 선수들도 상당히 즐거울 것 같아요.
0: 네. 지금 용기 FC 막내가 27살인 강진주 씨인데요.
1: 네네.
0: 진주 씨는 이제 몸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좋다라고 했고 주장이자 맏언니인 분이 47살, 20살, 20살 차이죠.
1: 20살 차이나네.
0: 네, 예. 최인경 씨는 단체 구기 종목은 처음이다. 그런데 다 같이 뛰니까 나도 더 열심히 훈련하고 하게 된다. 내가 원래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하고 싶었다. 그러니 그런데 뛰려고 해도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그라운드에서 뛸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가오는 가을 대회에서 6개 팀이 하는데 꼭 우리 용기 FC가 우승하고 싶다. 이렇게 포부를 얘기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4명씩 두 팀으로 나눠서 경기를 할 때에도 지금은 뭐 경쟁하는 것보다는 서로 지지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한 선수가 태클에 걸려서 넘어지면 다른 선수들이 이제 엄지손가락에 치켜세우면서 괜찮아 할 수 있어 괜찮아 이렇게 예쳐주니까 넘어진 선수가 예전에는 울기도 했는데 이제 네. 툴툴 털고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짧은 휴식 시간에도 서로의 등을 두드리고 응원해주는 관계들이 굉장히 각별해졌다 하니까 올해 이제 가을에 시합이 기대가 됩니다.
1: 그렇네요. 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발달장애 희망찾기 서울시 발달장애 지원센터 이복실 센터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정인의 노래 이어드리죠. 장마.

0: 내일은 푸른 하늘, 매주 금요일에는 장애인이 알아두면 좋은 곳들 소개해드리고 있죠. 주말엔 떠나요. 무장애 여행 작가이자 용인죽전 IL센터 문화진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여름 휴가와 여름 축제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여행지 소개해 주신다고요?
1: 네. 8월이 되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네.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가 열리죠.
0: 저는 많이 떠나셨어요.
1: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특별한 여행을 준비했는데요. 단순히 유명 관광지 를 찾아가는 여행이 아니라 여름이라는 계절을 온몸으로 즐길 수 있는 이색 여름 축제 여행입니다. 8월에는 전국 곳곳에서 물과 음악 또 먹거리를 포함한 지역의 문화가 어우러진 축제가 열리는데요. 네. 이 축제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복잡해서 이동약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최근에는 행사장에 경사로를 마련하거나 장애인 화장실과 또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하면서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 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0: 네. 자, 첫 번째로 소개할 이색 여름 축제 어디입니까?
1: 여름 축제라고 하면 가장 먼저 시원한 물놀이가 떠오르잖아요. 네.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서울 도심 한가운데에서 여름을 즐길 수 있는 서울 썸머 비치입니다.
0: 오, 예, 예.
1: 뜨거운 여름날 멀리 휴가를 떠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서울 도심에서 즐기는 여름 축제가 아주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데요. 광화문 광장과 세종로 공원 일대 에서 펼쳐지는 도심형 여름 행사라는 점에서 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 썸머비치는 매년 여름 광화문 일대에서 물놀이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이 마련이 되는 행사입니다. 네. 올해는 8월 9일까지 운영이 되고요. 대형 물놀이 시설과 워터 슬라이드 그리고 휴게 공간을 도심 한복판에 들여와서 평소와는 전혀 다른 풍경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무장애 여행의 관점에서는 무엇보다 대중 교통을 이용해서 접근하기가 쉽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0: 네.
1: 지하철과 버스로 바로 닿을 수 있어서 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부담이 적습니다.
0: 예전에는 그 수영장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버라이어티해졌더라고요. 네. 서울 도심에서 즐기는 여름 축제 풍경은 어떻습니까?
1: 서울 썸머비치의 가장 큰 매력은 평소에는 바쁘게 지나가던 도심 공간이 여름철에는 잠시 휴양지처럼 변한다는 점입니다. 높은 빌딩과 넓은 광장이 있는 도심 한가운데서 아이들이 물을 튀기며 뛰어놀고 또 워터슬라이드에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면 일상의 풍경이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0: 네.
1: 또

0: 가족들은 주변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여름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데요. 휠체어 이용자에게는 물놀이 공간 자체보다 행사장 주변의 관람 공간과 휴식 공간이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아스팔트와 콘크리트에서 열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한낮보다는 해가 조금 기울어진 늦은 오후에 방문하는 것이 훨씬 쾌적할 것 같습니다.
1: 네.
0: 여행은 꼭먼 곳까지 가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잖아요.
1: 그럼요.
0: 집에서 가까운 곳 에서 가족 모두가 함께 축제를 즐기고 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시간을 보내는 것 역시 훌륭한 여행이 될수 있습니다.
1: 자, 이번에는 서늘한 밤에 문화유산과 만나는 특별한 축제로 가볼까요?
0: 도심 속 여름 축제를 만나봤으니까요. 이번에는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서 경북 안동으로 이동해 봅니다.
1: 예.
0: 안동에서 만날 수 있는 축제가 바로 안동 국가유산 야행, 일명 월영 야행입니다. 여름 축제라고 하면 한낮에 즐기는 물놀이나 야외 체험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이 축제는 전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여름 밤 달빛 아래에서 우리의 문화유산을 만나는 야간 문화 축제입니다. 안동 월영교 일원에서 펼쳐지는 이 축제는 7월 31일부터 8월 9일까지 열립니다. 운영 시간이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러니까 해가 진 뒤에야 비로소 축제가 시작된다는 점이 독특한 특징인데요.
1: 네.
0: 낮에 뜨거운 태양 햇살이 사라진 뒤 월영교 주변에 조명이 하나 둘 켜지면 강물 위로 빛이 번지면서 그림처럼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집니다. 일반적인 여름 축제에서는 쉽게 만나기 어려운 차분하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축제는 야경, 야로, 야사, 야설, 야화, 야식, 야숙, 야시 등
1: 예.
0: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1: 네.
0: 이 밤이라는 시간 속에서 문화유산을 다각도로
1: 그렇네요.
0: 즐길 수 있도록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야경은 월영교의 밤 풍경을 감상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야로는 밤길을 따라 걷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야식은
1: 아, 야식.
0: 안동의 밤 먹거리를 만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름
1: 예.
0: 하나하나가 밤과 문화유산의 만남을 담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안동 국가유산 야행에서 무장애 여행을 계획한다면 뭘 준비해야 할까요?
0: 야간에 열리는 문화유산 축제는 정말 색다른데요. 아무래도 밤에 열리는 축제이다 보니까 휠체어 이용자분들은 이동이나 안전
1: 아,
0: 측면에서
1: 그렇죠.
0: 좀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조명 환경인데요. 야행은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 전체적으로 조명을 어두운 톤으로 연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휠체어 이용자는 이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행사장에 진입하기 전에 주출입구의 위치와 또 포장된 이동로 조명이 잘 확보된 관람 구역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바다와 음악이 만나는 축제로 가보겠습니다. 어딘가요?
0: 이번에는 여름 바다와 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바로 부산
1: 아, 부산,
0: 바다축제입니다.
1: 예.
0: 올해로 30회를 맞이하는 부산 바다축제는 여름의 부산을 대표하는 축제 중에 하나인데요. 바다를 배경으로 다양한 공연과 또 프로그램들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매력입니다.
1: 네.
0: 올해는 8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부산 다대포해수욕장 일원에서
1: 다대포,
0: 열립니다.
1: 예.
0: 부산의 여름은 바다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축제장처럼
1: 아, 그렇죠.
0: 느껴지거든요.
1: 예.
0: 푸른 바다와 뜨거운 햇살 해변을 따라 펼쳐지는 이 공연들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지면서 여름 특유의 활기를 만들어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해변의 모래사장보다 접근 가능한 공연장과 산책로 전망 공간들을 중심으로 이 여행 동선을 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그리고 바다 축제에서도 그 휠체어 이용자들이 제대로 즐길 수 있을지 조금 걱정되는데 어떻습니까?
0: 네, 이 바닷가 축제라고 하면 아무래도 모래사장 때문에
1: 예, 그러니까.
0: 접근이 좀
1: 네.
0: 걱정되는데요. 해변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래사장에 들어가는 것보다 접근 가능한 위치에서 이 바다와 축제를 함께 즐기는 것입니다. 휠체어 이용자는 해변 가까이에 포장된 공간이나 또 요새는 데크길이
1: 데크길
0: 깔려있는 곳
1: 맞아요. 예.
0: 있거든요. 그 데크길을 중심으로 이동하고요. 가족들과 함께 바다를 바라보면서 축제 분위기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름 저녁이 되면 낮에 뜨거운 햇살이 조금씩 사라지고 이 바닷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데요. 공연 음악이 들리고 멀리서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이 부산만의 특별한 여름 밤이 완성이 됩니다.

0: 축제장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는 이동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공연 시간과 관람 위치를 미리 좀 선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먹거리로 즐기는 이색 여름 축제 떠나볼까요?
0: 여름 축제라고 해서 모두 물놀이와 공연만 있는 건 또 아니죠. 먹거리와 지역 문화를 즐기는 이색 축제도 있는데요.
1: 예.
0: 이번에는 바로 전주 가맥 축제입니다. 이 가맥은 전주에서 독특하게 발전한 지역의 먹거리 문화인데요. 편의점이나 가게에서 간단한 안주와 함께 이 음료를 즐기는 전주만의 문화가 이 축제 형태로 이어진 것입니다.
1: 예.
0: 올해 전주 가맥 축제는 8월 6일부터 8일까지 전북대학교 복합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하는 이 축제의 매력은 지역의 생활문화가 축제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대형 공연이나 화려한 놀이기구가 없어도 지역 주민들이 즐겨온 이런 음식과 문화가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의 축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1: 예, 저는 아직까지 못 봤는데 그 전주 가맥 축제에서 만나는 여름밤은 어떤 모습이던가요?
0: 전주 가맥 축제는 다른 여름 축제와는 분위기가 상당히 다른데요.
1: 예.
0: 전주 가맥 축제의 매력은 화려한 관광지가 아니라 지역 사람들의 일상적인 문화가 축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1: 우리 동네 문화랑 뭐 비슷한 거구나.
0: 네, 예. 이 여름밤의 축제장에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지역 음식을 맛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그 자체로 정겨운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1: 그렇죠.
0: 휠체어 이용자도 이동하기 편한 자리를 미리 좀 확보하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먹거리를 즐기면서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축제장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테이블 높이와 의자 형태도 또 중요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휠체어가 테이블에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살펴보면 더욱 편안하게 식사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또 축제를 즐긴 뒤에 는 전주 한옥마을이나 전주천 주변 등 접근 가능한 관광지들이 많거든요.
1: 네네.
0: 함께 둘러보는 것도 좋습니다. 낮에는 전주의 역사 문화를 만나고 저녁에는 지역 먹거리 축제를 즐기는 식으로 이 여행 일정을 한번 짜보시면 하루가 아주 풍성해집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무장의 여행 작가 문화진 씨와 다양한 여름 축제 현장으로 오늘 떠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내일은 푸른 하늘은 FM 104.9MHz로 오후 1시와 저녁 7시에 들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GOD가 부르는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 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2: KBS 3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정작 국회에서 정부의 공급대책 후속 법안을 가로막고 있는 장본인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라며 법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 주택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안이 국토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인해 본회의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며 대안 없는 묻지마식 비판으로는 서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정상화에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민생은 없다. 이 정권은 국민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다며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 등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공급대책과 진정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필요하다. 규제 풀고 대출 풀고 멈춰선 재개발 재건축을 촉진하는 것이 진짜 부동산 정상화 정책이라며 지금 당장이라도 부동산 정책의 틀을 대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통계 조작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통계 조작이 의심되는 서울, 경기, 충북 지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 경기도,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김포시, 의왕시, 진천군, 서초구,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등지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기록 위작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다음 날인 오늘 북한 관영 매체에 관련 보도가 실리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통상 발사 이튿날 오전 관련 사실을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을 통해서 전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북한은 어제 오후 5시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오늘 미국 전쟁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과 6.25전쟁 참전용사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국제보훈협력 양해각서를 맺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전쟁포로 실종자 가족들의 한국 초청 등 교류 프로그램 활성화를 비롯해서 추모사업 발굴과

유가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보훈 협력을 확대합니다. 연일 불볕더위가 극심한 일본에서 온열 질환에 걸리면 보상하는 더위병 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도쿄신문은 스미토모 생명그룹이 판매하고 있는 보험 상품인 온열질환 문병금의 가입 건수가 올해 7만 건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더위병 보험은 폭염 중 운동이나 일을 할 때 재해 피해로 대피소 생활이나 차에서 숙박하는 경우 온열질환에 걸리면 요건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국장이 부당지시 등 비위 의혹으로 해임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KBS 취재 결과 한상미 특조위 조사국장에 대한 해임 징계안이 어제 이재명 대통령 재가로 확정됐습니다. 지난 4월 한 국장은 지위를 이용해 특정 직원에게 조사 업무 외 인사 문제와 외부 대응 문제 등에 개입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3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100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오늘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차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절기상 입추인 오늘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7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35도 등 전국이 27도에서 36도로 오늘보다는 3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 모레 사이 동해안에 최대 150mm 이상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 제주도에도 최대 60mm의 비, 그 밖에 전국에는 내일 하루 50에서 45 내지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내려가는 등 폭염의 기세가 누그러지겠습니다. KBS 3라디오 2시 뉴스 아나운서 임수민입니다. KBS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요즘은 어디서든지 휴대폰으로 영상을 즐기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가 즐겨보는 영상 콘텐츠의 주인공은 화려한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오히려 60대 아저씨 아줌마에서 90대 어르신까지 때로는 아빠처럼 엄마처럼 친근하고 때로는 인생 선배가 돼주는 이른바 무해한 어른들이라고 합니다. 꾸밈 없이 살아온 일상을 보여주고 유행하는 밈을 어설프게 따라하면서 자신의 웃음을 소재로 만들어내서 보여주는 그 모습이 오히려 반전 매력이 되고 있다는 거죠. 특정한 아이디어나 전문성으로 승부를 하기보다 오히려 생활 그 자체를 그대로 내보이는 영상들이 젊은 세대에게 통하는 건 가르치려고 들고 판단하고 위계를 세우는 태도와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보다 보면은 그냥 우리 아빠 같다, 우리 엄마 같아, 나이 들어도 우리와 마음이 비슷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지점에서 위안이 되고 웃음이 되고 컨텐츠로서의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거죠. 이왕이면 이런 흐름이 세대 간 화합과 노인 인식 개선에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 좋겠습니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전문 의학 정보로 건강을 챙겨드리는 건강백세에서 정신과 신체 건강 그리고 치매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유혜진 리포터와 KBS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의 화면 해설 방송부를 들어보는 추억의 황금연못 스페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8월 7일 금요일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먼저 시니어 뉴스입니다. 지난해 전체 가구 가운데 1인 가구가 820만 가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홀로 사는 노인 가구가 전체의 10.9%로 10집 가운데 한 집은 독거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 대신 친구나 연인 등과 함께 사는 비친족 가구도 처음으로 60만 가구를 넘었습니다. 평균 가구원 수는 2.16명으로 줄었고 4인 이상 가구는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빈집은 172만 호에 달해 전체의 8.5%를 차지했습니다. 고령화와 가족 구조 변화가 주거 형태에도 뚜렷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노인들은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차별과 배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복지재단 조사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인 가운데 17%가 차별을 경험했고 전체 노인 가운데서도 10명 가운데 1명은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불이익을 겪었습니다. 대중교통과 상업시설, 직장 등에서 차별이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노인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는 사회적 분위기에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단순한 차별 금지를 넘어 복지정책 확대와 교육을 통해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연령통합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60대 이상 노년층의 절도 범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2020년 2만 3천여 명이던 고령층 절도 피의자는 지난해 3만 4천여 명으로 47% 가까이 증가했고 전체 절도범의 3명 중 1명이 노년층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71세 이상은 4년 만에 68%나 늘었습니다. 과거에는 생필품을 훔치는 생계형 절도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비싼 과일이나 고급 신발, 게임기 같은 탐욕형 절도가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초고령 사회 진입과 소비 욕구 확대, 그러나 여전히 높은 노인 빈곤율이 맞물리며 범죄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의 시니어 뉴스였습니다. 오늘 첫 노래 오승근이에요. 내 나이가 어때서.

0: 여러분은 지금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건강 100세 시간입니다. 전문 의학 정보로 건강을 챙겨보는 시간. 오늘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의 오강섭 교수 모시고 마음건강, 정신건강 챙겨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정신과 신체 건강 그리고 치매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2: 네. 치매의 위험 인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보고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각종 정신건강과 신체건강, 특히 염증과 관련된 치매의 위험인자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네네.
2: 2022년에 치매 위험에 관한 중요한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30년간 170만여 명을 추적한 장기 연구입니다.
1: 네네.
2: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각종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5년 일찍 치매가 발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1: 아.
2: 그 외에도 심혈관 질환, 뇌졸중, 당뇨병, 통풍, 만성폐쇄성 폐질환, 외상성 뇌손상, 암 같은 신체 질환도 분석을 하였는데요. 그중에서 치매의 발병 위험은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가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1: 네.
2: 이 연구는 치매의 위험이 남녀 모두에서 발견되었고 알츠하이머 치매뿐 아니라 다른 종류의 치매의 발병과도 연관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1: 네.
2: 물론 정신장애가 있다고 모두 치매가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신장애가 지속된다면 치매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들 질환을 조기에 치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1: 네, 정신장애가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건데 왜 그런 건가요?
2: 미국의 생물학자인 마크 밀스테인 박사는 정신장애가 치매의 위험을 높이는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 네.
2: 밀스테인 박사는 기분을 통제하거나 조절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뇌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는데요. 그중에서 불안장애, 우울증, 양극성 장애의 경우 뇌의 노화를 가속시키고 그 결과 치매의 위험을 높이게 되는데 2021년 연구에 의하면 18세에서 40세 사이에 우울증이 발병하면 노년기에 치매의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73% 증가한다고 합니다.
1: 네.
2: 즉 초기 성인기에 우울증을 겪은 사람들은 10년 뒤에 인지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남들보다 높고 노년기에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위험이 43% 증가했다고 합니다.
1: 네.
2: 특히 불안장애는 치매 위험을 29% 더 높이고 양극성 장애는 치매 위험을 3배 더 높인다는 연구도 있다고 합니다.
1: 네. 불안장애, 우울증, 양극성 장애는 특히 치매 위험을 높인다고 하니까 각별히 조심해야겠네요.
2: 그렇습니다. 밀스테인 박사는 이렇게 불안, 우울, 양극성 장애가 치매와 연관되는 기전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1: 네.
2: 그중 첫 번째는 지나친 경고 반응의 반복입니다.
1: 네.
2: 즉 사람들이 공포와 불안을 느끼는 경우 뇌는 마치 불이 났을 때 작동하는 화염 경보기처럼 작동해서 공포의 중추인 뇌의 편도체를 자극해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1: 네.
2: 물론 이 경고 덕분에 사람들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목숨을 지키며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기가 나지 않는 즉 위험 상황이 아닌데도 계속 경보가 울리게 되면 뇌는 잠

0: 늘기 어렵고 집중력도 감소하게 됩니다.
1: 네.
0: 즉 끊임없이 울리는 경보는 뇌 속에서 우리가 실제 두려움을 느낄 때 작동하는 전기 신호를 보내고 이 신호에 따라 노르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과 같은 화학물질들이 계속 방출되고 심장이 요동치게 됩니다.
1: 네.
0: 즉 불안 공포 반응인 투쟁 도피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노르아드레날린과 같은 화학물질이 너무 자주 과도하게 방출되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유전 물질인 DNA도 손상되면서 결과적으로 뇌는 지친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뇌 노화가 가속되는 것입니다.
1: 네. 불안을 느낄 때 나오는 화학물질들이 너무 자주 많이 나오면은 뇌 노화를 가속화해서 치매 위험이 커지게 되는군요.
0: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울증의 경우입니다. 우울증은 뇌의 여러 부분의 기능과 의사소통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1: 네네.
0: 또한 우울증의 경우 행복했던 기억이나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기억하는 뇌의 중요 부위인 안화 전두 피질을 파괴한다고 합니다.
1: 네네.
0: 따라서 우울증이 치료가 되지 않거나 재발이 반복되면 뇌에서 과도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방출되고 이로 인하여 기억에 중요한 해마가 위축되어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는데 치명적인 악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아, 그래서 우울증도 치매 위험을 높이게 되는군요.
0: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양극성 장애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전두엽 피질의 활동이 감소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1: 네.
0: 문제는 이렇게 되면 기분을 조절하거나 자극에 빠르게 대응하는 변연계의 활동을 제어하기 어려워지고 그 결과 폭주를 하기 쉽다고 합니다.
1: 네네.
0: 따라서 많은 양극성 장애 환자들이 활동이 지나치거나 말이 많은 것입니다.
1: 아.
0: 즉 양극성 장애 환자들이 조증 단계에서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먹거나 잠을 잘 필요가 없다고 느끼고 과대망상으로 자아가 팽창한 상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1: 네.
0: 또한 뇌세포는 맥박에 맞춰 활동하는데 조증 상태인 경우 맥박이 빠르면 더욱 위험하다고 합니다.
1: 네, 네.
0: 즉 세포가 너무 빠르게 맥박에 따라 활동하게 되면 과도하게 사용한 배터리가 닳아 없어지는 것처럼 세포가 타버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1: 네. 양극성 장애도 그렇게 치매 위험을 높이는군요.
0: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미스텐 박사는 신체적 문제들 중 치매 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상황들을 보고하고 있는데요.
1: 네.
0: 그중 첫 번째는 염증과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의 변화가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과도한 투쟁 도피 반응은 심장을 지치게 해서 그 결과 뇌세포의 손상을 가져와 뇌 노화를 가속시킨다고 합니다.
1: 아, 그러니까 염증이나 스트레스도 치매 위험에 있어서 과소평가하면 안 되겠네요.
0: 그렇습니다. 미국의 유명 정신의학 잡지에 실린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1: 네.
0: 환자 3만 6천여 명을 분석한 결과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앓는 사람들의 약 50%가 자가 면역성 갑상선염 항체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를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1: 네.
0: 이는 면역 체계가 갑상선과 갑상선 호르몬을 신체의 위협으로 간주해서 이에 대항할 항체를 만들어 갑상선을 공격하는 질환입니다.
1: 오.
0: 그 결과 갑상선의 기능을 파괴한다고 하는데요.
1: 네.
0: 갑상선은 신진대사, 에너지 생성, 체온 유지, 성장을 비롯한 광범위한 일상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1: 네네.
0: 따라서 갑상선 호르몬이 충분하지 않으면 피로는 물론 추위에 대한 민감성, 건조한 피부, 탈모, 체중 증가, 우울증, 기억력의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네.
0: 실제 많은 우울증 환자들의 경우 갑상선 호르몬이 저하되어 있거나 갑상선에 염증이 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자가 면역성 갑상선염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1: 네네.
0: 또 이 질환이 대개 40세에서 50세 사이에 주로 발병하기 때문에 이 시기가 갱년기와 겹쳐 갱년기 질환으로 잘못 치부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1: 네네. 여성분들은 특히 조심해야겠네요.
0: 그렇습니다. 물론 밀스텐 박사는 염증과 우울증이 서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울증 등 기분장애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 염증 수치를 높이기도 하고 반대로 염증이 뇌를 공격하여 우울증이나 불안, 치매의 위험을 높이기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1: 네.
0: 염증의 공격이 뇌의 노화를 촉진한 결과인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감염증 중에 뇌를 공격해서 뇌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 불안장애나 우울증이 흔히 발병하기도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면 염증이 생겨서 불안장애나 우울증이 발병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치매 위험까지 높이게 되는 거군요.
0: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불안 우울장애 양성장애가 사람들을 고립시켜 뇌에 중요한 자극이 부족해져서 치매의 또 다른 위험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1: 네.
0: 또한 우울한 사람들은 신체 활동이 부족해서 그 결과 치매의 위험이 높아지기도 하고 충분한 휴식이 되지 않고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이로 인하여 심혈관계도 손상되고 결과적으로 뇌의 노화를 일으켜 치매의 위험도 더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정신적 문제들과 신체적 문제, 특히 염증과 같은 증상들이 치매의 위험성을 높이는 기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1: 네.
0: 치매 예방을 위해서 불안 우울장애, 양극성장애가 있다면 조기 치료가 중요하고 각종 염증도 검사 결과 발견되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치매 예방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1: 네, 네. 건강백스 오늘은 정신과 신체 건강 그리고 치매 위험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의 오강섭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어지는 노래 알로하하 합창단입니다. 장미.

FM 104.9MHz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목요일에는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이 마련되는데요. 참여

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원에 뽑히신 분에게는 참자연 영농조합법인에서 천연 벌꿀로 만든 자연송이 꿀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청 전화는 서울 368-1040이고요.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때는 주소창에 출발 멋진 인생 이전자를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0: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브라보 유어 라이프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유혜진 리포터의 황금연못 스페셜입니다. 시인녀들에게 오랜 사랑을 받았던 KBS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화면 해설 방송분을 다시 들어보는 추억의 황금연못 스페셜입니다. 유혜진 씨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 보따리 갖고 오셨어요?
1: 네, 오늘은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제431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 회차는 황금연못 자문단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생톡 공감톡, 황금빛 인생 2막을 열어나가고 있는 특별한 시니어를 만나보는 황금빛 내 인생 코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이 회차의 주제가요, 아파트 이야기였습니다. 네, 네. 모든 사람이 살고 싶어하고 갖고 싶어하는 집이 있다면 대한민국에서는 단연 아파트인데요. 네. 이 아파트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오늘 만나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마당 주제는 그때 그 시절 아파트의 추억이고요. 김홍성 가혜란 아나운서가 진행하고 패널로 국악인 남상일 씨와 이승현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그럼 최은혜 성우의 화면 해설로 사연 감상해 보시죠.
0: 네.
2: 이순종.
3: 내가 아파트에 입주하고 보니까 가장 신기한 게 온수 나오는 거. 그 함께 살던 사람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집들이를 핑계로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수도꼭지를 찬물 나오는 쪽 말고 반대쪽 뜨거운 물 나오는 쪽으로 일단 돌려놓은 다음에 그 손을 끌어다가 탁 틀었어요. 그랬더니 뜨거운 물이 팍 나오니까 막 아 뜨거워 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은 온수가 모두 잘 나오는 게 당연한 그렇죠.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는 아파트에서만 온수가 나오는 것이 너무 신기했어요.
4: 유성근. 제가 75년도에 시민 아파트에 처음으로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우리 아파트에는 계단 옆에 공중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대가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화장실을 집에서는 부족하고 그럴 때 이제 공중 화장실을 자주 이용을 했습니다. 아침이면 너도 나도 화장실을 줄을 서서 기다리는 풍경이 비일비재했습니다.
5: 아파트에도 공중 화장실이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6: 이야.
5: 자 그때 그 시절 아파트의 추억.
6: 전 다른 무엇보다도 아파트 얘기만 하면 선생님들이 화장실 얘기를 빼놓지 않고 하시더라고요.
5: 그러니까 말이죠.
6: 예. 아니 공중 화장실이 있는 것도 너무 놀랐고 또 아파트 화장실 얘기 하실 말씀들 많으시죠.
5: 어느 분 말씀 들어볼까요?
7: 제가 최은정. 1972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 저희 남편이 직업 군인인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중대장 보직을 받고 전방으로 들어갔어요. 주인 아줌마한테 아줌마 화장실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저기 있대요.
6: 네.
7: 저기라 그래서 가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아줌마 좀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온막 같은 초가집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네. 벽돌 두 개가 있으니까 거기서 일을 보래요.
6: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가 생각해 있는 이렇게 밑에 파인 것도 아니고.
7: 아니고.
6: 벽돌 두 개 위에서 누면
7: 벽돌 뒤에서 일을 보시고.
6: 네.
7: 걸음을 덮어서 삽으로 떠서 버리래요.
8: 두 MC의 입이 크게 벌어진다.
7: 제가 적응을 못 하겠더라고요.
6: 그 화장실 어떻게 하셨어요?
7: 아니, 못 썼죠.
6: 어? 근데 이게 참는다고
7: 계속... 한 3일 되니까 배가 딱딱해지고
5: 어허.
7: 너무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결국은 병원에 가서 해결 받습니다.
5: 어머나.
6: 아니 진짜 화장실 때문에 그럼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으셨겠는데요. 그럼 오매불망 화장실 좋은 집 생각만 하셨겠어요.
7: 그 당시에 아파트가 저기 이태원에 군인 아파트 12동이 있었고 마포에 있었고

0: 있었어요.
1: 그리고 그러니까
0: 아파트가 없었어요. 아, 서울시내.
2: 예. 그러면은 뭐 아파트 간다는 건 그야말로 꿈이었겠습니다, 그냥.
0: 꿈이죠.
2: 아하. 근데 그 꿈은 혹시 실현이 됩니까?
0: 아, 당연하죠.
2: 오, 어떡해요?
0: 이제 5년 후에 우리 남편이 이제 서울로 보직을 받아서 왔어요.
2: 네.
0: 그래서 군인 아파트 신청을 했는데
2: 네.
0: 1년 반 만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됐어요.
1: 됐어요?
3: 오, 다행이네요.
0: 그래서 맨 먼저 간 게
4: 자문단의 시선이 최은정 씨를 향한다.
0: 제가요 화장실 그 문을 잡고서 엉엉 울었어요. 감사해서 집안에 있는 화장실이 너무 감사해서 울었어요 제가.
4: 자료화면 한 여자가 욕조와 변기가 있는 화장실에서 빨래하는 영상. 자막 화장실 덕에 편리해진 생활.
5: 네, 재래식 화장실에서 생활하던 분들은 아파트에 있는 수세식 화장실을 정말 좋아했었어요.
6: 맞습니다.
5: 네.
6: 제가 어려서 살던 집은 단독주택이었는데
5: 네.
6: 화장실이 좌변기가 아니고 화변기였어요.
5: 네.
6: 그리고 이제 샤워하는 공간이 따로 있는데 좀 추웠거든요.
5: 네, 네.
6: 늘 그게 불편했었는데 아파트까지는 아니지만 새로 지은 빌라로 이사를 가니까 좌변기가 있고 샤워기도 있고 안 춥고 정말 좋더라고요.
5: 네.
6: 와, 화장실이 이렇게 편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는데
5: 네.
6: 재래식 화장실을 쓰던 분들에게는 진짜 이 아파트에 있는 화장실이 신세계였겠다 싶었어요.
5: 네네.
6: 아파트에 입주하게 됐다는 그 소식이 정말 희소식이었을 테고 특히 최은정 자문단 같은 경우는 어렵게 가게 된 아파트 화장실에서 감사한 마음에 눈물까지 흘렸다고 하니
5: 네.
6: 그 시절에도 아파트는 꿈의 주택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5: 네.
6: 다음으로 두 번째 이야기마당 주제는요. 나의 아파트 살입니다.
5: 네.
4: 박종섭.
7: 1985년도에 저는 경기도 안양으로 전근을 가게 되어 교통이 편리하고 중심지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기로 결정했죠. 드디어 내가 아파트에서 사는구나 하는 마음에 설레서 이삿날까지 잠도 안 오더라고요. 이삿날이 되어 신나게 아파트에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아, 저희 집에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8: 네?
2: 어? 자, 아파트에 살면서 벌어진 다양한 일들 얘기 들어볼 텐데 박종섭 선생님, 아니 지금 이제 처음 전세로 이제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4: 71세
9: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2: 아니 어떻게 된
1: 잘못
2: 되었는가?
1: 찾아가신 건가?
9: 아니요, 긴가 민가 해서 호수를 네. 몇 번을 확인했는데
2: 네.
9: 분명히 어떤 새 집이었어요. 그
2: 맞아요?
9: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 대체 당신들이 누구냐고 물었죠. 전에 전세에 살던 사람들인데
1: 네.
9: 자기들이 이사갈 집이 뭔가 잘못돼서 보름동안 같이 살자는 거예요.
10: 이럴 때는 빨리 집주인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일이 있다 좀 해결해달라 이렇게 해결해달라고. 말씀하셨어야죠 선생님. 네.
9: 저희가 시골에서 너무 오래 살다 이 도시에 처음 나온 거예요. 아파트도 처음이고. 그러니까 저희 자체가 아 이거 도시는 이러는 게 원칙이구나 하고는 아무 소리도 못했는데 그 다음부터 더 넣은 거예요. 이건 주인은 저리 가라 하고 집주인은 자기들이 안방을 큰 방을 사용할 테니까 우리는 작은 방을 사용하라. 애들이 좀 뛰면은 문 두덕거리고 조용히 하라고.
1: 아니 근데 선생님 집에 자기들이 얹혀있는 건데.
9: 근데 그뿐이 아니고 자기들이 아침에 부엌을 사용하면 그 뒤에 사용하라고. 우리도 지금 출근해야 하는데 밥 한 대에 다 사용하라고 이렇게 나오면서 완전히 자기 집이냐 이렇게 행세를 하는 거예요.
1: 아니, 진짜 주인의 시집살이 시키듯이
9: 시집살이 그러니까.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저희 집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서 사오지가 그분들이 얘기하면 깃소리도 않고 15일 동안 방에 가만히 앉아서 취죽은 듯이 고요히 살았습니다.
1: 아니 선생님 이게 부탁을 하고 눈치를 보면서 있겠다고 해도 하루만 남이랑 같이 있어도 불편할 텐데 보름을 어떻게 같이 있으셨어요?
9: 그러니까. 네, 그래도 참 그분들한테 배운 점이 많았습니다.
1: 사산지석.
9: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연탄 3구 2개씩 들어가는데 한쪽만 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방에다가 자기들 방에다가 이불을 깔아놓아서 그 3월에 내 따뜻하게 만들고 또 수돗물을 탕에다 많이 받아놓아요. 그것을 사용해서 화초도 오고 빨래도 오고 세수도 오고 이렇게 하니까 아, 받아들일 적이 많죠. 이게 저희들은 아파트 처음 사니까 막막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사나. 요즘도 집사람하고 그때 정말로 아파트 사는 걸 잘 배워서 지금 전력하고 우리가 일도 잘 살고 있다 하면서 웃고 있습니다.
2: 야, 이런 데에서도 맞아.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역시. 긍정맨 우리 박종섭 선생님 정말 존경스럽고 아, 아마 지금 그 젊은 부부도 이 방송 보면서 야 그때는 우리가 진짜 철이 없었지 정말 죄송합니다 이럴 것 같아요.
5: 세상에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됐는데 이전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지 않아서 같이 사는 기간이 있었다고 하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6: 그러니까요. 네. 요즘에는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라면 너무 불편하고 화도 났을 것 같은데 네. 별말 없이 동거를 허락해 주셨다는 게 또 놀랍고요. 네. 그 전 세입자 부부가 절약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보고 또 하나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네네. 진짜 박종섭 선생님 인품이 좋으시구나 싶고 네. 그 사람이 누구든 누구에게나 배울 점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5: 맞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노래 한 곡 듣죠. 윤수일입니다. 아파트.

0: 수 있는데요. 네. 우리는 이웃사촌입니다.
1: 네.
0: 요즘 이웃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진짜 많은데 아파트에서도 이웃사촌 간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에피소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1: 네.
0: 세 개의 사연을 이어서 들어보시죠.
1: 네, 네.
2: 우리는 아파트에서 만난 이웃사촌이다. 어떤 분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3: 이웅신. 지금 이제 아파트 살고 있는 주민들 때문에 제 생명을 살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 생명을 구했다.
4: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선생님?
3: 네. 저 아내가 26년 전에 뇌하수체 종양으로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 수술 결과 집도 의사가 악성 종양이 돼가지고 6개월 이상 못 산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결과적으로 2017년도 2월 달에 저 아내를 떠나보냈습니다. 떠나보내고 나서 저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대화 상대도 없고 아주 우울하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던 차에 주민자치센터에 사회복지사가 저 생활하는 걸 알기 때문에 독거 노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실버주택이 있으니까 거기에 입주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2019년도 6월 달에 그 실버주택으로 입주를 했습니다.
4: 주위에서 이 실버주택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참 많던데 들어가서 사시다 보니 어떤 점이 좋습니까?
3: 전부 입주하신 분들이 저하고 똑같은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만나면 인사도 나누고 간호사도 항시 주재하고 있고 헬스도 할 수 있고 당구도 칠 수 있고 각종 자기 취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아주 편리하고 좋습니다.
2: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많은 활동도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시다 보니까 외로울 틈이 없겠네요. 그곳에 계시면. 내가 맞는 대상인지는 선생님처럼 주민자치센터에 그렇죠. 문의를 해보시면 그렇죠. 빨리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4: 자, 아파트 이렇게 또 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분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5: 이윤혜.
6: 저도 이제 아파트에서 배달비를 공유하는 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2: 아, 배달비로 정을 느끼고 있다고요?
6: 네. 저희 집이 이제 숲세권이라서 굉장히 좀 대단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4: 네.
6: 그래서 주변 친구들보다 배달료가 거의 1.5배 정도를 더 내야 와주시는 곳에
4: 그렇구나,
6: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4: 네. 네.
6: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 자녀를 두신 분들 덕분에 커뮤니티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배달비를 같이 나눠서 결제를 하고 그 아파트 동 앞에서 다 같이 음식을 받는 거예요.
4: 예를 들어서 나는 피자가 먹고 싶은데 어떤 분이 어느 피자 우리 시켜 먹을래요? 그러면은
6: 같이
4: 저도 좋아요 하는 분들끼리 나서가지고 대신에 배달료는 각자 분담을 하면 되는 거네요.
6: 그쵸. 예. 네. 그런 식으로 저도 이제 아파트의 정을 한번 느껴봤습니다.
4: 이야, 괜찮은데요?
6: 너무 쏠쏠해요. 네.
2: 이렇게 이웃과 함께하니까 배달료가 내려가는 것도 있다. 이런 장점이 있네요. 이 정도로는 이웃사촌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정도는 돼야 한다 하시는 분.
7: 정숙장.
8: 층간소음 때문에 이제 이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제가 분유회 부회장을 했어요. 근데 한날 동장님이 오시더니 우리 아들을 보고 중매를 하겠다 그래요. 근데 아들이 37살 노총각이었거든요.
9: 네. 노총각은 아니죠, 선생님.
8: 그때는 노총각이었어요. 지금은 노총각이 아니지만은. 그래서 중매를 하라 그래도 보통 중매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그걸 하세요 이랬는데 내가 확실한 사람을 소개를 할 테니까 누구 집 딸인지 묻지를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아들한테 그대로 전했죠. 그러니까 한번 동장이 얘기하는 거니까 한번 만나볼래 그랬더니 만나보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본 서로가 또 괜찮았는지 몇 분을 만나더니 그 아가씨 엄마가 우리 아파트 동장이라 하더라 이러는 거예요.
2: 그러니까 이게 둘이 만나다 헤어지면 괜히 이 두 분까지 껌부러워질 수 있으니까 결혼 얘기 나올 때까지 서로 비밀로 하신 거네요. 동장님이.
8: 그 동장이 그거였어요.
4: 아니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혼했어요?
8: 예 했어요.
4: 됐네.
8: 이제 이웃사촌이 이제 가족이 된 거예요.
2: 근데
8: 이제 그게 분녀회 부회장이고 동장이다 보니까 이제 잔치를 하려니까 이게 동네 잔치가 돼가지고 참 이렇게 즐겁게 잔치를 했고요. 또 제가 이렇게 아파트에 이사가서

0: 여기 와서 내가 좋은 며느리를 얻었으니까 나 그걸로 다 상세해야 되겠다. 그리고 참 아파트가 좋다는 거를 그때 느꼈습니다.
1: 네, 실버주택에서 이웃들과 교류하면서 지내고 아파트 주민들끼리 음식 배달비로 나누기도 하고
2: 네.
1: 이웃 소개로 귀한 며느리까지 얻었다고 하니까 아파트에도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적용될 수 있네요.
2: 맞습니다. 특히 저는 음식 배달비 나누는 게 정말 좋은 것 같더라고요.
1: 네네.
2: 저는 혼자 살다 보니까 1인분 음식 배달시키면서 배달비를 3,000원, 4,000원을 이렇게 내는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1: 네.
2: 이걸 같은 음식점에서 음식을 시키고 싶은 주민들끼리 나눠서 내고
1: 네.
2: 같이 찾아가면서 인사도 나누고 한다니까 참 좋아 보였습니다.
1: 네네.
2: 제가 살고 있는 그 층에도 한 층에 4개의 집이 있거든요.
1: 네.
2: 바로 옆집에 주인 할머니께서 살고 계시다는 것만 알고 다른 두 집은 누가 살고 있는지 제가 모르거든요.
1: 그렇죠.
2: 서로 피해만 안 주면 되지 싶다가도 삭막하긴 하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1: 네.
2: 배달비를 이렇게 공유할 수 있다면 저도 꼭 하고 싶습니다.
1: 네네.
2: 자, 마지막으로 황금빛 내 인생 코너 만나보시죠.
3: 경기도 용인시에서 오셨습니다. 신상철 시니어를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 나는 쿨링보다 시니어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5: 신상철 시니어가 풀밭에서 지압볼이 있는 훌라후프를 돌린다. 양팔을 들고 무릎을 반쯤 접은 채 춤을 추듯 흔들흔들.
6: 팔, 겨드랑이, 뱃살, 허벅지 다 운동이 됩니다. 아주 좋습니다.
4: 아, 춤추면서 훌라후프를 하시는군요.
5: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 신상철 시니어가 거실에서 훌라후프를 한다. 방문을 열고 나오는 아내 유정길.
6: 계속.
4: 눈으로 화를 내고 계세요 지금.
5: 아내가 이토록 화를 내는 이유는?
7: 운동하다가 TV까지 깨먹었어요.
4: 그러시죠.
6: 알았어.
4: 근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도 계속 돌려고
6: 계세요. 그 강의를 많이 다니잖아요.
3: 아, 네.
6: 강의를 다니는데 그럼 뭐 연습 안 하고 강의할 수 있어요? 자꾸 개발을 해야 강의를 할 거 아닙니까?
5: 그날 오후 체육관을 찾은 이유는?
4: 우와, 여긴 농구 코트인데?
5: 학생들이 농구를 하고 있다.
4: 뱀 같은 게.
5: 뱀처럼 둥글게 네? 빙빙 말려있는 훌라후프.
6: 제가 만든 훌라후프입니다. 이게 3m 되거든요. 네? 이게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이게.
5: 크기는 일반 훌라후프의 25배. 무게는 약 5kg. 신상철 시니어가 몸집보다 큰 훌라후프를 잡고 제자리 돌기를 하다가 허리로 훌라후프를 돌린다.
4: 아유, 팁이 깨지만 하네요.
6: 어머, 어머! 초청받아서 가면은 사람들이 뭘 좀 구해달라고 하다 보니까 뭐 연구도 하고 또 도전도 하게 되고 대형 훌라후프도 돌리게 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3: 자, 박수 보내주시죠!
5: 팔을 흔들고 스텝을 밟으며 훌라후프를 하는 신상철 시니어.
3: 신상철 훌라후프 달인에게 박수 한번 다시 보내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야, 마무리 동작이 항상 멋있던데 말이죠.
4: 네. 아니, 선생님, 어떻게 이거를 온몸으로 훌라후프를 돌릴 수가 있는 거죠?
3: 어허.
6: 그냥 돌리면은,
3: 예.
6: 식상하잖아요.
3: 예.
6: 심심하고.
3: 아하.
6: 그러나, 이렇게 훌라후프를 춤을 추면서 이렇게 돌리면은,
3: 예.
6: 재미있고, 건강도 지킵니다.
3: 아,
4: 그러니까
3: 재미있게.
4: 그냥 돌리면은 심심해서 얼마 못 하는데 춤추면서 하면 오래 즐길 수 있어서 이런 걸 개발을 하신 거군요.
6: 네, 네.
3: 가이란 아나운서는 아까 그 여러 가지 묘기 동작 중에 뭐가 좀 제일 신기했어요?
4: 전 다른 것보다 이렇게 네. 어떻게 이거를 그냥 내가 돌리기도 힘든데 던진 걸 받아서 돌리세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3: 야, 아니, 저희 소품실에도 훌라후프가 꽤 있는데
6: 네.
3: 이 자리에서 이렇게 던져가지고 받아가지고 좀 돌려보는 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6: 아, 그 당연하죠.
4: 이게 던지는 자,
3: 선생님 돌리고 네. 계시고 저희가 한번 예, 던져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예. 던지는 사람도 잘 던져야 된다. 우리 선생님 머리 위로.
5: 신상철 시니어가 훌라후프 한 개를 돌리고 있다. 김홍성이 훌라후프를 던지자 신상철 시니어가 가볍게 받아 돌린다. 이승현, 가혜란, 남상일 순으로 던지는 훌라후프. 신상철 시니어가 훌라후프 받아 돌리기를 모두 성공한다.
4: 받아서 돌리시죠. 춤추면서 돌리시죠. 무거운 것도 돌리시죠.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훌라후프에 도전을 하신 거예요, 선생님?
6: 제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3: 네.
6: 스포츠 용품을 네. 도매하다가 이렇게 저를 딱 많이 했습니다.
3: 언제였습니까, 그게?
6: 그게 IMF 때입니다. 굉장히 힘들었죠.
3: 예.
6: 몸이 너무 많이 이렇게
8: 불었어요. 어. 술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아. 사업에 실패도 했지만 네.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아.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몸도 좀 안 좋았어요.
3: 어떻게 얼마나 안 좋으셨습니까? 예.
8: 뭐 발도 좀 살이 너무 쪄가지고 막 발도 저리고 뭐 어지럽고 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살이 많이 쪄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3: 네.
8: 그래서 아,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뱃살을 빼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3: 예.
8: 예. 성인병의 원인이니까.
4: 아 성인병이 예. 있으셨던 거예요 예. 당시에.
8: 예. 혈압도 한 150 거기
3: 가까워. 아이고 혈압도 높고. 네. 아하.
8: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할 때 이거 창고에 예. 스포츠 용품이 좀 남아 있었어요.
3: 예.
8: 근데 거기 특별히 훌라후프가 제일 많이 남아 있던 거예요.
4: 아, 그러니까 팔지 못했던 훌라후프가 예. 많이 남아서 그렇게 시작하신 예. 거예요?
8: 의사 선생님이 훌라후프 하면 좋더라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3: 아, 마침 또 의사 예. 선생님이 권하셨어요?
8: 예, 예, 예. 그거 하면서 네. 한 20kg 뺐어요. 아,
4: 얼마 만에?
8: 그 한 6개월 걸렸어요.
3: 6개월 만에
4: 20kg.
3: 네. 우리 선생님 앞으로도 이런 건강의 기쁨 많이 나눠주시라고 저희들이 준비한 게 있습니다.
5: 플라워프하는 신상철 시니어 모습이 그려진 상패.
3: 황금빛 내 인생. 대한민국 시니어의 이정표가 되어준 신상철님의 인생이 막 그 황금빛 여정을 응원합니다. KBS 시니어 토크쇼 홍은 멤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져가면 그래도 그동안에 약간 이렇게 레이저가 나왔던 부인의 그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8: 맞아요.
3: 아, 그렇죠.
8: 아, 우리 집사람이 아, 그래서 고생한 보람이 있네.
3: 그렇게
8: 이런 말은 할 것 같습니다.
2: 네, 묘기처럼 큰 훌라후프를 돌리고 훌라후프를 돌리며 춤을 출 수 있을 만큼 실력이 늘기까지 독학으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1: 네, 네.
2: 집에 있는 TV도 깨트린 적이 있으셔가지고 아내분이 네. 그만 좀 돌리라고 이런 말 하는 장면이 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1: 네, 네.
2: 저는 이렇게 무언가를 혼자서 도전해서 목표를 이뤄내는 분들이 참 부럽기도 하고
1: 네.
2: 진짜 멋진 인생을 살고 계신다. 응원한다라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추억의 황금 연못 스페셜 지금까지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1: 오늘 끝 노래는 나윤이의 님 그림자 들려드리겠습니다.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내일은 2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오늘은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절기 입추입니다. 밖은 여전히 푹푹 찌는 한여름이라 가을이 아주 멀게만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보름 난 집 지나면은 더위가 물러간다는 처서가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선선한 공기를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계절은 늘 멀리 있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갑자기 성큼 다가오곤 하지요. 중국 송나라 시대의 유학자 주자는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짧은 시간도 가벼이 여기지 마라. 연못가의 봄푸른 꿈에서 미처 깨어나지도 않았는데 섬돌 앞 오동잎은 벌써 가을 소리를 낸다. 네, 봄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가을 문턱에 다다랐다는 시인의 감상이었습니다. 자, 다가올 가을 풍경을 여러분도 잠시 상상해 보시죠. 이영숙의 노래입니다. 가을이 오기 전에.

네, 염정임 작가의 수필 우산 이야기 중에서 한 대목 골라봤습니다. 어느 비오는 날 모임이 끝나고 각자의 우산을 챙겨들면서 우리들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우산에는 귀가 있는가 봅니다. 내가 우산 하나를 색깔이 하도 촌스러워서 그만 없어져 버렸으면 하고 미워했더니 어느 날 정말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라고 해서 모두들 웃은 적이 있다. 정말 우산이란 것은 슬그머니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어디선가 엉뚱하게 나타나서 제 집인 양 우산 꽂이에 꽂혀 있기도 하다. 긴 장마철이 끝나고 나니 우리 집 우산들이 모두 바뀌어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조그만 것 하나라도 남에게 양보하기 싫어한다. 그러나 우산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극히 너그럽고 이타적으로 보이니 이상한 일이다. 자동차에서 내릴 때나 다방에서 떠날 때도 익명의 기증인이 되어 앉았던 자리에다가 놓아둔 채 나오기도 한다. 어쩌면 우산이란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순간적이나마 물질의 집착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마력을 가진 것은 아닐까. 그래서 나의 것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모든 소유의 허망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 아닌지. 오늘 같은 문명사회에서 아직도 우산이 우리의 삶과 함께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을 쓰게 되어 있다. 100년 전의 우산이나 지금의 우산이나 그 모양에는 별 변함이 없다. 비 오는 날 가지가지 영롱한 빛깔의 우산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면 도시의 우울함이 사라진다. 높은 빌딩의 직선이 난무하는 사이로 무지갯빛의 곡선이 떠다니는 것을 보면 누가 나를 부르는 듯 달려나가고 싶어진다. 그리고 우산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꿈을 꾸듯 황홀해지고 싶은 것이다. 비와 외로움, 바람꽃의 노래입니다.

낯선 풍경을 만나고 새로운 길을 걷기만 해도 숨막히던 일상에 숨통이 트이곤 합니다. 멀리 떠나지 않더라도 잠시 익숙한 자리를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행이겠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책과 함께 쉬어갈 수 있는 여행을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전북 전주로 가보겠는데요. 전주 하면 전통문화가 유명하지만 도서관의 도시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연, 예술, 여행 등 특색 있는 테마를 갖춘 크고 작은 도서관들이 30곳 이상 있습니다. 도서관의 도시답게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주의 특색 있는 도서관과 대표적인 문화공간, 동네 서점, 그리고 아름다운 정원을 하나의 여행 코스로 연결한 전국 최초의 프로그램이지요. 전용 버스에 올라타면 해설사의 안내를 들으면서 독서하기 좋은 명소를 하루 혹은 반나절 동안 편안하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여름철에 가기 좋은 도서관 두 곳을 소개합니다. 먼저 가볼 곳은 연화정 도서관인데요. 전주 덕진공원 안에 있는 아름다운 한옥 건물 도서관이지요. 커다란 연못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연화교를 따라 걷다 보면 고즈넉한 한옥 건물 연화정 도서관이 나타납니다. 신발을 벗고 나무 향기가 물씬 풍기는 마루에 올라앉으면 사방으로 나 있는 커다란 통창 너머로 덕진공원의 연못 풍경이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특히 요즘 같은 한여름에는 초록빛 연잎들을 볼 수가 있지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으로

땀을 식히며 전주의 문화와 예술혼을 담은 책들을 여유 있게 들춰보다가 잠시 쉬고 싶으면 도서관 밖으로 나와서 연꽃 향기를 맡으며 산책을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다음 도서관으로 안내해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시를 노랫말로 쓴 곡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고은 시 최양숙의 노래 가을 편지, 장만영 씨 최헌의 노래 순아, 그리고 김소월 씨 희자매의 노래 실버들 세 곡입니다.

네, 시를 노래한 곡들 세 곡이었습니다. 최양숙의 가을 편지, 최헌의 순화, 그리고 희자매의 실버들 들으셨어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전북 전주에서 즐기는 도서관 여행입니다. 두 번째로 가볼 곳은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학산 숲속 시집 도서관입니다. 학산 만내째 호수 옆에 울창한 숲속에 있는 비밀 아지트 같은 곳인데요. 학산 산책로를 따라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 숲속 한가운데에 오두막 한 채가 나타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나무향과 종이향기가 훅 밀려오고 삼면이 통유리로 돼 있어서 어디에 앉든 지푸른 여름 숲을 마주할 수 있지요.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문을 여는데요. 오직 시집으로만 가득 채워진 특화 도서관입니다. 김용택 시인, 안도현 시인 등 유명 시인들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시집부터 세계 각국의 외국어 시집, 그리고 마음 가는 대로 골라 읽을 수 있는 주제별 시집까지 벽면을 빼곡히 채우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시 한 편 읽을 여유조차 없었다면은 매미소리를 배경음악 삼아서 마음에 드는 시 한 구절을 음미해 보시죠. 마음의 양식을 든든히 채우셨다면 이제 배를 채울 시간입니다. 도서관에서 내려와 전주의 명물 감액집에 둘러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감액은 가게 맥주의 준말인데요. 원래 동네 슈퍼나 가게에서 맥주 한 잔과 소박한 안주를 곁들이던 게 입소문이 나면서 전주의 특별한 밤문화가 됐습니다. 이름난 가게들이 많은데요. 황태구이와 갑오징어구이 등이 아주 유명한 별미로 꼽히지요. 이제는 축제로까지 발전해서 전주 감액축제가 올해는 어제부터 시작해 내일 8일까지 전북대학교 복합경기장 일원에서 펼쳐진다고 합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한여름에 전주에서 즐길 수 있는 도서관 여행지 두 곳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노래 듣고 와서 전국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과 함께하는 선곡 수첩 만나보시죠. 이번에도 시로 만든 노래들 준비했습니다. 서정주 씨 송창식 노래 푸르른 날, 김소월 씨 정미조의 노래입니다. 개여울.

0: 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입니다. 뭐 아직 가을은 저 멀리 보이지도 않은 것 같지만요. 그래도 절기를 핑계삼아 잠시 더위를 달래보시죠.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특별한 음악여행 해보겠습니다. 신재동 단장의 선곡수첩, 전국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아, 벌써 입추라니 시간 빠르죠?
1: 참 빠릅니다.
0: 예, 네, 벌써 네. 가을이 오고 있는데 아직 느껴지진 않지만.
1: 네, 네.
0: 단장님은 여름 가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실까요?
1: 하나 있습니다.
0: 아, 뭔가요?
1: 올여름에 가기 전에.
0: 신곡 발표?
1: 그렇죠.
0: 아.
1: 우리 원석현 아나운서께서 글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0: 아니, 올여름 다 지나갔는데.
1: 정말 아, 참 좋다. 이런 글로 정말 서정적인
0: 부담 주지
1: 곡
0: 마세요.
1: 하나 쓰는 게 올 제
0: 아, 서정적인 그러면 그 곡이 가을쯤에 나오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1: 그렇죠.
0: 겨울쯤.
1: 겨울이 가기 전에. 왜냐면 이제 히트에 관계없이
0: 예.
1: 아, 이 곡 이 글 너무 좋다. 이런 소리 듣고 싶어요.
0: 아니, 세상에 좋은 글 많잖아요.
1: 아니요. 아직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 맛도 한번 보겠네요.
0: 아이 참. 자꾸 부담을 주십니다. 자, 선곡수첩 지난주에 이어서 노래로 해외여행을 떠나보겠는데요. 외국 도시를 배경으로 한 노래가 생각보다 많잖아요.
1: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찾아보는 대로
0: 예.
1: 어, 이것도 있었네. 저것도 있었네. 이것도 있었네.

0: 그런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1: 그러니까 지난주와 이번주는 정말 엄선해서 갖고 오신 거군요.
0: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번에는
1: 네. 이탈리아. 어디로 갑니까?
0: 나폴리로 한번.
1: 나폴리 좋지요. 가보진 못했지만.
0: 네네. 예. 우리 현인 선생님의 나폴리 만보.
1: 나폴리도 아니고 나폴리 만보.
0: 나폴리 만보.
1: 그 당시에 나폴리라고 이렇게 불렀나
0: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고명기 선생님 작사, 박춘석 선생님. 아, 이거 56년도에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만 해도 사실 그 만보 리듬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떨쳤었어요.
1: 만보춤 기억납니다.
0: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노래가 우리 현인 선생님의 독창적인 허밍 창법, 바이브레이션, 허허 뭐 이런 느낌. 셸라 예, 파하하메게해요 이런 거지.
1: 모든 노래를 딱 그런 창법으로 부르셨나요?
0: 그렇진 또 않아요.
1: 아, 예. 다른 창법도 고수하셨습니까?
0: 예, 굵직한 또 그런 노래도 있긴 해요.
1: 예. 예.
0: 사실 이 노래는 당시 다방이나 카바레 같은 데서 차 마시다 일어나서 만보를 추고.
1: 아, 다방에서도.
0: 그때 당시 그런 게 또 그렇게 뭐 어색하지 않았어요.
1: 아, 예. 멋이었네요.
0: 낭만이 있었죠.
1: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예. 나폴리와 만보가 관련이 있나요? 만보 하면 그 쿠바 쪽 중심으로 한 그 춤곡으로 알고 있는데.
0: 근데 뭐 어찌됐든 우리가 사실은 폭스 트로트 같은 경우도 사실 미국 쪽에서 먼저 나왔는데.
1: 예, 예.
0: 트로트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나 뭐 고정화돼 있잖아요.
1: 예.
0: 그래서 음악이라는 거는 리듬 하나 만들어져서 나오면
1: 네.
0: 세계 공통어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져서 쓰이는 것 같아요.
1: 어. 네. 아마도 이제 만보가 이제 유행하는데 여러 군데의 만보 노래가 나오니까 나폴리가 이제 그 세계 3대 미항으로 이제 알려지고 유명한 한번 가보고 싶은
0: 그렇죠.
1: 아름다운 곳 선망의 대상이었으니까 막 갖다 붙인 거 아닐까요?
0: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그 서양의 낭만적인 항구 도시잖아요.
1: 예,
0: 나폴리가.
1: 예. 가사에 나폴리만 나오는 게 아니고 베니스도 나오더라고요.
0: 네, 곤도라, 베니치 곤도라. 예. 그래서 만보 리듬이 사실은 퍼커션, 우다당당당당당당당당 뭐 이런 그 동고 등 리듬 악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1: 그래서 그렇죠, 되게 그렇죠.
0: 밝고 명쾌하고 신선하고.
1: 만보 리듬은 거의 타악기 아닌가요? 뭐
0: 거의 타악기예요.
1: 현악기나 관악기가 들어갈 일이 없어요.
0: 네, 거의 그렇죠? 없습니다. 그래서 예. 뭐 4 리듬이나 6 리듬 정도의 퍼커션 계열의 그 악기를
1: 네.
0: 많이 좀 써서
1: 예.
0: 된 게 좀 밝죠.
1: 나폴리 하면 또 피자도 생각나고 예.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이어서 가볼 곳은 어디입니까?
0: 네. 샌프란시스코.
1: 아, 다시 미국으로.
0: 네. 네. 안 가보셨다고 그랬죠?
1: 아, 저는 미국에 고모님이 살고 계셔서
0: 고모님이
1: 캘리포니아에 살고 계셔서 그렇게 한번 오라고
0: 예, 안 가셨어요?
1: 초대를 하시는데 어떻게 기회가 안 돼서 저희 네. 집안 친척들은 다 갔다 오셨는데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예. 가봐야죠. 예,
0: 불러라 샌프란시스코야
1: 예,
0: 태평양 로맨스야
1: 아, 백설이 선생님.
0: 그렇죠.
1: 예.
0: 이것도 역시 손놓은 작사 박시춘 작곡인데
1: 네.
0: 53년도에 장세정 씨가 사실은 먼저 발표를 했어요.
1: 아, 장세정 선생님.
0: 네. 그랬다가 좀 좋은 효과를 못 보고 62년도에 백설이 선생이
1: 예, 예.
0: 이제 리메이크를 하셨는데
1: 이게 터졌군요.
0: 히트가 된 거죠.
1: 예.
0: 사실 그때 당시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우울함 그런 것들을 좀 씻어내고 밝고 명랑한 멜로디를 만들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1: 예.
0: 이게 터진 거죠.
1: 아, 이 노래가 만들어진 뒷이야기도 흥미롭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6.25 전쟁 직후에
1: 예.
0: 53년도에 이제 작사가 손노원 선생께서 부산항에 입항한 그 스웨덴 적십자 병원 그 선을 보고
1: 병원선
0: 예. 네.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그 평화의 사절단이라고 이제 나름대로 상상을 하셨대요.
1: 스웨덴에서 왔는데 왜 샌프란시스코?
0: 그런데 그게 무슨 연관성이 있었을까요?
1: 아, 그 우리 선생님 손노원 선생님 그 개인적인 어떤
0: 그렇죠.
1: 열망 같은 게 있으셨나
0: 아마 늘 평소에 샌프란시스코를 동경을 하셨던가
1: 아,
0: 뭐 그랬겠죠.
1: 그런 게 있으셨나
0: 그래서 접목이 됐어요.
1: 예예. 예.
0: 그래서 이제 감사와 그 사절단에 대한 감사와 동경의 마음을 담아서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 예. 샌프란시스코 하면은 뭐 금문교가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0: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 또 가파른 언덕길의 케이블카 같은 것도 떠오르고 또 뭐 미국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그런 풍경들이 낯설지가 않은데
0: 네, 네.
1: 또 유명한 노래 팝송도 있죠.
0: 맞습니다. If you're going to San Francisco
1: 예.
0: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1: 예. 예. 스콧 맥킨지.
0: 스콧 맥킨지 노래. 예. 샌프란시스코.
1: 뭐 기후도 워낙 좋은 곳이고 살기 좋은 곳이어서.
0: 여기 여름에도 그렇게 안 덥대요.
1: 예.
0: 신선하고 그렇대요.
1: 아 그렇군요. 예. 자 노래로 떠나는 해외여행 먼저 두 군데로 떠나보겠습니다. 현인의 나폴리 만보 백설이의 샌프란시스코.

0: 네, 신재동 단장의 선곡 수첩, 지난주에 이어서 노래로 해외여행을 떠나보고 있습니다. 두 곡 듣고 왔는데요. 현인의 나폴리 만보, 그리고 백설이의 샌프란시스코였습니다. 자, 전국 노래자랑 해외 출장 가실 때마다 신경 많이 쓰시겠어요. 왜냐면 연주인들은 비행기에 막 악기도 실어 가는 경우도 있고, 참 어떻게 가져가세요?
1: 뭐 비행기에 실어 갈 때도 있고, 이제 배로 이렇게 해서 날아갈 때도 있고, 예, 예. 미리 뭐 그 팀들은 한 뭐 일주일 전에 떠난다거나
0: 가서
1: 뭐.
0: 대여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1: 그 대부분 그렇게 해요.
0: 아, 네. 저희들이 이제 하겠네요.
1: 뉴욕 갔었을 때인데 악기가 준비가 안 됐었어요.
0: 대여하기로 했는데
1: 녹화 전날에 그걸 알았어요.
0: 아이고야.
1: 그래서 큰일 났잖아요.
0: 예예예. 예, 예, 예.
1: 그래서 우리 총무하고 저하고 네. 그 뉴욕 그 나이트 클럽을 다 뒤졌습니다.
0: 아, 밴드한테 빌리려고.
1: 그래서 빌렸어요. 근데 그 입구에 흑인 등치 큰 분들이
0: 기도 같은 분들
1: 총 들고 서 있어요 거기는.
0: 무섭잖아요.
1: 그 뭐 말 영어도 잘 안 하고.
0: 아니 그 코디네이터 없었습니까? 같이 그
1: 뭐 한 군데 갔을 때 있었는데.
0: 예예. 예.
1: 그 우리가 앰프가 한 거의 세 대인가 네 대인가가 필요했는데 저 두 대 빌 정도 때는 없었어요.
0: 아니 근데 어떻게 용기 빌리셨네요.
1: 빌렸어요.
0: 물론 이제 그 업소들은 클럽들은 밤에 영업을 하니까. 네. 우리 정우 노래 녹화는 낮에 했을 거 아닙니까?
1: 낮에 했죠. 그래서 다행히 한국인이 섞여 있는 밴드 집을 수소문을 해서
0: 사정을 얘기해서
1: 찾아간 거죠. 찾아가서 이래 녹화하러 왔는데
0: 네네네.
1: 악기가 없다.
0: 아.
1: 지금 너희들은 밤에 하고 네. 우리 낮에 하니까 갖다 줄 테니까
0: 당연히 이제 돈은 지불하시죠.
1: 그렇죠. 우리가 예. 페이를 할 테니까 빌려주라. 그래서 녹화를 했답니다.
0: 아유, 네. 무리 없이 잘 진행하셨죠.
1: 네.
0: 아, 다행입니다.
1: 진행했죠.
0: 예. 그게 또 기억에 남겠네요. 오래오래.
1: 기억에 남죠. 네.
0: 자, 다음 여행지는 어디입니까?
1: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0: 네.
1: 사랑의 트위스트.
0: 사랑의 트위스트가
1: 서른 도시의
0: 상하이.
1: 상하이로 가는 겁니다.
0: 상하이. 네.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던 곳.
1: 그렇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이게 97년도에 발표를 했는데 부인 또 이수진 씨가 글을 쓰시고
0: 부인께서 작사 많이 하시더라고요.
1: 네, 네. 서른 도시가 작곡을 했습니다.
0: 어.
1: 사실 그 60년대 70년대 유행했던 그 트위스트 춤 그죠?
0: 예, 예.
1: 그걸 이제 그걸 하고 록 락앤롤 리듬하고 이렇게 섞어서 그때 당시 잘 만들었어요.
0: 예.
1: 나팔바지 뭐 빵집 그런 거 유행하던 7080 세대들의 그 향수를 예. 불러 일으켰던 그런 곡입니다.
0: 네. 아마 이제 그 뭐 부인과 그 서른도 씨가 아마 상의해서 쓰셨겠지만은 본인들의 어떤 추억담을 잘 많이 섞으신 것 같네요.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0: 근데 왜 상하이를 배경으로 했을까요?
1: 뭐 아무래도 이제 그 1920년대, 30년대 사실은 동양 최고의 국제 도시잖아요. 그래서 서양 문물을 가장 먼저 이제 받아들였고
0: 네.
1: 뭐 그 시절 화려하고 그리고 세련된 그런 춤. 이 춤은 사실은 뭐 좀 논다 하면 안 쳐본 사람은 거의 없어요.
0: 아,
1: 우리 야전 전축 틀어놓고 옛날에
0: 트위스트
1: 쳐보고 뭐 공원 같은 데서
0: 예, 예, 예.
1: 예, 그랬던 곡입니다. 그냥 그런 것들을 아마 회상하면서 네.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
0: 트위스트 자체가 참 좋은 운동이 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전신을 다 흔들잖아요.
0: 그렇죠. 몸을 이렇게 막 이렇게 엇박자를 예. 흔드니까.
1: 그러니까.
0: 예. 예. 상하이 다녀오셨습니까?
1: 예, 저는 녹화차.
0: 아, 그러셨군요. 예.
1: 뭐. 다녀왔습니다. 한 서너 번 간 것 같아요.
0: 예, 예. 예. 이 노래 앞두고 좀 썰렁한 개그 하나가 떠올랐는데 혹시 서른도 씨가 옷을 벗을 때 옷을 벗는 순서를 아십니까?
1: 그걸 제가 어떻게 아니까 서른도 씨가 옷 벗는 순서를 제가.
0: 상의 벗고 하의 벗습니다. 상하이 상하이 상하이.
1: 참나.
0: 노래 들으시죠. 사랑의 트위스트 서른도 씨.

0: 사랑의 트위스트 서른도 씨의 노래 들으면서 잠시 상하이 여행을 상상해봤습니다. 신재동 단장의 선곡 수첩 노래로 떠나는 해외여행. 자, 신 단장님은 뭐 해외 여러 나라를 정말 원없이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1: 네, 네.
0: 물론 또 이제 홍콩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1: 네, 네.
0: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나 도시가 있다면 어딜까요?
1: 저는 예전부터 체코를 꼭 가보고 싶었어요.
0: 동유럽, 체코. 네. 아, 동유럽 쪽에 못 가보셨어요?
1: 못 가봤어요. 아. 그때 체코가 약간 공산권
0: 옛날 공산권이었잖아요. 지금은 아니죠. 예.
1: 그 이제 체코 특히 프라하
0: 그렇게 아름답다면서요?
1: 그렇죠. 항구. 예. 아, 난 거기가 한번 꼭 한번 가보고 싶어.
0: 프라하에 또 유명한 그 다리도 있고 우리나라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이 됐고 이미 많은 분들이 갔다 오셨죠.
1: 거기 눈만 감으면 거기가 이렇게 떠올라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전생에 거기서 살았었나 아. 체코 사람이었나 이럴 정도로
0: 아, 또 그 사진 같은 이미지 영상 이미지를 네. 보신 적이 있으신가 보죠
1: 있죠
0: 예, 예.
1: 이상한 약간
0: 영화를 보셨다던가
1: 썰렁하면서 이렇게 약간 차가운 느낌도 들기도 하고 되게 이국적이고
0: 아니, 그 동유럽이 참 그렇게 사진만 봐도 예쁘더라고요
1: 네.
0: 그 건물들도 아기자기하고
1: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0: 예, 예. 좋은 유적도 많고 꼭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1: 다녀오셨어요 체코?
0: 아니요
1: 다녀오신 것처럼
0: 기회 되면 같이 가시죠.
1: 네, 아 좋습니다.
0: 예, 2주간 이어진 해외 여행 이제 마지막 여행지가 남았습니다. 어디입니까?
1: 그렇습니다. 뭐 여기 한두 번씩 안 갔다 온 분들 없어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0: 저는 안 갔다 왔습니다.
1: 아유 이렇게 미국도 안 가시고 베트남도 안 가시고.
0: 저는 국내가 좋습니다. 예.
1: 그러면 어디를 다녀오셨어요? 일본?
0: 아시아권이죠. 뭐 일본, 홍콩, 출장으로 독일 한번 갔다 오고요.
1: 아.
0: 많이 갔다 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태국 좀 갔다 오고.
1: 예. 워낙 KBS에서 이렇게 자리를

0: 내면 안 되는 아나운서시니까.
1: 아니요, 저희
0: 안 빼주시는 거예요.
1: 아나운서도 자유롭게 휴가 네. 해외 여행 많이 다녀옵니다.
0: 그래요?
1: 예. 국내 여행도 많이 다녀.
0: 그럼 왜 그럼 게으리신가? 왜
1: 진짜 그 유형인가 봐요. 그러니까
0: 아,
1: 그 진짜? 집이 좋은 유형.
0: 아.
1: 밖에 나가면 아유 그 집이 최고다 하는 그런 유형들이 있잖아요.
0: 그때 그래요.
1: 예예. 예.
0: 맞습니다.
1: 하지만 그 노래 듣다 보니까 아 자꾸 나가고 싶네요.
0: 진짜 막 간 것 같잖아요. 거기 예. 있는 것 같고 예. 이 음악을 들으면 아 그 생각이 나고.
1: 예.
0: 이번에 이제 베트남입니다. 우리 김추자 씨의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1: 예. 네. 이 노래도 오래됐죠.
0: 그렇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신중현 씨의 작사 작곡입니다.
1: 예.
0: 60년대 후반에 베트남 전쟁 파병이라는 그 우리 시대적 상황을 배경한 그런 노래죠. 이때 당시 뭐 맹호부대, 청룡부대 뭐 이렇게 네. 많이 갔잖아요.
1: 예. 영화도 많이 만들었고,
0: 그렇습니다.
1: 노래도 많이 만들었고.
0: 사고 안 나고,
1: 네.
0: 진짜 무사히 딱 훈장 하나 들고 달고 네. 이렇게 다 돌아온 그 용사 예. 이런 분들을 그 환영하는 의미에서
1: 네.
0: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영화도 만들어졌어요.
1: 파월 장병도 홍보하기 위한 계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베트남은 뭐 지금도 이제 한국인들의 인기 여행지인데 뭐 장소들이 계속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다낭 인기 있다가 나트랑이라는 데 인기 있다가 뭐 수도인 뭐 호치민이 수도인가요 지금? 뭐
0: 그렇습니다.
1: 하노이
0: 그렇습니다.
1: 뭐 많이 가시고 단장님도 많이 다녀오신 것 같은데 음식도 입맛에 잘 맞으셨나요?
0: 저는 이상하게 고수 같은 게 예. 너무 너무 좋아요.
1: 아.
0: 처음엔 사실 못 먹었거든요.
1: 솔직히 살짝 거북스럽잖아요.
0: 근데 이게 무슨 화장품 냄새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맛을 딱 들이니까
1: 중독성이.
0: 전 집에서도 요즘 사다가 항상 냉장고에 있어요.
1: 아 고수를요.
0: 네. 아, 그게 입맛 없을 때 그거 놓고 막 비벼 먹기도 하고 너무 좋아요.
1: 예. 네. 베트남만 가시면 집밥 먹는 기분이시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전생에 베트남에서도 살았었나.
1: 체코에다가 아주 다양하시네요. 예. 자 오늘 2주간 해외여행 정말 덕분에 잘 하고 있는데 마지막 곡으로 김추자의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띄워드리면서 마쳐야겠습니다. 신재동 단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한명희 씨 장일남 곡 비목입니다. 메조소프라노 김학남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만성적인 피부 질환입니다. 증상이 심하다가도 좀 좋아지기도 하고 좋아졌나 싶으면 다시 악화되기도 하고 아토피 피부염의 고약한 성질인데요. 아이가 성장하면서 증상이 완화되거나 자연적으로 치유되기도 하는 걸까요? 성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건 어떤 문제인 걸까요? 오늘은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응급 상황 중에 하나가 고열이죠. 열이 날 때 어떻게 판단하고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건강365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려운 증상은 참기가 어렵죠. 감염 위험을 걱정해서 두드리기도 하고 꼬집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 중 하나도 가려움증이고요. 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특히 더 큰 고통일 텐데요. 아토피가 뭘까요? 아토피로 인한 위험이 아토피 피부염인 걸까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박유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토피가 뭘 말하는 건가요?
1: 네, 사실 아토피라는 말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특정 부위, 뭐 피부나 코, 기관지 등에서 과민하게 반응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0: 그 말하자면 과민 반응인 거네요.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특정 물질에 보이는 과도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남들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은 주변 환경의 항원들이 우리 몸에 정상적이지 못한 과민 반응을 일으키게 돼서 염증이 생기고 이것이 질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0: 뭐 진먼지 진드기를 비롯해서 꽃가루, 반려동물의 털이라든지 유전적인 배경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1: 네, 알레르기 질환은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유전적 소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생기게 됩니다. 가족 중에서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들도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아무래도 이런 소인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알레르기 원인 물질에 노출이 되게 되면 과민 반응을 쉽게 일으키고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0: 아토피 피부염이 전신 알레르기 질환으로 지적이 되잖아요. 피부에 나타나는 증상이라서 아토피 피부염인 거고 뭐 호흡기에 문제면 아토피 천식, 코는 아토피 비염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가요?
1: 과거에는 이제 그렇게 통칭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아토피라는 용어보다는 알레르기 천식, 알레르기 비염 이렇게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0: 이게 면역 체계의 이상 신호인 건데요. 이제 유전적인 요인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가 알레르기 질환이 있으면 자녀의 발병 확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1: 통계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높은 편인데요. 부모님 두 분 다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고 계실 경우에는 자녀가 알레르기 발병 확률이 한 66% 정도 되고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있을 경우에 한 50% 정도의 확률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뭐 두 분 다 없다고 해서 생기지 않는 건 아니고 한 15% 정도에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0: 그럼 유전적인 요인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요.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미리 조심해서 예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1: 사실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환경적 요인이 뭐 대기오염, 실내 공기오염, 간접흡연 노출, 알레르겐 노출과 같은 것들이어서 사실 미리 조심하고 피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질환을 완전히 안 생기게 막는다는 예방의 개념보다는 증상이 심해지지 않게 잘 조절할 수 있고 관리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0: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으로 심한 가려움증이 지적이 되잖아요. 가려워서 긁다 보면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텐데요. 아이들의 경우에 생후 2, 3개월부터 아토피 피부염이 시작될 수 있다면서요.

0: 요.
1: 네, 맞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태어날 때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장벽이 좀 약하게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피부 장벽의 구조와 기능 이상의 정도에 따라서 발병 시기가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네. 한 50% 정도에서는 1세 미만에서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0: 그럼 처음에는 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1: 영아기 아토피 피부염은 주로 볼, 이마, 머리 쪽이 붉어지고 건조해지면서 시작되는데요. 네.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2, 3개월에 보이는 이런 태열 증상부터 시작해서 침을 많이 흘리는 아이들은 입 주변과 턱이 짓무르고 귀 뒤쪽이 갈라지고 가려워서 머리를 부비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0: 그럼 영아기 뺨에 생기는 습진 형태가 이제 성장하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가 넓어지고 달라지는 건가요?
1: 네, 아토피 피부염은 연령에 따라서 좀 특징적인 분포를 보이는 게 질환의 특징이고요.
0: 네.
1: 영아기는 주로 볼, 이마, 두피, 사지의 바깥 부분에서 생기게 되고 네. 18개월 이후가 넘어가면서는 팔꿈치 안쪽이나 무릎 뒤쪽 등 굽혀지는 부위에서 잘 생깁니다. 그리고 학동기에는 앉아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엉덩이 아래 습진이 흔하게 생기게 됩니다.
0: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피부가 접히는 곳에 증상이 생기겠네요. 뭐 팔다리, 배 등도 그렇고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런데요, 소아기 아토피 피부염이 성장하면서 사라지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1: 네, 일부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간해가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0: 네.
1: 영아기 동안 특히 경증의 경우에는 한 40에서 60% 정도는 5에서 7세가 되면 자연스럽게 회복되기도 하지만
0: 네.
1: 일부에서는 성인까지 지속되기도 합니다.
0: 그럼 성인이 될 때까지 증상이 이어지는 건 중증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1: 꼭 그렇다고 중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0: 네.
1: 증상이 심할수록 성인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다만 중증도 외에도 특정
0: 네.
1: 유전자의 돌연 변이를 가지고 있다거나 다른 알레르기 질환이 동반되어 있을 경우 그리고
0: 네.
1: 아토피 피부염의 가족력이 있을 경우 너무 조기에 발병했을 때에도 증상이 성인까지 지속될 수 있어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0: 또 중증으로 진행된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에는 증상이 생기는 범위가 더 넓은가요?
1: 저희가 중증도를 평가할 때 꼭 부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넓은 부위에 생기는지에 따라 중증을 평가하기는 하지만
0: 네.
1: 얼마나 또 심한가, 그 가려운 정도라든지
0: 네.
1: 진물이 얼마나 넓은 부분에 퍼져 있는지에 따라서도 중증으로 진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
0: 이 아토피 피부염으로 오래 고생한 분들을 보면요. 피부가 두꺼워지면서 딱딱한 느낌을 받잖아요. 진단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증상으로는 뭐 습진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피부 질환과 분별해야 하지 않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제대로 치료되지 못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피부 자체가 좀 두꺼워지는 태선화 현상을 생기게 되고
0: 네.
1: 2차 감염도 쉽게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진단을 정확히 받고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피부 보습과 위생관리, 악화 요인 확인하고 회피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진단은 첫 번째로는 가려움증을 동반해야 되고
0: 네.
1: 두 번째는 습진성 피부 소견과 연령별로 특징적 부위의 피부 병변이 보이고 세 번째로 만성 재발성 경과를 보이면서 네 번째 알레르기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0: 네,
1: 네 가지 중 세 가지만 만족하면 진단할 수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지루 피부염이라든지 접촉 피부염, 아연 결핍증, 건선 등이랑은 반드시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0: 네,
1: 꼭 진찰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0: 한두 가지 검사로 진단된다기보다 종합적으로 살펴야겠네요.
1: 네, 맞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아토피 피부염은 검사보다는 병력 청취와 신체 진찰만으로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검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증상을 면밀히 더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 치료는 어떻습니까?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어요?
1: 네, 아토피 피부염은 증상의 정도에 따라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0: 네.
1: 아주 경미할 때는 약물치료 없이 피부 보습이랑 위생관리, 악화요인 회피하면 증상이 좋아질 수는 있지만
0: 네,
1: 있지만 증상이 호전이 없거나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면 저희가 극소 스테로이드나 항히스타민제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 중증도에 따라서 사용하는 스테로이드 강도가 달라질 수 있고 중증증 이상에서는 면역조절제 전

0: 대신 투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뭐 스테로이드제뿐 아니라 다른 치료법들도 이제 많은가요?
0: 사실 아토피 피부염은 스테로이드제 외에는 다른 치료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생물학적 제재가 개발됨에 따라서 이걸 사용했을 경우에 소아의 아토피 피부염 조절 효과가 뛰어나고 하나들의 만족도도 꽤 높은 편입니다. 그 외에는 뭐 광선요법 같은 것들도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1: 네, 말씀 주신 생물학적 제재를 비롯해서 새로운 약제들에 대한 관심도 높지 않나요?
0: 네, 아무래도 꽤 심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알고 오시는 경우가 많고 적극적으로 사용해보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저 병원에 오시게 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 생물학적 제제는 영아나 유아기에도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0: 네,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듀필로맙이라는 특정 약제는 생후 6개월부터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절이 되지 않는 중증 아토피 피부염에서는 빨리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1: 일상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인 분들에게 강조되는 게 보습제잖아요. 보습제가 중요하죠.
0: 네.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 장벽의 이상이기 때문에 피부가 매우 건조하고 피부 보호 기능이 약해져서 쉽게 염증도 생기고 회복도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손상된 피부를 통해서 수분 손실이 증가할 수 있어서 피부 관리의 보습이 매우 기본적인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또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들도 잘 피해가는 게 필요할 텐데요. 어떨까요?
0: 네, 환자 개개인에 따라 악화인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확인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필수적인 것이고요. 또 아토피 환자들은 비누도 중성 혹은 약산성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새 옷도 화학물질 제거를 위해서 세탁해서 입어야 하고 세제도 가루세제보다는 액체세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검사를 통해서 식품 알레르기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식품을 제거 시기를 해서 임상적 호전을 확인해 볼 수 있고 흡입 알레르겐의 경우에도 확인된 경우에는 적절한 회피요법이 필요하겠습니다.
1: 네. 또 아이들의 목욕 습관이라든지 침구류 또 옷도 중요하지 않나요? 수면으로 입히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0: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자극이 되지 않도록 목욕 타월 같은 것은 너무 강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거친 소재보다는 부드러운 숙면의 옷이 좋습니다. 또한 뭐 진먼지 진드기 감각이 있는 환자들에서는 이불, 베개, 매트리스 등 침구류를 진먼지 진드기 비뚜가용 커버로 덮어서 사용하거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뜨거운 물로 세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아토피 피부염과 관련해서 민간요법이라든지 오해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0: 네, 아토피 피부염이 쉽게 좋아지지 않는 만성 재발성 경과를 따르다 보니까 보호자들께서 좀 답답한 마음에 민간요법을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의료진이랑 상의 없이 뭐 민간요법으로 녹차 목욕이라든지 오트밀 목욕, 천연 오일을 바르고 오히려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되거나 2차 감염이 유발돼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의료진이랑 상담하고 저희가 하는 기본적인 치료를 유지한 상태에서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아토피 피부염인 아이를 돌볼 때 성장하면서 괜찮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는데요. 아토피 피부염으로 흔적이 남았을 때 그것도 스트레스가 됩니다. 성장하면서 피부 개선을 위한 레이저라든지 2차적인 치료를 받기도 하나요?
0: 네, 아토피 피부염이 심한 경우에는 색소 침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퇴선화된 부분은 좀 두꺼운 피부로 오랫동안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서 하나들이 조금 성장해서 레이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되면은 착색 부분은 레이저 치료를 해서 호전시켜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퇴선화가 된 부분은 보습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치료를 하다 보면 피부가 원래 피부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재발되는 경과를 보이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면서 지속적인 치료를 이어나가면 피부는 원래대로 많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네. 아이들의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박유미 교수였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신해철의 길 위에서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은 일상에서 다치거나 하는 여러 응급 상황이 발생할 위험들이 있죠. 늘 조심해야 할 텐데요. 부모들이 많이 놀라는 상황 중 하나가 아이가 열이 날 때입니다. 정상 체온보다 조금만 높아도 해열제를 먹여야 하는 건지 판단이 안 된다는 말도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들은 응급실 갈 일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열이 날 때 가장 당황스럽거든요.
1: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들은 많은 감염병을 경험하면서 또 열이 나는 일이 흔하고 네. 대부분은 사실은 자연적으로 하루 이틀 만에 또 좋아지고 그런 경우가 많긴 하지만 네. 또 드물게는 또 고열이 나고 또 며칠씩 지속되고 특히 병원 가기 어려운 뭐 야간이나 휴일에 또 이렇게 열이 많이 나고 힘들어하면 당황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제 체온은 이제 체온이 높아지는 상황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이의 상태라든지 특히 이제 아이의 연령이라든지 또 체온 자체뿐만 아니라 이제 열이 체온이 높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 네. 원인이 되는 질환이나 동반 증상 이런 것들을 좀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0: 그런데 해열제 사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열이 어느 정도면 먹여야 하는지 얼마나 먹여야 하는지 판단이 어렵다는 말도 합니다. 어떨까요?
1: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건 해열제는 이제 열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 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네. 이제 물론 이제 열이 날 때는 그 약을 써야 되는데 그 열 자체가 병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열이 나는 이유를 이제 함께 고려를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 이제 약을 써야 되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 우선은 가장 흔하게는 뭐 기침도 나 호흡기 감염병이죠. 기침도 나고 코도 콧물도 막 나고 코도 막히고 목도 아프고 이런 흔한 이제 감기 상기도 감염 증상에서 특히 이제 소아과나 이제 주치의 진료를 받고 특별한 합병증이 없다고 진단 받은 상태에서. 이제 이 감염병, 특히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 지나가는 과정 중에서 이제 열이 동반되고 또 그 열 때문에 좀 탈수가 되고 힘들어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정에서 이제 적절하게 해열제를 의사의 처방대로 이제 따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해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또 편의점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뭐 이렇게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약이지만 드물게는 이제 뭐 열이 난다고 이제 해열제를 써서 열만 낮춘다 그게 치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 그 열과 동반된 다른 증상 같은 것들을 이제 함께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제 열이 몇 도니까 해열제를 준다 또 뭐 이렇게 너무 기계적으로 집착하지 마시고 이제 열이 좀 나지만 아이는 뭐 잘 먹고 잘 놀고 아무렇지도 않다 뭐 이런 경우에는 굳이 해열제를 쓰지 않으셔도 되고 또 열이 많이 높지는 않은데 아이가 너무 힘들어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해열제도 쓰면서 또 이제 확인되지 않은 질병이 있는지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또 필요한 경우도 있겠고요. 또

0: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해열제도 종류가 또 다양하기 때문에
1: 네.
0: 어떤 해열제를 선택하고 이제 어느 정도 먹여야 되는지 또 뭐 좀 잘 혼란스러우실 수가 있는데
1: 네.
0: 이런 경우에 대부분은 팔고 있는 아스타미노펜 성분이나 그러니까 브루펜 성분의 해열제 어느 것인지 괜찮기 때문에
1: 네.
0: 일단은 가정에서 어느 정도 처음에 사용하시는 것은 이제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으시겠습니다.
1: 네. 그럼 해열제를 먹였는데도 열이 안 떨어지면 또 먹여도 되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자꾸 해열제만 먹이는 게 맞는 건지 이것도 잘 모르겠거든요.
0: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해열제를 먹게 되면 특히 이제 경구로 투약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아이의 소화기관을 통해서 약이 흡수돼서
1: 네.
0: 약효가 발현되는 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한 30분 정도는 소요되기 때문에 네, 약을 먹고 먹자마자 바로 떨어지진 않고 해열제 반응을 좀 보셔야 되는 경우가 있겠고 또 약에 어느 정도 1회 투여 용량이 있고 투여 간격이 있기 때문에 네, 약의 투여 용량은 이제 그 약의 설명서에 있는 대로 이제 아이의 체중에 비례해서 체중에 적절하게 계산을 해서 적절한 용량을 먹이면 되겠고 보통 간격은 브루펜이나 또 아세타미노펜 성분의 경우에는 보통 네. 한 번 투약하고 4시간 후에 또 그 다음 투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1: 네.
0: 물론 이제 해열제 효과는 그 투약 최소 용량과 최대 용량 간에 또 해열 작용은 또 다를 수가 있어서 용량을 적게 쓰면 이제 해열 효과가 조금 적을 수가 있고 좀 많이 쓰면 또 좀 해열 효과가 좀 많을 수가 있겠는데
1: 네.
0: 일단 정해진 용량에 맞춰서 또 정해진 간격을 이제 지켜주시는 것이 좋겠는데 문제는 이제 해열제를 썼는데 이제 열이 잘 안 떨어진다 이럴 때 당황하실 수가 있겠는데
1: 네.
0: 열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상태라면은 안심할 수 있지만 아이가 너무 어리고 또 이제 확인되지 않은 감염병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또 감염병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열이 이제 좀 계속 지속적으로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사의 진료를 받은 상태에서 열이 계속 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열이 나는지에 따라서 부모님의 대응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1: 열이 동반된 다른 증상들도 이제 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열이 날 때 체온도 중요하지만 상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가장 발열의 흔한 원인인 그 여러 가지 감염증이 발열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1: 네.
0: 대부분 이제 가벼운 합병증이 없는 감기 같은 상기도 감염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1: 네.
0: 우리가 이제 아이들의 발열 같은 경우에는 흔한 감기 이외에도 요로 감염이라든지 또 드물지만 또 이제 골수염이라든지 또 특히 또 3개월 미만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폐혈증을 또 의심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고 또 드물지만 이러한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이 좀 심한 경우에는 폐렴이나 심한 장염이나 또 심한 또 뇌수막염으로 또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발열 자체도 중요하지만 동반되어 있는 증상 이제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보채고 이제 보채다가 또 아이가 너무 탈수되고 지치고 그러면은 아이 처지기도 하고 반응이 없고 잘 놀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를 빨리 이제 진료를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뭐 정밀 검사까지 해서 이제 그런 항생제나 추가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지 이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특히 이제 아이들이 열이 날 때 또 잘 생기는 것이 이제 탈수 증상이기 때문에 잘 못 먹고 특히 수분을 잘 못 먹고 또 열이 나면서 또 우리가 수분을 빨리 잘 잃기 때문에 탈수 증상이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 빨리 나타날 수가 있는데 발열 위에도 잘 못 먹으면서 또 아이들이 탈수, 특히 이제 탈수가 되면 소변량이 줄어서 이제 소변을 거의 잘 안 본다든지 또 이제 피부에 탄력이 떨어져서 이제 피부가 이렇게 늘어진다든지 또 더 심한 경우에는 이제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우리 뭐 팔다리 네, 피부색이 창백해 보이고 또 이렇게 눌렀을 때 금방 우리 혈색이 잘 안 돌아온다든지 이러한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는 징후가 보이게 되면 아이가 좀 심한 상태고 신속한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함께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1: 네. 아이들에게 고열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열이 40도 가까이 오르는 고열이 아니라면 열이 좀 나도 아이가 힘들어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방법이 될까요? 그러니까 해열제를 먹이는 시점이 언젠지, 38도만 돼도 해열제부터 먹이는 게 좋은 건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우선은 아이들의 발열 기준이 38도 이상을 보통 이제 열이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제 고열은 이제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열이 많이 나는 경우를 우리가 또 이제 고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뭐 열 자체가 이제 높고 낮음보다는 아이의 전신적인 상태의 탈수라든지 아이가 처져 있는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폐렴과 같은 합병증 때문에 호흡곤란, 숨을 쉬는 것 힘들어하지 않는지,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기도 감염이라고 하더라도 특히 이제 후두덮개가 많이 약하고 연골이 약하기 때문에 심한 상기도 감염, 후두개염 같은 경우에도 호흡곤란을 또 호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숨쉬기 힘들어하지 않는지, 또 인후염 같은 경우에 편도선염 같은 경우에도 큰 문제는 없지만 이제 목이 너무 아파서 아이들이 이제 침도 못 삼키고 줄줄 흘리거나 또 물도 못 먹고 탈수가 된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고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동반 증상이 중요하면 또 좀 신속한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열이냐 미열이냐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심한 감염증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열이 좀 더 많이 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체온이 높다라는 것과 열이 난다라는 것들 열이 난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기에 이제 같은 걸 수도 있지만 이제 사실은 이러한 발열이 아니라 이제 환경 때문에 너무 이제 발열이 안 되는 환경, 옷을 뭐 두껍게 입었다든지, 아이들이 뭐 많이 뛰어놀았다든지,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충분한 수분 섭취가 안 돼서 땀을 많이 흘리지 못해서 체온이 높아진다든지, 이런 또 고체온증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숫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39도, 40도 이렇게 체온이 높아지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또 아이들에게 이제 부담이 될 수는 있기 때문에요. 몇 도까지가 괜찮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40도 이하로는 좀 맞추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이제 열이 나는 원인에 따라서는 해열제가 아니라 우리가 고체온증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환경을 시원하게 해줘서 열을 낮춰주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고 또 반대로 어떤 감염증 때문에 생긴 발열이라고 하게 되면은 원인 질환에 대한 치료나 또 탈수를 예방해주면서 이제 적절한 해열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 예전에 이제 열이 많이 나는 아이들은 미온수를 이렇게 닦아주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것이 뭐 해로운 건 아니지만 이제 그것 이제 우선적으로 개선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열이 나는 이유에 따라서는 환경을 시원하게 해주냐 아니면 아이들이 너무 오한이 심하고 이제 발열이 심하냐 이런 것 힘든 증상을 낮춰주는 해열제를 써서 낮춰주는 것이 필요하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체온을 낮춰주는 방법도 역시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아이가 열성 경련의 경험이 있거나 아이가 처지고 오한이 있다거나 또 머리가 아프다는 말을 하면 해열제를 빨리 먹이는 게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싶은데요.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0: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머리가 아프다. 물론 이제 열이 동반되고 또 몸에 여러 가지 염증, 호르몬

0: 열이 있을 수가 있고
1: 네.
0: 또 우리가 경부강직, 목이 뻣뻣해한다든지 또 이제 의식이 처진다든지 열성 경련을 한다든지
1: 네.
0: 또 이런 신경과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뇌막 자극 증상, 머리를 움직였을 때 통증이 생기는 증상이 있다면 우리가 뇌를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1: 네.
0: 그런 경우에는 같이 또 신속한 진료를 통해서 또 연령에 따라서 또 적절한 검사를 통해서 또 적절한 치료가 또 필요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1: 그럼 그런 증상들을 보일 때는 해열제를 먹이고 응급실로 가야 하나요?
0: 우선 아이가 너무 처지고 못 먹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억지로 먹이다 보면 또 흡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0: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어느 정도 먹일 수 있다면 먹으면 좋지만 잘 못 먹는 상태에서 보채고 그런 경우에 이제 억지로 이제 먹이실 필요는 없겠고요.
1: 네.
0: 물론 이제 해열제를 쓰는 것이 이제 경구 말고 자약을 통해서 항문으로 이제 약을 넣어서 열을 떨어뜨리는 방법도 우리가 구토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잘 못 먹을 때
1: 네.
0: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인데 이제 항문으로 약을 취약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또 아이가 또 보채거나 또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경우에서는 또 자약을 잘 쓰기 또 어려운 경우도 있겠는데요.
1: 네.
0: 우선은 이제 아이가 약을 잘 못 먹고 토하고 보채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억지로 먹이시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억지로 먹이실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먹을 수 있을 때는 좀 먹고 또 조금씩 소량씩 자주 줄 수 있는 것도 괜찮거든요. 한꺼번에 이제 많은 양의 해열제를 먹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1: 네.
0: 그런 상황에서는 해열제를 먹이고 응급실이나 또 소아과 전문의 진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1: 특히 소아기에도 심장이 안 좋거나 또 폐질환으로 치료 중인 아이들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열이 나면 빠른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발열이 나고 또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이러한 동반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럴 때 특히 이제 정상 아이들보다는 기존에 폐질환이 있거나
1: 네.
0: 호흡기 질환이 있는 아이들 경우에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만성 질환이나 그런 선천성 질환을 동반하고 있는 아이들.
1: 네.
0: 또 드물게는 이제 또 뭐 소아암 때문에 뭐 항암 치료를 한다든지 뭐 이런 특수한 상황에 또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러한 발열, 감염성 질환에 민감해야 되고
1: 네.
0: 또 이런 아이들은 보다 좀 적극적인 초기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1: 이건 어떨까요? 아이가 열이 나면 일단 수건에 물을 적셔서 몸을 마사지 해주잖아요. 이런데 이런 방법 자체로 열을 내리진 않다고 하던데요.
0: 네, 그 이제 열이 나는 상황에서 이제 특히 아이가 오한이 있고 또 이런 감염성 질환 때문에 열이 높을 때 전에 이제 많이 사용하던 방법인데
1: 네.
0: 최근에는 이제 그것의 효과가 이렇게 크진 않은 것 같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적절하지 못하게 또 너무 체온을 떨어뜨리게 한다든지
1: 네.
0: 아이가 이제 오한 이제 너무 추워하는데 이제 그런 찬물로 이렇게 닦아주게 되면은 또 오히려 또 이제 체온이 더 떨어지거나 더 힘들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1: 네.
0: 지금은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젖은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는 것이 권장되고 있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아이들의 체온 자체가 이제 너무 높아지는 환경, 열인데
1: 네.
0: 애를 또 너무 감싸고 또 체온이 너무 높아지는 중심 체온이 너무 올라가는 경우에도 아이들에게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낮출 필요는 없지만 좀 어느 정도 적절하게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해열제를 쓰거나 또 아니면 탈수가 돼서 이제 땀을 많이 흘리지 못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 네.
0: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는 미온수로 닦아주는 것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1: 그럼 오한이 있을 때는 얇은 옷으로 아이를 덮어주면서 편하게 해주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아이를 편하게 해주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고
1: 네.
0: 물론 이제 과하게 덮는 건 안 좋지만 또 너무 춥다 그럴 때 너무 무리하게 시키지 말고 또 덥다고 할 때 또 너무 과하게 덮지 않고 얇은 이불 정도, 얇은 옷 정도 이렇게 덮어주는 것은

0: 뭐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다.
1: 네. 결론적으로 되도록 빨리 응급실로 가야 하는 상황. 아이가 열이 날 때 어떤 기준에서 판단해야 하는지도 정리해 주세요.
0: 네, 우선 이제 나이가 어릴 때, 특히 생후 3개월 미만 아이라고 하게 되면은 특히 이제 고열이 아니라 38도 이상 정도라고 해도 반드시 이제 진료가 필요하겠고요. 이제 3개월이 지난 조금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아이는 좀 어느 정도 면역력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 아이들도 39도 이상인 경우에 빠른 상담이나 진료가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1: 네.
0: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체온 자체보다도 아이 상태가 나쁠 때, 뭐 반응이 없다든지 쳐져서 반응이 없다든지 또 심하게 부채고 잘 달래도 계속 부채는 아이 이렇게 혼동 있잖아 횡설수술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응급 평가가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발열이 동반되면서 이제 호흡이 이상할 때. 숨을 빠르게 쉰다든지 숨 쉴 때 힘을 많이 주면서 갈비뼈 아래가 이제 쑥쑥 들어간다든지 또 끙끙거리는 소리가 나온다든지 또 아니면 입술이 파랗게 보이는 청색증을 보인다 이런 경우에도 신속한 진료가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열이 나면서 뇌수막염이나 폐혈증이 의심이 될 때 이제 목이 뻣뻣해 한다든지 또 구토나 또 심한 두통 또 붓기 싫어한다든지 또 손발이 차갑다든지 또 혈액순환이 안 돼서 피부색이 이제 얼룩덜룩해 보인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응급실 가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탈수 소변이 거의 없고 이제 입이 마르고 너무 아이들이 꺼져 보이고 처져 보인다 이런 경우도 위험하겠고 또 열이 이제 좀 지속될 때도 반드시 이제 진료를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1: 네. 오늘은 아이가 열이 날 때 도움이 되는 처치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거미의 구름이 그린 달빛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두 개의 속담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표현을 맞히는 것입니다. 속담 이거는 나비가 못 대라는 법 있나? 농부는 이거다 에서 이거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두더지와 잠자리가 있었는데요. 이 중 정답은 두더지입니다. 속담 두더지는 나비가 못 대라는 법 있나는 다른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는 전혀 뜻밖의 상황도 일어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농부는 두더지다라는 속담은 농부는 땅을 갈고 파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농부는 땅을 경작해서 먹고 산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두더지와 관련된 속담으로 두더지 혼인 같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 분수에 넘치는 엉뚱한 희망을 갖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또 자기보다 훨씬 나은 사람과 혼인하려 애쓰다가 마침내는 동료끼리 혼인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하고요. 남에게 널리 알리지 아니하고 집안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하는 혼인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세월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교육을 받고 인권 강사로 강의하고 있는 이정진입니다. 저는 지체장이고요. 인권 강사 교육은 인권을 올바로 이해하고 가르치며 현장에서 인권을 실천하고 옹호할 수 있는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양성된 강사들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노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비장애인에게는 당연하고 일상적인 권리들이 장애인에게는 먼 이야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는 1990년에 개봉돼서 큰 감동을 안긴 영화였는데요. 영화 속의 명대사 까르페디엠, 현재를 즐기라는 키팅 선생님의 말은 36년이 지난 지금도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 감동을 연극 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오늘 연극 이야기, 무대에서 재탄생한 작품 죽은 시인의 사회 만나보겠습니다. 칼럼니스트 장경진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시 이야기 이영주 시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스팅의 어거스트 우인즈.

0: 문화 읽기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오늘 공연 이야기 키팅 선생님을 만나 저마다의 꿈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연극 죽은 시인의 사회 만나봅니다. 칼럼니스트 장경진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까르페디엠이 기억나는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가 연극으로 공연된다고요?
2: 네, 이 작품 저도 영화를 보긴 했는데 영화가 1989년도에 개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에 발표된 걸로 알고 있는데 톰 슐만 각본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위적인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자유로운 사고의 중요성을 가르친 이제 킨팅이라는 이 선생님과 그리고 학생들의 변화를 다룬 작품인데요. 아무래도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 자체가 그 작가가 자전적인 경험에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테네시주인데 테네시주는 미국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학창시절을 보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학교에서 좀 자유롭게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서 방학을 끝나고 왔더니 이 선생님이 사라졌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 같이 있었던 선생님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청소년기에 가장 예민했을 시기인데 그 선생님과의 기억이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있었던 것 같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2016년에도 이렇게 회자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삶에 대한 질문을 담은 작품이기 때문에 무대화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16년에 처음 공연됐다고요?
2: 저도 막 찾아봤었는데 그 이 작품이 20년이 흐르고 나서 2016년에 그 연극으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1: 네.
2: 실제로 이제 영화 시나리오를 썼던 이제 작가가 실제 각색을 해서 이제 미국에서 올려졌었는데요. 당시 오프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이 됐었고 그 이후에도 조금 시간이 흘러서 뭐 프랑스와 일본에서 공연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2016년 미국에서 시작된 거 이후로 10년 후에 한국에서도 대극장 공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1: 사실 1959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2026년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2: 저도 공연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이게 사실 우리나라 얘기도 아니고 물론 이제 작품이 주는 어떤 미덕은 있긴 하지만 너무 오래된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진짜 너무 지금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연극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큰 미덕이 있는 작품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처음에 그 웰튼 아카데미 입학식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 영화에서도 보면 이제 클래식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뭔가 그 학교의 교훈 같은 그 깃발을 들고 이렇게 등장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1: 네.
2: 그 4대 교훈이 전통, 명예, 규율, 인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연극이 굉장히 큰 극장에서 공연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이제 이 학생들이 그 깃발을 들고 나오는 씬부터 시작이 되는데 굉장히 웅장한 음악과 같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웰튼 아카데미라는 곳이 굉장히 전통을 중시하고 권위적인 공간이라는 것을 그런 지점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등장하는 이 웰튼 아카데미라는 곳은 실제로 있는 곳은 아니고 이 작품을 위해서 쓰여진 공간인데 이때 당시에 기숙학교는 이제 남성들만 다니는 그런 학교였고 이게 1959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로부터 100년 전 1859년부터 시작된 학교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거의 100년 전통의 그런 명문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작품을 보면 뭐 당연히 실력으로 입학한 친구들도 있지만 당시에 뭐 부모의 권력이나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제 들어온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 안에서도 약간의 계급의 이야기가 좀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웰튼 아카데미라는 곳 자체가 아이비리그 진학을 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사로 자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권위적이고 어떤 공부 지향적인 입시 위주의 그런 수업을 하는 학교이다 보니까 결국 그런 부분들이 1959년에 영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2026년에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 네. 그런 분위기 학교에서 현재를 즐기라는 가르침을 준 게 바로 키팅 선생님이죠?
2: 네. 이 키팅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키팅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서울로 웰튼 아카데미 졸업생 출신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든 선생님들이 굉장히 권위적이고 심지어 어떤 부분은 체벌을 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키팅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편견도 없고 또 그런 굉장히 보수적인 학교의 분위기를 깨고 싶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는 선생님으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1: 네.
2: 그래서 첫 수업을 하는 장면부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은데 보통 이제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데 이 친구들을 다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그 선배들이 이 찍은 사진들 그게 걸려있는 곳으로 가요. 그래서 이 사진을 잘 보라. 이 사람들 지금 다 땅속에 묻혀져 있고 다 죽은 사람이지만 이 사진에서 봤을 때의 이 사람들은 지금의 너희들과 같이 굉장히 활기차고 열정 있는 모습이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엔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라는 이야기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죽기 전까지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이 삶의 만큼은 과거와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이때 이야기가 나오는 게 카르페디엠이라는 라틴어 문장인데요. 이 카르페디엠이 그 죽은 시인의 사회 영화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많이
1: 그렇죠.
2: 이야기를 했잖아요.
1: 아직까지도.
2: 지금도 많이들 네. 현재를 즐기라는 얘기할 때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서 죽은 시인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큰 영향력 같은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키팅 선생님이 이번 연극에서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키팅 선생님이 그동안 이 월튼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케임브리지에서 공부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런던에서 교사 생활을 한 사람으로 영화에는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1: 네.
2: 근데 이 연극 같은 경우에는 이 선생님이 잠깐 짧게 나오긴 하는데 미국에서 온 선생님이라고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웰튼에서 공부를 하고 영국에서도 공부를 했지만 결국 이 사람이 교사로 일한 건 미국이라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도 미국의 여학교라고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냥 영국 안에서만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영국을 벗어나서 미국에서 새로운 경험을 한 사람이고 그리고 당시에 뭐 교육을 따져봤을 때 여성과 남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당연히 남성이 좀 더 집중적인 교육을 받던 시대였잖아요.
1: 그렇죠.
2: 그런 시대에서 여학생들을 가르쳤던 사람이라는 그 하나의 그 이 사람이 해온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 키팅이 가지고 있는 입체적인 부분을 훨씬 더 풍부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이 키팅의 독특한 수업 방식은 당연히 보수적인 학교 측의 반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죠?
2: 그렇죠. 지금도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는 네.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키팅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행태들이 있는데 이제 여러 것 중에 가장 이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이제 시를 처음에 배우는데 이 책에서 설명해 주는 것은 시를 어떤 평가하는 데 있어서 완벽성과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뭐 X축, Y축으로 해서 그 접점에 있는 것들이 좋고 뭐 그래서 바이런은 좀 안 좋고 그거를 뛰어넘는 게 셰익스피어다 뭐 이런 식의 서문이 되어 있는데 그 서문을 찢어버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찢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우리가 보는 시선들이 너무나 늘 똑같으니까 이 관점을 달리해야 된다는 그런 주제를 알려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교탁위로 올라가라고 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교탁위에 올라가게 되는 그런 어떤 행동들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기존의 선생님들에게는 굉장히 어떤 기존의 관습을 깨는 거기 때문에 불편한 지점들이 있고 친구들 입장에서는 어떤 내 안의 야성을 깨우기도 하고 어떻게 봤을 때는 이 학교의 학생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어떤 특별한 점을 발견해 준다라는 지점에서 좋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교정 선생님을 비롯해서 학교에서의 여러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의 반발이 있지만 사실 잘 따져보면 이 반대하는 선생님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도 키팅의 말이 뭐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다행히 어떤 이게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을 살아가는 친구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키팅의 어떤 행동들을 이제 조금 저지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1: 네. 뭐 현재를 즐기라는 말이 마냥 무절제하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경계했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친구들이 처음에는 이제 그 소극적으로 행동들을 하다가 키팅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본인들의 욕망을 굉장히 크게 발산하는 일들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당연히 이 친구들이 아직 어떤 자아가 완전히 성숙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할 때마다 이제 키팅 선생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때 이제 하는 얘기 중에 하나 가 지금 너네들이 이렇게 욕망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지금 너네들의 가능성도 있지만 한계도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 안에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꾸준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 어떤 문제들이 생겼죠?
2: 처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이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클럽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죽은 시인의 사회 클럽은 그 키팅이 고등학교 시절에 실제로 했던 그런 클럽이었습니다. 비밀 클럽인데 이제 그 친구들이 학교 기숙사를 떠나서 지역에 있는 어떤 동굴에서 같이 모여서 이제 시를 읽고 거기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점점 과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8명 되는 친구들 중 안에서 찰리라는 친구가 이제 조금 더 자신만만하고 좀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는 친구였다 보니까 이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이름으로 남녀공학이 필요하다라는 글을 이제 교지에 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연히 학교 측에서는 문제가 돼서 이 친구가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1: 네.
2: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구성원 중에 닐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닐이라는 친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닐이 굉장한 우등생으로 나와요. 그래서 뭐 당연히 주변에서 모든 친구들이 공부 가르쳐 달라고 할 정도로 그런 친구인데 이게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부모님이 의대 가야 된다고 얘기했고 또 거기에 또 걱정시키고 싶지 않은 그런 개인의 마음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공부를 하긴 했지만 그 키팅 선생님과의 일들을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연극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1: 네.
2: 그래서 그 연극을 알게 되고 이 주변에서 이제 어떤 극단에서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작품을 올리게 되는데 거기 오디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연극을 하게 되지만 아버지는 굉장히 끝까지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연을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만나서 나는 사실은 연극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걸 바탕으로 나의 삶을 꾸려나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말에 돌아오는 말들은 결국에는 너는 여기 더 이상 학교 다닐 거 아닌 것 같고 웰튼 나오고 사관학교 들어가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닐 입장에서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빠가 들어주지 않는 상황을 계속해서 마주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해결책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고요. 이를 계기로 이제 키팅 선생님이 학교를 떠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 네. 오 캡틴 마이 캡틴이라고 외치는 그 명장면이 바로 이 지점에서 등장하죠?
2: 네. 결국엔 키팅이 이제 학교를 떠나게 되면서 이제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중차대한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키팅 선생님이 처음에 와서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던 게 나를 키팅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되지만 캡틴으로 불러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선생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아이들은 이제 캡틴이라고 부르는 일들이 많아지는데 그 키팅 선생님이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 닐의 죽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제 키팅 선생님을 학교에서 내보내려고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행동을 하게 되고요. 그중에 어떤 아이들은 뭐 이 모든 사실을 다 그냥 선생님들을 알려주는 일들을 하기도 하고 또 이 시기에 아이들이 사실 어른들한테 이렇게 어떤 반발심을 가지고 이제 그걸 반대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1: 그렇죠.
2: 결국에는 그 어떤 선생님이 나가는데 이제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기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들이 키팅 선생님에게 갖고 있는 굉장한 신뢰와 존중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나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가장 이 구성원 중에서 가장 소극적으로 행동하던 토드라는 인물이 먼저 자신의 그 책상 위로 올라가서 오 캡틴 마이 캡틴을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영화에서도 당연히 가장 큰 클라이맥스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연극에서도 가장 큰 카타르시스를 주는 장면이기도 하거든요.
1: 네.
2: 이 장면은 현장음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 이거 봐 키팅! 나가요 빨리! 오 캡틴! 마이 캡틴!
4: 토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내려와. 내 말 안 들려? 내려와! 너 경고한다.
3: 오 캡틴! 마이 캡틴!
4: 녹스! 녹스! 내려와! 둘 다 내려와! 안 그러면 최악이다! 경고한다. 내려와! 빨리 내려와!
3: 오 캡틴! 마이 캡틴!
4: 너, 헤이,

0: 와, 내려와! 오 캡틴! 마이 캡틴!
1: 호킹스, 내려와!
0: 오 캡틴! 마이 캡틴!
1: 믹스! 믹스! 내려와! 다들 내려와! 내 말 안 들리나? 다들
2: 나는 깨어있는 인생을 살고자 숲으로 들어갔다. 인생의 본질을 만끽하기 위해 쭉정이들을 버리기 위해 어느 날 죽음이 찾아왔을 때 제대로 살아보지 못했다고 뒤늦게 후회하지 않기 위해
3: 카르페 디엠. 네, 영화 장면도 떠오르네요. 이번 연극에는 차인표, 오만석, 연정훈 배우가 키팅 선생님을 맡고 있다고요?
4: 네, 차인표 배우와 연정훈 배우는 이번이 연극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분이 이제 키팅을 맡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연차가 있고 이제 경력이 있는 배우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하고 든든한 모습으로 이제 작품의 무게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 네.
4: 당연히 그 밑에 이제 학생 친구들이 좀 어린 친구들이 많기도 하고 새로 이제 데뷔를 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무게를 잡아주는 역할을 굉장히 톡톡히 하고 있고, 오만석 배우가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에서 이제 남경욱 배우랑 같이 연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남경욱 배우가 이 작품에서 교장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오만석 배우랑 이 두 분이 한 30년 전에 이제 연기학원에서 같이 만났던 스승과 제자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3: 네.
4: 그러니까 그 스승과 제자 사이가 이제 달라져서 같은 교사의 입장으로 서로 다른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상대로 만났다라는 것이 조금 독특한 지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3: 네.
4: 그리고 그 9명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 그리고 다양한 경력을 가진 배우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 아이돌 출신도 있고,
3: 네.
4: 뭐 영상 매체에서 활약하는 배우들도 있고, 이번에 완전 데뷔하는 신인 배우들도 있는데요. 한 네 분 정도가 이번에 새로 데뷔를 하는 친구들이에요. 좀 네.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녹스 역의 김주민, 찰리 역의 이탁수, 카메론 역의 시우, 크리스 역의 강희수 배우가 이제 이 작품으로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이 이탁수 배우 같은 경우에는 배우 이종혁 씨 아들이죠.
3: 아, 그렇군요. 네, 네.
4: 그 친구가 이 작품으로 처음 데뷔하게 됐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경력의 배우와 이제 그 무대에서 보여주는 앙상블이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서요. 이 작품을 배우 중심으로 봐도 굉장히 좋은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 이 작품이 얘기하고 있는 건 눈앞에 있는 어떤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건 삶의 목적을 찾아서 나아가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3: 네.
4: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2026년에 학생이 아니고도 다양한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공감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3: 네, 공연은 어디서 언제까지 열리나요?
4: 네, 이 작품은 9월 13일까지 놀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에서 계속됩니다.
3: 네, 오늘 공연 이야기, 영화의 감동을 연극 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작품 죽은 시인의 사회 만나봤습니다. 공연 칼럼니스트 장경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4: 고맙습니다.
3: 요조의 두근두근 여름날 이어드릴게요.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덥지만 감성만은 뽀송뽀송하게 유지해보기로 하죠. 시의학이 오늘은 김승희 시인의 시집으로 함께합니다. 이영주 시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 절기상 입춘인데 더워도 이렇게 더울 수가 없죠.
2: 입춘인가요?
1: 네, 더위에 괜찮으신가요?
2: 아우, 저는 진짜 더위에 너무 취약해가지고 추운 건 좀 견디는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네, 저는 반대인데.
2: 아, 그러시구나.
1: 네, 저는 더운 건 괜찮은데 추운 게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2: 그게 확실히 사람마다 좀 기질 차이인데 저는 이제 추운 거는 좀 몸을 많이 오히려 움직이는 약간 그런 상태고 더우면 아무것도 못하게 돼가지고 완전히 그 무기력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방학이기도 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안 나가고 있어요.
1: 그렇군요. 집이 가장 시원하죠.
2: 네, 거의. 네.
1: 저는 근데 집에 있어도 에어컨을 안 틀고 선풍기로 버틸 만큼 별로 더위란답니다.
2: 너무 근데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1: 식구들이 제 방에 안 들어와요.
2: 어머, 진짜 대단하시네요. 네.
1: 아, 근데 그거 진짜 기질 차이인 것 같아요.
2: 네. 아니, 기럭지가 기셔가지고 더위를 느낄 구간도 많으실 것 같은데.
1: 근데 추위를 많이 느껴요.
2: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1: 근데 이제 덥긴 덥더라고요.
2: 네. 네. 요즘에는 진짜 거의 정말 이게 만약에 기후위기라면 매년 더 심해진다면 정말 내년이 걱정되는 느낌까지 더위가 오는 것 같아요.
1: 예전보다 확실히 더 덥긴 한 것 같아요.
2: 네. 네. 그리고 습도도 높잖아요, 우리나라가.
1: 그렇죠.
2: 그러다 보니까 거의 느낌 자체는 훨씬 더 덥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1: 아프리카에서 온 분도 깜짝 놀란단 말이 있더라고요.
2: 네.
1: 한국이 너무 더워서.
2: 충격적이네요.
1: 네. 요즘은 진짜 그래서 웬만한 나라, 덥다는 나라 갔을 때 네. 별로 안 놀라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동남아 가면은 막 헉했잖아요.
2: 맞아요.
1: 별로 안 놀래요. 한국이 더 더워가지고.
2: 그러면 동남아인들 와가지고 네. 깜짝 놀라요.
1: 그럴 수 있습니다.
2: 네.
1: 잘 견뎌 나가야죠. 네. 자, 오늘 김승희 시인의 시집을 들고 오셨어요?
2: 네, 김승희 시인의 빵점 같은 힘찬 자유라는 시집에서 마음에 대하여 앵앵의 무늬, 밤의 철물점 이야기, 너와 나의 보리밭, 미완성 교양악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1: 네.
2: 되는 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1: 그래요. 빵점 같은 힘찬 자유. 이게 뭔가 아이러니한데 도대체 네. 어떤 자유일까요?
2: 아마도 빵점일 때 더 힘차게 된다는 말일 것 같은데 시인의 말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1: 예.
2: 저도 이걸 시에 썼던 것 같은데 김승희 선생님 시 읽기 전입니다. 그래서 따라 쓴 건 아니지만
1: 네.
2: 어쨌든 시인들에게 이 구절이 굉장히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구절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허망이라는 단어가 다섯 번이나 반복되고 희망이 없고 허망만 있다면 결국 이것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상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도전이자 자유로울 수 있겠다. 이런 의미에서 빵점 같은 힘찬 자유가 나는 좋다. 이렇게 소개를 하셨네요.
1: 네. 김승희 작가는 어떤 시인인가요?
2: 네. 김승희 선생님이 1952년생이신데요. 서강대 영문과를 졸업하셨는데 같은 대학교에서 국문과에서 박사를 받으시면서 서강대 국문과 교수로 오랫동안 계시다가
1: 네.
2: 얼마 전에 명예교수로 이제 퇴직을 하셨죠. 그리고 그 사이에 시집을 12권 정도 내셨는데 너무 많으므로 몇 권만 읽어드릴게요.
1: 네.
2: 태양미사, 왼손을 위한 협주곡, 위안성을 위한 연가, 달걀 속의 생, 그리고 최근에 단무지와 베이컨의 진실한 사람, 그리고 빵점 같은 힘찬 자유 이렇게 내셨고요. 소설책도 있습니다. 산타페로 가는 사람과 산문집 33세의 팡세, 어쩌면 찬란한 우울의 팡세 등을 쓰셨는데요. 소월시 문학상, 청마문학상, 만해문학상 등을 수상을 하셨고 습니다.
1: 네. 12번째 시집이군요.
2: 네. 그래서 시집을 너무 열심히 내고 계시는 중견 시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시집을 되게 조금씩 내는 시인이 있고 엄청 많이 내는 시인이 있고, 그런데 이제 등단한 뭐 73년에 등단하셨으니까 40년 차 하시잖아요.
1: 네.
2: 그럼 12권이면은 좀 적당하게 내고 계신 게 아닌가? 조금 뭐 5년에 한 권, 10년에 한 권 요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냥 꾸준하게 시를 적당하게 내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1: 네.
2: 또 그러면서 자신의 시 세계를 굉장히 단단하게 구축해 오셨다고 볼 수 있겠죠?
1: 그렇군요. 어떤 시부터 만나볼까요?
2: 네, 마음에 대하여라는 시입니다. 마음에 대하여 김승희. 인생이란 마음처럼 쉬운 게 아니야. 절망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밤이 있어. 두부처럼 뚝뚝 떨어져 나간 마음이 있어. 바로 그의 마음, 일그러진 진주. 붉은 울음을 토해내는 불안한 명자나무꽃.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 나의 단어. 마음이 정물화인가 풍경화인가 바람 속에 흔들리고 있는데, 이 마음, 저 마음, 다른 마음. 어떤 마음은 메비우스의 띠처럼 안과 밖에 구분이 없는 길. 메비우스의 띠를 걷고 있는 두 사람. 안과 밖에 있는 두 사람은 만날 수 있다는데, 꼭 막힌 심장의 고리를 어떻게 풀어놓아야 하나. 다른 마음은 동굴의 해골 바가지 속 해골물을 마시고 있다고 하는데, 고골 고골 고골을 넘어서 해골물을 마시고 날아서 자유혼이 되나? 여기까지 버리고 거기까지 버려서 어떻게 다른 마음이 되나?
1: 첫 구절에 인생이란 마음처럼 쉬운 게 아니야 라는 구절에서부터 좀 굉장히 와닿네요.
2: 네. 사실 세월을 어느 정도 사신 분들이 이런 말씀하시면 어떤 면에서는 좀 위안이 되는 것도 같습니다. 뭐 나만 마음대로 안 됐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1: 네.
2: 사실 삶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순간이 있는 게 정말 다행인 것이고, 대체로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에 약간 절망하면서 살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라고 착각하는 순간이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마음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 사실 인간의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는 세계인데, 거기서 이제 계속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이란 뭘까? 이런 방랑자의 마음 같은 것들을 좀 시가 추적해가는 방식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의 여러 공부들이 사실은 마음을 어떻게 호명해 볼까 하는 그런 결론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1: 네. 두부처럼 뚝뚝 떨어져 나간 마음, 바로크의 마음, 일그러진 진주, 또 메비우스의 띠까지 정말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네요.
2: 네.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제일 근접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가 이제 비유의 확산일 텐데, 그게 이제 언어가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만져지는 것도 아니니까. 시시각각 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최대한 근사치에 다가가려고 하는 시적 비유의 세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게 재밌어서 아마도 사람들이 시를 읽고 쓰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1: 네.
2: 그래서 마음 상태라고 하는 게 결정될 수도 없는 거고 변할 수밖에 없는 거여서, 언어도 이렇게 열심히 발전하지 않으면 좀 따라잡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다른 마음은 동굴의 해골바가지 속 해골물을 마시고 있다. 뭐 했는데, 이거는 누구의 마음일까요?
2: 원효대사.
1: 저도 그 생각을 하긴 했는데. 네.
2: 저는 그냥 바로 원효대사 패러디다.
1: 그러니까요. 예.
2: 그렇게 생각을 했고, 사실 우리가 진짜 마음 바꾸면은 해골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하잖아요.
1: 그렇죠.
2: 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런 것들도 너무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좀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1: 다음 시 만나볼게요.
2: 네. 앵앵의 무늬라는 시입니다.

0: 앵앵의 무늬 김승희. 모든 중요한 일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다. 나도 모르게 심장에 병이 스며들고, 나도 모르게 얼굴은 빨래판 같이 변하고, 나도 모르게 소를 잃고 외양간도 잃는다. 나도 모르게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고, 나도 모르게 생기는 우연한 돌발의 모깃소리. 나도 모르게 세상의 많은 다리가 무너지고,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일들은 결코 우리의 용서를 구하는 법이 없다. 일어날 일들은 언제나 일어나고야 만다. 혈관을 파고드는 그렇게나 아름다운 설탕, 별처럼 반짝이는 하얀 소금 알갱이. 내가 내 마음을 몰랐다.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탄 사람들이 일렬로 서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내 앞에 한 남자가 갑자기 자기 앞에 선 여자의 목걸이를 뒤로 낚아채는 바람에 진주 목걸이가 끊어지면서 그 여자가 뒤로 넘어졌고, 연달아 사람들이 우르르 뒤로 굴러떨어진 일이 있었다. 운행 중인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목뼈가 어긋나는 골절이나 여기저기 파랗게 타박상이 일어나고, 찬연이 빛나며 사방으로 흩어지는 진주알을 잡으려고 우르르 또 굴러떨어지는 사람들. 와중에 저 먼 지평선에서 솟아올라오는 두 손바닥에 애정어린 비탄.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일들이 나를 만들고,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일들로 나는 만들어진다. 나도 모르게 들어와 앵앵거리며 뇌 속을 날고 있는 모기 한 마리. 뇌에 불이 켜지면 빨간색에 집착하는 모기. 앵앵의 무늬 속에 나붓기는 나. 나는 어디까지 나인가? 나의 삶은 어디까지 내가 사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모르는 그것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을까? 대체 나도 모르는 나는 누구인가?
1: 네, 모든 중요한 일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다. 김승희 시인의 시는 첫 줄에 답이 있네요.
0: 네, 그 어떤 깨달음 같은 것, 깨달음 같은 것을 딱 제시하고, 나머지 이제 시적 상황들을 만들어주는 이런 센스 같은 것들을 좀 느끼게 되면 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펼쳐질까 좀 궁금하기도 한 것 같아요. 시인의 통찰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통찰을 받쳐줄까를 생각하면서 읽는 재미가 있는 시작법인 것 같은데요. 이런 말들이 사실 우리가 그냥 툭 하면 공감이 되게 되지만, 이거를 평소에 잘 생각하진 않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런 시들을 읽게 되면 도대체 인생이란 뭔지, 또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일들로 내가 만들어진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공감이 되면서, 내가 무언가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순간들도 있지만, 사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이루고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다라는 점에서 매우 우리 삶과 되게 가깝게 닿아 있는 시인 것 같아요.
1: 네. 앵앵의 무늬에서 앵앵이 뒤에 이제 모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모기 우는 소리인 것 같긴 한데, 네. 앵앵의 무늬라고 표현했네요.
0: 이게 지금 우리가 모기 소리 생각하면 평소에 아 모기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소리를 듣고 알죠.
1: 그렇죠.
0: 네, 그래서 갑작스럽게 모기가 소리를 내면서 내 귀가에 있을 때 모기다 이런 느낌, 삶이 약간 그렇게 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고, 또 이 소리 자체가 앵앵거리는 소리가 이제 뇌 속에서 울리고 있는 걸로 표현을 하거든요. 저는 일종의 어떤 그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병증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명처럼 뭔가 울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이걸 시적으로 생각하면 일종의 강박이나 갑작스러운 어떤 징후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모기가 우리 현실에 있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 그 소리 자체가. 그래서 문이라고 표현한 것이 단순히 모기 소리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이루고 있는 여러 요소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1: 네. 다음 시 만나볼까요?
0: 네. 밤의 철물점 이야기라는 시입니다. 밤의 철물점 이야기. 김승희. 보름달은 어느 맑은 밤 순수문학 같지만 거리의 밤은 맨홀에 빠진 것처럼 불확실한 밤이다. 아픈 밤은 골절된 일그러진 밤. 슈퍼, 약국, 부동산, 미용실, 커피점, 떡집에 셔터가 내려져 있고 동네 철물점에는 심야에도 환한 불이 켜져 있다. 가게 안은 구멍같이 좁고 온갖 잡동사니가 즐비하고 밤의 소소한 철물점에는 이야기가 가득하다. 배터리, 멀티탭, 커터칼, 실리콘이며 경첩이며 변기, 수세미, 빗자루, 볼트, 너트, 펜치, 드라이버, 망치며 꺽쇠며 곡괭이며 넉가래며 삽자루며 쇠스랑이며 도끼며 홈이며 그런 견고한 철물들의 단단함이요. 노동의 신성한 공구가 도구와 더불어 우리 집에 고장난 것들이 많은데 철물점 아저씨는 이제 병이 들어 출장 수리를 하지 않고 안방문 경첩이며 주방 수도꼭지여 고장난 것들은 다 어디로 가나. 한밤중에 철물점 문이 환하게 열리고 빛이 유난히 흘러넘치고 있는데 내일 철수한다고 두런두런한다. 일꾼 두 명이 녹슬고 찌그러진 폐기물들을 용달차에 싣고 있다. 보름달 아래 아줌마는 항아리에 쏟아진 물을 주워 담고 있고 병든 아저씨도 집 나간 딸도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고 아리아리는 가슴앓이 노래다. 쓰리쓰리는 가슴 쓰린 노래다. 너와 나의 밤의 이야기들. 미치거나 울거나 너와 나는 아리랑이다. 맨홀에 빠진 보름달이다.
1: 생활상에 잘 묻어나 있는 시네요.
0: 네. 이 일일이 다 이거를
1: 그러게요.
0: 시에서 구절을 이렇게 다 넣어주시고 그 철물점이 있을 법한 도구들을 다 호명해 주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단어를 쓰지 않으면은 대체로 그냥 잊혀져 갈 수도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근데 이 단어들을 좀 젊은 분들이 또 다 아실런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아마도 일부러 이렇게 다 일일이 단어를 시에서 표현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0: 질문을 하는 그런 일이 별로 없고 철문점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생활에 대한 어떤 그 불편한 것들 혹은 조금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한 우리끼리의 대화 이런 것들도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삶의 고단한 생활사를 시를 통해서 느끼는 어떤 요소로 이제 갖고 가지 않으면 이 생활에 예전에 있었던 모습 같은 걸 좀 잊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1: 네, 저는 좀 오래된 동네에 살아서 꽤 철물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 보고 너무 공감했던 게 철물점 아저씨는 이제 병이 들어 출장수를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0: 맞아요.
1: 다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진짜 가면은 웬만하면 안 오시려고 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
0: 출장수리를 네,
1: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요즘에는 뭔가 고장나면 고친다는 생각보다는 다시 사야 된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쓰레기도 더 많아지고.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사실 철물점 같은 게 그래도 동네 좀 있으면은 괜찮지만 없는 경우에는 결국 새 제품 구매하는 거 훨씬 빠르게 되는
1: 그렇죠.
0: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재밌는 게 이제 그 이사할 때 무슨 비대의 설치와 수리를 받으려고 연락을 했는데 그 연락은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취소하는 연락을 엄청 빨리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취소했거든요.
1: 그렇군요.
0: 연락이 거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철물점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인간 적인 냄새가 나는 단어네요.
0: 네.
1: 이제
0: 그래서 저는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네. 이것도 생각이 좀 났던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거리의 밤은 맨홀에 빠진 것 같다고 했는데 맨홀에 빠진 보름달.
0: 네. 이게 그 순수문학이 보름달은 어느 맑은 밤 순수문학 같지만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맨홀에 빠졌다면 보름달이 순수문학을 할 수 있는 그 세계가 맨홀에 빠져버린 상태를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순수문학 또 순수문학이 아닌 문학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렵지만 사실은 순수문학이라고 하면 자본의 영향 아래 뭐 글을 쓴다기보다는 조금 벗어나서 예술의 영역에서 뭘 하는 이런 걸 이야기를 할 텐데 그게 이제 도시의 여러 속성에 의해서 맨홀에 빠져버린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어떻게 보면 어둠에 빠진 소중한 가치 이런 거를 비유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1: 네, 김승희 시인의 시를 쭉 읽다 보니까 뭔가 그 옛스러움이 느껴지면서
0: 네.
1: 요즘에 만나지 못했던 단어들이 소환되니까 네. 옛 추억이 함께 소환되는 그런 효과가 있네요.
0: 네, 그래서 사실 중견 시인분들이 시를 써서 독자들에게 선사할 때 대체로는 세상에 대한 깨달음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표현할 때 조금 더 이제 단순화시켜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김승희 시인의 시의 특징은 굉장히 섬세하고 복잡하게 우리 삶의 굴곡들을 표현한다는 데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달관한 사람의 느낌보다 함께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더 보여주는 지점이 있어서 공감이 더 잘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1: 네. 시의학이 오늘은 김승희 시인의 시집 빵점 같은 힘찬 자유 세 편 만나봤습니다. 이영주 시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존 메이어의 노터스 이어드릴게요.

8월, 박인걸. 해마다 8월이면 태양이 가깝게 다가와 숲은 가마솥이되고 대지는 화덕이다. 풀벌레는 자지러지고 새들은 그늘로 숨지만 바람의 풀무질이 열기를 불어넣을 때면 푸른 생명들은 조용히 찬가를 부른다. 우주의 에너지가 구석구석 파고들 때면 잎사귀마다 춤을 추며 여름은 절정으로 치닫는다. 대추가 소리 없이 여물고 고구마도 큰 꿈을 키워가는 8월에는 너와 나의 사랑도 여물어 가려나? 가을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박인걸 시인의 8월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눈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파스칼 메르시어의 장편 소설 리스본행 야간열차입니다. 혁명가이자 의사였던 프라두는 친구의 연인 에스테파니아를 데리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였지요. 그러나 이 필사의 도피는 우리가 바라는 사랑의 완성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국경을 넘은 에스테파니아는 끝내 프라두를 떠납니다. 왜였을까요? 그녀는 하나의 관념으로 사랑받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의 집착과 헌신이 만들어낸 이상 속의 여인이 되기를 그녀는 원치 않았습니다. 자유로운 한 인간으로 남고 싶었던 것입니다. 프라두는 마침내 깨닫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하는 일을 온전히 이해할 수도 소유할 수도 없다는 것을. 훗날 리스본행 야간열차를 탄 주인공 그레고리우스는 노년에 이른 에스테파니아를 찾아갑니다. 그녀는 살라만카 대학의 역사학 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도 우정도 가족도 잃은 프라두는 1973년 뇌동맥류로 쓸쓸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여기에 이 이야기의 가슴 시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듬해 봄 카네이션 혁명이 마침내 그 오랜 독재를 무너뜨립니다. 프라두가 눈을 감은 지 겨우 한 해 뒤의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찾고자 했던 자유가 마침내 왔을 때 정작 그는 그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프라두의 선택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물음을 던집니다. 다수를 위해 한 사람을 희생해도 되는가? 오켈리는 조직과 미래를 선택하고 프라두는 한 생명을 택합니다. 프라두는 자기 안에 모든 삶의 가능성을 남김없이 살아내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생애가 자기 삶을 거의 살아보지 못한 한 남자 그레고리우스를 흔들어 깨웁니다. 죽은 자의 목소리가 산자에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살지 못한 삶은 어디로 가는가?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어딘가에서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 그리고 한 권의 책이, 한 번의 여행이 그 잠든 삶을 다시 불러낼 수 있습니다. 결과를 알지 못한 채, 그러나 두려움 속에서도 한 발을 내딛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언젠가 당신만의 야간열차가 다가올지 모릅니다. 부디 당신이 그 살지 못한 삶을 향하여 떠날 수 있는 용기를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소설 속 문장이 당신의 남은 길을 오래 지켜주기를 꿈꿉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지난 날 그때 그 거리를 거닐어 보고도 싶다면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모두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말랑이 인기가 뜨겁다고 합니다. 말랑이 하나쯤 없는 아이가 없을 정도라는데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는 말랑이 축제도 열립니다. 대표 말랑이 브랜드들이 참여하면서 슬랑이와 왁부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말랑이도 모르겠는데 슬랑이, 왁부는 또 뭐지? 하는 분들 계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 손으로 주물럭거리는 촉감 장난감이 바로 말랑이인데요. 말랑한 슬라임은 슬랑이. 겉면을 얇게 왁스 코팅한 제품을 부시면서 갖고 노는 건 왁부라고 합니다. 손으로 만지다가 놓으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특성이 있어서 스트레스 해소용 장난감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특히 10-20세대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고 하네요. 소비 트렌드 분석가들은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사람들이 작고 확실한 행동에서 위안을 찾는다면서 말랑이의 인기 원인을 분석하는데요. 말랑이를 만지작거리며 마음의 위안을 찾는 건 좋지만 다만 일부 말랑이 제품에서 호르몬 체계에 영향을 주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묻어날 우려가 있다고 하니까요. 절대 입에 넣지 말고 갖고 논 뒤에는 손을 깨끗이 씻는 게 좋겠습니다. 8월 7일 금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 별과 10cm가 부릅니다. 귀여워.

0: 네, 안녕하세요. 춘천에 사는 시각장애인 이영광입니다. 제가 2014년도 중반쯤 제가 우울증을 한 3년 동안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3년 동안 치료가 안 돼서 병원에서 얼핏 나오는 그 신경정신과에서 틀어준 음악으로 완벽하게 치료가 된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그 곡이 라우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1번이 제가 치료받은 곡 중에 하나이자 제가 클래식에 빠져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직후에 음악의 길을 걷고 싶었고 앞이 보이진 않아도 음악이 아픈 사람에게는 위로를 또 희망적이지 않은 분들에게는 희망을 외로우신 분들에게는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것이기에 하게 됐어요. 기타와 트럼펫을 배우고 있고요. 합창은 춘천에서 룩셀이라는 합창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사실 사회복지학과를 나왔어요. 요즘에는 지방은 더더군다나 중복장애이신 분들이 많거든요. 지적장애 플러스 시각장애인 분들이 꽤 그 시설에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내가 힘이 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음악 치료를 택하게 됐습니다.
1: 강원도 춘천에 사는 시각장애인 이영광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던 적이 있는데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1번을 듣고 치료가 돼서 이영광 씨도 다른 사람을 위한 음악 치료를 하게 됐다고 하셨어요. 음악에 치유의 힘이 있다는 거 정말 맞는 얘기죠. 특히 낙담했을 때 음악을 듣고 힘을 내기도 하고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음악을 들으면 위안이 되기도 하잖아요. 이영광 씨는 음악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마음이 지친 분들에게 음악의 힘이 큰 위로가 되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코나가 부릅니다.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0: 금요일에 편안한 음악과 함께하는 렛츠고 뮤직 음악평론가 신세미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신세미 씨 왁부 아세요?
1: 네, 저도 해봤습니다.
0: 어? 어?
1: 신세대는 1020 세대는 아닌데 저도 20 세대의 동료가 주더라고요.
0: 아, 이거를 왁부를?
1: 네. 스트레스 해소된다고 이제 말랑말랑하고 만져보라고 해서 하니까 너무 좋던데요?
0: 스트레스 해소가 돼요?
1: 네, 약간 일하다가 조금 지칠 때 그 말랑이 이렇게 만지작 만지작 거리면은 뭔가 이렇게 좀 사람 살 닿는 것처럼 좀 뭔가 조금 마음이 포근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그 네. 근데 평소에는 그런 거 잘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줘서 이제 몇 번 해본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저도 이제 그 말랑이를 좀 가지고 놀다가 거기에 이제 먼지도 묻고 이런 걸 보니까 또 이제 30세대인 저는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0: 40세대인 저는 아까 처음 들어거든요. 오프닝을. 네. 평소에 좀 어떻게 좀 내 마음이 심란하다 할 때 네. 어떤 걸로 좀 풀어요?
1: 저는 그냥 산책 나가요.
0: 산책을.
1: 그냥, 네, 답답하다 싶으면 그냥 문 열고 나가서 산책 한 30분 정도 하면 마음이 좀 선선해지면서 네, 저의 말랑이는 산책입니다.
0: 산책이다. 네. 아, 그렇구나. 옛날에 그 뭐 어디서 봤는데 칸트가 그런다고.
1: 칸트요?
0: 네, 철학자.
1: 철학자가?
0: 그분이 맨날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산책한대요.
1: 아, 정말요? 그걸 또 한번 해봐야겠네요. 같은
0: 그러니까요.
1: 시간, 같은 길.
0: 그게 뭐 이렇게 좋다고 하는데 아, 네. 산책. 아, 나는 뭐가 있을까 싶네요. 갑자기 드는 생각이.
1: 다음에 한번 말랑이 네.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나름 괜찮습니다.
0: 그 먼지 묻은 애 말고.
1: 아, 네. 새 걸로.
0: 깨끗한 친구로 부탁드릴게요.
1: 네.
0: 자, 오늘 어떤 곡 준비해 주셨을까요?
1: 네, 지난달 7월 4일이 이제 네. 미국 독립 250주년을
0: 되게 젊은 날인 줄 알았네.
1: 250주년을 네. 맞이한 날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이제 미국 전역에서 진짜 저마다 방법으로 250주년을 축하 중이에요. 이제 타임스퀘어에는 얼마 전에 또 20m에 달하는 거대 핫도그가 또 출몰을 했다고 합니다.
0: 와, 네.
1: 그리고 또 이제 250주년을 맞이해서 시카고에는 오바마 뮤지엄이 또 개관을 했는데요. 이거랑 관련해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롤링스톤즈에 이제 미국을 형성한 음악 에 대한 기사를 또 기고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 기사가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요즘에 굉장히 화제가 된다고 해요. 오바마가 여기에 이제 음악들 그리고 글들 미국에 대한 역사를 소개했는데 그게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서 제가 이 오바마가 언급한 곡들 한 11곡 중에 몇 곡 좀 추려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0: 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오늘 오바마가 추천한 노래를 듣는 건가요, 그러면?
1: 맞아요.
0: 좋습니다. 첫 곡은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출마할 때부터 이제 연설 잘하는 걸로 좀 유명했었잖아요. 그래서 연설문을 진짜 읽어보면은 오바마가 지금 생존해 있는 미국에서 가장 글 잘 쓰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번에 제가 롤링스톤에 기고한 글도 읽어봤거든요. 근데 진짜 길이가 엄청 긴 건 아닌데 엄청 또 깊이 가 느껴지는 글이더라고요. 이제 기사 서문에서 이제 자신이 첫 대선 출마하던 시절에 이제 토론회를 앞두고 항상 음악을 들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0: 토론회 직전까지
1: 네, 그 음악들을 좀 소개하면서 이 글을 여는데 그 오바마가 토론회 전에 들었던 곡 중에 하나를 오늘 첫 곡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0: 되게 첫 곡이 기대가 되는 게 뭔가 네. 릴렉스하게 만들어주는 곡이었을지 아니면 뭔가 전투력을 키워주는 곡이었을지가 궁금해요.
1: 맞아요. 네. 그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었는데
0: 아 그래요?
1: 네. 네. 이제 오바마가 첫 대선 출마했던 게 2008년인데 이 당시에 이제 정치적으로 신예였거든요. 또 힐러리 클린턴이랑 이제 접전을 벌이고 있어서 이제 본인에게는 그 토론회 한 번 한 번이 너무 중요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 쏟아부었고 그래서 또 음악을 듣는 게 자기의 중요했던 이유가 이제 직전에 뭐 참모들이 준비해준 그런 메모나 유인물을 보는 것보다 이제 한 30분 정도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자신의 마인드를 좀 세팅하는 시간이 중요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토론회 초반쯤에는 이제 재즈곡들을 위주로 들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 중에서 뭐 마일스 데이비스의 프레디 프리로더라는 곡도 들었다고 하고 또 존 콜트레인의 My Favorite Things 같은 약간 재즈 명곡들 위주로 좀 들었었다고 하더라고요.
0: 초반에 재즈를 선택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근데?
1: 네, 아무래도 근데 이제 오바마가 고른 이 재즈 곡들이 이제 정통 재즈 느낌이 아니고 좀 혁신적인 재즈 곡들을 들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0: 근데
1: 오바마의 그 구호가 슬로건이 변화와 희망이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본인의 어떤 그 새로운 도전에 좀 맞는 그런 재즈 곡들을 들었던 것 같고요.
0: 이렇게 올드보다는 나는 뉴로 간다.
1: 네. 네. 조금. 네. 실험적인 재즈로 가본다 이런 네네. 느낌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존 콜트레인의 My Favorite Things라는 곡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0: 네?
1: 사실 이 My Favorite Things라는 곡이 이제 뮤지컬 그 사운드 오브 뮤직으로 알려졌던 그 곡이거든요. 근데 이 곡을 존 콜트레인이라는 재즈 뮤지션이 14분짜리 재즈 연주곡으로 이제 탈바꿈했던 시도가 있었고요. 당시에 이제 진짜 변화와 희망을 이제 캠페인 구호로 삼았던 오바마처럼 이 존 콜트레인의 My Favorite Things도 재즈 음악계에 굉장한 변화를 또 이끌었던 곡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 재즈는 좀 복잡한 코드 진행을 써서 따라하기 힘들고 좀 어려운 재즈, 비밥 재즈가 유행이었는데 이제 존 콜트레인은 그 굉장히 간단한 멜로디를 그냥 계속 유지하면서 여기에 조금씩 즉흥 연주를 더하는 그런 모달 재즈라는 새로운 재즈를 시도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존 콜트레인 버전을 들려드리고 싶었지만 이 곡의 길이가 14분 정도.
0: 왜요?
1: 돼요.
0: 우리 괜찮은데?
1: 그러니까요. 근데 또 오바마가 선곡한 11곡 제가 다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0: 예.
1: 이 My Favorite Things를 또 다른 뮤지션들도 많이 불렀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보컬 켈리 클락슨의 보컬이 들어간 My Favorite Things로 오늘 대체해보려고 합니다.
0: 좋습니다. 바로 들어보시죠. 켈리 클락슨이 부릅니다. My Favorite Things.

0: 야, 진짜 뮤지컬 같아요.
1: 맞아요. 뮤지컬 음악이다 보니까 이걸 또 재즈로 살려도 그 느낌이 항상 남아있더라고요. 아,
0: 그래서 그런지 전 14분짜리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1: 아, 너무 좋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예, 꼭 들어보시고요. 네. 자, 다음은 또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이제 다음 곡도 오바마가 대선 출마할 때 이제 마음가짐을 다지면서 들었던 곡 한 곡 더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정치적으로 언더독이었거든요. 그래서 캠페인 초반에는 이런 재즈곡들을 들으면서 마음을 다졌지만 나중에는 이제 좀 후반에는 언더독 정신을 좀 더 상기해줄 수 있는 그런 랩 음악을 들었다고 해요.
0: 그래요? 네.
1: 그래서 오바마의 플레이리스트에 항상 있었던 곡들 중에 에미넴의 Lose Yourself라는 곡도 있고
0: I'm so sweaty.
1: 아, 맞아요.
0: In his arms are heavy.
1: 네, 그 곡 너무 잘 어울리죠?
0: 너무 잘 어울리네. 네,
1: 그 곡이랑 이제 제이지의 My First Song이라는 곡을 항상 들었다고 하는데 오늘은 제이지의 My First Song이라는 곡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곡은 제목은 나의 첫 번째 노래지만 이제 제이지 8집에 수록된 곡이고요. 가사를 살짝 들여다보면 너가 탑 정상에 있으려면 항상 정상의 자리를 유지하려면 너가 그냥 인턴인 것처럼 모든 걸 처음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이런 좀 메시지를 갖고 있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이런 메시지가 이제 오바마에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좀 복싱 선수가 경기장 나가기 전에 듣는 음악 같은 좀 비장함도 있어서 이 곡을 한번 몰입해서 감정 이입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제이지가 부릅니다. My First Song. Well, I'm just trying to stay above water, you know? Just stay busy, stay working. Puff told me, like, the key to this joint, the key to stay on top of things is to treat everything like it's your first project, you know what I'm saying? Like it's your first day, like I wasn't even an intern. Like, that's how you try to treat things, like, just stay hungry.

0: 이게 약간 오바마의 서사가 더해지니까 노래를 들을 때 뭔가 연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바마가 이때 이런 마음이었나 보다.
1: 맞아요. 토론
0: 그 과정.
1: 직전에.
0: 예, 네. 예. 그렇게 연상하게 되니까 더 재밌고 다음 곡이 더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1: 네. 이제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오바마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형성한 음악들을 소개하는 글이잖아요.
0: 네.
1: 그런 미국을 만든 음악들을 조금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오바마가 이제 얘기하기를 250년의 그 미국의 역사를 이해하고 싶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 이 나라를 정의해온 음악을 듣는 거다. 이렇게 오.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첫 곡으로는 미국의 제2의 애국가로 불리는 God Bless America를 셀링 디온의 버전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곡이 나온 배경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조금 먹구름이 그 깔리던 그 시기 1938년에 이제 제1차 세계대전 휴전 기념일을 이제 라디오 방송에서 특집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평화와 희망이 좀 담긴 노래들을 라디오에서 찾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어빙 버블린이라는 작곡가가 본인이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군인들의 사기를 좀 돋아주려고 혼자 써봤던 God Bless America라는 곡을 이제 발표하게 됐고요. 이 곡이 라디오에서 엄청난 이제 반응을 얻으면서 미국의 제2의 애국가처럼 또 불리게 됐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미국 제2의 애국가. 이 애칭만 들어봐도 이 곡이 가진 어떤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다음은 또 어떤 곡을 들어보나요?
1: 네, 이어서는 이제 두 곡을 같이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앞서 소개한 이 God Bless America에 대한 반박곡으로 나온
0: 네?
1: 네, 우디 거스리의 This is your land라는 곡을 이제 먼저 들어볼 텐데요.
0: 왜 반박을 했을까요, 갑자기?
1: 네. 네. 이 God Bless America라는 곡이 사운드 자체도 웅장하고 굉장히 화려한 느낌이 느껴지고요.
0: 네네.
1: 가사를 또 들여다보면 제목처럼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셔서 편안하게 지켜주신다. 이런 가사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근데 우디 거스리라는 이 아티스트의 눈에는 이 노래가 이제 현실의 비참함이나 좀 민중들의 고통은 아. 외면하고 뭔가 특권층만을 위한 좀 위선적인 애국주의의 노래로 이제 보였던 거고요. 그래서 이 미국 땅은 그런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캘리포니아부터 뉴욕 섬까지 그리고 또 굶주리는 사람들 특히 자신처럼 이제 소외된 사람들
0: 네네.
1: 그 사람들이 이제 모두 사는 그런 모두의 땅이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노래가 탄생하게 됐고요.
0: 네,
1: 우디 거스리의 노래가 이제 촉발한 또 음악이 한 곡 더 있어서 같이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노래로 목소리를 내는 이 전통이 미국의 흑인 민권운동 시절에 좀 만개하게 됐거든요. 이 민권

0: 운동이 이제 기본적으로 노래하는 운동에 가까웠고요. 그래서 마할리아 잭슨이 부른 이제 복음가 In We Shall Overcome 이라는 곡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곡을 비롯해서 이 민권운동 당시에 이제 여러 복음가가 좀 감옥이나 교회 지하 예배당에서 울려 퍼지면서 이제 흑인들 간에 좀 유대를 만들어냈다고 해요.
1: 그게 약간 흑인 교회에서 듣는 가스펠 같은 느낌인가요?
0: 맞아요. 아. 조금 더 희망적인 극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네네. 이 노래를 부른 마할리아 잭슨이 이제 또 굉장히 주요 인물인데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그 유명한 I have a dream 연설에도 영향을 줬던 인물이에요. 이 당시에 워싱턴 대행진에서 이제 마틴 루터 킹한테 직접적으로 당신의 꿈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라고 외치면서 이 연설에 영향을 줬던 또 인물이기도 합니다.
1: 네. 자, 들어보겠습니다. 셀린 디온의 God Bless America, 우디 거슬리의 This Land Is Your Land, 마할리아 잭슨의 We Shall Overcome까지 세 곡 이어서 들을게요.

0: 네, 오바마가 소개한 곡들 듣고 있는데요. 미국이 만든 음악, 한마디로 미국을 소개하는 음악이잖아요.
1: 네.
0: 근데 제가 느낀 게, 이세 곡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신세미 씨한테 들으니까, 굉장히 다른 의견들인 거잖아요, 한마디로.
1: 맞아요.
0: 오,
1: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0: 그러네요.
1: 네.
0: 근데 그게 미국이다. 아,
1: 맞아요.
0: 재밌습니다.
1: 네.
0: 우리나라였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1: 맞아요. 이게 점점 이 기사가 결국엔 끝은 미국은 그렇게 다채로운 나라다. 이렇게 결말이 가는 게 굉장히 재밌는 기사였습니다.
0: 트럼프도 있고 오바마도 있다. 아, 그렇군요. 다음 곡도 어떤 곡일까요?
1: 네, 이번에는 두 곡을 이어서 들으려고 하는데요. 이 오바마가 기사에서 밝히기를 이제 음악은 어떤 다른 예술도 할수 없는 방법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말을 건네고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음악가들이 항상 다른 사람보다 한 발자국씩 먼저 진실에 이제 다다라서 그걸 음악으로 표현했던 사람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60년대 그리고 70년대 내내 이제 미국의 대중음악은 조금 사회적인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렇게 사회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 역할을 음악이 해왔는데 오바마가 꼽은 이 당시의 노래들 중에 두곡 들어보려고 하고요. 먼저 들어볼 곡은
0: 네.
1: 이제 당시 특권층과 이제 시민들 간의 좀 불평등을 꼬집었던 반전 저항가요예요. 크리덴스 클리어 워터 리바이벌의 Fortunate Son이라는 곡인데요. 이게 은수저를 쥐고 태어난 당신들은 시민들을 전쟁터에 보낸다. 이런 가사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네, 이어서 들어볼 곡은 밥 딜런의 Blowing in the Wind라는 곡인데요. 이 60년대 변화의 바람에 정말 사회적인 질문을 던졌던 그런 포크 저항곡으로 굉장히 유명한 곡이고요. 이밥 딜런의 또 노벨 문학상 수상에도 큰 기여를 했던 곡입니다. 이제 가사도 이제 얼마나 많은 포탄을 날려야 사람들은 그걸 금지하게 될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좀 살다 보면 이제 세상에 의문을 품게 되는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오직 바람만이 안다. 이런 문학적인 표현 너무 멋있죠. 네. 우리의 삶을 이제 아이러니를 이런 것들을 공격적이지 않고 굉장히 멋있는 문학적인 표현들로 채우고 있는 노래입니다.
0: 네, 들어보시죠. 클리던스 클리어워터 리바이벌의 Fortunate Son, 밥 딜런의 Blowing in the Wind.

0: 지금 미국이 전쟁하고 있는데 이거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다음은 또 누구의 노래 들어보나요?
1: 네, 이번에는 이 미국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노래인 멀 해거드의 'Okie from Muskogee'라는 곡 듣겠습니다. 이 노래는 이제 반전 시위 운동이 이제 자신들의 목소리, 노동자의 목소리는 또 대변해주지 않는다라고 느꼈던 이제 미국의 노동자 계층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노래인데요. 이 1960년대 후반에 이제 히피들이 이제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면서 평화와 사랑을 외치던 어떤 대표적인 반문화 운동가들로 꼽히잖아요. 근데 이 노래 속의 노동자들은 우리는 히피처럼 머리도 안 기르고 샌들도 안 신고 우리는 가죽 부츠를 신고 이제 성조기를 올리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고요. 오바마는 이 곡이 이제 미국처럼 큰 나라에서는 이제 모두가 같은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는 거를 좀 일깨워주는 노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네. 정확한 표현 같고요. 이 곡을 또 번안해서 부른 한국 곡이 있어요. 서유석의 철날 때도 됐지 이 곡이 있는데 네. 저는 오히려 이 번안 곡이 더 좋더라고요. 아마 한글 가사로 이 곡을 들어보시면 조금 더 의미가 와닿을 것 같아서 두 곡을 이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여기서만 할 수 있습니다. 레츠고 뮤직에서만 할 수 있는. 자, 멀 해거드의 'Okie from Muskogee', 서유석의 철날 때도 됐지 이어서 들을게요.

0: 야, 서유석 씨 목소리 어떻게 된 일이죠?
1: 네, 진짜 번안곡이 전더 좋습니다.
0: 야, 네, 지금 나와도 굉장히 히트를 치실 것
1: 네.
0: 같은데. 자, 미국을 만든 음악이란 주제로 음악도 듣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마지막 노래 들을 시간이에요, 벌써.
1: 맞아요.
0: 네.
1: 이 기사 마무리에서 이제 오바마가 힙합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요.
0: 아.
1: 예, 오바마가 쓴 글, 그대로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최고 수준의 음악들이 늘 그러했듯이 힙합은 이제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랜드 마스터 플래시의 더 메시지라는 곡처럼 이제 힙합은 비트가 실린 저널리즘이었으며, 이 표현이 너무 멋있고요.
0: 이야,
1: 네,
0: 네.
1: 그리고 이 나라 대부분 사람들이 한 번쯤은 직면해 본적 없는 그런 현실을 이 곡이 담아내고 있다. 그리고 이후에 몇십 년 동안 또 존엄과 존중을 요구하던 이들이 만들어낸 음악 장르는 이, 그러니까 힙합이죠. 이 힙합이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악이 되었다라고 힙합을 정리하는데, 네, 글 너무 멋있었고요.
0: 네.
1: 여기서 언급된 이 턴테이블로 재창조한 이 최고의 힙합곡으로 꼽힌 그랜드 마스터 플래시의 더 메시지라는 곡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비트가 실린 저널리즘 한번 느껴보시죠. 자, 다음 주에도 멋진 선곡 기대할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신세미 씨와 함께 했고요. 마지막 곡으로 그랜드 마스터 플래시의 The Message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오는 9월부터 65세 미만 상위 1에서 2급의 국가보훈 대상자는 간호수당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상위 등급 3에서 7급의

국가보훈 대상자는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대신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래서 2급은 간호수당을 받기 때문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간호수당 대신 활동지원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 기본적인 활동보조에 방문 간호나 목욕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분들은 관할 보훈관서에 간호수당 포기를 신청한 다음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되고요. 다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등록 장애인만 가능하니까 서비스 신청 전에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푸른하늘 첫 곡 조용필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꿈.

조용필의 꿈,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이었습니다. 금요일 방송 내용 소개해드리죠. 장애 영화와 만나다에서는 영화 오디세이 준비하고 있고요. 발달장애 희망찾기에서는 여성 발달장애인 풋살팀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주말엔 떠나요에서는 무장애 여행작가 문화진 씨와 이색적인 여름 축제 현장으로 떠나보죠.

0: 내일은 푸른 하늘.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장애인 내과의사 서현주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건강검진을 주로 하는 내시경 의사인데, 사실 저도 처음 다쳤을 땐 제가 과연 내시경 의사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있었어요. 불안감도 있었는데, 다행히도 내시경 화면 자체가 2차원 화면이고, 그리고 제가 오른쪽 시력에는 지금 전혀 이상이 없기 때문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이 의사 본업에 복귀를 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서 정진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장애, 시각장애인 분들이 굉장히 드물고, 장애인 뭐 건강주치사업이라든지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들이 지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장애인 분들 중에서 건강검진을 매년 받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드물다는 거에서 제가 굉장히 놀랬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의료 접근성의 문제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접근성을 어떻게 개선시키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 그 첫 번째 단추로 제가 일하던 병원에서 대학병원 최초로 그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어통역사를 상시 고용을 하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사실 저는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강해를 입게 된 지 이제 만 5년이 됐고, 사실 저한테 이런 어떻게 보면 시련이 생기게 된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장애에 대해서 그 전까지는 전혀 몰랐고 부끄럽지만, 그리고 사실은 관심도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막상 제가 장애를 입고 그 장애를 등록하는 과정들을 통과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얼마나 고립되고 이제 소외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제가 몸소 체험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를 일단은 제가 속한 의료 분야에서부터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서 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악뮤의 Give Love입니다. Why, baby? 뭐가 뭔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매주 금요일에는 장애를 주제로 한 영화와 다양한 개봉 영화들 소개해드리고 있죠. 장애 영화와 만나다. 영화평론가 최현영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영화 오디세이 준비하셨는데요. 네. 아, 이 영화 기대하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1: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정말 대작이거든요. 아, 예. 네. 이 영화는 뭐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내용이 다 스포일러가 된 작품이죠.
0: 그럴 수밖에 네, 없죠.
1: 오디세이아를 이제 호메로스의 예. 네, 오디세이아를 배경 그 원작으로 하고 있기
0: 맞아요.
1: 때문에
0: 네네.
1: 그래도 이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영화의 시작은 트로이 전쟁과 관련한 시를 듣고 괴로워하는 왕자 텔레마코스의 모습을 비추면서 시작이 돼요. 텔레마코스는 네. 톰 홀랜드가 연기를 하고 있고
0: 그러니까 여기 뭐 화려하게 배우들 나오잖아요.
1: 네. 네. 이 그 오디세우스의 아들이죠.
0: 네네.
1: 네, 아들이고 이제 오디세우스는 시 속에서 지혜롭고 용맹한 영웅이지만 현실에서는 트로이 함락 8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집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0: 그렇죠.
1: 있는
0: 네.
1: 생사조차 알 길이 없는 아버지이며 남편입니다. 이 오디세우스 역할을 맷 데이먼이 하고
0: 아, 예.
1: 있어요. 오디세우스의 아내이자 이타카의 왕비인 페넬로페 앤 해서웨이가 연기하고 있는데
0: 예.
1: 페넬로페는 매일 밤 결혼하자며 달려드는 구혼자들에게 만찬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생사를 모르고
0: 네,
1: 8년이
0: 그러니까요.
1: 지났으니까
0: 예,
1: 구혼자들이 막 들끓는 거죠. 이 손님을 환대해야 하는 제우스의 법. 이게 뭐냐면 이렇게 나 자신이 환대받기를 원하는 만큼 손님을 환대하라는 게 제우스의 법이에요. 그게 굉장히 생각보다 강력한 법이더라고요.
0: 예.
1: 여기서는 네, 관습이긴 하지만 그래서 찾아온 이들을 쫓아내지를 못하고
0: 그러면, 네.
1: 이제 뭐 계속 이제 압박이 들어오는데
0: 네.
1: 이제 그래서 이제 남편의 수의를 다 만들면 내가 결혼을 하겠다 누구든가 이러면서 수의를 예, 계속 만들어요. 그랬다가 다 풀어요 시를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끄는 거예요.
0: 그러니까 만들면 예. 가야 되니까
1: 계속 만들고 풀고 만들고 예. 풀고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페넬로페와 텔레마코스가 그토록 기다리는 오디세우스는 모종의 장소에서 기억을 다 잃은 채로
0: 그러니까,
1: 살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다의 여신인 칼립소가 사는 곳인데
0: 네.
1: 이 칼립소 역을 샬리즈 테론이 맡고 있어요.
0: 예.
1: 칼립소가 이제 오디세우스가 표류하던 오디세우스를 구해서
0: 그렇죠.
1: 같이 살게 되는데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성스럽게 보살피는데 오디세우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기억이 돌아오는
0: 네.
1: 네, 그런 기억과 마주하게 되고요.
0: 우리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1: 네,
0: 거.
1: 그렇죠. 전형적이죠, 네, 사실.
0: 전형적이에요, 사실은.
1: 네, 그러니까 이야기의 뼈대니까요. 그리스의 이제 정말 고대의
0: 그러니까, 예,
1: 대전사시니까. 이 영화는 이후에는 아버지의 흔적을 쫓는 텔레마코스와 자신의 기억을 떠올리는 오디세우스 이렇게 두 사람의 시점으로 교차하면서 진행이. 돼요.
0: 네.
1: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이제 그 말하자면 과거의 형식으로 트로이 함락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자기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어떤 모험과 일을 겪었는지를 과거의 이제 시점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트로이 목마 전략으로 무려 10년의 전쟁을 끝낸 영웅 오디세우스가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기 위해 겪는 10년간의 귀향에도 10년이 걸려요.
0: 아, 네. 네.
1: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옥과도 같은 전쟁을 끝내고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던 오디세우스와 그의 부하들이 거쳐야 했던 각종 고행길이 있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볼거리죠.
0: 네.
1: 먼저 포세이돈의 아들인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무스와
0: 네.
1: 동굴에서 이제 잡혀가지고
0: 네.
1: 죽을 뻔하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섬에 갔는데 약초 마녀 키르케를 만나서 이제 또 고난을 겪고 그리고 노래소리로 어부들을 유혹하는 림프 세이렌도
0: 네.
1: 만나게 돼요. 인간이 차마 극복할 수 없는 극한의 위기를 계속해서 맞닥뜨리죠. 그때마다 오디세우스가 지략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0: 맞아요.
1: 장면이 이제 영화 속에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여지고요. 이 영화는 단순히 액션 영화의 스펙타클에만 머물지 않고 그 전쟁의 참상, 트라우마, 고향을 향한 그리움과 고뇌, 집념을 주인공 오디세우스를 통해서 치밀하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0: 예. 무엇보다도 저는 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익숙한 이름들이 참 반갑거든요.
1: 네.
0: 호메로스에 대해서 사실 오디세이아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에 의해서 이렇게 현대적인 드라마로 재탄생한 거잖아요.
1: 그렇죠. 이제 감독이 크리스토퍼 놀란이다
0: 그러니까요.
1: 보니.
0: 그러니까요. 예, 진짜 놀랐습니다.
1: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를 너무 많이 하셨고 예.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작품입니다. 아,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작품이고 이 영화에서 이 오디세우스라는 인물이 그냥 과거 인물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제 현대적인 인물로 묘사가 네. 되어 있어요. 전쟁을 함께한 동료들에 대한 의리와 책임감 그리고 전쟁이라는 참극 속에서 보게 된 탐욕스러운 인간의 악한 본성 이 두 가지 가치의 대립 속에서 계속해서 고뇌를 해요.
0: 네.
1: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승리를 해야 되는 장군으로서의 이제 책임감이 있지만 막상 트로이가 함락되고 그 병사들이 완전 살육을 해요.
0: 에이.
1: 그러면 이제 그 주민들을 보면서 굉장히 또 전쟁이 정말 누구를 위한 에이, 것이고
0: 맞아요.
1: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0: 참혹함을 또 보는
1: 네, 거. 그런 장면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근데 이렇게 고뇌하는 인물 두 가지 가치 안에서 고뇌하는 인물이 크리스토퍼 놀란이 꾸준히 그려왔던 인물상이기도 하거든요.
0: 네.
1: 이 영화는 청동기 문명의 쇠퇴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오디세이가. 어떻게 보면 그 문명의 대전환 과거의 문명이 쇠퇴하고 새로운 문명이 도래한다는 그렇죠. 그 시점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하고도 겹치는 지점이 있어요.
0: 예.
1: 21세기의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면 역시 AI 시대의 도래로 산업혁명 이후에 쭉 이어져 왔던 질서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게
0: 맞아요.
1: 아닌가.
0: 네.
1: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지만 문명의 교체기를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0: 예.
1: 이 과거의 이 문명 교체기의 상황을 보면서 좀 느끼게 돼요.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마지막에 이제 문명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0: 네.
1: 이제 청동기 문명은 끝났다. 자신들이 이제 활약하던 그 문명이 끝나간다. 이런 얘기를 대사로 하거든요. 이제 여명은 밝아오고 우리의 잘못은 잊혀지겠지.
0: 아.
1: 이런 대사를 해요. 굉장히 여운이 남고. 이 논란이 정말 너무나 이제 뭐랄까요. 이 작품을 잘 이제 원전을 잘 영화해서 정말 논란이 21세기의 호메로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깊이 있는
0: 그렇겠네요.
1: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0: 뭐 스펙타클한 영상일 테니까 화려한 볼거리도 기대가 되고요.
1: 네.
0: 맷 데이먼의 고군분투도 참 궁금해지는데 그것과 함께 깊은 주제의식도 담고 있다면서요.
1: 네.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트로이 전쟁의 승리 이후에 오디세우스가 짊어진 죄책감, 도덕적 딜레마, 전쟁의 참혹함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0: 예.
1: 그래서 이 영화는 전쟁 영웅의 귀환이지만 동시에 전쟁이 남긴 상처, 속죄를 이야기하면서 고전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0: 네.
1: 사실 이 전쟁을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은 이제 그 전쟁 과정에서 자신이 저질렀던 과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0: 네네.
1: 그런 것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자기가 잃어버린 것들.
0: 네.
1: 그런 것들을 이제는 감당해야 되잖아요. 돌아가야 되니까.
0: 그렇죠.
1: 그런 과정에 가깝게 귀향을 묘사를 해요. 논란은 트로이 전쟁을 영웅의 승리를 찬양하는 장관으로 그리지 않고 불타는 성과 무너지는 사람들, 승리를 외치는 병사들과 모든 것을 빼앗긴 민간인의 절규 이런 것들을
0: 예.
1: 한 공간 안에 다 나오게 해요. 그래서 이제 승리자들이 승리는 했는데 그 참상을 보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패자의 비명은 승자의 귀에도 남는다.
0: 트라우마 생기죠.
1: 말이 있고 결국 전쟁은 한쪽만 비명을 지르는 일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양쪽 모두에게 비명을 남기는 사건이다.
0: 예.
1: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시선이 논란의 바로 전작인 오펜하이머와도 맞닿아 있어요.
0: 예.
1: 오펜하이머는 원자폭탄을 만드는데 이바지한 천재 오펜하이머 조명했는데
0: 네.
1: 그 사람 때문에 원자폭탄이라는 게 생겨난 거잖아요.
0: 그렇죠. 예.
1: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말하자 고뇌하는 인물을 그렸는데 오디세이는 전략적으로 전쟁의 승리를 이끈 오디세우스의 마찬가지의 갈등,
0: 네네.
1: 마음의 갈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새로운 무기를 만들었고 한 사람은 새로운 전략을 만들었죠. 논란은 그들이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 승리 뒤에 무엇이 남았는가를 묻습니다.
0: 네.
1: 전쟁이라는 허망하고 공포스러운 메시지. 그것을 미래를 상징하는 아이를 가진 부모의 시선으로 묵직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0: 네. 근데 이게 개봉 전에 그 캐스팅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네. 네. 뭐 개봉 이후에 반응은 어떻습니까?
1: 좀 들어갔죠. 사실 개봉 전에 그 트로이 헬레네가 네. 사실 굉장히 미녀라서 그것 때문에 트로이 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0: 네네.
1: 근데 그 역할을 흑인인 루피타 뉴옹이라는
0: 네,
1: 배우,
0: 맞아요.
1: 그 공포 영화에서 나왔던 배우인데 유명 배우죠. 그분이 연기를 한다는 소식이 캐스팅 발표가 났을 때
0: 네.
1: 사실 논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환 배우인 엘리어 페이지가
0: 예.
1: 이 여기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인물인 신혼이라는 남성을 연기를 해요.
0: 네.
1: 이제 뭐 오디세우스의 먼 친척이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이제 중요한 인물인데 엘리어 페이지도 사실은 그 역할을 이렇게 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이 많았죠. 설왕설래가 많았고 안 어울린다. 그리고 뭔가 역사적이지도 않고 고증에도 안 맞는다.
0: 고증에.
1: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논란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이게 항상 있잖아요. 그 헐리우드에서 그 백인으로 되었을 것 같은 인물을
0: 네.
1: 흑인을 연기하거나 아시아인 연기라면
0: 예.
1: 굉장히 그 고증과 논란 뭐 이런 것들
0: 예.
1: 그런 것들 이제 말하자면 그 PC한 게 어디까지 이렇게 허용되는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충돌이 일으키는데 영화가 막상 개봉을 하니까 좀 잠잠해진 게
0: 네.
1: 너무 연기를 잘해요. 일단
0: 잘해요.
1: 이분들이
0: 맞아요.
1: 꼭 전혀 이질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별로 안 어울릴 것 같다는 사람이 봐도 별로 영화의 흐름을 전혀 깨질 않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예.
1: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논란으로 그냥 그쳤던
0: 예. 편견이,
1: 것
0: 편견.
1: 같다.
0: 예.
1: 네, 이런 생각이 들고 배우들의 연기가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너무나 훌륭합니다.
0: 예.
1: 맷 데이먼은 뭐 말할 필요도
0: 아유,
1: 없어요.
0: 예.
1: 네, 너무나 잘하고 그다음에 앤 해서웨이도 이제 굉장히 강인한 왕비 역을 잘 해내고 있고요. 톰 홀랜드가 이제 말하자면 다음 세대의 주인공 같은 역할이죠. 아들이고
0: 예.
1: 이제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니까. 톰 홀랜드도 굉장히 생기 가득하게.
0: 그 스파이더맨도
1: 네, 스파이더맨. 네. 근데 그게 좀 떠올라요. 근데 그것 때문에
0: 네.
1: 오히려 이 왕자역에 잘 어울려요. 네. 그리고 영화에서 이게 환영처럼 맷 데이먼이 연기한 오디세우스의 주변을 맴도는 아테네 여신이 있어요.
0: 아,
1: 환영처럼 말하자면 맷 데이먼, 그러니까 오디세우스의 눈에만 보이는
0: 네.
1: 네. 그렇게 잠깐씩 등장하는
0: 지켜주는 신이라고 생각하면
1: 그렇죠.
0: 되죠.
1: 그렇죠. 아테네 여신 역을 또 젠데야가 맡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화 속에서 악역이 있는데 이제 그 페넬로페가 결혼하고 싶어하는 이타카의 이제 귀족 인
0: 네.
1: 안티노스라는
0: 악역이죠,
1: 역할이 악역인데
0: 예.
1: 로버트 펜틴슨 연기하고 있는데 너무나 잘해요. 진짜 비열하게.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다 여신 칼립소 역의 샤리 테로는 그냥 존재 자체가
0: 그
1: 여신이에요.
0: 예.
1: 네. 그래서 너무나 이 화려한 캐스팅 연기까지
0: 예.
1: 정말 그 여러 가지 볼거리가 있는 작품입니다.
0: 그래요. 저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을 많이
1: 네,
0: 하는데
1: 그렇습니다.
0: 직접 영화관에 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영화 오디세이 영화평론가 최은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UP의 노래 이어드리죠. 바다.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와 발달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돕는 발달장애 희망찾기 보내드리고 있죠.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이복실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여성 발달장애인들로 구성된 풋살팀 소개해 주신다고요?
1: 네. 풋살은 이제 보통 정식 축구장의 4분의 1 정도 되는 공간이니까 조금 좁은 편이긴 하죠.
0: 네. 네,
1: 여기서 5명이 한 팀이 되어서 벌이는 간이 축구를 이제 우리가 풋살이라고 합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여성 발달 장애인들로 뭉친 풋살 팀이 있는데 이게 네. 이제 용기 FC라는 팀 이름입니다. 이게 이제 용인시에 있는 기흥 장애인 복지관에서 만들어졌는데요. 2024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용기 FC의 선수가 되기 위한 특별한 자격 요건은 특별한 거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 이제 규칙이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1: 이 네. 스포츠 규칙을 이해하고 동료들과 발맞춰 뛰어야 하는 이 경기의 특성상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춰야 되고 발달 장애인 여성이면 누구든지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나마 이제 2024년에 처음으로 생기게 된 것도 이제 예산 지원이 가능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용인시에서 양성평등기금지원사업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양성이라는 게 이제 남성과 여성을
0: 그렇죠.
1: 평등하게 한다 이 맥락인데요. 그때 당시 이제 장애인들이 스포츠에 참여하는 기회가 많지 않았고 특히 여성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0: 더욱 그런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여성 장애인들을 위해서 뭔가 해보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장애인복지관에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양성평등 지원 금액이 있어서 우리가 여성 발달 장애 운동팀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공모를 했는데 당선이 돼서 이제 예산 지원이 된 거죠.
1: 네.
0: 그래서 2024년에 처음 창단되고는 비장애인 여성 축구 동호회하고도 통합 프로그램도 운영했다라고 합니다.
1: 예. 그 용기 FC 팀 올해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지원 사업에도 선정됐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는 이제 매년 복지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위해서 이런 공모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1: 네.
0: 이 용기 FC가 된 거는 2026년 전국 단위의 신청 사업의 공모에 응해서입니다. 이때 당시 전국에서 109개 기관이 참여를 했는데
1: 네.
0: 용인시 기흥 장애인 복지관 포함한 13개 기관, 그러니까 경쟁률이 꽤 높은 편이죠.
1: 네.
0: 네, 109개 중에 13개만 최종 선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아, 이때 이제 기흥 장애인 복지관이 공모에 참여할 때 프로젝트 이름을 쓰고 그 밑에다 해당 세분 내용을 쓰는데요.
1: 네.
0: 공모 프로젝트의 슬로건이 우리는 공이 아니라 세상의 편견을 찹니다.
1: 아,
0: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성 장애인 발달 장애인 풋살 팀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 풋살 팀이 운동을 하면서 세상의 장애에 대한 편견과 여성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맞서서 장애 인식을 개선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다라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프로젝트에 더 담긴 내용들은 이 복지관은 특히 올해 이제 2026년에 여성 발달 장애인 들의 스포츠 접근성을 좀 강화하고 확대도 목표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원 프로젝트 명을 We Play Cup 그래서 WE가 Woman Empowerment 그래서
1: 아,
0: 여성을
1: 네.
0: 역량강화한다. 네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단순히 체육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여성 발달 장애인들의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이 여성들의 자존감을 좀 회복하겠다라고 했고요. 특히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대상으로 이런 풋살팀을 할 계획이 있거나 하고 있는 데가 있으면 우리가 함께 뭔가를 해보자라는 풋살 팀 모집하겠다 이 내용도 포함시켰다라고 합니다.
1: 여성 발달 장애인 6개 풋살 팀이 함께 창단식도 했나 봐요.
0: 네, 그래서 이제 2026년 지난 5월에 용인에 있는 한 축구장에서 창단식을 개최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게 가능했던 거는 이제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서 받은 용인시 이제 용인 기흥 장애인 복지관의 사업 예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요.
1: 네.
0: 이렇게 모은 6개 팀을 가지고 창단식을 한 거죠.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 이제 공식 통계는 없지만 남성 발달장애인 풀살팀은 수십 개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풀살팀은 전혀 없었는데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6개의 풀살팀들은 기존의 남성 위주로 편성되어 있던 발달장애인 스포츠 환경을 좀 벗어나자 그래서 여성 발달장애인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좀 넓혀보고 이런 협력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전국 최초로 6개 팀이 모여서 풋살 리그를 출범했다라고 합니다.
1: 그런데
0: 네. 창단식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300분이 넘는 분들이 참석하셨는데
1: 네.
0: 뭐 발달장애인 당사자, 보호자 그리고 기관이라든가 스포츠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참여를 하고 도의원, 시의원들도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단식 행사 비용은 외부에서 지원을 받았고 간식도 외부 기관들이 지원을 해주고 이때 이제 스포츠를 조금 게임을 약간 하는데 다칠 수도 있어서 병원에서는 의료하고 구급차도 보내줬다고
1: 네.
0: 합니다. 따라서 이제 5월 창단식 이후에 6개 여성 발달장애인 풋살팀 이제 체계적으로 서로 훈련도 하고 상호 교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올해 이제 11월에는요 사회복지 공동 모금의 예산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발달 장애인 풋살 대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1: 예.
0: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용인 3개 팀, 인천 1개 팀, 평택 하나 즉 6개 팀이고 선수는 60여 명이 참여해서 네. 현재 이 용인 FC처럼 이 6개 기관들은 보통 장애인 지원 단체라든가 복지관들이 운영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 여성 발달 장애인 풋살팀이 리그를 만든 특별한 이유도 있겠죠?
0: 네. 용기 FC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2024년에 만든 다음에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개별적으로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 FC 팀만 훈련하고 시합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0: 좋겠다라는 생각을 마침 하고 있던 차에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예산이 마련되니까 좀 더 판을 벌려보자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개별적으로 운동하기보다는 리그를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함께 운동하고 동기부여도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여성 발달장애인의 스포츠에 관심을 갖게 하자 이런 취지였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기흥복지관 관장 말로는 풋살팀 한 개만 운영하다 보니까 목적의식이나 동기부여가 부족했다. 그리고 선수들도 좀 심심해했었겠죠. 네. 네, 그래서 기존에 여기에 관심을 보였던 축구 풋살팀을 모아서 리그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 창단대회 때 모였던 6개 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끼리만 한 것보다는 여러 곳과 함께 즐길 수 있고 함께 놀 수도 있어서 좋다. 네, 여럿이 함께하면 승부도 더 여러 번 날 수 있으니까 재밌을 것 같다 얘기를 했고요. 올 가을의 풋살 경기는 토너먼트 방식. 그러니까 한번 패배하면 바로 탈락하죠. 아, 예. 네, 이 토너먼트 형식으로 펼쳐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좀 안타까운 거는 올해는 이 공동모금의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하지만 내년은 이 시합을 또 있을지 보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예산이 마련되지 않으면 하기가 어려우니까 예.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1: 자, 그리고 풋살팀이 훈련하는 모습도 궁금한데요.
0: 네. 용기 FC 풋살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팀은 지금 선수가 8명이에요. 8명. 네, 단촐하죠. 예. 네, 그래서 매주 1회 만나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화요일마다 2시에 만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용인시에 있는 한 풋살 경기장에서 모여서 2시에 만나서 2시간 동안.
1: 2시간씩.
0: 네, 예. 아, 2시간씩 4시까지 운동을 하는데 지금 이분들 유니폼이 노란색이어서 멀리서도 굉장히 눈에 띄어서 예.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가끔은 이제 4명, 8명이니까 네. 4명씩 두 팀으로 나눠서 자체 경기도 네. 네, 한다라고 합니다. 용기 FC 선수들은 이제 보통 일렬로 세워진 여러 가지 색깔의 이제 폴대를 세워놓고 그걸 비켜가면서 드리블 연습을 하는데요. 네. 네. 근데 연습하다가 댄스 가요가 나오면 연습 안 하고 다 몸을 흠집에 춤추기도 한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재밌다. 예, 네. 훈련도 재밌다라고 얘기합니다.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나마 이제 풋살을 시작한 초기에는 시합은커녕 훈련도 쉽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예. 일단 발달장애인 분들이라서 선수들끼리 가까워지는데도 2, 3주가 걸렸던데 거의 한 달 이제 친해지는데 시간이 걸렸고 예. 뭐 그러니까 말을 붙여도 대면대면하고 각자 딴 데 보라고 그러니까 자폐성 특성들이 드러나는 거죠.
1: 혼자 네. 있는 거 좋아하고.
0: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설명을 해줘도 경기 규칙을 충분히 빨리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예. 공을 잡으면 이제 패스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예. 그냥 무조건 직진만 하는
1: 골대,
0: 거죠.
1: 골대로만. 네. 상대방 골대로만.
0: 그리고 더 저기 재밌는 거는 우리 팀 골대와 상대 팀 골대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네, 우리 팀 골대에도 공 넣고 막 만세 부르기도 하고.
1: 예.
0: 네. 그리고 이제 협력해서 골을 넣기보다는 내가 이 골을 잡아야 된다라고 해서 절대 골을 안 준, 네, 직접 골을 넣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1: 그럼 또 예.
0: 초반에는 이랬었는데 이제 매주 2시간씩 풋살 훈련하면서 이제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죠.
1: 작전도 생기고.
0: 네. 예. 그래서 이제는 동료에게 공을 패스하고 드리블하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자연스러워졌다라고 합니다.
1: 아유, 그 함께하는 선수들도 상당히 즐거울 것 같아요.
0: 네. 지금 용기FC 막내가 27살인 강진주 씨인데요. 네네. 진주 씨는 이제 몸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좋다라고 했고 주장이자 맏언니인 분이 47살, 20살, 20살 차이죠.
1: 20살 차이나네.
0: 네. 이 최인경 씨는 단체 구기 종목은 처음이다. 그런데 다 같이 뛰니까 나도 더 열심히 훈련하고 하게 된다. 내가 원래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하고 싶었다. 그러니 그런데 뛰려고 해도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그라운드에서 뛸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가오는 가을 대회에서 6개 팀이 하는데 꼭 우리 용기 FC가 우승하고 싶다. 이렇게 포부를 얘기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4명씩 두 팀으로 나눠서 경기를 할 때에도 지금은 뭐 경쟁하는 것보다는 서로 지지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한 선수가 태클에 걸려서 넘어지면 다른 선수들이 이제 엄지손가락을 지켜세우면서 괜찮아 할 수 있어 괜찮아 이렇게 예쳐주니까 넘어진 선수가 예전에는 울기도 했는데 이제 네. 툴툴 털고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짧은 휴식 시간에도 서로의 등을 두드리고 응원해주는 관계들이 굉장히 각별해졌다 하니까 올해 이제 가을에 시합이 기대가 됩니다.
1: 그렇네요. 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발달장애 희망찾기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이복실 센터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정인의 노래 이어드리죠. 장마.

0: 내일은 푸른 하늘, 매주 금요일에는 장애인이 알아두면 좋은 곳들 소개해드리고 있죠. 주말엔 떠나요. 무장애 여행 작가이자 용인죽전 IL센터 문화진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여름 휴가와 여름 축제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여행지 소개해 주신다고요?
1: 네. 8월이 되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네.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가 열리죠.
0: 지금 많이 떠나셨어요.
1: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특별한 여행을 준비했는데요. 단순히 유명 관광지를 찾아가는 여행이 아니라 여름이라는 계절을 온몸으로 즐길 수 있는

0: 번째로 소개할 곳은 서울 도심 한가운데에서 여름을 즐길 수 있는 서울 썸머 비치입니다.
1: 오, 예, 예.
0: 뜨거운 여름날 멀리 휴가를 떠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서울 도심에서 즐기는 여름 축제가 아주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데요. 광화문 광장과 세종로 공원 일대에서 펼쳐지는 도심형 여름 행사라는 점에서 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 썸머 비치는 매년 여름 광화문 일대에서 물놀이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이 마련이 되는 행사입니다.
1: 네.
0: 올해는 8월 9일까지 운영이 되고요. 대형 물놀이 시설과 워터 슬라이드 그리고 휴게 공간을 도심 한복판에 들여와서 평소와는 전혀 다른 풍경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무장애 여행의 관점에서는 무엇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접근하기가 쉽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1: 네.
0: 지하철과 버스로 바로 닿을 수 있어서 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부담이 적습니다.
1: 예전에는 그 수영장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버라이어티해졌더라고요.
0: 네.
1: 서울 도심에서 즐기는 여름 축제 풍경은 어떻습니까?
0: 서울 썸머비치의 가장 큰 매력은 평소에는 바쁘게 지나가던 도심 공간이 여름철에는 잠시 휴양지처럼 변한다는 점입니다. 높은 빌딩과 넓은 광장이 있는 도심 한가운데서 아이들이 물을 튀기며 뛰어놀고 또 워터슬라이드에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면 일상의 풍경이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1: 네.
0: 또 가족들은 주변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여름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데요. 휠체어 이용자에게는 물놀이 공간 자체보다 행사장 주변의 관람 공간과 휴식 공간이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아스팔트와 콘크리트에서 열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한낮보다는 해가 조금 기울어진 늦은 오후에 방문하는 것이 훨씬 쾌적할 것 같습니다.
1: 네.
0: 여행은 꼭 먼 곳까지 가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잖아요.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가족 모두가 함께 축제를 즐기고 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시간을 보내는 것 역시 훌륭한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1: 자, 이번에는 서늘한 밤에 문화유산과 만나는 특별한 축제로 가볼까요?
0: 도심 속 여름 축제를 만나봤으니까요. 이번에는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서 경북 안동으로 이동해봅니다. 안동에서 만날 수 있는 축제가 바로 안동 국가유산야행, 일명 월영야행입니다. 여름 축제라고 하면 한낮에 즐기는 물놀이나 야외 체험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이 축제는 전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여름밤 달빛 아래에서 우리의 문화유산을 만나는 야간 문화축제입니다. 안동 월영교 일원에서 펼쳐지는 이 축제는 7월 31일부터 8월 9일까지 열립니다. 운영시간이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러니까 해가 진 뒤에야 비로소 축제가 시작된다는 점이 독특한 특징인데요.
1: 네.
0: 낮에 뜨거운 태양 햇살이 사라진 뒤 월영교 주변에 조명이 하나 둘 켜지면 강물 위로 빛이 번지면서 그림처럼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집니다. 일반적인 여름 축제에서는 쉽게 만나기 어려운 차분하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축제는 야경, 야로, 야사, 야설, 야화, 야식, 야숙, 야시 등 다양한 네.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1: 네.
0: 이 밤이라는 시간 속에서 문화유산을 다각도로 그렇네요. 즐길 수 있도록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야경은 월영교의 밤 풍경을 감상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야로는 밤길을 따라 걷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야식은 안동의 밤 먹거리를 만나는 프로그램입니다.
1: 예.
0: 이름 하나하나가 밤과 문화유산의 만남을 담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안동 국가유산 야행에서 무장애 여행을 계획한다면 뭘 준비해야 할까요?
0: 야간에 열리는 문화유산 축제는 정말 색다른데요. 아무래도 밤에 열리는 축제이다 보니까 휠체어 이용자분들은 이동이나 안전 측면에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조명 환경인데요. 야행은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 전체적으로 조명을 어두운 톤으로 연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휠체어 이용자는 이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행사장에 진입하기 전에 주출입구의 위치와 또 포장된 이동로 조명이 잘 확보된 관람구역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바다와 음악이 만나는 축제로 가보겠습니다. 어딘가요?
0: 이번에는 여름 바다와 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바로 부산 바다축제입니다.
1: 예.
0: 올해로 30회를 맞이하는 부산 바다축제입니다. 바다축제는 여름의 부산을 대표하는 축제 중에

0: 하나인데요. 바다를 배경으로 다양한 공연과 또 프로그램들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매력입니다. 네. 올해는 8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부산 다대포해 수욕장 일원에서 다대포. 열립니다.
1: 예, 예.
0: 부산의 여름은 바다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축제장처럼 느껴지거든요.
1: 그렇죠. 예.
0: 푸른 바다와 뜨거운 햇살 해변을 따라 펼쳐지는 이 공연들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지면서 여름 특유의 활기를 만들어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해변의 모래사장보다 접근 가능한 공연장과 산책로 전망 공간들을 중심으로 이 여행 동선을 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그리고 바다 축제에서도 그 휠체어 이용자들이 제대로 즐길 수 있을지 조금 걱정되는데 어떻습니까?
0: 네. 이 바닷가 축제라고 하면 아무래도 모래사장 때문에
1: 네, 그러니까.
0: 접근이 좀 걱정되는데요.
1: 네.
0: 해변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래사장에 들어가는 것보다 접근 가능한 위치에서 이 바다와 축제를 함께 즐기는 것입니다. 휠체어 이용자는 해변 가까이에 포장된 공간이나 또 요새는 데크길이 깔려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 데크길을 중심으로 이동하고요. 가족들과 함께 바다를 바라보면서 축제 분위기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름 저녁이 되면 낮에 뜨거운 햇살이 조금씩 사라지고 이 바닷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데요. 공연 음악이 들리고 멀리서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이 부산만의 특별한 여름밤이 완성이 됩니다. 축제장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는 이동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1: 네네.
0: 공연 시간과 관람 위치를 미리 좀 선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먹거리로 즐기는 이색 여름 축제 떠나볼까요?
0: 여름 축제라고 해서 모두 물놀이와 공연만 있는 건 또 아니죠. 먹거리와 지역 문화를 즐기는 이색 축제도 있는데요.
1: 예.
0: 이번에는 바로 전주 가맥 축제입니다. 이 가맥은 전주에서 독특하게 발전한 지역의 먹거리 문화인데요. 편의점이나 가게에서 간단한 안주와 함께 이 음료를 즐기는 전주만의 문화가 이 축제 형태로 이어진 것입니다.
1: 예.
0: 올해 전주 가맥 축제는 8월 6일부터 8일까지 전북대학교 복합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하는 이 축제의 매력은 지역의 생활문화가 축제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대형 공연이나 화려한 놀이기구가 없어도 지역 주민들이 즐겨온 이런 음식과 문화가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의 축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1: 예, 저는 아직까지 못 봤는데 그 전주 가맥 축제에서 만나는 여름밤은 어떤 모습이던가요?
0: 전주 가맥 축제는 다른 여름 축제와는 분위기가 상당히 다른데요.
1: 예.
0: 전주 가맥 축제의 매력은 화려한 관광지가 아니라 지역 사람들의 일상적인 문화가 축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1: 우리 동네 문화랑 뭐 비슷한 거구나.
0: 네,
1: 그냥.
0: 예. 이 여름밤의 축제장에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지역 음식을 맛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그 자체로 정겨운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1: 그렇죠.
0: 휠체어 이용자도 이동하기 편한 자리를 미리 좀 확보하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먹거리를 즐기면서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축제장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테이블 높이와 의자 형태도 또 중요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휠체어가 테이블에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살펴보면 더욱 편안하게 식사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또 축제를 즐긴 뒤에 는 전주 한옥마을이나 전주천 주변 등 접근 가능한 관광지들이 많거든요.
1: 네네.
0: 함께 둘러보는 것도 좋습니다. 낮에는 전주의 역사 문화를 만나고 저녁에는 지역 먹거리 축제를 즐기는 식으로 이 여행 일정을 한번 짜보시면 하루가 아주 풍성해집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무장의 여행 작가 문화진 씨와 다양한 여름 축제 현장으로 오늘 떠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내일은 푸른 하늘은 FM 104.9MHz로 오후 1시와 저녁 7시에 들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GOD가 부르는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 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 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2: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0: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 심혜경 지음, 성우 전지원 읽음. 차라리 체면을 구기는 게 답이 될 때. 길을 잘못 들었다는 생각이 들면 옳은 길을 되찾아 나오면 된다. 가야 할 길이 아니라면 아무리 멀리, 아무리 많이 걸어갔다 해도 미련 두지 말고 냅다 돌아 나오는 게 좋다.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많이 걸어간 것이 아까워서 계속 가는 것이야말로 바보 같다 생각한다. 길을 너무 멀리 떠나와서 어디로 돌아갈지 알 수 없을 때는 그 자리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도 속 시원한 해결책이다. 내가 하고 싶어 시작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그만두는 건데 나 아닌 그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겠는가. 심혜경. 카페에서 공부하는 할머니. 우리들 인생에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이 많다. 이분법적 사고의 위험성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만 세상 만사 모든 일을 숙고해서 결정하려면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 정도의 순발력과 정보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사지선다보다 양자택일을 좋아하는 것일지도. 어떤 걸 계속 할지 말지 선택해야 할 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그만둘 수 없으나 좋아서 하던 일이 싫어지면 우리는 언제나 중단할 수 있다. 그런데 중단을 결정할 때는 확실한 명분이 필요하다.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거나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다. 새로운 배움을 여러 가지 시도해보는 건 좋지만 흐지부지 배우다 말다 도중 하차하는 경우가 쌓이면 실패 리스트만 길어진다. 이런 경험이 많아지면 자존감 연쇄 추돌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다. 하지만 도전을 해야 실패도 할 수 있는 법. 일단 가보는 거다. 그래서 나는 4주, 6주, 8주, 길어야 12주 이내에 끝마칠 수 있는 초급 배움 종목을 선호한다. 그리고 배울 생각이 없어지면 앞으로 나가지 않고 가던 길에서 돌아선다. 이때 맨손으로 나오지 말고 뭐라도 챙겨 야무지게 마무리를 지으면 더 좋다. 그런 까닭으로 나는 현물을 거머쥘 수 있는 만들기 과정을 즐기는 편이다. 미술 수업에서 그린 그림과 바느질 수업에서 만든 삐뚤빼뚤 박음질 자국이 그대로 드러난 원피스에는 내 눈에만 보이는 수료 도장이 새겨져 있는 걸로 친다.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중도 포기하고 싶어질 경우 억지로 끌고 가느니 차라리 체면을 구기는 게 답이 될 때도 있다. 기분이 좋아지는 선택을 할 것인가 나빠지는 선택을 할 것인가 이도 저도 안 되는 상황에서 뜻하지 아니하게 바닥을 치게 되면 더 이상 내려갈 곳은 없으니 바닥에 인사를 하고 재정비를 마친 다음 다시 올라오는 일만 남는다. 끝까지 내려가는 일이 너무 힘들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고 했다. 그 문은 다른 공간으로 이어진다. 우리 삶에는 열리고 닫히는 많은 문이 있다. 그런데 헬렌 켈러의 말처럼 우리는 닫힌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문은 보지 못한다. 길을 잘못 들었다는 생각이 들면 옳은 길을 되찾아 나오면 된다.
1: 최고의 클립은 1번.
2: 최고의 클립은 2번.
3: 최고의 클립은 3번을 눌러주세요.
1: KBS
2: 오디오북
3: 최고의 클립.
0: 영혼이여, 진료를 받고 싶으면 도서관으로 가도록. 나는 콘텐츠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나 자신이 그 증거다. 한글을 깨친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접해온 모든 콘텐츠가 크든 작든 내게 영향을 미쳤다. 책과 만화, 드라마와 영화, 다큐멘터리와 애니메이션, 야구를 비롯한 스포츠 경기들이

0: 나에게는 학교 그 자체였다. 평생 읽고 보고 들었던 콘텐츠들로 내가 만들어졌다. 박소령, 실패를 통과하는 일. 나의 유일한 콘텐츠는 책이다. 내세울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는 책이 전부다. 까막눈이었던 내가 한글을 깨치고 하얀 눈이 된 순간부터 나의 운명은 책이라는 콘텐츠와 엮일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말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라는 프랑스의 미식가 브리아 사바랭의 말을 나는 이렇게 바꿔서 사람들에게 묻는다. 당신이 무슨 책을 읽었는지 말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 평생 읽어왔던 책들의 총합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다. 사람들마다 좋은 책에 대한 정의는 다르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책의 정의는 책을 읽고 나서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책이다. 내가 읽어서 좋았던 책은 무엇이든 나의 행복에 보탬을 주는 존재다. 글은 곧 지성이며 지성을 사용할 때 우리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기쁨을 느낀다.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코스모스의 작가 칼 세이건의 말을 살짝 비틀어 본 것이다. 그는 인간은 지성적 존재이므로 지성을 사용할 때 당연히 기쁨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책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책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 온 세상에 책이란 책은 다 찾아 읽어야 하는데 그런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아무튼 나는 손에 들어오는 책은 모두 읽겠다는 상당히 무모한 전략을 세웠다. 책을 사서 읽는 것까지는 순조롭다. 그런데 책을 너무 사들이기 시작하면 머지않아 책을 보관할 곳이 없다는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 책 깨지수도 치솟는다. 그래서 나는 사서가 되어 도서관의 자리를 잡았다. 책은 모든 걸 잊고 떠나게 해주는 작은 우주선이라고 했는데 나는 작은 우주선이 아닌 스케일도 크게 책의 집합소인 도서관이라는 우주선을 골라서 탑승해버린 거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많은 책을 모두 내 것이 되게 하려면 도서관 직원이 되는 수밖에 없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책이라는 꿀물이 무한대로 떨어지는 곳이 어디인지 양봉업자보다도 빠르게 찾아내는 재주가 있다. 책이라는 도파민에 중독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도서관이다. 대형 서점보다 책이 많은 곳은 도서관밖에 없지 않은가. 독서의 즐거움을 알아버린 몸은 다시는 예전의 자기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다. 영혼이 영영 다른 사람이 되어버림으로. 고대 이집트에서 도서관 정면 현판에 영혼의 진료실이라는 글귀를 새기기 시작한 이후로 이런 의미의 문구가 여러 도서관에 다양한 언어로 새겨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니 영혼을 치유하는 장소가 도서관의 궁극적 목표인 것이다. 아, 나의 영혼이여. 진료를 받고 싶으면 집에서 가장 가까운 도서관으로 가도록. 내게 돈이 많았다면 나만을 위한 개인 도서관을 차렸을지도. 독서의 즐거움을 알아버린 몸은 다시는 예전의 자기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다. 오라 책이여, 오지 않으면 내가 갈지니. 책이 우리를 바꿀 수 있어요? 물론 책이 널 바꿀 수 있고 말고 네 인생까지도 말이야. 첫눈에 반하는 사랑처럼 그 만남이 언제일지 알 수 없어. 책들은 겉보기와는 달라 잠자는 정령이거든. 가을 파유, 김희진 옮김, 나의 작은 나라. 2025년 기준으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는 부룬디라고 한다. 희망도 미래도 대책도 없는 동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부룬디에서 태어난 10살 소년 가브리엘은 후투족과 투치족의 민족 간 갈등으로 인한 내전에 휩쓸려 압도적인 비극의 현장을 목도하고 결국은 자신이 태어난 나라를 떠나 프랑스로 망명하게 된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느꼈을 불안과 충격의 크기는 가늠할 수조차 없다. 그래도 책이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이 있었기에 가브리엘은 상처와 상실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었다. 오, 나의 작은 가브리엘. 작가인 가엘 파유의 삶이 부분적으로 투영된 자전소설이기에 어린 가브리엘이 고통을 지나 희망과 연대의 이야기를 나누는 어른이 되었을 것이라 상상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허용된다. 가엘 파유는 자신이 겪은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기억으로 흘러가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했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또 다른 작가와 책을 나는 알고 있다. 존재의 세 가지 거짓말을 써야만 했던 작가 아고타 크리스토프. 나는 이제 깨달았네, 루카스. 모든 인간은 한 권의 책을 쓰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걸.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독창적인 책이건 보잘것없는 책이건 그야 무슨 상관이 있겠어. 하지만 아무것도 쓰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잊혀질 걸세.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을 흔적도 없이 스쳐 지나갈 뿐이네. 그렇게 해서 쓰여진 책들 중 어떤 책이 어떻게 독자인 우리의 삶을 바꾸어 줄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읽어보기 전까지는. 어떤 책이 내게 다가와 말을 걸어줄지도 알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책이 내게 도달하기를 매일매일 기다린다. 이때 물론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는 건 아님. 읽고 나서 내 인생을 변화시킨 책들은 떠나보내고 다음에 올 책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기대하는 즐거움을 누리며 산다. 첫눈에 반하는 사랑처럼. 그런데 그 사랑과의 만남이 언제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기대되는 것일 수도.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는 책을 기다리는 일은 성미급한 내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조급함을 선사한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어보겠다는 이룰 수 없는 소망 있는 불행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페터 한트게의 산문집 소망 없는 불행에서 슬쩍 가져온 소망 있는 나의 불행은 소망이 있기에 불행하지 않다. 희망과 행복의 실마리를 찾는 단서가 모두 책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에 나는 책 읽기를 멈출 수 없다. 오라, 책이여. 오지 않으면 내가 가리라. 불행하면서도 행복한 이상한 나의 책 읽기. 나는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어보겠다는 이룰 수 없는 소망 있는 불행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리카, 시간을 누비다. 리카 지음, 성우 박하진 읽음. 프롤로그. 방 안에서 노래를 따라 부르며 신나게 뛰놀던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오릅니다. 햇살이 깊이 들어오는 안방에서 동생들과 좋아하던 레코드판을 꺼내 전축위에 올려놓고 바늘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빠가 선물로 사주신 레코드판입니다.

신야키라는 암호를 외치면 먹기 싫은 음식들이 사라져버린다는 1970년대 유행하던 동요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릴 때는 먹기 싫은 음식이 참 많았네요. 시간은 흘러 어른이 되면서 여러 나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나라마다 나름의 환경과 기후가 있고 그 땅에 맞게 길러진 식재료들이 있습니다. 한국인으로 자라며 먹었던 집밥의 기억과 여러 나라에서 만난 음식들 기억 모두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 일본인 친구의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스키야키와 바로 튀긴 큼직한 새우 덴푸라는 바삭하고 참 맛있었습니다. 시금치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시카고에서 먹었던 인생 스테이크와 함께 나온 크림 시금치나 시금치와 닭고기, 치즈를 넣어 튀긴 롤은 겉이 바삭하고 속에서는 뜨거운 치즈가 흘러나와 특히 좋았던 기억의 맛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계의 식탁에서 만난 이야기, 리카 시간을 누비다를 들으셨습니다. 급변의 시기, 그래도 느리게 자연에 순응하며 나와 가족이 먹는 것에 마음을 담는 이야기, 리카 시간을 누비다. 지금까지 성우 박하진이었습니다.

0: 이게 안 보여요? 어? 저 가로등을 지나 오목하게 산이 들어간 그 위에.
1: 어, 저기 있네.
2: 어?
3: 뒤에서 수정이 맞장구 쳤다. 차를 서행하면서 승범은

0: 상체를 핸들에 대고 고개를 쭉 뺐다. 눈을 끔뻑끔뻑해도 잘 보이지 않았다.
1: 아, 대체 뭐가...
0: 그때 숲을 뒤로 낮은 지붕이 보였다. 기와인 것처럼 보였으나 잘 안 보였고 뜯겨나간 문 안으로 그보다 짙은 어둠이 고여있었다. 승범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2: 아유, 아유, 아유, 운전이 왜 이 모양이야? 아유.
0: 앞으로 쏠렸던 몸을 바로잡으며 수정이 불퉁스럽게 내뱉었다. 그리고 안전벨트를 풀고 차에서 내렸다. 그 뒤를 정미가 따라 내렸다.
3: 와, 진짜 고사장님이 귀신을 본다니. 아, 듣기는 먼저 들었는데 제 눈으로 직접 보는 건 처음이잖아요. 막 설레요.
0: 그녀가 핸드폰을 들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유튜버에 대한 꿈을 버리진 않았는지 귀신 환자의 한풀이를 찍겠다고 쫓아왔다. 찍히지도 않는 귀신 때문에 이렇게 마냥 따라 나서는 건 위험하다고 승범이 만류해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정미가 핸드폰을 대뜸 수정에게 향해 돌리고는 물었다.
3: 저희 여기 왜 온 거죠?
2: 아, 노술예시라고 제 너머에 살던 분이 계신데 저승에 갈 때 죽은 언니랑 가고 싶어 하더이다. 아이, 죽고 나서 언니네 와서 만났는데 언니 귀신이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하기에 왔지.
3: 어, 그 언니분께서 저기 계신다고요? 그 죽은?
2: 어, 집에 애착이 많아 그런 것 같다며 설득을 해주길 바라고 있어.
0: 이에 꼰대 같은 수정도 어쩐 일로 계속 맞장구를 쳐주고 있었다. 곧 죽을 자신도 있는데 뭐가 그리 걱정이냐고 타박까지 줬다.
4: 애도 아니고 그 귀신이 굳이 가기 싫어한다는데.
0: 승범이 투덜대며 눈만 뒤로 굴려 점점 어둡게 짙어지는 폐가를 올려다봤다. 이렇게 계속 있다간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 같았다. 오소소 소름이 돋았다.
2: 아이, 안 가!
0: 수정의 호통에도 엉덩이가 무거웠다. 억지로 차에서 나온 승범은 트렁크에서 큰 손전등을 꺼냈다. 버튼 한 번에 약한 빛, 두 번에 강한 빛이 나오는 것이었다. 고장이 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자 발밑이 밝아지고 좀 더 밝아졌다. 그 모습을 보던 수정이 손으로 눈가를 가리며 눈을 가늘게 떴다.
2: 그 두 번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 귀신들은 밝은 빛을 싫어하거든.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만지지 마시게. 자칫 귀신이 타니까.
4: 다른 조심할 건 없어요?
2: 조심은 어디 귀신 한두 번 봐. 정미 씨는 내 귀에 바짝 붙어서 와.
3: 네.
0: 승범은 정미 뒤에서 몸을 한껏 웅크린 채 폐가를 향해 갔다. 서로 뒤엉킨 수풀을 지나는 것도 일이었다. 바짓단을 따라 엉켜 올라오는 수풀을 다른 발로 꾹꾹 짓밟으며 녹슨 대문 앞에 겨우 섰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참으로 안타까웠다. 잠겨있으면 그걸 핑계로 이 일을 안 해도 됐을 텐데. 기분 나쁜 쇳소리를 내며 대문이 열렸다. 차고 습한 바람이 안쪽에서부터 불어왔다. 반쯤 열리던 문은 어디가 걸렸는지 더는 열리지 않아 승범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숨을 크게 들이켜서야 간신히 그 사이로 들어갈 수 있었다.
2: 계시오!
0: 수정의 부름에 싸늘한 공기가 맴돌았다. 크지 않은 마당에도 수풀이 한껏 자라 있었다. 그곳을 가로지르며 승범은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크게 떴다. 손전등 불빛이 정신없이 움직였다. 12평도 되지 않는 단층의 주택이었다. 기와라고 생각했었으나 색도 없는 회색의 슬레이트 지붕은 군데군데 뚫려 비가 오면 집안으로 빗물이 그대로 쏟아질 터였다.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미 밖에서 본 것처럼 작은 창과 문은 뜯겨 어디론가 사라졌고 회벽 위로 혈관같이 금이 그어졌다. 균열의 틈은 벌어져 있어 어느 순간 집이 무너질지 몰랐다. 바짓단을 스치는 수풀 소리가 섬뜩했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 옷이 들러붙었다.
3: 집이 이렇게 폐허가 됐는데 애착이 왜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0: 카메라로 이 모든 걸 담던 정리가 말하자 그 뒤에 있던 승범이 말했다.
1: 귀신의 눈으로는 옛날 모습 그대로이지 않을까요?
2: 한사 선생도 참 상상력이 좋군.
0: 코웃음 치며 수정이 말했다. 괜히 어린애 취급을 받은 것 같아 기분이 나빠졌다. 휙휙 손전등으로 깨진 장독대 위, 덩굴진 수풀을, 옷과 이불이 그대로 있어 켜켜이 먼지가 쌓인 집안을 비쳤다. 심지어 부엌에도 예전에 사용하던 식기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 있었다.
1: 대체 그 언니분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안 보이세요?
2: 집 어딘가에 있지 않겠어. 자네도 잘 찾아보면.
0: 수정이 집안을 기웃거리다가 승범을 향해 뒤를 보며 멈췄다.
1: 왜요?
0: 날카로운 눈빛이 자신 머리 옆을 지나는 걸 본 승범은 갑자기 소름이 돋았다. 뒤에 무언가가 있었다. 한기가 슬금슬금 등을 타고 올랐다. 수정이 손을 들었다.
2: 자네 일단 진정해.
1: 뭔데요?
0: 승범이 고개를 돌리려고 하자 수정이 소리쳤다.
2: 아이, 뒤돌아보지 마!
0: 그렇다면 뒤돌아보는 것이 인지상정. 승범은 참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그것은 아주 깡말랐고 드러난 팔다리가 마치 뼈 같았다. 그리고 머리는, 승범은 산발한 뒤통수를 봤다. 그게 머리카락 전체를 앞으로 넘기지 않았다면 뒤통수가 맞았다. 승범이 딱 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귀신의 몸이 승범을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몸과 머리가 180도로 다른 곳을 보고 있다는 말이었다.
3: 왜 그래요?
0: 놀란 정미가 덩달아 소리쳤다. 귀신의 몸이 펄쩍 뛰어올라 승범의 등에 엎혔다. 길고 가는 두 팔로 목을 꼭 붙들자 놀란 승범이 허우적거렸다. 키득거리는 귀신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들렸다.
1: 선생님! 도와주세요!
2: 가만히 있어봐!
0: 귀신이 붙은 등에서 시리고 축축한 느낌이 났다. 버둥거리는 팔 사이로 머리통이 만져졌다. 어떻게든 떼어내겠다고 두 손으로 그 머리통을 잡아채자 머리가 가뿐하게 솟아올랐다. 하면서 그 머리통을 놓자 눈 옆으로 검은 머리털이 보였다. 귀신의 머리가 승범의 눈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그와 이어지는 사람 목이라고는, 아니 귀신 목이라고 해도, 꼬였던 목이 제자리를 찾자 머리가 빙글 돌면서 푸르죽죽한 얼굴이 드러났다. 승범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2: 그 양반한테 붙지 말고 나하고 얘기합시다. 동생분인 노술예씨 부탁받고 왔어요. 내 당신의 한을 풀어줄 테니까 나하고 얘기 좀 하자니까.
0: 수정이 소리치자 귀신의 시선이 수정에게 향했다. 허공에서 흐느적거리던 산발머리가 단정해지더니 푸르죽죽한 얼굴이 이내 평범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말도 못하고 입만 벙긋거리는 승범 옆으로 정미가 달려왔다.
3: 괜찮아요?
2: 내가 얘기할 테니 정미 씨는 한의사 양반 데리고 먼저 차에 가 있어.
3: 네. 걸을

0: 수 있겠어요?
1: 아, 지난번 다쳤던데 아, 또 뺐나 봐요. 아.
2: 정미가 승범을 부축하며 대문을 지나갔다. 그런 그녀가 갑자기 승범 앞에 등을 보였다.
0: 자, 엎혀요.
1: 뭐요?
0: 위험하다면서 자기가 제일 다쳤잖아요.
1: 아, 자기?
0: 차까지 언제 걸어가요? 업어줄 때 그냥 못 이긴 척하고 엎혀요. 나 김쌤보다 힘센 거 알잖아요.
2: 그건 그렇지만 승범은 뒤를 돌아봤다. 귀신과 얘기 중이던 수정이 이쪽을 보더니 다시 대화에 집중했다.
3: 에이, 에라 모르겠다.
2: 그는 정미의 등에 엎혔다. 수월하게 앞을 나아가는 그녀를 본 승범은 한없이 가녀리게 보였던 몸이 이렇게 튼튼한지 처음 깨달았다.

0: 조수석 차문을 열어놓은 채 앉아있는 승범에게 다가왔다.
1: 언니 귀신분이 뭐라고 하세요?
2: 교통사고로 죽은 남편과 딸 자식을 아직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군. 게다가 이 남편과 딸 자식이랑 만든 집이고 함께 산 세월만큼 그 추억이 있는 집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어쩔 도리가 있나. 저승에서 가족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찾아가 보면 어떠냐고 물어는 반해. 생각해보고 마음이 정해지면 찾아오겠지. 에휴, 어디 봐. 얼마나 다친 게야. 사람이 초심성이 없어서.
1: 아파요. 살살.
0: 그의 부은 발목을 보던 수정은 저만치서 폐가를 찍어대고 있는 정미를 돌아봤다.
2: 내가 참 답답해서 묻는 말인데 말이야.
1: 뭐가요?
2: 둘이 언제 결혼할 거야?
1: 에? 아이고.
0: 뜬금없는 말에 놀란 승범이 벌떡 일어나려다가 발목에 짜릿한 통증에 다시 주저앉았다. 수정이 어이없는 얼굴로 그를 봤다.
2: 자네도 다 알면서 아니라고 모른다고 발뺌하지만 말고. 대체 뭐가 문제야? 둘이 동갑에 5년이나 넘게 같이 있었다며. 자잘한 것도 손바닥 보듯 꿰어볼 정도면 모른다는 말이 안 나오지. 돈이 없어서 그래. 아니, 그 돈이 곧 행복이라며.
0: 승범은 붉어진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다.
1: 좋아하지. 사랑하지. 나도 남잔데 정밀 보고 아무렇지도 않을까.
0: 애써 아닌 척, 모른 척 이때까지 굴었는데 수정이 너무도 요점을 짚었다. 포기의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1: 왜 제가 돈돈돈 거리는 줄 아세요? 어릴 때 가난해서 부모님이 이혼했거든요. 엄마를 많이 사랑했는데 엄마는 돈이 없다고 날 버렸어요. 돈만 있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 돈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죠. 그거 더 벌겠다고 사람도 죽였어요.
0: 자조적인 마지막 말에 승범은 씁쓸히 웃었다. 가만히 그를 보던 수정이 아픈 발목을 꾹 눌렀다. 그가 비명을 내질렀다.
2: 돈 많으면 행복하고 화목하다고. 자네 눈엔 내가 그리 보여. 정미 씨를 좋아한다면 눈앞에 있는 행복을 위해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걸 해. 슬그머니 티만 내지 말고 최선을 다해 마음을 보여. 마음 같아서는 정미에게 도망가라고 말하고 싶지만. 아니 저런 처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 뭐 정 못하겠으면 내가 대신 말해줘.
1: 아니 그걸 왜 사장님이 말해요. 해요. 할 거예요. 제대로.
2: 그럼 어여 일어서.
1: 왜요?
2: 다음 귀신 환자

0: 16. 엄마와 아들.
1: 결혼식?
0: 잠시 외출하고 돌아오는 길에 철물점 문이 닫혀있다. 천막천으로 밖에 진열해놓은 철물들을 꽁꽁 덮어놓고 그 앞에 안내문을 걸었다. 집안 결혼식으로 하루 문을 닫는다고. 덩치 크고 고집스러운 철물점 사장은 연중무휴로 가게를 운영했다. 버스도 제때 있지 않은 곳에서 혹시나 올 손님들 때문에 가게를 비울 수가 없다고 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공휴일이나 일요일이나 꿋꿋이.
1: 그래도 가족잔치는 참석하는구나.
0: 눈발이 흩날리는 날이었다.
1: 쌓일 눈인가? 아, 그러면 이 앞을 내가 쓸어야 하나? 아, 귀찮은데.
0: 그런 생각이 들 때쯤 계단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바람이 빠진 빨간 풍선을 가지고 노는 아이를 마주했다. 승범을 발견한 아이가 두 손으로 눈을 가렸다.
1: 버릇인가?
0: 춥다고 잠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승범은 잠시 고개를 갸웃했다. 그리고 주위를 휙휙 둘러봤다. 꽁꽁 닫힌 철물점 문과 아이를 번갈아 봤다.
1: 무슨 일이 있어서 돌아왔나? 어린아이만 두고 결혼식에 갈 사람이 아닌데.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 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김봄. 3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성골 출신이 씨가 말라서 이제는 진골이 왕이 되는 세상입니다.
1: 관상가 양반, 내가 왕이 될 상인가?
2: 이대로 취임식에 임하셨다가는 배가 망신할까 걱정이 돼요.
1: 능력 있고 인품 좋고 당나라 벼슬까지 한 꽃중년 김춘추래.
3: 나 김춘추는 오랜 시간 준비된 왕으로서.
4: 브라보.

0: 그거 다 쇼요. 생쇼.
1: 예, 연출 김효신. 아마도 연출은 김효신이 했겠지요. 그 상여금이 로또 수준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0: 아니 그냥 했다 하면 그냥 대박이구먼.
1: 20여 년 동안 여왕 체제에 있던 신라는 김춘추를 왕으로 맞아 새로운 변신을 꾀할 겁니다.
0: 변신? 자, 이보게. 그렇다면 말이오. 김춘추 정권이 안정되기 전이 어떻게...
2: 6년 전. 김유신에게 크게 패배했던 의자왕은 5년이 넘도록 칼을 갈며 신라에게 보복할 기회를 노렸다.
1: 신라의 뒤에는 당나라가 있습니다.
0: 그치?
1: 예. 개인 플레이를 하는 것보다는 고구려와 함께 팀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0: 팀 플레이, 팀... 그래. 김유신이 있으니까 또 언제 또 내가 또 쌍코피가 터... 그럼 요즘 저... 고구려는 어떻게...
3: 내가 뭘 했어? 자식이기는 부모 없고 부모 말 듣는 자식 없다 그랬지.
2: 죽음을 눈앞에 둔 당나라 태종이
4: 더 이상 요하를 건너지 마. 고구려는 쳐다보지도 마.
2: 고구려를 공격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지만 태종에 이어 황제가 된 고종은 태종의 유언을 개무시하고
5: 이마! 눈썹! 콧등! 이! 이마! 눈썹! 콧등! 이! 이마! 눈썹! 콧등! 옆구리!
2: 군대를 파견해 끊임없이 고구려의 땅을 공격했다. 그러나
3: 이마! 이마! 눈썹!
6: 눈썹!
3: 콧등!
6: 콧등!
3: 이! 옆구리!
6: 옆구리!
3: 명치!
6: 명치!
2: 당나라의 공격에 언제나 급소를 찌르며 수비에 성공하는 고구려. 수나라 당나라에 이어지는 중국의 집요한 공격에 완강히 버티는 나라는 오직 고구려뿐이었다.
7: 병양성입니다.
8: 아 저기 저 여기 저 사비성이요.
7: 아이고 이거 의자 왕 아니십니까?
8: 예, 예.
7: 아니 그동안 숨 쉬는 소리도 들리지 않던데 어떻게 그 살아는 계셨습니까?
8: 아유 살기만 했거니요. 근육 좀 키우고 있었죠.
7: 아이고 웨이트를 다 하시고.
8: 예, 예, 예? 저기 우리 백제 생각엔 말이오. 김춘추가 국정을 안정시키기 전에 이 조직의 쓴맛을 갖다가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예? 저 고구려는 생각을 갖다가 어떻게?
7: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춘추가 왕이 됐으니 불꽃놀이 정도는 해야죠.
2: 자, 신라가 대야성 전투에서 백제에게 패배한 후 지원군을 요청하기 위해서 고구려를 방문했던 김춘추는.
9: 대소문신!
2: 연개소문에 의해서 감금됐다가 거짓말로 탈출에 성공해 연개소문의 자존심에 상처를 냈던 인물이다.
7: 우리 대고구려의 신료들에게 뻥을 친 놈 김춘추.
8: 그렇죠. 받은 게 있으면 돌려주는 것이 이 무림의 법도죠. 그럼 저 불꽃놀이는 어떻게...
2: 왕위에 오른 김춘추, 태종 무열왕은 친중국 정책을 우선으로 불교가 아닌 유교를 근본으로 하는 제발 나!

0: 대대적인 개혁을 주도한다. 그러나 태종무열왕이 즉위한 바로 그 다음 해 655년 고구려와 백제가 연합군을 조직해 신라를 공격한다.
1: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2: 백제가 그 공격을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
1: 김효신 장군에게 연락해서 빨리 서부 전선으로.
2: 아이고, 진정 좀 하세요. 서부 전선이 아니라요. 이번엔 서북쪽을 공략하고 있거든요. 위 아래 아니고 위요, 위.

0: 또가 두드리고 있습니다.
1: 가만 가만 가만. 그러니까 백제가 서북, 고구려가 말가를 이용해 동북을. 백제와 고구려가 손을 잡고 연합작전을 펼치는 게 아니냐.
2: 아이고 똑똑하시네. 그 합리적인 추측 맞네요. 예.
1: 김유신 장군에게 연락해.
0: 아, 이제 김유신 장군도 내일이면 환갑입니다.
1: 김유신 장군 말고 누가 있단 말이냐.
2: 아야 그 가만히 있어봐. 그 가장 촉망받는 장수로는 그 폐하의 사위 되시는 김훈훈 있던데요. 어때요?
1: 내 사위 흐문이. 내가 직접 연락하지.

0: 오랜 시간 고집하던 서부 전선을 포기하고 한강 유역을 공격한 백제의 작전에 신라가 당황하는 사이 백제로부터 연합 제의를 받은 고구려는
1: 신라의 관광 레저타운과 서핑 해변으로 각광받는 강원도
0: 말갈의 용병을 앞세워 신라의 동북쪽을 공격하도록 명령한다. 그 결과 순식간에 초토화되는 신라의 서북과 동북.
2: 모두 나를 따라라! 이야!
0: 하랑 출신으로 김춘추의 사위였던 지휘관 김흐문이 김춘추의 전화를 받고 군사들과 백제 진영으로 출동.

0: 지금 뭐라고 하였느냐? 누가 전사를 해?
1: 폐하의 사위, 우리 조카 사위
0: 김우문이 전사를 해?
1: 아니, 등장하자마자 뭐 나를 따라라 한번 외치고 그대로 백제의 장수한테 목이 그만.
0: 이런, 그동안 잃어버린 성은?
1: 저 형님,
0: 우리가 잃은 성이 몇이나 되느냐?
1: 아, 거의 30개에 가까운 성을.
0: 내 수군들을 모두 불러라.
1: 아이, 형님,
0: 폐하의 사위가 전사했다. 그것도 백제 수장에게. 이대로 이 전쟁이 패배로 끝난다면 폐하는 신료들에게.

0: 도대체 전생에 백제와 내가 무슨 악연이 있었기에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다 백제의 칼에 쓰러진단 말이냐?
1: 백제와의 전쟁에서 큰딸과 사위, 그리고 또 다른 사위를 잃는 김춘추.
2: 나 당 고종. 누구?
0: 설아벌의 무열왕입니다.
2: 설아벌 무열... 아, 요 밑에 있는... 그래, 어떻게 왕노릇이 체질에 맞나?
0: 고구려와 백제가 연합군을 조직해 지금 신라의 땅을 숙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2: 아이고, 아, 유감일세.
0: 그러니까 도와주셔야죠. 신라와 당나라는 동맹국입니다.
2: 동맹... 아, 그랬나? 아, 근데 우리도 지금 작전 중이야.
0: 선왕께서 우리 신라를 고구려와 백제의 폭력에서 해방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 약속? 그랬나? 저 인수인계 받으면서 나도 다 검토해서 알고는 있네. 하지만 우리도 지금 작전 중이야.
0: 도대체 동맹은 누구를 위한 동맹입니까?
2: 어쭈, 나한테 질문을. 아, 그거야. 당연히 우리 두 나라를 위한.
0: 더 이상 백제는 당나라의 조공도 바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2: 우리 당나라 정부의 1급 비밀 신라가 어떻게 알았어?
0: 당나라의 조공도 바치지 않는 백제가 날뛰는 꼴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면

0: 꼬박꼬박 조공을 바치는 다른 나라들이 당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1: 협박이야?
0: 우리 신라가 무너지면 과연 당나라에게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1: 어쭈, 또 문제를 내?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2: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한편 오래된 전우들과 함께 전쟁터에 출동하는 김유신.
3: 모두 준비되었는가?
4: 예!
3: 돌격하라!

서슬이 퍼런 장칼을 휘두르며 거침없이 적진으로 돌격하는 내일이 환갑인 김유신.

0: 허슬이퍼런 장칼 국수 먹고 싶네. 조민수. 히야!
1: 이야 이야 내 나이가 어때서.
2: 이규창.
3: 왕왕왕왕왕 전문성우 당태종 당구종 의자왕 역의 박영재였습니다.
4: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우리나라의 열린 관광지 세 곳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열린 관광지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을 위해서 선정하는 아름답고 편리한 관광지를 가리키는데요. 지난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모두 180여 개의 관광지가 열린 관광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여름 휴가철에 찾으면 좋은 삼악산 호수 케이블카, 함양상림, 그리고 서귀포 치유예숲 등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찾아갈 열린 관광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 있는 삼악산 호수 케이블카입니다. 삼악산은 수도권의 대표적인 산행여행지 가운데 하나인데요. 삼악산이라는 이름은 용화봉, 등선봉, 청운봉 등 모두 세 개의 봉우리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해서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삼악산이 때아닌 유명세를 치르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 춘천시 삼천동에서 삼악산 중턱까지 이어지는 삼악산 호수 케이블카가 운행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부 정차장인 의암호부터 상부 정차장인 삼악산까지의 거리는 3.6km인데요. 케이블카 안에서 바라보는 의암호 전경과 붕어섬의 모습이 무척 아름답습니다. 삼악산 호수 케이블카에 이어 찾아갈 열린 관광지는 함양상림입니다. 경상남도 함양군에 있는 함양상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숲입니다. 처음 숲을 조성한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130여 년 전인 신라 진성여왕 때인데요. 당시 숲을 조성한 사람은 지금의 함양 군수격인 천령태수 고은 채취원이었습니다. 함양상림에서 가장 먼저 찾아볼 곳은 아담하게 꾸며진 역사인물공원입니다. 이곳에는 함양상림을 조성한 고은 채취원을 비롯해서 일두 정여창, 전필제 김종직, 연안 박주현 등의 흉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모두 함양군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물들입니다.

함양상림에서는 천년 약속 사랑나무라고 불리는 열리목도 볼 수 있습니다. 열리목은 다른 수종의 나무 두 그루가 서로 붙어버린 나무를 가리키는데요. 천년 약속 사랑나무의 경우는 개서나무와 느티나무가 서로 붙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찾아갈 열린 관광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있는 서귀포 치위의 숲입니다. 서귀포 치위의 숲은 제주의 속살이라고 할 수 있는 중산간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숲 곳곳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데요. 특히 울창한 편백나무 숲은 서귀포 치위의 숲이 자랑하는 명물이기도 합니다. 서귀포 치위의 숲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 그대로의 울창한 숲길을 걸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이 숲에는 모두 10개의 탐방로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서귀포 치위의 숲 탐방로 가운데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코스는 그 이름도 정겨운 감엉오멍 숲길입니다. 감엉오멍 숲길은 서귀포 치위의 숲 방문자센터에서 힐링센터까지 이어지는 1.9km 길이의 탐방로인데요. 이 탐방로 옆에는 870m 길이의 무장애 데크길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야외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도 일부 구간이긴 하지만 서귀포 치위의 숲의 정취를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여름 휴가철에 찾으면 좋은 열린 관광지 세 곳을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가을이 시작된 단 입추에 폭염이 정점을 찍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경신한 지역에 속출했습니다.
1: 서울 노원구와 경기 하남시는 낮 기온이 40도를 넘겼습니다. 서울 기상관측소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자, 정희지 캐스터, 서울은 올해 최고 기온이 매일 바뀌네요.
2: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의 공식 기온을 관측하는 종로구 송월동 기상관측소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낮 이곳의 기온이 38도를 기록해서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서울의 공식 기온 38도는 1907년 이곳에서 관측을 시작한 이후 7번째로 높은 기록입니다. 역대 입추만 놓고 보면 119년 만에 가장 더웠습니다. 이곳은 바람이 잘 통하고 바닥에 잔디를 깔아놨기 때문에 실제 도심 아스팔트나 인도와는 기온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낮 서울 노원구의 자동기상관측 장비에선 40.2도가, 경기 하남 덕풍동에선 40.8도가 찍히기도 했습니다.
0: 네, 오늘 전국 평균 기온도 올 들어 최고였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기상청이 운영하는 668개 기상관측소의 최고 기온 평균이 35.7도로 올해 들어서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 경북 구미, 전북 부안과 남원, 충남 보령, 홍성에선 관측 이후 최고 기온이 새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주말부터는 더위가 조금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호남 지방에 내려진 폭염 중대 경보는 모두 해제되고 폭염 경보로 단계가 낮아졌는데요. 극단적인 더위는 누그러져도 폭염특보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기상관측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네, 한낮의 열기를 이어받아 서울은 지금도 기온이 3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16일 연속 열대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자, 희지 기자, 강바람 쐬려고 나가신 분들이 좀 후회하실 것 같습니다.
3: 네, 제가 2시간 전부터 한강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조금씩 불어오는 강바람마저 후텁지근하고 등에 땀이 날 정도로 무덥습니다. 해가 진 지금도 서울 기온은 34도로 3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 전역에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무려 16일 연속입니다. 공원을 찾은 시민들도 연일 계속되고 있는 더위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4: 평소보다 오늘이 제일 더운 것 같긴 해요. 저녁인데도 이렇게 더울 줄은 몰라가지고 땀을 많이 흘린 것 같긴 해요.
5: 밤에도 너무 더울 것 같아서 그냥 집에 있으려고요.
6: 저는 부츠를 계속 벗고 싶을 정도로 너무 더웠어요.
3: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서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간도 길어졌지만 밤 기온이 30도를 넘어가면서 이젠 열대야를 넘어 초열대야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낮 폭염뿐 아니라 이런 밤더위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린이나 노약자, 심혈관 질환자 등 더위에 취약한 분들은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또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KBS 뉴스 이혜지입니다.
0: 공식 기온이 38도, 일부 지역은 40도가 넘었던 서울의 한낮은 말 그대로 펄펄 끓었습니다. 한증막 같았던 서울의 입추를 심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 눈을 뜨기 힘들 만큼 강한 햇볕이 내리쬐는 하루. 서울에서 가장 높은 건물에 올라 도심 곳곳을 열화상 카메라로 살펴봤습니다. 붉게 물든 아파트 단지 온도는 50도를 넘어섰고 잠실대교는 마치 용암처럼 열기를 뿜어냅니다. 차들이 바삐 오가는 도로도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특히 한강과 비교하면 인근 열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건물 아래로 내려가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연신 흐르는 땀을 닦아내며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
8: 사우나 안에 들어가는 느낌이 진짜로 체감되는 날씨인 것 같습니다. 버스 정체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엔진 옆에 열기가 그대로 다 전해지는.
9: 서울 잠실역 인근 버스 정류장입니다. 강한 햇빛과 버스의 열기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르는데요. 열화상 카메라로 버스 정류장 의자를 비춰보니 새빨갛게 물든 모습입니다.
7: 버스가 오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도 정류장에 편히 앉아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10: 버스 좌석은 여름 시작하고 나서부터 한 번도 앉진 않았던 것 같아요. 서 있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7: 오후 1시 반, 이제 곧 가장 뜨거워질 시간. 하지만 누군가는 계속 도로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11: 진짜 덥네. 진짜 더워. 얼음을 이렇게 넣어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가 5시간 근무를 하는데 이걸 6개가 필요해.
7: 오늘은 가을로 접어든다는 입추. 서울은 역대 가장 더운 입추를 맞았습니다. KBS 뉴스 심세아입니다.
0: 극심한 무더위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건설 현장은 재해 우려가 큰 곳입니다. 노동당국이 폭염 취약 사업장 천여 곳을 선정해 불시 점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점검 현장을 김정대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12: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 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이 들어섭니다.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노동자 700여 명의 쉼터, 휴게시설입니다. 에어컨은 제대로 가동되는지, 보랭장구는 지급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13: 콘크리트, 철근 등 5개 작업자들은 다 냉각조끼를 다 지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12: 식수 보관소에선 생수와 얼음물이 충분한지 살펴봅니다.
13: 얼음물도 있나요? 얼음물은 제빙기?
14: 별도로 저희들이 냉동 공간 따로 있습니다.
12: 오후 들어 최고 기온이 40도 가까이 치솟자 옥외 작업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15: 그래서 아침에 일부는 조출을 해서 조출 계획서를 제출하고 도복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가 덥지 더우니까 능률이 안 나니까.
12: 지난해부터는 폭염 대응도 법적 의무가 됐습니다. 체감 온도 33도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노동당국도 올여름 전례 없는 폭염에 5대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특별히 따져보고 있습니다.
16: 산업 현장에서는 충분히 예방 가능한 제의라고 생각합니다.
17: 이종민 광주지방보건노동청 근로감독관.
16: 폭염 안전 기본 수칙만 잘 지킨다고 하면.
12: 또 사업장별 이행 계획서를 제출받고 불시 점검을 계속 확대해 산재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0: 고등학교 야구대회는 오전에만 경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폭염엔 충분치 않은 조처였습니다. 눈도 잘 안 보인다는 호소가 나오고 어지러워 주저앉는 선수까지 나왔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8: 서울 목동 야구장. 오전 8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지만 이미 태양은 불타올라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지열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뜨겁게 달아오른 그라운드를 식히기엔 역부족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해보니 경기장은 이미 붉게 변했고 한복판의 열기는 50도를 훌쩍 넘겼습니다. 불볕더위를 피할 수 있는 건 잠깐의 공수교대 시간이 유일한데 선수들의 얼굴은 이미 녹초가 됐습니다.
19: 인조잔디가 뜨거워가지고 계속 아래에서 올라와가지고 좀 지쳤는데 감독님께서 얼음 손으로 닦아주셔가지고 정신 차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식이 약간 좀 흐려지거나 약간 좀 시력 저하라던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8: 결국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1루에 출루에 있던 제주고 선수가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며 주저앉은 겁니다.
20: 안타를 치고 제가 1루 베이스를 밟자마자 약간의 어지러움이 있어가지고 감독님께서 어지러움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멈추고 하라고 하셔서 그 말이 생각나서 멈추고 했던 것 같습니다.
18: 더위에 고통받는 건 관중석의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1: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더워가지고 좀 힘들고 선수들이 더 힘들겠죠. 조금 늦게 이렇게 경기를 좀 치르게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8: 프로야구는 이번 주말까지 경기가 취소된 가운데 프로축구는 경기 시간을 오후 8시로 30분 늦춰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은 8월 개최 경기에 한해 관중들이 얼린 생수를 반입하는 것을 특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0: 더위를 피해 산에 오른단 말도 요즘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등산하다 온열 질환을 겪는 환자가 늘고 있고 결국 50여 곳이 폭염 취약 탐방로로 지정됐습니다. 실제 이 등산로 상황은 지금 어떤지 이세훈 기상전문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2: 폭염 중대경보 속에 기온이 40도 가까이 치솟은 한낮 직접 도봉산에 올랐습니다. 폭염 취약 탐방로로 가는 길. 산행을 시작한 지 30분 만에 나무 그늘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23: 네, 얼마나 더운지.
24: 땀이 말도 없이 나오네요.
23: 여태까지 살면서 경험했던 날씨 중에 제일 더운 날씨 같아요.
22: 한 시간쯤 더 오르자 폭염에 달궈진 바윗길이 펼쳐지더니 신발도 버티지 못할 만큼 뜨거운 열기가 그대로 올라옵니다. 폭염 취약 탐방로 송추 남능선에 접어든 겁니다. 산등성이를 따라 이어져 햇볕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곳곳에 그늘이 있긴 하지만 가파른 능선을 따라 올라오다 보니 체력 소모가 심해 쉽게 지치는 구간입니다. 체온은 순간적으로 38도까지 치솟고 정상부 바위에서 감지된 온도는 50도를 훌쩍 넘깁니다. 올해부턴 이 같은 구간 55곳이 폭염 취약 탐방로로 지정됐습니다.
1: 그늘이 없거나 경사가 급하거나 그런 탐방로를 위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폭염특보 시에는 피할 수 있도록.
22: 산행 중 지난해 여름에만 240여 명이 구조되는 등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폭염 일수가 늘수록 급증해 구조 건수는 2022년 160여 건에서 3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문제는 산 속에선 구조도 하산도 쉽지 않아 위험 상황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졌을 땐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산행은 자제하고 등산을 하더라도 취약 탐방로를 피해 그늘이 많은 계곡 주변을 이용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세훈입니다.
0: 온열 질환자가 또 200명 가까이 늘어나며 누적 3천 명에 육박해가고 있습니다. 건물 밖에서 일하던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가축 피해도 80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어제 하루 추가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185명입니다. 최근 사흘

0: 일간 매일 200명대 환자가 나오다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누적 온열 질환자는 2,872명으로 숨진 사람은 23명입니다. 어제 추가 사망자는 없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692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348명, 경남과 경북, 전남, 광주는 200명대 수준입니다. 발생 시각은 밤낮을 가리지 않지만 오전 6시부터 10시 사이에 발생한 온열 질환자도 370명에 이릅니다. 열대야로 밤새 기온이 떨어지지 않은 데다 이른 아침부터 더위가 시작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발생 장소는 실외 작업장 25%, 길가와 논밭이 각각 12%였고 집도 8%를 차지했습니다. 가축 피해도 불어나고 있습니다. 축사 안팎의 온도와 습도가 급격히 오르며 어제까지 돼지와 닭, 오리 등 가축 83만 마리가 퇴사했습니다. 수온 상승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도 늘어 넙치 등 양식 물고기 56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을 위해 거점 경로당 6천여 개를 지정해 평일과 주말 밤 9시까지 연장 운영 중입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1: 우리 체온이 40도를 넘어가면 모든 장기에 손상이 오면서 치명적인 상황을 맞게 된다고 합니다.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입니다.
2: 낮 최고기온을 경신한 서울.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70대 남성이 실려왔습니다. 도착 당시 체온은 40도를 넘었습니다.
3: 보호자가 집에 갔더니 쓰러져 있었다. 그래서 막 의식도 처지고 비몽사몽한 정도였고 40.9도 나왔었어요.
2: 폭염에 노출되면 우리 몸은 열을 식히기 위해 땀을 흘리고 피부 쪽 혈관으로 혈액을 집중적으로 내보냅니다.
4: 온열 질환에 노출되시게 되면 땀이 나서 체액이 줄어들고 그리고 또 혈류량이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피부로 집중되게 되면 다른 기관으로 가는 체액의 양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 이때 뇌에 공급돼야 하는 혈액이 부족하면 경련이나 구토, 심할 경우 실신할 수도 있습니다. 신장에서는 혈류량이 부족할 경우 노폐물이 쌓이면서 급성 손상을 일으킵니다. 여기에 탈수 증세까지 겹칠 경우 혈액 농도가 진해져 혈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커진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열사병은 우리 몸의 중심 체온이 40도를 넘어서면서 모든 장기가 손상돼 목숨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5: 40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모든 내부 장기가 손상이 동시에 오고 통상적으로 2시간 이내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으면 치명률이 거의 20에서 40% 이상.
2: 고령층은 땀 배출과 혈액순환 능력이 떨어지고 갈증도 늦게 느껴 더욱 취약합니다. 폭염 속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간단한 대화조차 나누지 못할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1: 이 폭염이 지속되면서 대중교통 운전자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습니다. 온도를 승객에게 맞추다가 냉방병에 걸리는가 하면 이 덥다는 사람과 춥다는 사람, 상반된 민원에도 시달립니다. 백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긴팔 옷에 장갑까지 무장한 택시기사 이남희 씨. 보온병에 따뜻한 물을 담아 수시로 마십니다. 에어컨을 강하게 튼 택시 내부 온도는 23도, 바깥과 10도 넘게 차이가 납니다. 종일 운행하다 보면 냉방병에 걸리기 일쑤지만 더위를 피해 택시에 탄 손님을 위해서 온도를 더 낮추기도 합니다.
7: 더 세게 이제 에어컨을 틀어달라 보니까 그런 데서 사실은 운전하는데 조금 힘이 드는 거죠. 들어줘야지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6: 문이 열릴 때마다 승객과 함께 열기가 들어오는 시내버스. 에어컨을 최대로 가동하곤 있지만 승하차 때마다 앞뒤 문을 열다 보니 좀처럼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8: 시원할 만하면 이제 문을 또 열고서 또 승객분들 승하차 시키고 또 문 닫고 출발하면 또 금방 또 정거장이 도착하니까 주로 많이 덥죠.
6: 좁은 버스에서도 손선풍기를 쓸 정도로 덥다는 승객이 있고
9: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을 틀어도 더운 것 같아요.
6: 한기를 느껴 송풍구를 닫기도 합니다.
10: 운행을 마치고 종점에 도착한 버스입니다. 이 송풍구를 확인해보면 4개 중에 하나꼴로 잠겨있어 바람이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6: 승객 수에 따라 내부 온도가 달라지는 대중교통 특성상 냉난방 민원도 늘고 있습니다. 지하철 민원의 10건 중 8건은 냉난방 관련일 정도로 동시에 덥다와 춥다는 상반된 민원이 폭주합니다. 폭염 속 승객들을 위해 종일 추위를 견뎌야 하지만 기사들은 시민의 발이라는 책임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KBS

0: SBS 뉴스 백상윤입니다.
1: 동물원의 동물들은 이 극심한 폭염을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요? 무더위에 지친 동물들이 조금이나마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시원한 여름 특별식이 제공됐습니다. 이 동물들도 힘겨운 여름나기 임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추운 시베리아가 고향인 호랑이. 여느 때보다 극심한 폭염에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물속에 살아있는 향어를 풀어놓자 쫓아가서 잽싸게 낚아챕니다. 수중 사냥을 유도해 더위를 달랠 수 있게 한 겁니다. 향어와 얼음 과일이 여름 특식으로 제공됐습니다. 원숭이들에게는 얼음과 과일이 가득 채워진 과일 빙수가 마련됐습니다. 원숭이들이 순식간에 달려들어 집어먹습니다. 수박도 한 조각씩 들고 먹으며 더위를 잠시 잊어봅니다.
3: 바나나, 블루베리, 사과 이런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엄청 많이 넣고 과일 빙수를 많이 만들어줬습니다.
2: 코끼리들은 황토를 몸에 연신 뿌려댑니다. 황토가 자외선을 차단해 체온을 낮춰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물에 들어가 시원하게 목욕을 즐깁니다.
4: 땀샘이 다른 동물들보다 적어요. 적기 때문에 스스로 온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모래목욕, 물목욕, 진흙목욕 세 가지를 주로 하고 있고요.
2: 서울대공원은 오늘 하루 동안 1톤에 이르는 여름나기 특별식을 동물들에게 제공했습니다. KBS 뉴스 임지연입니다.
1: 기록적인 폭염은 과수농가도 바짝 말리고 있습니다. 열매가 검게 타들어가는가 하면 아예 나무 자체가 말라 죽는 피해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배수영 기자입니다.
5: 단감 주산지인 경남 김해의 한 과수원입니다. 단감이 한창 살이 올라야 할 시기지만 찌그러진 탁구공처럼 말랐습니다. 계속된 가뭄에 수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서 생육이 크게 늦어진 겁니다. 불에 댄 것처럼 열매가 검게 변하는 일소 피해도 30에서 40%에 달합니다.
6: 30일 정도 동안 농사를 지도 이런 거는 처음이고요. 이거는 네. 지금 물이 부족하니까 이건 지금 감이 쪼그라진 상태.
5: 기록적인 폭염에 단감나무가 잇따라 말라 죽는 곳도 있습니다. 올해 수확은 물론 내년 농사까지 기약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7: 물을 놈들보다 많이 준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너무 고온이니까 보시다시피 지금 나무가 다 고사되고 있습니다.
5: 올해 경남에서 폭염과 가뭄 피해를 본 과일밭은 1,409헥타르. 이 중 단감 피해가 854헥타르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년에는 고사 피해가 거의 없다 보니 관련 재해 보험에 가입한 농가도 없다시피 합니다.
8: 나무가 고사하는 것 때문에 내년도에도 상당한 작황에
9: 길판감 경남 단감 원예농협 조합장입니다.
8: 정부 차원에서 좀 나서주시기를.
5: 농민들은 가뭄이 열흘만 더 이어져도 생육이 사실상 멈출 수 있다며 애타게 단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1: 이렇게 과일에 농작물까지 메마르면서 밥상 물가도 달아오르는 분위기입니다. 이 폭염에 취약한 잎채소들부터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 김 위에 밥을 펴고 달걀, 당근, 단무지 등을 수북이 올립니다. 초록색 담당은 깻잎, 시금치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11: 아이고, 시금치는 아예 금치라 손을 못 대고.
10: 비빔밥에도 오이와 상추가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폭염으로 채소값이 오르면서 버티기 힘든 지경이 됐고 이 분식집은 일주일 전 일부 메뉴 가격을 500원씩 올렸습니다.
11: 오이도 너무 비싸고 저희가 깻잎도 많이 쓰는데 깻잎도 비싸고.
10: 한 달 새 시금치 가격은 130% 올라 두 배 넘는 수준이 됐고 오이와 상추는 40%대, 깻잎도 23% 올랐습니다. 더위에 약한 채소부터 출하량이 줄며 가격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평년과 비교해 가격 수준이 아주 높지는 않다지만 불안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2: 시장 경매 자체도 좀 예전보다 좀 적어져서 공급 수요가 안 맞다 보니까 많이 비싸요.
10: 고수온 영향으로 수산물 가격도 고공행진 중입니다. 고등어, 갈치는 1년 전보다 40% 이상 비싸고 광어 등의 가격도 크게 뛰었습니다.
13: 생선도 해주고 싶은데 너무 가격이 올라가지고요. 그냥 오면은 그냥 한숨만 쉬고.
10: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면 과일이나 축산물 가격도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0: 정부 할인 행사 등에 힘입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2%대에 그쳤지만 겪어본 적 없는 극한 더위가 8월 물가를 밀어올리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1: 이런 극심한 폭염엔 밖에서 잠깐 걷는 것도 힘들죠. 야외엔 발길이 뚝 끊기고 시원한 실내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여름철 소비 지형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드넓은 여의도 공원에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나무 그늘도 안개형 냉방 장치도 있지만 한낮의 열기를 이길 순 없습니다.
3: 저번주로 그래도 3시간 했지? 아직 보냈어요. 어제 5시 40분에 개시했어.
2: 주변 식당도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매출이 절반 가까이 꺾였다고 입을 모읍니다.
3: 절반이라고 점심시간만 해도 많이 차이가 나.
4: 저번 주도 그랬는데 이번 주가 유난히 심하고요. 그리고 올해가 굉장히 심해요. 항상 이 시기가 더워서 매출이 빠지는 시기이긴 했는데 올해가 유난히 심해요.
2: 같은 시각 대형 쇼핑몰엔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고 갑니다. 이곳의 이번 주 방문객은 한 달 전보다 10% 증가했습니다. 계산대마다 긴 줄이 늘어섰고 벤치마다 자리가 찼습니다.
5: 아기랑 데리고 오기 좋고 수유실이랑 이런 편의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많이 오게 되는 것 같아요. 매일 오는 것 같아요.
2: 매출도 뚜렷한 증가세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이 백화점은 최근 8일간 매출이 전년 대비 26% 넘게 증가했습니다.
6: 요새는 절대 못 나가고요. 그냥 무조건 다 커피도 테이크아웃해서 회사에서 먹고 있습니다.
2: 걷기조차 힘든 날씨 속에 사람들이 지갑을 여는 장소가 바뀌며 한쪽은 뜻밖의 특수를 누리고 다른 쪽에선 예상 못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지연입니다.
1: 이렇게 맹렬한 폭염의 기세가 주말부터는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태풍 돌핀의 간접 영향으로 숨통이 좀 트이겠는데 다만 제주와 동해안 지역은 강한 비바람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신익환 기자입니다.
7: 관광객으로 붐비는 서울 명동거리. 외국인들 손에도 선풍기와 양산이 들렸습니다. 관광객들도 예상치 못한 찜통 더위에 혀를 내두릅니다.
8: 일본보다 더워요. 햇살에 강해서 피부가 아픈 것 같아요.
9: 하다가 이따이구라이.
7: 내일은 폭염 대신 제주와 동해안에 비바람이 예고됐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부근에서 중국을 향하고 있는 제13호 태풍 돌핀이 밀어올린 강한 동풍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부턴 수증기를 머금은 바람이 태백산맥에 부딪히면서 비구름이 강해집니다. 곳곳에 시간당 30mm 안팎, 특히 강원 동해안 지역으론 시간당 최대 50mm가 넘는 폭우까지 예고됐습니다.
10: 주말 동안 동해안과 제주도는 동풍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리겠고
8: 기상청 예보 분석관
10: 특히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7: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과 산지 최대 150mm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 최대 100mm, 경북 남부 동해안과 제주 산지엔 최대 60mm입니다. 제주 지역엔 강풍특보도 내려졌습니다. 주말 내내 순간풍속 초속 20m 안팎 강풍이 예고돼 항공기 운항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또 제주 부근 해상과 남해상으론 최대 5m의 높은 물결도 예상됩니다. 태풍은 한반도를 비켜 지나지만 제주와 동해안 지역으론 강한 비바람이 예고된 만큼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1: 이 태풍 돌핀은 오늘 일본 오키나와를 강타했습니다. 나무가 뽑힐 정도의 강한 위력에 현지 주민들에겐 대피령이 내려졌고 조만간 돌핀이 상륙할 걸로 예보된 중국도 벌써부터 초비상입니다. 도쿄 황진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1: 강풍에 나무가 쓰러질 듯 휘청입니다. 비바람이 옆으로 몰아칩니다. 태풍 13호 돌핀이 오키나와 제도를 강타했습니다. 나무가 뿌리채 뽑히기도 하고 건물 외벽도 부서져 떨어졌습니다. 중심 기압 935 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45m의 대형 태풍입니다.
8: 바람이 매우 강하고 높은 파도가 계속해서 일고 있습니다. NHK 뉴스의 보도입니다.
11: 시속 20km 안팎의 느린 속도로 서쪽 방향으로 이동 중인 가운데 현지 주민 25만 8천여 명에게 이미 대피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오키나와 1만 5천 세대, 아마미 2만 6천 세대에선 전기가 끊겼습니다.

0: 슈퍼마켓 진열대는 이미 텅 비었고 이 일대의 모든 공항에서 항공편 운항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13호 태풍의 중심은 오늘 밤 자정쯤 오키나와를 벗어날 전망입니다. 지난달 이후 태풍 바비와 노을이 상륙해 큰 피해가 난 중국은 오늘 10일 새벽 돌핀이 저장성 연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1: 배설비를 점검하고 결박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길 기다렸다가 바람이 잦아들면 바다로 나가려 합니다.
0: 공사가 대부분 중단됐고 항구로 대피한 어선들은 밧줄로 묶인 상태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2: 장윤기에게 당한 피해자를 도우려다가 역시 장윤기에게 공격당해 다친 고등학생이 최근 의상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부상당한 지 거의 석 달, 의상자 신청을 하고 두 달 가까이 지나 비로소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3: 검은 옷의 남성이 골목길을 걸어갑니다. 여고생을 흉기로 숨지게 한 장윤기의 범행 직후 모습입니다. 당시 인근을 지나던 한 고교생이 피해자를 도우려다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전치 4주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고교생 지난달 24일 의상자로 인정받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의상자 신청 52일만, 사건 발생 80일만입니다. 직무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생명 등을 구하다 다쳐 의상자로 인정받으면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원은 의상자 인정 뒤에야 이뤄지기 때문에 그전엔 치료비 등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크게 다쳤다면 수술비 등 목돈이 급히 필요한데 의상자 심사 기간은 점점 길어지는 추세입니다. 2022년 21일 정도이던 것이 지난해엔 약 53일로 3년 사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의상자 인정 전이라도 긴급한 치료가 필요할 땐 국가나 지자체가 의료비를 선 지원하자는 개정안이 오늘 발의됐습니다.
4: 의상자 인정 여부에 대한 심사는 당연히 엄정하게 진행하되 생명과 직결된 긴급한 치료는 국가가 먼저 책임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3: 법안에는 거짓으로 치료비를 받거나 실제 치료비가 적게 나왔다면 차액을 환수하는 장치도 포함됐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2: 월드컵 이후 경찰 수사를 받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의 축구협회에서 15년 전 비위까지 불거졌습니다. 협회 차원에서 국제경기 심판들에게 성접대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화영 기자입니다.
1: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호서대학교 디지털 금융경영학과 차현진 교수를 만납니다. 어제는 스테이블코인이 무엇인지 우리 일상에 가져올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장점이 많은 스테이블코인이지만 왜 도입에는 신중해야 하는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지 얘기 나눠봅니다. 결제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스테이블코인 차현진 교수 지금 만납니다. 네, 차현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지난 시간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도입이 되면 우리 사회, 우리 경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또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될 건 뭔지 머릿속이 좀 복잡해졌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처음에 왜 등장을 하게 됐을까요? 등장하게 된 배경은 뭘까요?
1: 예, 잘 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이라는 네. 그 아주 기상천외한 물건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이 되던 2009년 1월에 등장했지 않습니까? 근데 나오자마자 비트코인이 이게 돈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이게 가격이 오를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왜 이렇게 많이 튀느냐 하는 많은 화제와 또 비판을 몰고 다녔는데, 그 2017년에 이르러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개당 2천만 원이 넘는
0: 네.
1: 그게 1차인지 2차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붐이 확 일어.

0: 나니까 각국이 이제 규제를 강화를 합니다. 그랬더니 블록체인 기술 업계에서 잠깐 비트코인과 정반대로 가격을 확실하게 한 개당 1달러 또는 한 개당 1원을 보장하는 같은 기술로서 정반대의 물건을 만들 테니 이거는 각국 정부가 간섭하거나 규제 좀 하지 마시오 하고 이제 그때부터 나온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1: 네.
0: 비트코인과 같은 기술이지만 정반대의 속성을 가졌으니 정부는 좀 봐달라. 또 그때 마침 또 페이스북 회사가 리브라라는 상품을 또 등장해서 우리도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페이스북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 속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 하고 달려들고요. 그러면서 전 세계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눈을 뜨고 많은 관심을 그 기울이게 되었으니까요.
1: 네.
0: 등장 배경이라고 하면 비트코인의 과도한 가격 등락 그리고 정부의 간섭, 예. 규제 이런 것들이 배경이었다고 하겠습니다.
1: 아까 코인이 만들어 보니까 처음에 말도 안 된다 그랬지만 아 이게 편리하고 좋은 점이 많구나. 근데 네. 가격이 그냥 너무 급등락하니까 이거는 올라가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예. 안정적인 코인을 만들어 보자.
0: 예, 그렇습니다.
1: 아, 이렇게 탄생이 됐다는 거군요. 근데 사실 금융의 어떤 핵심 하면 뭐 지급 결제잖아요.
0: 네. 예.
1: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지급 결제의 혁신이다.
0: 네.
1: 기존의 금융 질서를 완전히 바꿔놓는 것이다.
0: 네.
1: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의 지급 결제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0: 네, 그 문제는 조금 이론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1: 네.
0: 먼저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지급하고 결제는 다른 것이다.
1: 네.
0: 예, 식당 가면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많이들 그러는데요. 사실 결제를 도와주는 건 아니거든요. 지급을 도와주는 거죠.
1: 그렇군요.
0: 지급 수단인 신용카드를 예. 내든지
1: 네.
0: 현찰을 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하는 거고요. 신용카드로 우리가 물건값을 치르거나 음식값을 치르면 그게 한 달 뒤에 제 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또 일주일 뒤에는 신용카드사에서 그 물건 판 주인한테 돈을 입금을 해 주지 않습니까?
1: 네네.
0: 그게 결제지요.
1: 아.
0: 그래서 결제는 현재로서는 요구불 예금을 관리하는 은행만 하는 일이고 지급은 누구든지 뭐 전자화폐가 되든 어음을 쓰든 수표를 쓰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지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이야기고요.
1: 네.
0: 지급과 결제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까지 컴퓨터 시스템이 도입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급은 당장 이루어지지만 결제는 최소한 하루가 걸립니다. 우리가 한밤중에 음식을 배달해 먹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더라도 그게 다음 날은 돼야지 이제 최종적으로 금융기관들끼리 연락을 해가지고 청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지금 즉시 서울과 부산에 사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만나서 직접 돈을 주고받은 것처럼 지급과 결제가 순간적으로 모든 게 끝나버리니까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진보한 것이고 금융 안정 차원에서도 완벽에 가까운 것이죠.
1: 네.
0: 지금은 현찰밖에 그 기능을 수행을 못하는데 멀리 떨어진 사람끼리도 현찰을 주고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일으키는 면에서는 그 뭐 각종 페이라든지 신용카드 또는 과거의 어음수표를 대체하는 가장 우월한 지급수단이 등장한 것만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1: 예, 그 현금 동시에 주고받는 거랑 똑같다는 거네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잃어버리면 이제 끝이죠, 그러니까.
1: 그러네요.
0: 예.
1: 예. 그 해외 송금할 때도 그 얘기를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 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해외 송금할 때 진짜 좋다.
0: 그렇죠.
1: 예.
0: 그 미국의 친척이나 아들 유학생 보내놓은 부부 집안에서 가장 잘 알 텐데요. 그 첫 번째는 은행을 통한 수수료보다는 수수료가 싸게 들고 주 7일 24시간 언제든지 은행이 문을 닫았더라도 보낼 수가 있다. 뭐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금융 당국 면에서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과 결제가 동시에 일어났으니까 돈을 먼저 송금하고 나서 무슨 일이 잘못된 일이 생기지 않을까
1: 네.
0: 하는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금융 시스템 면에서도 그 굉장히 바람직한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1: 이 지급 결제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면 우리 산업이나 금융, 우리 개인의 삶은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요?
0: 고도의 컴퓨터 기술을 동원한 그리고 자본력을 가진 IT 업체가 뛰어드니까 은행업이 이제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은행은 다른 일을 하게 되겠죠. 은행이 지금까지 그 부차적인 업무로 생각했던 회사채 투자나 주식 투자 쪽으로 이제 돈이 이제 자금을 운용하면서 은행업과 증권업의 구분이 흐려지는 네. 금융산업 면에서는 그런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1: 금융산업이 재편되겠네요.
0: 예. 예. 그러다 보면 증권은 재벌이 가져도 되는데 은행은 재벌이 가지면 안 돼 하는 우리 금산분리 원칙. 우리나라는 1956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한 70년 동안 거의 뭐 금융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금산분리 원칙도.
1: 왜냐하면 은행은 좀 공적인 네. 역할을 수행하잖아요.
0: 그런데 예, 예. 아무나 은행업에 도전하고 은행도 다른 일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왜 금산분리를 그토록 은산분리를 그토록 반대를 하고 막는 것이지? 하는 근본적인 이제 질문이 제기가 되니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속에 70년째 헌법 다음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던 금산분리 원칙도 변형이 될 수 있는 그 계기가 생겼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이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있어서 우리 정부하고 은행권의 입장은 지금 어떤가요?
0: 공식적으로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는데요. 그 정부 쪽에서 생각하는 거는 다른 거 다 혁신도 좋지만 그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뒤흔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G20 국가 중에서도 이제 평균 이상의 그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그 잘못된 시도 하나 갖고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면 외환 위기 같은 것을 또 겪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가 기축통화 국가는 아니니까요. 그 가급적이면 조심스럽게 가자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 같은데 그거를 은행을 제외한 다른 업종에서 보거나 IT 업종에서 보면 아니 지금 전 세계의 금융 시스템이 은행 중심인데 그것의 안정성을 흔들지 말자는 이야기는 결국 은행의 기득권을 계속 보호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냐 해서
1: 네.
0: 좀 못마땅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올 가을 국회에서 입법화 과정에서 또 국회의원들끼리 많은 토론과 또 의견들을 들으면서 그 중간에 어떤 점으로 이제 귀착이 될 것 같습니다.
1: 차 교수님의 입장은 어떤가요?
0: 저는 개인 의견이 뭐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전혀 새로운 기술을 통해 전혀 새로운 금융 환경이 열린다면 공정 경쟁을 보장해주는 쪽으로 가자.
1: 예.
0: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용자 보호다.
1: 네.
0: 은행 예금은 국가가 개입해서 예금 보호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1인당 1억 원까지 보장해주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데 중소기업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래서 뭐 파산을 해가지고 2년 전에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만 팀원, 위메프, 머지포인트 주로 중소기업 또는 서민들이 많이 샀거든요. 할인율이 네. 좋다고 해서. 그게 파산이 됐을 때 많은 낭패를 보지 않았습니까?
1: 예.
0: 그래서 예금은 정부가 보호해 주고 또 머지포인트나 이런 뭐 선불 충전 카드는 정부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그 불균형이 문제가 생겨서 그게 더 위험하다. 그래서 이용자 보호가 첫 번째고
1: 네.
0: 두 번째는 공정 경쟁이고
1: 네.
0: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 아닌가 생각해서 최근에 발표한 제 책에도 이제 그 두 개를 제일 중요한 두 요소로 제가 내세웠었습니다.
1: 그 저는 어떤 안정성도 중요할 것 같은데
0: 네.
1: 예금자 보호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은행이 그렇지 대출금리 오르면 은행 돈 많이 벌잖아요.
0: 네.
1: 예대 마진 가지고
0: 예.
1: 그렇다고 예금 금리는 조금 올려주고
0: 네.
1: 그런 거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공정한 경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하거든요.
0: 예. 그건 이제 우리나라는 특히 은행의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 보니까
1: 네.
0: 일단 설립만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허리를 펴고
1: 돈 장사잖아요.
0: 돈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1: 예.
0: 그거는 우리나라의 진입 장벽을 너무 두껍게 설치한 금융 감독의 문제이고 은행은 배부른 장사를 하니까 혼 좀 놔야 된다 하는 그런 감정으로 접근하는 건 조금 지향을 해보자 하는 것이
1: 네.
0: 제가 은행계에서 39년 동안 이제 있으면서 느꼈던 저희 소견입니다.
1: 제가 지난 시간에 통화주권 문제를 조금 걱정했더니 조금 이제 다른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저는 우리나라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만들고

0: 미국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 만들면 당연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그 활용이 훨씬 더 많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통화 정책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밖에 없다. 안 좋은 쪽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1: 예. 그 걱정하시는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요.
0: 네.
1: 그 한국은행법 57조인가에 그게 있어요. 그 한국은행권은 법정화폐라서 그거를 지급했을 때 거부를 못 합니다. 그냥 받아야 됩니다.
0: 아.
1: 예. 그래서 물건값을 아유 저는 저기 장사하기 귀찮으니까 저기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주세요. 저는 원하실습니다 하고 가게 주인이 거부를 할 수가 없어요.
0: 네.
1: 스웨덴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은행 가기 싫으니까 현찰은 안 받습니다. 신용카드로만 물건을 팔겠습니다 하는 것도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법상으로 한국은행권은 법정화폐로서 모든 거래에 그 무제한 통용이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스테이블 코인,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원화랑은 경쟁을 안 할 것이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 네. 통화주권이란 말은 좀 과도한 걱정이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0: 그래도 네. 우리나라 이제 뭐 한류 때문에 외국 관광객도 많이 오는데 네. 이제 그분들 따로 원화로 환전 안 해서 와도 되는 거잖아요.
1: 예, 그러면 좋은 일이죠 우리나라.
0: 아, 그런 건가요?
1: 예. 우리나라 와서 돈을 쓰고 싶은데 그 수수료 아끼겠다고 와서 예. 많이만 써주면 되죠 뭐.
0: 아, 상관없군요. 네. 또 네. 제가 좀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법적 장치가 좀 필요하다. 스테이블코인이라는 네.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결제 수단을 도입하려면. 그래서 지금 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논의가 되고 있죠. 네. 어떤 내용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1: 한 2년 전부터 여야 국회의원들이 아주 경쟁적으로 법률에 관심을 갖고 그 제정 작업에 착수를 해서 현재 한 10개 정도의 법률이 지금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고, 최근에 정부도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하반기 경제 전략 중에 하나로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하반기에 반드시 제정하겠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은행, 비은행 할 거 없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관심이 많은데, 거기에 필요한 그 발행 조건하고 영업 행태 규제 이런 것들을 두루 담을 것이라고 하는데, 아마 큰 내용은 지난 2년 동안 미국에서 제정된 클래리티 법이라든지 지니어스 법,
0: 네.
1: 뭐 유럽의 미카, 일본의 자금결제법 같은 것들을 종합한 그런 법률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진짜 중요한 그 핵심은 아직도 좀 잘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0: 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가요?
1: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어떤 기관이 하도록 할 것이냐.
0: 글쎄 말이에요. 우리 돈은 예. 한국은행에서 찍어내는데
1: 네.
0: 이건 어디서 해야 되는 거죠?
1: 발행은 뭐 이론적으로 보면 크게 보면 은행이 발행할 수도 있고 이제 비은행이 발행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게 1956년 이후에 금산분리 원칙 때문에 재벌이 다른 건 다 돼 은행을 소유하거나 경영해서는 안 된다 하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0: 네.
1: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빌미로 해서 불특정 다수한테 돈을 받는다 하는 것은 은행만이 해왔던 요구불 예금 수취에 해당을 합니다.
0: 네.
1: 삼성 계열사, 삼성그룹이 증권사는 갖고 있고 보험사는 갖고 있는데 은행은 갖고 있지 못하는데, 여태까지 그 금산분리 원칙 때문에 못했는데 지금 네이버하고 두나무가 작년 말에 합병을 해서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을 갖고 있고 다른 IT, 중견 IT 업체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이나 현대는 안 되고 네이버나 두나무는 된다 하면 이거는 굉장한 그 무원칙한 원칙이 원칙이 되기 때문에
0: 그렇죠.
1: 그 문제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요. 아마 이번 가을의 입법 과정에서도 그것이 아마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될까요?
1: 일단 뭐 자본금이 이제
0: 예.
1: 충분해야 되겠고요.
0: 그거 이제 은행에다 예. 맡겨야 되니까요.
1: 그렇죠.
0: 네, 내가 뭐 100달러를 발행하려면
1: 네.
0: 100달러를 맡겨야 되는 거죠.
1: 예.
0: 네.

0: 되고요. 또 그것보다 좀 더 나아가면은 그 미국처럼 갖고 있으면 딴 거 딴 마음 생기니까 가장 안정적인 국채로만 갖고 있어.
1: 네.
0: 그런 규제를 덮어대는 나라도 있고.
1: 미국은 지금 국채로만 예,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스테이블코인 발행하려면.
0: 예, 그렇게 지금 규제를 몰고 가고 있고요.
1: 네.
0: 또 영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곧 예금의 수치이기 때문에 은행하고 똑같이 중앙은행의 지급준비금으로 맡겨. 이런 것까지 검토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에 대한 규제가 은행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가 돼가면서 은행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의 경계가 지금 흐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그 현상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1: 이게 관리감독이 필요하겠네요. 이게 정부가 관리감독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0: 스테이블코인 발행이라는 것이 기존의 금융 시스템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1: 네.
0: 좀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기존의 금융업으로만 접근을 하면 기존의 금융감독당국이 계속 그 설립과 영업 행태를 감독하는 게 맞는 거지만 아무리 봐도 이건 새로운 거니까 그 다른 시각으로도 봐야 된다 본다면 미국처럼 예금보험공사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예금보험공사에 해당하는 FDIC 연방예금공사가 설립이나 자금 운영에 같이 관여할 수도 있고 어음이나 수표의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법무부도 관여가 될 수가 있고
1: 네.
0: 또 전자지급수단이라는 면에서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도 관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이냐는 그 법무부, 공정위, 금융위 또 외국환과 관련되면 기재부와 한국은행까지 관련이 되죠. 이 여러 개 기관들이 아마 그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저도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이제 제가 의심이 많아서 이게 정말 스테이블코인이 믿을 만할까? 물론 이제 말하자면 뭐 100원어치를 하려면 100원어치 담보를 맡겨놓으니까 예. 안심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0: 네.
1: 또 그 맡아놓은 데가 갑자기 부실해지면 네. 어떡하나
0: 예.
1: 이런 걱정도 저는 사실 되는데요.
0: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1: 예.
0: 그래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부정적으로 보거나 은행만 그것을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그 몇 년 전에 그 테라 루나 사태가 났을
1: 네.
0: 때 US 테더가 1달러당 살짝 1달러에 못 미치는 한 93, 92센트로 떨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1: 네.
0: 그래서 이거 봐라. 스테이블 코인은 불안한 것이야. 하고 그걸 그 공격 삼아서 그걸 빌미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도 앞으로 은행만 발행해야 돼. 이렇게 몰고 가는 측이 있었고요. 비은행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자의 말로는 무슨 소리냐. 그때 그런 사태가 일어난 것은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이라는 은행의 파산 때문에 벌어진 것이지 스테이블 코인이 잘못한 게 아니다.
1: 예.
0: 은행이 파산해서 이쪽이 피해를 묻힌 걸 갖고 그 책임을 스테이블 코인한테 돌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그 책임을 또 은행계에다 또 돌리면서 서로 막 지금 싸워서 그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진짜 한 개당 1달러 또는 1원의 가치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 여부는 아직 그 충분한 경험 역사가 짧으니까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서로 설왕설래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1: 네.
0: 예.
1: 하긴 뭐 예금을 맡겨도 은행이 망하면은 손해를 보잖아요.
0: 예.
1: 그런 일은 뭐 예. 거의 없다고 우리가 보지만.
0: 예.
1: 네.
0: 그러니까 예금 보험 제도가 1인당 1억 원까지 보호해 주는 거라서
1: 네.
0: 그 정도라면 스테이블 코인도 그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 일정 한도까지는 정부가 보장해 주는 장치가 필요하겠고요.
1: 네.
0: 또 어음 수표랑 또 좀 비교하게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 수표법에 따르면요. 부도수표 내면 중소기업 사장이고 뭐고 잡혀갑니다.
1: 네.
0: 형사상 뭐 3년 이하의 형을 받는데 대기업 자본금이 풍부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는 나는 감옥에 안 간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에 대해서도 이용자는 충분히 보호해 주고 발행업자가 파산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수표법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도 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1: 네.
0: 저는 제 책에서 스테이블 코인 부정수표단속법처럼 부정

0: 스테이블 코인 단속법도 있어서
1: 아.
0: 스테이블 코인은 잘못 발행하면 감옥도 갈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발행하는 것이니 네. 안심하고 쓰십시오 하는 그런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저는 감옥은 덜 중요한 것 같고요.
0: 예.
1: 감옥 가면 뭐예요? 피해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0: 그렇죠.
1: 예, 몸으로 때우고 돈 막 네. 왕창 벌어서
0: 예.
1: 어디다 이렇게 묻어놓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니까.
0: 예.
1: 예.
0: 그렇다면 이제 자금 운용에 제한을 두어서
1: 네.
0: 그 고객의 돈은 100% 신탁에 맡겨라 또는 중앙은행에 예치해라 하는 그 규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0: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 개인 소견을 말씀드려야 될 것
1: 네.
0: 같은데 전임 한국은행 총재를 지내셨던 이창용 총재께서는 스테이블 코인은 아무래도 은행 중심이 돼서 발행이 돼야지 그 믿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 또 스테이블 코인이 준비 없이 발행이 되면 외국환 관리가 안 된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환전을 해가지고 나가는 돈이 감시가 안 되니까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전임 이창용 총재께서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자, 즉 스테이블 코인 발행 컨소시엄의 구성에 그 많은 관심을 가지셨는데요. 저는 아까도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지급수단이 기존의 자기압수표라든지 어음수표 이런 것들과 등가로 교환이 되려면 이용자 보호가 우선이다. 그래서 국가가 개입을 해서라도 충분히 이용자를 보호해주고 그럴 준비가 안 돼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처벌도 강화하고
1: 네.
0: 또 자산 운영에 대한 개입도 강화하고 하는 그런 것이 더 우선이 아니지 않을까? 그 컨소시엄의 그 구성, 은행이 50% 이상의 지분을 가져야 된다든지 하는 건 좀 부차적인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제일 중요하겠죠. 예금자 보호.
0: 네.
1: 이 스테이블 코인 시대 우리가 뭐 막을 수도 없는 것 같고 피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쓰는데 우리 안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또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나라 금융의 미래에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은행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 예, 그것도 이제 제가 책 후반부에 썼던 것인데 이거를 이제 금융이란 차원에서 크게 보면은요 그런 것 같아요. 저기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라는 것이 불특정 다수한테 예금은 받고 대출을 하지 않는 그런 산업 아닙니까?
1: 네.
0: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우체국입니다.
1: 아,
0: 그렇죠.
1: 그러네요. 예금은 예. 우체국 예금은 있는데 대출은 안 해줘요.
0: 하잖아요.
1: 예.
0: 그런데 이게 또 세계적으로 보면요. 그런 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슬람 뱅킹입니다. 이슬람 뱅킹은 그 기독교 구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대부업 이자 수취를 금지하기 때문에
1: 네.
0: 불특정 다수한테 돈을 받아서 보관만 하지 예금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1: 이자 안 줘요?
0: 예. 이슬람 뱅킹 주지 않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리고 이슬람 뱅킹이 받은 돈은 은행이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생각하고 투자를 해요.
1: 네.
0: 그래서 이슬람 뱅킹, 이슬람 국가에서는 은행과 증권사의 구분이 없습니다. 사실상.
1: 네.
0: 자본금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1: 이자 안 주는데 사람들이 거기다 돈을 맡겨요?
0: 송금하는데 편리한 부분이 좀 있으니까.
1: 예.
0: 그래서 금융 철학과 시스템으로 보면 금산 분리의 재검토.
1: 네.
0: 그리고 이슬람 뱅킹으로의 접근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는 거라서
1: 네.
0: 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입법을 우리가 야물딱지게 잘하면요.
1: 네.
0: 그 전 세계적으로 오히려 가장 모범적인 법률을 만들 수도 있다 하는
1: 네.
0: 것들을 제가 여의도에 계신 분들한테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 저는 이틀 동안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뭐 기술적인 변화 이런 것들도 아니 세상이 빠르게 변하구나 하는 걸 느꼈지만 아 돈에 대한 철학을
0: 네.
1: 다시 내가 재정립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하게 됐습니다.
0: 네.
1: 예. 예.
0: 그 돈이 나온 지가 기원전 7세기경에 나왔는데 그동안 돈 문제를 아무도 생각 안 하다가 네. 돈이 뭐지? 라는 네. 것을 새롭게 이제 고민하는 아주 이상한 숙제를 줬어요. 스테이블 코인이요.
1: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아, 책 은행 너머의 금융을 출간한 호서대학교 디지털금융경영학과 차현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입추인 오늘 서울지방 낮 최고기온 38도로 올 들어 가장 높았고 입추 기온으로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낮아지긴 하겠지만 여전히 35도 안팎의 폭염 계속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열대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폭염중대경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동해안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모레는 경남권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예상 강수량 강원 영동 지방은 최고 150mm 이상, 경북 동해안과 북동산지 100mm가 넘겠습니다. 그 밖에 중서부 지방과 호남 경상권 내리고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 5에서 40mm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간 세종, 광주 26도, 서울 27도 예상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대전, 세종 36도, 서울, 인천, 광주, 대구 35도, 부산, 울산 33도, 제주는 32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4,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기온 32.6도, 습도 59%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매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4일 올여름 처음으로 가장 높은 단계의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에 취약한 일터와 생활 현장을 중심으로 시민 보호 조치를 한층 강화했는데요. 어르신 일자리 등 야외 작업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도로에 물을 뿌려서 열기를 낮추고 냉방비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특히 장애인과 독거 어르신, 쪽방 주민 등 폭염에 취약한 분들은 방문 간호사가 건강 상태를 관리하고요. 이상 직무가 확인되면 진료나 응급의료기관으로 연계를 합니다. 또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안전을 확인하고 인근 무더위 쉼터 이용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더운 날일수록 서로를 향한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주변 이웃들과 따뜻한 안부 나누시고요. 남은 여름도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시청각장애인 이야기, 발달장애인과의 동행, 윤선미 박사의 건강상식, 네 바퀴 따라 지팡이 따라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8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성인 장애인을 위한 하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성인 장애인의 배움과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서 마련됐는데요. 바리스타 2급 자격증 과정과 민화, 목공예 등 모두 3개 과정을 운영합니다. 교육은 9월부터 과정별 일정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요. 과정별 세부 일정과 모집 인원 등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서 인공지능 기반 비식별화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이버 위협 증가와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련됐는데요.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개발한 프로그램을 가맹단체에도 무상으로 배포해서 체육계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일 계획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주간이용시설협회 안산지부 소속의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12곳에서 작품 전시회를 준비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상록구청에서 나를 담다 우리를 잇다라는 이름으로 전시회를 열고 있는데요. 개인의 감정과 개성을 담은 작품부터 함께 만든 협동작품 그리고 지역사회와 미래를 주제로 한 공예품까지 다양한 작품을 8월 13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전시장에 마련된 응원판에 작가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곡 띄워드립니다. 마야의 쿨하게.

0: 시청각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시청각 장애인 이야기 미랄복지재단 헬렌 켈러 센터 홍이민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1: 오늘은 시청각 장애 아동 가족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0: 예.
1: 제가 시청각 장애 아동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이제 중복 장애를 많이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증 아이들인데 이제 이 아이들이 아기 때부터 매우 바빠요.
0: 어? 아기 때부터 바쁘다고요?
1: 네, 왜냐하면 아이가 장애가 이제 중복으로 있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재활 치료를 이제 많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납병동이라는 곳을 되게 좋아하세요.
0: 납병동?
1: 네, 납병동이 어떤 곳이냐면 이제 거의 큰 대학병원이나 이런 게 부설로 있기도 하고 또 이제 그냥 납병동 재활병원 같은 곳에 부설로 있는 건데 이제

0: 장애 아동들만 집중적으로 이제 난 10시부터 오후 한 2, 3시까지
1: 오전 10시부터
0: 오전 10시부터 오후 2, 3시까지 그냥 거기 들어가면 일단 여러 가지 재활 치료를 한 곳에서 받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시는 걸 너무 좋아하셔서 이제 거기를 대기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납병동에 이제 가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이 납병동은 거의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또 이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부족한 거 음악 치료라든가 또는 뭐 미술 치료, 언어 치료 이런 것들도 받고 그럼 집에 가면 거의 한 5, 6시. 어머님도 지치시고 아이도 지치시고 굉장히 바쁘신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이 케어를 많이 하시잖아요.
1: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0: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죠.
1: 그러면 헬렌 켈러 센터에서 장애 아동 가족을 위한 지원도 하고 계신 건가요?
0: 네, 저희가 이제 장애 그 센터에서 가족마다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저희가 이제 좀 맞춤형으로 지원을 이제 해드리는데요. 이제 장애 아동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 이제 상담이 필요해서 요청하시면 상담 서비스 센터를 연결해서 이제 저희가 지원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저희 그 교육이 저희가 이제 센터에서 제공해드리는 교육은 가정을 방문해서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1: 직접 방문해서.
0: 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과 어머님의 이 그 관계가 굉장히 밀착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또 부모님이 변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1: 헬렌 켈러 센터에서 가족 상황에 맞춰서 상담과 지원을 연계를 하고 계신데요.
0: 네.
1: 어떤 사연이 있고 어떤 도움을 드렸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0: 제가 이제 좀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대구에 사는 그 부모님이신데 차지증후군이에요. 아동이.
1: 차지증후군.
0: 네, 차지증후군. 그래서 이제 서울의 아산병원에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아산병원에 오셨을 때 저희가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센터를 방문하셨는데 이제 대구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인프라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구에 있는 선생님을 연계해서 이제 집에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때 그 아동이 사실은 그 차지 아동들은 심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심장 수술이 두 번을 한 거예요, 이 친구가. 근데도 수술이 성공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수술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이 친구가 세 번째 수술을 받아야만 학교에 입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너무 작고 성장도 느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부모님이 이제 세 번째 수술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인테이크를 할 때 어머님한테 어머님 아이 수술은 꼭 받으셔야 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그 어머님이 이 어머님이 되게 젊으셨어요. 젊은 어머님이시고 아이를 혼자 키우고 계셨어요. 이혼을 하셔서 아빠가 없이 근데 그 어머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자기는 아이가 심장 수술을 안 받으면 위험하지만 이 아이가 한번 수술을 받으면 그동안 발달을 시켜서 이렇게 어느 정도 상태를 업그레이드 시켜놓은 게 다시 퇴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걸 두 번 겪으시니까 너무 힘드신 거죠. 그래서 우시면서 저한테 우리 아이가 너무 위험한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이 아이가 조금 더 성장했을 때 수술시키고 싶다. 그래서 막 이렇게 우셨었거든요. 그래서 심리 상태도 되게 불안하셨어요. 근데 이 어머님이 그리고 굉장히 우울하셨는데 이 선생님이 방문을 하시면서 선생님이 방문하셔서 이제 교육을 하셨는데 저희가 한 번만 선생님한테 이제 이렇게 교육비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이 그 아이의 상태를 보고 아, 안 되겠다. 자기가 무료로 한 번 더 해주겠다.
1: 자발적으로.
0: 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육한 지가 한 3년 넘었거든요.
1: 꽤 됐네요.
0: 네. 그러니까 아이도 많이 발달을 했고.
1: 다행입니다.
0: 네, 성장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잘 앉지도 못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손 잡아주면 일어나서 조금씩 걷는 정도로 성장을 했고 어머님이 많이 바뀌셨어요. 처음에는 어머님이 굉장히 우울하시고 부정적이셨는데 이 선생님이 가실 때마다 어머님을 심리적으로 지원해 드린 거예요. 아이도 교육해 드리고 어머님도 심리적으로 지원을 해 드려서 지금은 어머님이 굉장히 적극적이 되셨고 제가 작년에 이제 어머님 그 납병동에 있을 때 가서 뵀거든요. 근데 표정이 아주 밝아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어머님들이 상담을 통해서 또 이런 선생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런

0: 것들이 이 장애 가족에게는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1: 그런 교육하시는 선생님들 저희가 좀 칭찬을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0: 그렇죠. 네, 많이 굉장히 힘드세요.
1: 그러니까요.
0: 교육하는 게. 예. 근데도 너무 열심히 기쁘게 해주고 계세요.
1: 마음으로 박수를 좀 네, 쳐드리겠습니다. 응원해드려야 예. 또 다른 서비스도 있을까요?
0: 네. 이제 저희가 장애아동 가족들이 함께 참석하는 숲체험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가족 캠프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숲체험은 그냥 하루에 하루 온 가족이 이제 그 자연 속에서 이제 이렇게 지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거고요. 이제 가족 여행은 한 2박 3일 정도 이제 여행을 형제 자매들도 같이 이렇게 와서 프로그램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올해는 그 7월 16일에서부터 18일까지 가평으로 갔다 왔어요.
1: 아, 어떠셨나요?
0: 가평에 이제 보니까 그 아이들을 컨셉으로 하는 키드 펜션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재밌게 수영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1: 프로그램 참가하시는 분들의 반응, 만족도도 궁금한데요. 좋아들
0: 부모님들은 일단 하시죠. 만족도가 너무 좋으시고요. 저희가 또 형제 자매들은 따로 이번에는 가평에 아이들은 키즈 카페에서 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제 자매들은 이제 그 또 다른 곳에서 놀게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고요. 이번에 참석한 그 친구 중에 중1, 중2 형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무서운 중2병 우리나라. 근데도
1: 표정만 중2, 봤다
0: 중2, 네, 처음에는 이렇게 표정이 너무 어두웠어요.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왔는데 갈 때는 저랑 박수 이렇게 하이파이브 치고 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이러면서 또 봬요 이러고 가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1: 정말 재밌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것 같은데요. 네.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좀 더 소개를 해주시죠.
0: 제가 이제 일단 아이들이 이번에 참석한 아이들 사실은 저희는 힐링 프로그램으로 좀 더 중증 아이들을 좀 이렇게 받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신청을 받다 보니까 아이들이 상태가 더 좋은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또 그리고 또 좀 많이 크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제가 너무 감사했던 거는 이 아이들이 이제 그 작년에는 저희가 제주도로 캠프를 갔을 때는 네, 아동들이 거의 위로간 끼고 있고 특수 분유 먹고 있고 이래서 음식을 부모님하고 형제 자매들이 같이 못 먹었거든요. 사실 그걸 좀 부모님이 아쉬워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참석한 친구들은 다 같이 저희가 준비한 음식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녁 둘째 날 저녁 때 저희가 이제 가평이랑 이제 춘천으로 가니까 거기 닭갈비
1: 먹어야죠.
0: 네, 먹어야 되잖아요. 예, 예. 닭갈비를 이렇게 이제 먹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 가족마다 이렇게 테이블로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가족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아, 우리 아이들도 이제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냥 보면 아 장애아동 가족이 아니네 이런 뭐 특별히 장애아동 가족 같이 보이지도 않고 아이들도 즐겁게 막 이렇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교육을 잘 받고 치료를 받아서 자라면서 변화가 되니까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구나 그 모습이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1: 부모님 님들은 또 아이들이 그렇게 변화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마음이
0: 그쵸?
1: 들었을까요?
0: 네, 아이들 그런 모습 보면서 네. 이제 너무 부모님들도 감사하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사실은 이렇게 그 부모 모임을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저희가 바로 내일 토요일에 이 가평 여행의 뒤풀이 여행.
1: 뒤풀이 여행.
0: 네, 뒤풀이 이제 그 여행이라기보다는 부모 뒤풀이 겸 부모 간담회. 네. 이제 보통은 참석을 잘 안 하시는데 네. 이번에 그래도 다 참석은 못 하시지만 이제 참석을 또 하셔서 맛있는 거 먹고 또 부모님들끼리 이야기하고 예. 하는 시간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1: 제가 보니까 센터장님도 굉장히 신나셨던 것 같은데요.
0: 네, 저도 너무 재밌었죠. 가면은 제가 제일 신나서 왔다 갔다 해요.
1: 보람도 많이 느끼셨죠.
0: 그럼요, 보람도 많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1: 그렇군요. 네. 자, 시청각 장애인 이야기 오늘은 시청각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과 가족 지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미래복지재단 헬렌 켈러 센터 홍유민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다비치의 나의 올인 연인에게.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발달장애인과의 동행, 발달매거진 우채윤 발행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자폐 스펙트럼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폐 스펙트럼의 특징은 보통 자기만의 세계에 있어서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2: 네, 예전에는 뭔가 일반적인 발달과 다르고 소통이 힘들고 또 표현을 잘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선 원인을 간단히 살펴볼 건데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정확한 단일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임신 초기 뇌 발달 과정에서 유전적 요인과 신경생물학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는 신경발달 장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잘못된 양육 방식이나 예방접종 때문에 발생하지는 않고요. 유전적 요인이 자폐 발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수백 개의 유전자 변이나 돌연 변이가 뇌의 구조 및 신경세포 연결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경생물학적인 요인도 또 있는데요. 생후 초기 뇌세포가 연결되고 불필요한 신경망을 정리하는 그 가지치기 하는 과정인데 그때 이상이 생기거나 감각을 처리하는 뇌 부위, 그러니까 편도체 같은 곳에서 어떤 기능적인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고령 출산, 임신 중 산모의 감염이나 면역 반응, 출생 시 저체중 이러한 미세한 외부 요인이 유전적인 소인과 결합해서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해요. 이러한 원인을 말씀 나누다 보면 부모님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문이 있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이런 것들이 혹시 개선 또는 완치될 수 있나요? 하는 질문이거든요. 그에 대한 답은 현재까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완치하는 방법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 예, 부모님들은 실망스러울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완치하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까요?
2: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완치시켜주겠다면서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곳이나 개인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완치는 없다고 그러니까 공신력 있는 전 세계 의학단체에서 발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증거를 기반한 중재법들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핵심 증상을 완화하거나 적응적 행동을 발달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료와 교육이 잘 이루어지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진단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게 잘 발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럼에도 특성은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완치라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얼마나 일상생활에서 독립적으로 잘 살 수 있는지 사회 안에서 얼마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잘 영위하며 살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보통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기능 수준과 예우는 만 5, 6세경에 검사된 IQ와 언어구사 능력이 좌우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빠른 진단과 그에 맞는 치료와 교육이 필요한 거고요.
1: 예, 그렇군요. 중요한 내용인데요. 부모님들은 자폐 스펙트럼을 완치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다가오는 곳에 현혹당하지 않으셔야겠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어지는 많은 질문들이 만 5세가 이제 넘어가면 치료를 받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만 5, 6세에 어느 정도 예후가 정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인간의 발달이 생후 60개월까지 전반적인 발달이 이제 중요한 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발달 지연이 보이면 빠르게 개입해서 치료와 교육이 필요하고 그 시기를 발달을 이제 또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만 5세가 지나면 치료가 불필요한 것이냐? 또 그것은 아니거든요. 인간은 평생 발달하고 배워요. 오히려 5세 이후부터 교육이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 되거든요. 좀 더 자율적이고 독립적이고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려면 아이에게 잘 맞는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완치하겠다 이런 치료의 개념보다는 인간이 평생 배우고 살아가는 것처럼 아이 개개인에게 맞는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다음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유전인지 그것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세요.
1: 예, 자녀의 장애가 유전인지 궁금해하는 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부모 어느 쪽에 탓인지 알고 싶은 건 아닐 것 같고요. 원인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겠죠?
2: 네. 이 질문을 부모님들이 왜 많이 하시냐면요. 우선 아이가 자폐 진단을 받은 원인이 또 궁금하고 이제 둘째, 셋째 이런 아이를 가져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불안도 좀 큰 거죠.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원인을 갖고 있다고 보는 선천적인 장애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잘못된 양육 방식이나 애정의 문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유명한 쌍둥이 연구가 있는데요. 현재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약 15%는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나 그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말은 유전자의 돌연변이와는 관련성이 있으나 무조건 유전되는 질환은 또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다고 해서 모두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유전자의 변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해요. 중요한 것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발현에 유전자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이제 부모님의 책임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 가족 중에 뭐 경영 증상을 계속 보인다거나 치아객수 증후군이 있거나 엔젤만 증후군, 다한 증후군 등이 있다면 다 함께 이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1: 예,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선천적인 장애로 보는 거죠.
2: 네. 그래서 DSM-5에서는 신경 발달 장애 안에 들어가 있고 선천적으로 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실제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진단을 하려면 유아기 이전부터의 증상이 중요한 진단 기준이래요. 그런데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진단받은 후 부부의 사이가 좀 멀어지고 싸움이 잦아지고 결국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가 처음 장애로 진단을 받으면 부모님은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과 분노,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정서를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 처하면 그것이 누구 때문이냐, 뭐 누구 탓이냐 하는 원인을 탓을 자동적으로 하게 되고 우리가 신혼 때 너무 싸워서 그렇다, 당신이 아이에게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 당신 집안의 가정력 때문이다 이렇게 다양한 원인, 책임 소재를 찾는 과정을 겪는데 사실 이러한 탓을 하는 것은 연구 결과로 봤을 때도 무의미하다고 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좀 전에 선천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아무도 알 수 없는 다양한 유전과 환경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해서 아주 우연히 발생한 신경 발달의 문제거든요.
1: 예.
2: 장애의 원인을 부모에게서 찾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부모의 탓도 아닐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가정이 해체되지 않게 미래를 향해 힘을 쏟아야 하는데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긍정적인 정서 경험을 통해 뇌 발달이 더 촉진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부모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면 부모 자녀 간의 상호작용의 질과 양을 늘리게 되고 자폐성 장애를 가진 자녀의 발달이 더 증가된다는 겁니다.
1: 예,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간의 많은 상호작용, 좋은 상호작용을 많이 해야겠죠.
2: 네, 맞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고 또 하나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것은 비장애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인데요. 비장애 형제자매는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의 관심이 장애 자녀에게 쏟아지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비장애 자녀가 토로하는 좌절감이나 불안을 확인하고 수용해주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비장애 자녀를 위해 시간을 따로 할애하시거나 상담을 통해서라도 비장애 자녀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1: 예, 부모님들께서는 비장애 자녀의 마음도 꼭 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특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발달 매거진 우채윤 발행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전부성의 옛날 애인.

0: 윤선미 박사의 건강상식, 윤선미 보건학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자, 벌써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됐는데요. 박사님께서는 이번 달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1: 아, 제가 이번 달 정말 바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네, 9일부터 22일까지 18번의 강의가 스케줄이 되어 있고요.
0: 예.
1: 그래서 제가 들어야 하는 보수교육도 15시간이나 있네요.
0: 정말 바쁘신 일정에도 또 저희와 함께 건강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시간 내주셔서 예, 감사드립니다.
1: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감사하지요. 평소에 많은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 건강 관련 이야기들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로 벌써 다섯 번째 달에 접어들었네요.
0: 아, 어느새 벌써 다섯 달째 함께하고 있는데요. 매주 다양한 주제로 건강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배우는 것도 많고요. 재미도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1: 오늘은 수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수명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아시는 이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이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요사이는 이 기능수명과 자립생활 아니면 독립생활 이 기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0: 기능수명, 독립생활수명이라는 것도 있군요. 두 용어가 의미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1: 네, 좀 차이가 있는데요. 기대수명은 뭐 아시는 것처럼 평균적으로 몇 년을 살 것인가를 계산한 수치이고 건강수명은 건강에 큰 장애가 없는 상태로 몇 년을 건강하게 사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대수명은 건강한 기간과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기간을 합한 것이고 그것이 이제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핵심 질문이죠. 사망률이나 이제 인구 고령화 분석의 이 수치를 쓰는 것이고요. 건강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과 장애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건강한 기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질병 장애 부담이나 보건의료정책평가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능수명과 독립생활수명의 개념이 더해지는데요. 기능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오래 신체적, 인지적 기능을 유지하는가 하는 것이고 자립생활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또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죠. 제가 사회복지사 실습을 할 때 이 기능수명과 독립생활수명이 거의 제로가 되신 분들과 한 달 동안 생활을 했었는데요. 신체, 인지, 정서기능들이 정말 인간으로서 예, 그 존엄성을 찾아볼 수 없게 된 상황들에 마음이 먹먹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0: 예, 정말 생각이 깊어지게 하는 문제인데요.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기간 차이가 없다면 기능수명과 자립생활수명도 같은 기간일 것 같은데요.
1: 맞습니다. 기능수명과 자립생활 또는 이제 독립생활수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가 벌어지면서 그 중요성을 더 크게 이제 알아보게 되었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훈자마을의 장수 어르신들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뭐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이제 나무 밑에 앉으셔서 와 정말 오늘 수고했네 하고 이야기하시면서 앉아계시다가 그냥 잠에 드시면서 돌아가시는 경우. 참 복받으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0: 예.
1: 2023년도 우리나라 그 통계청 생명표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균 수명은 이 83.5세로 나타나 있습니다. 남성이 80.6세, 여성은 86.4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또 다른 연구에서 2020년 전국에 있는 건강보험 자료 연구에 의하면 이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71.8세로 나오고 WHO에서 저희 한국인들에 대한 자료를 낸 것을 보면 이제 72.5세로 나타나서 약 0.7세 정도의 차이가 나 있어요. 같은 해에 또 다른 연구에서 이 한국인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는 12.7년 정도 된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대한의학회지에서 발표된 연구에는 2008년에 그 68.9세 정도였던 이 건강수명이 2020년에는 71.8세로 이렇게 좀 증가한 보고가 있어요.
0: 이런 차이들이 나는군요.
1: 네, 그렇습니다. 더 흥미로운 연구들을 좀 보면은요. 국립재활센터의 2014년부터 2018년 그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가지고 한국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1,262만 7,428명으로 되어 있네요. 이분들과 사망자 34만 5,595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그 자료를 활용해가지고 장애 정도와 장애 유형별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을 추정을 했는데요. 중증 장애인 남성의 기대 수명은 61.5세 정도, 건강 수명은 50.5세로 나타나고 있고요. 중증 장애 여성들의 기대 수명은 62.4세, 건강 수명은 49.7세로 50세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 연구의 기준에서 비장애인과 비교한다면 기대 수명은 그 차이가 훨씬 더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남성은 거의 뭐 20년 정도고요. 여성은 25년 정도의 이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기대 수명이 이렇게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이 수명도 각각 남성은 22.8년이나 차이나고 여성은 25.9년의 차이가 있네요. 이에 앞서서 이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의 등록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기대 수명 차이를 분석한 것이 또 있어요. 이 연구에서 특히 2017년 한 해 그 장애 정도에 따라서 기대 수명을 그 당시에는 이제 1급부터 이렇게 6급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잖아요. 기대 수명 차이가 아주 매우 크게 나타나더라고요. 이 경증 장애인들의 기대 수명은 77.7세인데 반해서 중증 장애인의 기대 수명은 49.7세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이 중증 장애 1급, 특별히 1급과 비장애인의 기대 수명의 차이는 연구 기간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 35.4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0: 장애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중증이냐, 경증이냐에 따라서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가 있군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장애는 단순히 그냥 시각, 청각, 지체 장애만이 아니고요. 여기에 전체 등록 장애인이기 때문에 호흡 기능 장애, 심장, 뭐 간이나 이 신장 기능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인들에 대한 이 자료를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질병으로 인한 장애를 입지 않도록 저희가 정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이 매일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그 건강 나이를 올리느냐 내리느냐의 이것이 우리의 건강 습관들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0: 네.
1: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알라메다 카운티의 7,000명 이상 연구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그 연구에서 이 장수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것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 7가지 중에 몇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망률이 차이가 나타났어요. 자, 일단 7가지에 대한 거를 먼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까요? 자, 그 7가지는 첫 번째는 매일 7시간에서 8시간을 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식사와 식사 사이에 간식을 하지 않는 것, 셋째는 규칙적인 아침 식사를 하는 것, 넷째는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다섯째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 여섯째와 일곱째는 금주를 하고 금연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0: 네, 오늘 전해주신 7가지 습관, 건강을 위해서 매일매일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윤선미 보건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총 맞은 것처럼.
0: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백지영이 부릅니다. 총 맞은 것처럼.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네 바퀴 따라 지팡이 따라 한국무장애관광연구센터 하성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 네.
1: 이번에는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2: 아, 많이 더워서 조금 시원한 장소 여행지를 소개해드리려고
1: 예,
2: 하는데요.
1: 제발 좀 해주십시오.
2: 아, 왜 요즘 아이들은 만화를 책보다 그 스마트폰으로 먼저 만나잖아요.
1: 예.
2: 막 손가락을 위로 올리면 다음 장면이 나오고 막 소리와 움직임까지 더해진 웹툰과 영상이

0: 맞아요.
1: 예,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들에게는 오래된 새로움을 어른들에게는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을 만나게 해주는 부천의 한국 만화박물관으로 떠나봤습니다.
0: 아, 부천의 한국 만화박물관. 휠체어로 찾아가기에는 어떠셨나요?
1: 예, 편했어요. 한국 만화박물관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에 있는데요. 지하철 7호선 삼산체육관역 그 엘리베이터는 4번 출구에 있는데요. 역에서 가까워서 대중교통으로 찾아가기 아주 편리합니다. 공식 안내에는 출구에서 도보 약 1분 거리로 소개되어 있는데요.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저는 여행지에 도착하면 전시보다 이제 먼저 턱값 출입문 엘리베이터 위치부터 살펴보게 되는데요. 박물관 주 출입구까지 턱이 없고요. 자동문과 수동문이 설치되어 있어서 휠체어로 들어갈 수 아주 편했습니다. 예. 이제 무엇보다 입구 앞에서 여기 들어갈 수 있을까를 오래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좋고요. 광장에서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만화 속 인물들이 반겨주니까 휠체어에 박기도 자연스럽게 이야기 속으로 굴러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0: 예, 오늘 표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1: 그런가요?
0: 지금 가면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도 있을까요?
1: 네, 지금 방문하면 제1 기획 전시실에 그래서 오늘부터 아기로 살겠습니다라는 전시를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그래피티 아티스트 해도 139의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인데요. 강렬한 색채와 과장된 표정의 이제 만화 캐릭터를 통해 어른이 되면 감추게 된 감정과 취향을 이제 다시 이제 들여다보게 합니다. 어른이 되기를 잠시 멈추고 사랑받고 싶었던 그 어린 시절의 솔직한 마음으로 돌아가 보자는 이야기예요. 아이들은 알록달록하고 장난스러운 캐릭터를 먼저 이제 바라보겠지만 어른들은 그 표정 뒤에 숨어있는 그 외로움과 위로를 발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같은 그림 앞에서도 뭐 아이와 어른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읽어내는 듯 했고요. 전시는 8월 1일부터 이제 17일까지 열리고요. 전시 제목처럼 어른도 잠시 체면을 내려놓고 아이의 마음으로 관람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예. 들었어요.
0: 본격적인 전시 관람은 어디에서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1: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3층에 한국 만화 역사 전시관부터 둘러보는 순서를 이제 추천하는데요. 3층과 4층에는 주요 상설 전시와 체험 공간이 모여있기 때문에 인데요. 3층에서는 만화 유물을 따라서 우리나라 만화 110년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만화가의 손길이 남아있는 펜이 전시돼 있고요. 1990년대 그 디지털 만화 작업에 사용됐던 천기영 작가의 그 마우스도 만날 수 있습니다.
0: 화면과 태블릿으로 그림을 그리는 지금의 아이들에게는 마우스로 만화를 그렸다는 사실도 예, 새롭게 들릴 것 같은데요.
1: 네, 맞아요. 전시장 안에서는 종이 만화와 디지털 만화가 서로 반대편에 이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펜 쪽에서 시작된 이제 선이 마우스를 지나서 태블릿으로 이어지고요. 또 종이의 네모난 칸이 스마트폰의 새로운 화면으로 옮겨간 것, 뭐 이런 것들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전동휠체어를 타고 천천히 전시장을 이동하다 보니까 제가 지나는 길이 마치 만화의 긴 시간 축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0: 종이 만화를 낯설어하는 요즘 아이들이 가장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공간은 어디일까요?
1: 저는 3층에 땡이네 만화 가게를 꼽고 싶은데요. 예. 그 1960년대와 70년대 옛 만화방을 재현한 공간입니다. 나무로 만든 책장과 의자 그리고 오래된 만화재 빨간 공중전화가 놓여 있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면 시간이 갑자기 느리게 흐르는 듯합니다. 지금 아이들에게는 줄이 달린 전화기와 이제 빽빽하게 꽂힌 종이채, 뭐 작은 나무 의자가 모두 낯선 풍경일 것인데 이제 될 거예요. 여기서 정말 만화책을 봤어요? 뭐 스마트폰도 없는데 어떻게 기다렸어요? 아이들이 부모님께 이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0: 요즘 아이들에게는 처음 만나는 좀 옛 공간이지만 우리 어른들에게는 오래 닫아두었던 기억의 문을 여는 장소가 될 것 같은데요.
1: 네, 그렇죠. 어른들은 그곳에서 이제 설명보다 먼저 자신의 기억을 만나게 하는 장소가 되는 거죠. 이제 부모님 몰래 만화방에 갔더니 이제 친구와 돈을 모아서 그 한 권씩 빌려보더니
0: 맞아요.
1: 네, 재미있는 책을 먼저 보겠다고 다투던 일들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 옛 만화방은 단순히

0: 이 책을 빌려보는 장소가 아니라 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텔레비전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던 그 대중문화의 사랑방이기도 했잖아요.
1: 예, 저도 좀 옛날 사람이라서 예, 기억들이 다 떠오르는데요. 그곳에서 한국 문화의 역사도 그러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겠군요.
0: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연도와 작품의 이름을 외우는 딱딱한 역사가는 아니에요. 만화가 그 시대의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공간에 가깝고요. 그 대한민보 창간호에 실린 이도영 화가의 한칸 시사 만화부터 해방 이후에 딱지 만화, 그 1960년대 만화방 방그 만화방 문화, 이제 80년대와 90년대 만화 잡지의 전성기까지 차례로 이어집니다. 존하는 가장 오래된 만화책인 그 김용한 작가의 토끼와 원숭이를 비롯해서 고바우 영가, 원화, 코주부 삼국지처럼 등록 문화재가 된 만화 자료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1: 예, 혹시 장애인의 이야기도 만화 전시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0: 네, 제2기 기획 전시실에서 8월 30일까지 형형색색 3 주변에서 중심으로가 열리는데요. 그 이주 여성과 노인, 장애인, 그 유기동물 등 우리 사회에서 쉽게 주변으로 밀려났던 그 존재들의 이야기를 담은 6편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누군가의 시선으로 대신 설명되는 존재가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요. 주변에서 중심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제게는 특히 주변에서 중심으로라는 제목이 오래 남더라고요. 그 장애인의 이야기가 감동을 주기 위한 특별한 사례나 뭐 누군가에게 교훈을 주는 소재로만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그 평범하고도 고유한 삶으로 전시의 중심에 놓인다는 것이 반가웠습니다.
1: 예, 네 바퀴 따라 지팡이 따라 오늘은 부천에 있는 한국 만화박물관으로 함께 떠나봤습니다. 한국 무장애 관광연구센터 하성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임지훈의 꿈이어도 사랑할래요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며 물이나 이온음료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려 가능한 빨리 몸을 식혀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한낮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둬선 안 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챙 넓은 모자와 양산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폭염 피해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말랑이 인기가 뜨겁다고 합니다. 말랑이 하나쯤 없는 아이가 없을 정도라는데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는 말랑이 축제도 열립니다. 대표 말랑이 브랜드들이 참여하면서 슬랑이와 왁부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말랑이도 모르겠는데 슬랑이, 왁부는 또 뭐지? 하는 분들 계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 손으로 주물럭거리는 촉감 장난감이 바로 말랑이인데요. 말랑한 슬라임은 슬랑이. 겉면을 얇게 왁스 코팅한 제품을 부시면서 갖고 노는 건 왁부라고 합니다. 손으로 만지다가 놓으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특성이 있어서 스트레스 해소용 장난감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특히 10-20세대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고 하네요. 소비 트렌드 분석가들은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사람들이 작고 확실한 행동에서 위안을 찾는다면서 말랑이의 인기 원인을 분석하는데요. 말랑이를 만지작거리며 마음의 위안을 찾는 건 좋지만 다만 일부 말랑이 제품에서 호르몬 체계에 영향을 주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묻어날 우려가 있다고 하니까요. 절대 입에 넣지 말고 갖고 논 뒤에는 손을 깨끗이 씻는 게 좋겠습니다. 8월 7일 금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 별과 10cm가 부릅니다. 귀여워.

0: 네, 안녕하세요. 춘천에 사는 시각장애인 이영광입니다. 제가 2014년도 중반쯤 제가 우울증을 한 3년 동안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3년 동안 치료가 안 돼서 병원에서 얼핏 나오는 그 신경정신과에서 틀어준 음악으로 완벽하게 치료가 된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그 곡이 라우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1번이 제가 치료받은 곡 중에 하나이자 제가 클래식에 빠져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직후에 음악의 길을 걷고 싶었고 앞이 보이진 않아도 음악이 아픈 사람에게는 위로를 또 희망적이지 않는 분들에게는 희망을 외로우신 분들에게는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것이기에 하게 됐어요. 기타와 트럼펫을 배우고 있고요. 합창은 춘천에서 룩셀이라는 합창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사실 사회복지학과를 나왔어요. 요즘에는 지방은 더더군다나 중복장애이신 분들이 많거든요. 지적장애 플러스 시각장애인 분들이 꽤 그 시설에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내가 힘이 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음악 치료를 택하게 됐습니다.
1: 강원도 춘천에 사는 시각장애인 이영광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던 적이 있는데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1번을 듣고 치료가 돼서 이영광 씨도 다른 사람을 위한 음악 치료를 하게 됐다고 하셨어요. 음악에 치유의 힘이 있다는 거 정말 맞는 얘기죠. 특히 낙담했을 때 음악을 듣고 힘을 내기도 하고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음악을 들으면 위안이 되기도 하잖아요. 이영광 씨는 음악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마음이 지친 분들에게 음악의 힘이 큰 위로가 되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코나가 부릅니다.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0: 금요일에 편안한 음악과 함께하는 렛츠고 뮤직 음악평론가 신세미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신세미 씨 왁부 아세요?
1: 네, 저도 해봤습니다.
0: 어? 어?
1: 신세대는 1020 세대는 아닌데 저도 20세대의 동료가 저 주더라고요.
0: 아, 이거를 왁부를? 네.
1: 스트레스 해소된다고 이제 말랑말랑하고 만져보라고 해서 하니까 너무 좋던데요?
0: 스트레스 해소가 돼요?
1: 네, 약간 일하다가 조금 지칠 때 그 말랑이 이렇게 만지작 만지작 거리면은 뭔가 이렇게 좀 사람 살 닿는 것처럼 좀 뭔가 조금 마음이 포근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그 네. 근데 평소에는 그런 거 잘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줘서 이제 몇 번 해본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저도 이제 그 말랑이를 좀 가지고 놀다가 거기에 이제 먼지도 묻고 이런 걸 보니까 또 이제 30세대인 저는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0: 40세대인 저는 아까 처음 들어거든요. 오프닝을. 네. 평소에 좀 어떻게 좀 내 마음이 심란하다 할 때 네. 어떤 걸로 좀 풀어요?
1: 저는

0: 그냥 산책 나가요. 그냥 네,
1: 산책을.
0: 답답하다 싶으면 그냥 문 열고 나가서 산책 한 30분 정도 하면 마음이 좀 선선해지면서 네, 저의 말랑이는 산책입니다.
1: 산책이다. 아,
0: 네.
1: 그렇구나. 옛날에 그 뭐, 어디서 봤는데, 칸트가 그런다고.
0: 칸트요,
1: 네, 철학자.
0: 철학자가.
1: 그분이 맨날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산책한대요.
0: 아, 정말요? 그걸 또한번 해봐야겠네요. 같은
1: 그러니까요.
0: 시간, 같은 길.
1: 그게 뭐 이렇게 좋다고 하는데, 아,
0: 네.
1: 산책. 아, 나는 뭐가 있을까 싶네요, 갑자기. 드는 생각이.
0: 다음에 한번 말랑이
1: 네.
0: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1: 알겠습니다.
0: 나름 괜찮습니다.
1: 그 먼지 묻은 애
0: 아,
1: 말고,
0: 네, 새 걸로.
1: 좀 깨끗한 친구로 부탁드릴게요.
0: 네.
1: 자, 오늘 어떤 곡 준비해 주셨을까요?
0: 네, 지난달 7월 4일이 이제 미국 독립 250주년을.
1: 되게 젊은 나라인 줄
0: 250주년을
1: 알았네. 네.
0: 맞이한 날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이제 미국 전역에서 진짜 저마다 방법으로 250주년을 축하 중이에요. 이제 타임스퀘어에는 얼마 전에 또 20m에 달하는 거대 핫도그가 또 출몰했다고 합니다.
1: 와, 네.
0: 그리고 또 이제 250주년을 맞이해서 시카고에는 오바마 뮤지엄이 또 개관을 했는데요. 이거랑 관련해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롤링스톤지에 이제 미국을 형성한 음악 에 대한 기사를 또 기고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이 기사가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요즘에 굉장히 화제가 된다고 해요. 오바마가 여기에 이제 음악들 그리고 글들 미국에 대한 역사를 소개했는데 그게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서 제가 이 오바마가 언급한 곡들 한 11곡 중에 몇곡좀 추려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오, 그렇군요. 그러니까
0: 네.
1: 오늘 오바마가 추천한 노래를 듣는 건가요, 그러면?
0: 맞아요.
1: 좋습니다. 첫 곡은 어떤 노래인가요?
0: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출마할 때부터 이제 연설 잘하는 걸로 좀 유명했었잖아요. 그래서 연설문을 진짜 읽어보면은 오바마가 지금 생존해 있는 미국에서 가장 글잘 쓰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번에 제가 롤링스톤에 기고한 글도 읽어봤거든요. 근데 진짜 길이가 엄청 긴건 아닌데 엄청 또 깊이가 느껴지는 글이더라고요. 이제 기사 서문에서 이제 자신이 첫 대선 출마하던 시절에 이제 토론회를 앞두고 항상 음악을 들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 토론회 직전까지?
0: 예, 그 음악들을 좀 소개하면서 이 글을 여는데 그 오바마가 토론회 전에 들었던 곡 중에 하나를 오늘 첫 곡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1: 되게 첫 곡이 기대가 되는 게
0: 네.
1: 뭔가 릴렉스하게 만들어주는 곡이었을지 아니면 뭔가 전투력을 키워주는 곡이었을지가 궁금해요.
0: 맞아요. 그
1: 네.
0: 두 가지가 다 섞여
1: 아, 그래요?
0: 있었는데,
1: 네.
0: 이제 오바마가 첫 대선 출마했던 게 2008년인데, 이 당시에 이제 정치적으로 신예였거든요. 또 힐러리 클린턴이랑 이제 접전을 벌이고 있어서 이제 본인에게는 그 토론회 한번한 번이 너무 중요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모든 걸다 쏟아부었고, 그래서 또 음악을 듣는 게 자기의 중요했던 이유가 이제 직전에 뭐 참모들이 준비해준 그런 메모나 유인물을 보는 것보다 이제 한 30분 정도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자신의 마인드를 좀 세팅하는 시간이 중요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토론회 초반쯤에는 이제 재즈곡들을 위주로 들었다고
1: 네.
0: 하는데요. 그 중에서 뭐 마일스 데이비스의 프레디 프리로더라는 곡도 들었다고 하고 또존 콜트레인의 마이 페이버릿 띵스 같은 약간 재즈 명곡들 위주로 좀 들었었다고 하더라고요.
1: 초반에 재즈를 선택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근데?
0: 예. 아무래도 근데 이제 오바마가 고른 이 재즈곡들이 이제 정통 재즈 느낌이 아니고 좀 혁신적인 재즈곡들을 들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근데
1: 네네.
0: 오바마의 그 구호가 슬로건이 변화와 희망이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본인의 어떤 그 새로운 도전에 좀 맞는 그런 재즈곡들을 들었던 것 같고요.
1: 이렇게 올드보다는 나는 뉴로 간다.
0: 네. 예.
1: 네.
0: 조금 실험적인 재즈로 가본다 이런
1: 네.
0: 느낌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중에서 이제 오늘은 존 콜트레인의 My Favorite Things라는 곡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사실 이 My Favorite Things라는 곡이 이제 뮤지컬 그 사운드 오브 뮤직으로 알려졌던 그 곡이거든요. 근데 이 곡을 존 콜트레인이라는 재즈 뮤지션이 14분짜리 재즈 연주곡으로 이제 탈바꿈했던 시도가 있었고요. 당시에 이제 진짜 변화와 희망을 이제 캠페인 구호로 삼았던 오바마처럼 이존 콜트레인의 My Favorite Things도 재즈 음악계에 굉장한 변화를 또 이끌었던 곡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 재즈는 좀 복잡한 코드 진행을 써서 따라하기 힘들고 좀 어려운 재즈, 비밥 재즈가 유행이었는데 이제 존 콜트레인은 그 굉장히 간단한 멜로디를 그냥 계속 유지하면서 여기에 조금씩 즉흥 연주를 더하는 그런 모달 재즈라는 새로운 재즈를 시도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존 콜트레인 버전을 들려드리고 싶었지만 이 곡의 길이가 14분 정도.
1: 왜요?
0: 돼요.
1: 우리 괜찮은데?
0: 그러니까요. 근데 또 오바마가 선곡한 11곡 제가 다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1: 예.
0: 이 My Favorite Things를 또 다른 뮤지션들도 많이 불렀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보컬 켈리 클락슨의 보컬이 들어간 My Favorite Things로 오늘 대체해보려고 합니다.
1: 좋습니다. 바로 들어보시죠. 켈리 클락슨이 부릅니다. My Favorite Things.

0: 야, 진짜 뮤지컬 같아요.
1: 맞아요. 뮤지컬 음악이다 보니까 이걸 또 재즈로 살려도 그 느낌이 항상 남아있더라고요. 아,
0: 그래서 그런지 전 14분짜리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1: 아, 너무 좋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예, 꼭 들어보시고요. 네. 자, 다음은 또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이제 다음 곡도 오바마가 대선 출마할 때 이제 마음가짐을 다지면서 들었던 곡 한 곡 더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정치적으로 언더독이었거든요. 그래서 캠페인 초반에는 이런 재즈곡들을 들으면서 마음을 다졌지만 나중에는 이제 좀 후반에는 언더독 정신을 좀 더 상기해줄 수 있는 그런 랩 음악을 들었다고 해요.
0: 그래요?
1: 네. 그래서 오바마의 플레이리스트에 항상 있었던 곡들 중에 에미넴의 Lose Yourself라는 곡도 있고
0: Palms are sweaty.
1: 아, 맞아요.
0: In his arms are heavy.
1: 네, 그 곡 너무 잘 어울리죠?
0: 너무 잘 어울리네. 네,
1: 그 곡이랑 이제 제이지의 My First Song이라는 곡을 항상 들었다고 하는데 오늘은 제이지의 My First Song이라는 곡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곡은 제목은 나의 첫 번째 노래지만 이제 제이지 8집에 수록된 곡이고요. 가사를 살짝 들여다보면 너가 탑 정상에 있으려면 항상 정상의 자리를 유지하려면 너가 그냥 인턴인 것처럼 모든 걸 처음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이런 좀 메시지를 갖고 있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이런 메시지가 이제 오바마에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좀 복싱 선수가 경기장 나가기 전에 듣는 음악 같은 좀 비장함도 있어서 이 곡을 한번 몰입해서 감정 이입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제이지가 부릅니다. My First Song.
2: Well, I'm just trying to stay above water, you know? Stay busy, stay working. I'm telling you, like, the key to this joint, the key to stay on top of things is to treat everything like it's your first project, you know what I'm saying? Like it's your first day, like I wasn't even an intern. Like, that's how you try to treat things, like, just stay hungry.

0: 이게 약간 오바마의 서사가 더해지니까 노래를 들을 때 뭔가 연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바마가 이때 이런 마음이었나 보다.
1: 맞아요. 토론 그 과정.
0: 예, 네. 예. 그렇게 연상하게 되니까 더 재밌고. 다음 곡이 더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1: 네. 이제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오바마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형성한 음악들을 소개하는 글이잖아요.
0: 네.
1: 그런 미국을 만든 음악들을 조금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오바마가 이제 얘기하기를 250년의 그 미국의 역사를 이해하고 싶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 이 나라를 정의해온 음악을 듣는 거다. 이렇게 오.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첫 곡으로는 미국의 제2의 애국가로 불리는 God Bless America를 셀링 디온의 버전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곡이 나온 배경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조금 먹구름이 그 깔리던 그 시기 1938년에 이제 제1차 세계대전 휴전 기념일을 이제 라디오 방송에서 특집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평화와

0: 희망이 좀 담긴 노래들을 라디오에서 찾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어빙 버블린이라는 작곡가가 본인이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군인들의 사기를 좀 도와주려고 혼자 써봤던 God Bless America라는 곡을 이제 발표하게 됐고요. 이 곡이 라디오에서 엄청난 이제 반응을 얻으면서 미국의 제2의 애국가처럼 또 불리게 됐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미국 제2의 애국가. 이 애칭만 들어봐도 이 곡이 가진 어떤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다음은 또 어떤 곡을 들어보나요?
0: 네, 이어서는 이제 두 곡을 같이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앞서 소개한 이 God Bless America에 대한 반박곡으로 나온 우디 거스리의 This is your land라는 곡을 이제 먼저 들어볼 텐데요.
1: 왜 반박을 했을까요, 갑자기?
0: 네. 네. 이 God Bless America라는 곡이 사운드 자체도 웅장하고 굉장히 화려한 느낌이 느껴지고요. 네네. 가사를 또 들여다 보면 제목처럼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셔서 편안하게 지켜주신다 이런 가사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근데 우디 거스리라는 이 아티스트의 눈에는 이 노래가 이제 현실의 비참함이나 좀 민중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뭔가 특권층만을 위한 좀 위선적인 애국주의의 노래로 이제 보였던 거고요. 그래서 이 미국 땅은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캘리포니아부터 뉴욕 섬까지 그리고 또 굶주리는 사람들, 특히 자신처럼 이제 소외된 사람들, 네네. 그 사람들이 이제 모두 사는 그런 모두의 땅이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노래가 탄생하게 됐고요. 네, 우디 거스리의 노래가 이제 촉발한 또 음악이 한 곡 더 있어서 같이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노래로 목소리를 내는 이 전통이 미국의 흑인 민권운동 시절에 좀 만개하게 됐거든요. 이 민권운동이 이제 기본적으로 노래하는 운동에 가까웠고요. 그래서 마할리아 잭슨이 부른 이제 복음가 In We Shall Overcome 이라는 곡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곡을 비롯해서 이 민권운동 당시에 이제 여러 복음가가 좀 감옥이나 교회 지하 예배당에서 울려 퍼지면서 이제 흑인들 간에 좀 유대를 만들어냈다고 해요.
1: 그게 약간 흑인 교회에서 듣는 가스펠 같은 느낌인가요?
0: 맞아요. 아. 조금 더 희망적인 극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네네. 이 노래를 부른 마할리아 잭슨이 이제 또 굉장히 주요 인물인데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그 유명한 I have a dream 연설에도 영향을 줬던 인물이에요. 이 당시에 워싱턴 대행진에서 이제 마틴 루터 킹한테 직접적으로 당신의 꿈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라고 외치면서 이 연설에 영향을 줬던 또 인물이기도 합니다.
1: 네. 자, 들어보겠습니다. 셀린 디온의 God Bless America, 우디 거슬리의 This Land Is Your Land, 마할리아 잭슨의 We Shall Overcome까지 세 곡 이어서 들을게요.

0: 네, 오바마가 소개한 곡들 듣고 있는데요. 미국이 만든 음악, 한마디로 미국을 소개하는 음악이잖아요. 근데 제가 느낀 게, 이세 곡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신세미 씨한테 들으니까, 굉장히 다른 의견들인 거잖아요, 한마디로.
1: 맞아요.
0: 오,
1: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0: 그러네요. 근데 그게 미국이다. 아,
1: 맞아요.
0: 재밌습니다. 우리나라였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1: 맞아요. 이게 점점 이 기사가 결국엔 끝은 미국은 그렇게 다채로운 나라다. 이렇게 결말이 가는 게 굉장히 재밌는 기사였습니다.
0: 트럼프도 있고 오바마도 있다. 아, 그렇군요. 다음 곡도 어떤 곡일까요?
1: 네, 이번에는 두 곡을 이어서 들으려고 하는데요. 이 오바마가 기사에서 밝히기를 이제 음악은 어떤 다른 예술도 할수 없는 방법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말을 건네고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음악가들이 항상 다른 사람보다 한 발자국씩 먼저 진실에 이제 다다라서 그걸 음악으로 표현했던 사람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60년대 그리고 70년대 내내 이제 미국의 대중음악은 조금 사회적인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렇게 사회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 역할을 음악이 해왔는데 오바마가 꼽은 이 당시의 노래들 중에 두곡 들어보려고 하고요. 먼저 들어볼 곡은 이제 당시 특권층과 이제 시민들 간의 좀 불평등을 꼬집었던 반전 저항가요예요. 크리덴스 클리어 워터 리바이벌의 Fortunate Son이라는 곡인데요. 이게 은수저를 쥐고 태어난 당신들은 시민들을 전쟁터에 보낸다. 이런 가사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어서 들어볼 곡은 밥 딜런의 Blowing in the Wind라는 곡인데요. 이 60년대 변화의 바람에 정말 사회적인 질문을 던졌던 그런 포크 저항곡으로 굉장히 유명한 곡이고요. 이밥 딜런의 또 노벨 문학상 수상에도 큰 기여를 했던 곡입니다. 이제 가사도 이제 얼마나 많은 포탄을 날려야 사람들은 그걸 금지하게 될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좀 살다 보면 이제 세상에 의문을 품게 되는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오직 바람만이 안다. 이런 문학적인 표현 너무 멋있죠? 네. 우리의 삶을 이제 아이러니를 이런 것들을 공격적이지 않고 굉장히 멋있는 문학적인 표현들로 채우고 있는 노래입니다.
0: 네, 들어보시죠. 클리던스 클리어워터 리바이벌의 Fortunate Son, 밥 딜런의 Blowing in the Wind.

0: 지금 미국이 전쟁하고 있는데 이거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다음은 또 누구의 노래 들어보나요?
1: 네, 이번에는 이 미국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노래인 멀 해거드의 'Okie from Muskogee'라는 곡 듣겠습니다. 이 노래는 이제 반전 시위 운동이 이제 자신들의 목소리, 노동자의 목소리는 또 대변해주지 않는다라고 느꼈던 이제 미국의 노동자 계층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노래인데요. 이 1960년대 후반에 이제 히피들이 이제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면서 평화와 사랑을 외치던 어떤 대표적인 반문화 운동가들로 꼽히잖아요. 근데 이 노래 속의 노동자들은 우리는 히피처럼 머리도 안 기르고 샌들도 안 신고 우리는 가죽 부츠를 신고

0: 야, 서유석 씨 목소리 어떻게 된 일이죠?
1: 네, 진짜 번안곡이 전더 좋습니다.
0: 야, 네, 지금 나와도 굉장히 히트를 치실 것
1: 네.
0: 같은데. 자, 미국을 만든 음악이란 주제로 음악도 듣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마지막 노래 들을 시간이에요, 벌써.
1: 맞아요.
0: 네.
1: 이 기사 마무리에서 이제 오바마가 힙합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요. 예, 오바마가 쓴 그대로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최고 수준의 음악들이 늘 그러했듯이 힙합은 이제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랜드 마스터 플래시의 더 메시지라는 곡처럼 이제 힙합은 비트가 실린 저널리즘이었으며, 이 표현이 너무 멋있고요.
0: 이야,
1: 네,
0: 네.
1: 그리고 이 나라 대부분 사람들이 한 번쯤은 직면해 본적 없는 그런 현실을 이 곡이 담아내고 있다. 그리고 이후에 몇십 년 동안 또 존엄과 존중을 요구하던 이들이 만들어낸 음악 장르는 이, 그러니까 힙합이죠. 이 힙합이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악이 되었다라고 힙합을 정리하는데, 네, 글 너무 멋있었고요.
0: 네.
1: 여기서 언급된 이 턴테이블로 재창조한 이 최고의 힙합 곡으로 꼽힌 그랜드 마스터 플래시의 더 메시지라는 곡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비트가 실린 저널리즘 한번 느껴보시죠. 자, 다음 주에도 멋진 선곡 기대할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신세미 씨와 함께 했고요. 마지막 곡으로 그랜드 마스터 플래시의 더 메시지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얼마 전에 대형마트에 갔는데요. 그날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더위 때문에 피서 겸해서 온 것 같은데 문제는 카트였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살 물건을 집어들고 꼼꼼히 챙겨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무심하게 방치된 카트가 이리저리 통로를 막고 뒤엉켜 있었습니다. 식품과는 더하더라고요. 시식 코너 앞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 서로 더 더워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근데 오늘은 절기상 입춥니다. 앞으로는 더위 때문에 생기는 짜증들이 서서히 사라질 것이란 얘기죠. 조금만 더 참아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이정현의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딱히 휴가는 아니고 그래도 더위는 싫고 집에만 있는 것은 더 싫은 날. 그럴 때 온 가족이 마트 나들이 참 많이 하죠. 근데 길을 막아서는 카트가 문제입니다. 뭔가 가득 실린 마트들이 물건을 고르는 주인들 손을 떠나서 다른 사람들의 길을 막는데 이때 스트레스가 슬슬 올라오거든요. 더위와 스트레스를 피해온 길, 훅 하고 열불 터지기 쉬운 마트 나들이지만 그래도 오늘은 참을 이유가 있습니다. 입추거든요, 입추. 물론 가을이 되려면 좀 더 기다려야겠지만 입추라는 이름만으로도 마음이 좀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저기 멀리에서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좀만 더 참아보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K-POP의 모든 것으로 여러분 찾아뵙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신나는 노래 두 곡 듣죠. 서울 패밀리의 이제는, 그리고 윤수일입니다. 황홀한 고백.

서울 패밀리의 이제는, 윤수일의 황홀한 고백, 이렇게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정현무님, 많이 더우신가 봐요. 바다에 풍덩 빠지고 싶어요. 이러면 강원도 모래밭도 뜨겁더라고요 라고 하셨는데, 정현무님, 아무리 더우셔도 바다에 풍덩 하실 땐 준비운동 하셔야 됩니다.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요. 여름엔 또 모든 백사장이 다 뜨거우니까 발바닥 화상도 조심하셔야 돼요. 뭐 슬리퍼나 아쿠아 신발 신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은주님께서도 동네 패스트푸드점 와서 팥빙수 주문하고 대기하고 있어요. 꼭 찜솥 안에 앉아있는 왕만두가 된 느낌이에요 라고 더위를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드시는 팥빙수 한 입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저는 지금 오늘은 어떠십니까? 오늘도 찜솥에 들어앉아 있는 느낌이신가요? 갈수록 이렇게 더워져서 얼디까지 얼마나 더 기온이 오를지 모르겠습니다. 오영희님께서는 몸보신 확실히 하셨나봐요. PT쌤이랑 언니랑 물에 빠진 닭 한 마리 먹고 헬스해요 라고 하셨는데, 땀 쫙 배신 오영희님, 건강과 몸매 한 번에 잡으셨겠군요. 다들 참 멋지십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준비한 노래 두 곡 듣고 K-POP의 모든 것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정희 그대 생각, 여섯 배인숙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우리가 만들고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K-POP의 모든 것. 오늘도 예전에 사랑했던 그 시절 K-POP들과 지금 막 사랑받고 있는 K-POP들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요즘은 리포터로도 활약하고 있는 슬리피가 디액션이란 친구와 함께 활동했던 팀이죠. 언터처블의 앨범에서 가슴에 살아라는 노래 골라왔습니다. 언터처블은 주로 미디엄 템포의 힙합을 했는데요. 프리스타일의 Y를 떠올리시면 어떤 장르인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들을 가슴에 살아라는 이들의 대표곡인데요. 2010년에 발표됐고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나르샤가 피처링을 했습니다. 이별 후에도 헤어진 연인을 잊지 못하고 가슴에 그리움을 품고 살아가는 애절한 심경을 담았죠. 세련되고 서정적인 힙합 비트 위에 멤버들의 묵직하면서도 감성적인 랩이 돋보이고요. 나르샤의 보컬이 그 애절함을 극대화시킨 곡입니다. 오랜만에 오늘 들어보기라고요. 함께 들을 노래는 미스 A의 허쉬입니다. 미스 A, 데뷔와 동시에 큰 인기를 누린 다국적 걸그룹이었는데 수지가 활동했던 팀이기도 하죠. 오늘 들으실 허쉬는 2013년에 나온 정규 2집 타이틀곡입니다. 데뷔 이래 처음으로 JYP, 박진영의 곡이 아닌 노래를 내주어서 화제가 되었죠. 세련된 팝댄스곡이고요. 연인과의 비밀스러운 사랑을 속삭이는 듯한 노랫말이 인상적입니다. 이 곡으로 활동할 때 봉을 활용한 파격적이고 독창적인 안무가 눈길을 끌었죠. 미스의 특유의 고혹적이고 성숙한 매력을 배가시켰던 곡인데요. 대중과 평단의 호평을 동시에 받았죠. 그럼 두 곡 들어볼까요? 나르샤가 피처링한 언터처블의 가슴에 살아, 이어서 미스에이입니다. 허쉬. 언터처블.

대한민국 인기가요, K-POP의 모든 것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올 여름에 나온 핫한 K-POP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목에 7월이라는 뜻의 July가 들어있는데 8월에 전해드리게 됐네요. 선미의 Forever July입니다. 선미의 다른 곡들이 그랬듯 이 곡 역시 선미가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했습니다. 노래는 급작스레 찾아온 사랑을 화창한 날에 예기치 못하게 들이닥친 장마의 빗대서 풀어냈는데요. 선미 특유의 매력적인 음색으로 습도 높은 끈적한 여름 공기와 흔들리는 남녀의 설레는 마음을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름 가요들이 지니고 있는 청량한 공식을 뺀 것이 특징인 노래죠. 선미의 Forever July 잠시 후에 듣겠고요. 이어서 전해드릴 곡은 베이온의 무아입니다. 베이온, 한국, 일본, 중국 멤버로 구성된 6인조 신인그룹인데요. 보이그룹 연습생 공개 프로젝트로 선발된 멤버들이라 기본기가 아주 탄탄합니다. 앞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더욱 멋진 활약을 펼칠 팀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노래 무아는 이들의 데뷔 앨범 타이틀곡입니다. 지난달에 나온 여름 노래답게 청량한 하이틴 댄스팝을 추구하죠. 여름의 태양을 설렘과 입맞춤에 비유해서 무아를 반복하는 후크송입니다. 그럼 분위기가 다른 여름 노래 두 곡 함께 하시죠. 선미의 Forever July 이어서 베이온입니다. 무아.

오늘 함께한 K-POP의 모든 것에선 나르샤가 함께한 언터처블의 가슴에 살아, 미스에이의 허쉬, 그리고 선미가 부른 Forever July, 베이온의 무아였습니다. 김형원님께서 다른 데서 듣는 K-POP들은 귀에 잘 안 들어오는데 여긴 잘 들려요. 그래서 귀담아 듣고 나중에 애들한테 아는 척해서 점수 따요 흐흐 라고 하셨습니다. 김영원님, 저희 프로그램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시는군요. 지금까지 따신 점수는 몇 점일까요? 네, 아이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김영원님. 대한민국 인기가요, 브리즈의 뭐라 할까, 그리고 2부의 I'll be there, 이렇게 두 곡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에서 다시 만나죠.

0: 화려한 왕관은 없지만 고귀한 품격으로 여전히 반짝이는 노래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신세미의 언타이틀, 신세미 음악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신세미 평론가, 혹시 워터밤 가보신 적 있어요?
1: 아예 없습니다.
0: 근데 이 워터밤 출연이 요즘 젊은 뮤지션들에게는 인기의 척도? 네. 네, 하나의 뭐 가늠자라고도 하더라고요.
1: 맞아요.
0: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1: 워터밤의 인기가 시작된 게 지금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코로나 이후로요. 아무래도 이제 젊은이들이 여름에 몸매 자랑을 하러 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제 SNS에 올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가장 대중적인 페스티벌인데요. 그래서 거기에 출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젊은 뮤지션들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가장 핫한 뮤지션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0: 근데 언제부턴가 그렇게 됐더라고요. 네,
1: 수영복을 입고 가는 것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가보지는 못했고요. 예. 네,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0: 그렇군요.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언타이틀곡은요.
1: 네, 오늘은 박광현의 1990년 2집 앨범에서 수록곡 준비했습니다. 이 박광현의 음악은 어떻게 보면 그의 솔로 음반보다 오히려 박광현이 곡을 선사해준 그 뮤지션의 음악을 통해서 더 잘 알려져 있는 편인데요. 박광현이 처음에는 이제 시나위의 전신

0: 그래서 여기에 잠도 오지 않는 밤에를 이제 본인만의 스타일로 다시 선보였는데요. 오늘 이 곡을 바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1: 네.
0: 잠도 오지 않는 밤에라는 곡을 박강현의 목소리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또 이 곡은 2년이 지나서 92년도에는 또 김건모가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라는 제목으로 또 새롭게 발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승철, 박광현 그리고 또 김건모
1: 예.
0: 이렇게 세 명의 아티스트가 하나의 악보를 어떻게 소화했는지 좀 살펴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 곡이에요. 근데 또 박광현이 이 곡을 라이브 연주한 그 버전을 지금 동영상 사이트에서 찾아보면 음원보다는 더 이 곡이 가지고 있는 좀 뭉근한 매력이 뭔지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이 반복된 건반 연주로 만들어내는 그런 느슨한 리듬 그리고 또 툭하고 내뱉는 박광현의 보컬 그리고 기타 연주 이 베이스 연주까지 하나도 화려한 게 없는데 이 곡이 굉장히 뜨겁게 느껴집니다. 약간 약불로 오래 끓였을 때 제맛이 나는 그런 곰탕 같은 음식을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이 곡의 약불의 맛과 멋을 또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목소리가 정말 매력적이죠. 박광현이 부른 잠도 오지 않는 밤에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와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박광현의 잠도 오지 않는 밤에, 오늘의 언타이틀곡이었습니다. 이승철 노래로 더 자주 들었는데 원곡자의 해석도 참 좋네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이 시간에 듣고 싶은 노래가 있거나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 저희에게 보내주십시오.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시고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을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오늘 끝고 롤러코스터에 숨길 수 없어요 전해드리면서 저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오늘은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절기 입추입니다. 밖은 여전히 푹푹 찌는 한여름이라 가을이 아주 멀게만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보름 난 집 지나면은 더위가 물러간다는 처서가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선선한 공기를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계절은 늘 멀리 있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갑자기 성큼 다가오곤 하지요. 중국 송나라 시대의 유학자 주자는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짧은 시간도 가벼이 여기지 마라. 연못가의 봄푸른 꿈에서 미처 깨어나지도 않았는데 섬돌 앞 오동잎은 벌써 가을 소리를 낸다. 네, 봄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가을 문턱에 다다랐다는 시인의 감상이었습니다. 자, 다가올 가을 풍경을 여러분도 잠시 상상해 보시죠. 이영숙의 노래입니다. 가을이 오기 전에.

네, 염정인 작가의 수필 우산 이야기 중에서 한 대목 골라봤습니다. 어느 비오는 날 모임이 끝나고 각자의 우산을 챙겨들면서 우리들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우산에는 귀가 있는가 봅니다. 내가 우산 하나를 색깔이 하도 촌스러워서 그만 없어져 버렸으면 하고 미워했더니 어느 날 정말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라고 해서 모두들 웃은 적이 있다. 정말 우산이란 것은 슬그머니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어디선가 엉뚱하게 나타나서 제 집인 양 우산 꽂이에 꽂혀 있기도 하다. 긴 장마철이 끝나고 나니 우리 집 우산들이 모두 바뀌어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조그만 것 하나라도 남에게 양보하기 싫어한다. 그러나 우산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극히 너그럽고 이타적으로 보이니 이상한 일이다. 자동차에서 내릴 때나 다방에서 떠날 때도 익명의 기증인이 되어 앉았던 자리에다가 놓아둔 채 나오기도 한다. 어쩌면 우산이란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순간적이나마 물질의 집착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마력을 가진 것은 아닐까. 그래서 나의 것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모든 소유의 허망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 아닌지. 오늘 같은 문명사회에서 아직도 우산이 우리의 삶과 함께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을 쓰게 되어 있다. 100년 전의 우산이나 지금의 우산이나 그 모양에는 별 변함이 없다. 비 오는 날 가지가지 영롱한 빛깔의 우산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면 도시의 우울함이 사라진다. 높은 빌딩의 직선이 난무하는 사이로 무지갯빛의 곡선이 떠다니는 것을 보면 누가 나를 부르는 듯 달려나가고 싶어진다. 그리고 우산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꿈을 꾸듯 황홀해지고 싶은 것이다. 비와 외로움, 바람꽃의 노래입니다.

낯선 풍경을 만나고 새로운 길을 걷기만 해도 숨막히던 일상에 숨통이 트이곤 합니다. 멀리 떠나지 않더라도 잠시 익숙한 자리를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행이겠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책과 함께 쉬어갈 수 있는 여행을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전북 전주로 가보겠는데요. 전주 하면 전통문화가 유명하지만 도서관의 도시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연, 예술, 여행 등 특색 있는 테마를 갖춘 크고 작은 도서관들이 30곳 이상 있습니다. 도서관의 도시답게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주의 특색 있는 도서관과 대표적인 문화공간, 동네 서점, 그리고 아름다운 정원을 하나의 여행 코스로 연결한 전국 최초의 프로그램이지요. 전용 버스에 올라타면 해설사의 안내를 들으면서 독서하기 좋은 명소를 하루 혹은 반나절 동안 편안하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여름철에 가기 좋은 도서관 두 곳을 소개합니다. 먼저 가볼 곳은 연화정 도서관인데요. 전주 덕진공원 안에 있는 아름다운 한옥 건물 도서관이지요. 커다란 연못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연화교를 따라 걷다 보면 고즈넉한 한옥 건물 연화정 도서관이 나타납니다. 신발을 벗고 나무 향기가 물씬 풍기는 마루에 올라앉으면 사방으로 나 있는 커다란 통창 너머로 덕진공원의 연못 풍경이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특히 요즘 같은 한여름에는 초록빛 연잎들을 볼 수가 있지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으로 땀을 식히며 전주의 문화와 예술혼을 담은 책들을 여유 있게 들춰보다가 잠시 쉬고 싶으면 도서관 밖으로 나와서 연꽃 향기를 맡으며 산책을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다음 도서관으로 안내해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시를 노랫말로 쓴 곡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고은 시 최양숙의 노래 가을 편지, 장만영 씨 최헌의 노래 순아, 그리고 김소월 씨 희자매의 노래 실버들, 세 곡입니다.

네, 시를 노래한 곡들 세 곡이었습니다. 최양숙의 가을 편지, 최헌의 순화, 그리고 희자매의 실버들 들으셨어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전북 전주에서 즐기는 도서관 여행입니다. 두 번째로 가볼 곳은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학산 숲속 시집 도서관입니다. 학산 만내째 호수 옆에 울창한 숲속에 있는 비밀 아지트 같은 곳인데요. 학산 산책로를 따라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 숲속 한가운데에 오두막 한 채가 나타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나무향과 종이향기가 훅 밀려오고 삼면이 통유리로 돼 있어서 어디에 앉든 지푸른 여름 숲을 마주할 수 있지요.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문을 여는데요. 오직 시집으로만 가득 채워진 특화 도서관입니다. 김용택 시인, 안도현 시인 등 유명 시인들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시집부터 세계 각국의 외국어 시집, 그리고 마음 가는 대로 골라 읽을 수 있는 주제별 시집까지 벽면을 빼곡히 채우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시 한 편 읽을 여유조차 없었다면은 매미소리를 배경음악 삼아서 마음에 드는 시 한 구절을 음미해 보시죠. 마음의 양식을 든든히 채우셨다면 이제 배를 채울 시간입니다. 도서관에서 내려와 전주의 명물 감액집에 둘러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감액은 가게 맥주의 준말인데요. 원래 동네 슈퍼나 가게에서 맥주 한 잔과 소박한 안주를 곁들이던 게 입소문이 나면서 전주의 특별한 밤문화가 됐습니다. 이름난 가게들이 많은데요. 황태구이와 갑오징어구이 등이 아주 유명한 별미로 꼽히지요. 이제는 축제로까지 발전해서 전주 감액축제가 올해는 어제부터 시작해 내일 8일까지 전북대학교 복합경기장 일원에서 펼쳐진다고 합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한여름에 전주에서 즐길 수 있는 도서관 여행지 두 곳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노래 듣고 와서 전국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과 함께하는 선곡 수첩 만나보시죠. 이번에도 시로 만든 노래들 준비했습니다. 서정주 씨 송창식 노래 푸르른 날, 김소월 씨 정미조의 노래입니다. 개여울.

0: 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입니다. 뭐 아직 가을은 저 멀리 보이지도 않는 것 같지만요. 그래도 절기를 핑계삼아 잠시 더위를 달래보시죠.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특별한 음악여행 해보겠습니다. 신재동 단장의 선곡수첩, 전국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아, 벌써 입추라니 시간 빠르죠.
1: 참 빠릅니다.
0: 예, 네, 벌써 네. 가을이 오고 있는데 아직 느껴지진 않지만.
1: 네, 네.
0: 단장님은 여름 가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실까요?
1: 하나 있습니다.
0: 아, 뭔가요?
1: 올여름에 가기 전에.
0: 신곡 발표?
1: 그렇죠.
0: 아.
1: 우리 원석현 아나운서께서 글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0: 아니, 올여름 다 지나갔는데.
1: 정말 아, 참 좋다. 이런 글로 정말 서정적인
0: 부담 주지
1: 곡
0: 마세요.
1: 하나 쓰는 게 올 제
0: 아, 서정적인 그러면 그 곡이 가을쯤에 나오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1: 그렇죠.
0: 겨울쯤.
1: 겨울이 가기 전에. 아, 왜냐면 이제 히트에 관계없이
0: 예.
1: 아, 이 곡 이 글 너무 좋다. 이런 소리 듣고 싶어요.
0: 아니, 세상에 좋은 글 많잖아요.
1: 아니요. 아직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 맛도 한번 보게.
0: 아이 참 자꾸 부담을 주십니다. 자, 선곡수첩 지난주에 이어서 노래로 해외여행을 떠나보겠는데요. 외국 도시를 배경으로 한 노래가 생각보다 많잖아요.
1: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찾아보는 대로
0: 예.
1: 어, 이것도 있었네. 저것도 있었네. 이것도 있었네. 그런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0: 그러니까 지난주와 이번주는 정말 엄선해서 갖고 오신 거군요.
1: 그렇습니다.
0: 예. 네.
1: 그래서 이번에는
0: 네.
1: 이탈리아.
0: 어디로 합니까?
1: 나폴리로 한번.
0: 나폴리 좋지요. 가보진 못했지만.
1: 네네. 예. 우리 현인 선생님의 나폴리 만보.
0: 나폴리도 아니고 나폴리 만보.
1: 나폴리 만보.
0: 그 당시에 나폴리라고 이렇게
1: 불렀습니다.
0: 네.
1: 그래서 고명기 선생님 작사, 박춘석 선생님 작사. 아, 이거 56년도에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사실 그 만보 리듬이
0: 아.
1: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떨쳤었어요.
0: 만보춤 기억납니다.
1: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노래가 우리 현인 선생님의 독창적인 허밍 창법, 바이브레이션, 허허 뭐 이런 느낌.
0: 네네네.
1: 예, 파하하메게해요 이런 거지.
0: 모든 노래를 딱 그런 창법으로 부르셨나요?
1: 그렇진도 않아요.
0: 아, 예, 다른 창법도 고수하셨습니까?
1: 예, 굳이 굵직한 또 그런 노래도 있긴 오, 해요.
0: 예. 예.
1: 사실 이 노래는 당시 다방이나 캐바레 같은 데서 차 마시다 일어나서 만보를 추고.
0: 아, 다방에서도.
1: 그때 당시 그런 게 또 그렇게 뭐 어색하지 않았어요.
0: 아, 예. 멋이었네요.
1: 낭만이 있었죠.
0: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예. 나폴리와 만보가 관련이 있나요? 만보 하면 그 쿠바 쪽 중심으로 한 그 춤곡으로 알고 있는데.
1: 근데 뭐 어찌됐든 우리가 사실은 폭스트로트, 트로트 같은 경우도 사실 미국 쪽에서 먼저 나왔는데
0: 예, 예.
1: 트로트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나 뭐 고정화돼 있잖아요.
0: 예.
1: 그래서 음악이라는 거는 리듬 하나 만들어져서 나오면
0: 네.
1: 세계 공통어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져서 쓰이는 것 같아요.
0: 어. 네. 아마도 이제 만보가 이제 유행하는데 여러 군데의 만보 노래가 나오니까 나폴리가 이제 그때 세계 3대 미항으로 이제 알려지고 유명한 한번 가보고 싶은
1: 그렇죠.
0: 아름다운 곳 선망의 대상이었으니까 막 갖다 붙인 거 아닐까요?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그 서양은 낭만적인 항구 도시잖아요.
0: 예,
1: 나폴리가.
0: 예. 그래서 가사에 나폴리만 나오는 게 아니고 베니스도 나오더라고요.
1: 네, 곤도라, 베니치 곤도라. 예. 그래서 만보 리듬이 사실은 퍼커션, 후다당 땅땅땅 따당땅땅 뭐 이런 그 봉고 등 리듬 악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0: 그래서 그렇죠, 되게 그렇죠.
1: 밝고 명쾌하고 신선하고.
0: 만보 리듬은 거의 타악기 아닌가요? 뭐
1: 거의 타악기.
0: 현악기나 관악기가 들어갈 일이 없어요.
1: 네, 거의 그렇죠? 없습니다. 그래서 예. 뭐 포 리듬이나 식스 리듬 정도의 퍼커션 계열의 그 악기를
0: 네.
1: 많이 좀 써서
0: 예.
1: 된 게 좀 밝죠.
0: 나폴리 하면 또 피자도 생각나고 예.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이어서 가볼 곳은 어디입니까?
1: 네. 샌프란시스코.
0: 아, 다시 미국으로.
1: 네. 네. 안 가보셨다고 그랬죠?
0: 아, 저는 미국에 고모님이 살고 계셔서
1: 고모님이
0: 캘리포니아에 살고 계셔서 그렇게 한번 오라고
1: 안 가셨어요?
0: 초대를 하시는데 어떻게 기회가 안 돼서 저희 네. 집안 친척들은 다 갔다 오셨는데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예. 가봐야죠. 예,
1: 불러라 샌프란시스코야
0: 예,
1: 태평양 로맨스야
0: 아, 백설이 뭐 선생님.
1: 그렇죠.
0: 예.
1: 이것도 역시 손노원 작사 박시춘 작곡인데
0: 네.
1: 53년도에 장세정 씨가 사실은 먼저 발표를 했어요.
0: 아, 장세정 선생님.
1: 네. 그랬다가 좀 좋은 효과를 못 보고 62년도에 백설이 선생이
0: 예, 예.
1: 이제 리메이크를 하셨는데
0: 이게 터졌군요.
1: 히트가 된 거죠.
0: 예.
1: 사실 그 그때 당시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우울함 그런 것들을 좀 씻어내고 밝고 명랑한 멜로디를 만들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예. 이게 터진 거죠.
0: 아, 이 노래가 만들어진 뒷이야기도 흥미롭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6.25 전쟁 직후에 예. 53년도에 이제 작사가 손노원 선생께서 부산항에 입항한 그 스웨덴 적십자 병원 그 선을 보고
0: 병원선
1: 예. 네.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그 평화의 사절단이라고 이제 나름대로 상상을 하셨대요.
0: 스웨덴에서 왔는데 왜 샌프란시스코?
1: 근데 그게 무슨 연관성이 있었을까요?
0: 아, 그 우리 선생님 손노원 선생님 그 개인적인 어떤 그렇죠. 열망 같은 게 있으셨나
1: 아마 보네요. 늘 평소에 샌프란시스코를 동경을 하셨던가 아, 뭐 그랬겠죠.
0: 그런 게 있었나
1: 그래서
0: 보네요.
1: 접목이 됐어요.
0: 예예. 예.
1: 그래서 이제 감사와 그 사절단에 대한 감사와 동경의 마음을 담아서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0: 예. 샌프란시스코 하면은 뭐 금문교가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0: 또 가파른 언덕길의 케이블카 같은 것도 떠오르고 또 뭐 미국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그런 풍경들이 낯설지가 않은데
1: 네, 네.
0: 또 유명한 노래 팝송도 있죠.
1: 맞습니다. If you're going to San Francisco 예.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0: 예. 스콧 맥킨지.
1: 스콧 맥킨지 노래. 예. 샌프란시스코.
0: 뭐 기후도 워낙 좋은 곳이고 살기 좋은 곳이어서.
1: 여기 여름에도 그렇게 안 덥대요.
0: 예.
1: 신선하고 그렇대요.
0: 아 그렇군요. 예. 자 노래로 떠나는 해외여행 먼저 두 군데로 떠나보겠습니다. 현인의 나폴리 만보 백설이의 샌프란시스코.

0: 네, 신재동 단장의 선곡수첩, 지난주에 이어서 노래로 해외여행을 떠나보고 있습니다. 두 곡 듣고 왔는데요. 현인의 나폴리 만보, 그리고 백설이의 샌프란시스코였습니다. 자, 전국 노래자랑 해외 출장 가실 때마다 신경 많이 쓰시겠어요. 왜냐면 연주인들은 비행기에 막 악기도 실어 가는 경우도 있고, 참 어떻게 가져가세요?
1: 뭐, 비행기에 실어 갈 때도 있고, 이제 배로 이렇게 해서 날아갈 때도 있고, 예, 예. 미리 뭐, 그 팀들은 한 뭐 일주일 전에 떠난다거나
0: 가서
1: 뭐
0: 대여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1: 그 대부분 그렇게 해요.
0: 아, 네. 저희들이 이제 하겠네요.
1: 뉴욕 갔었을 때인데 악기가 준비가 안 됐었어요.
0: 대여하기로 했는데
1: 녹화 전날에 그걸 알았어요.
0: 아이고야.
1: 그래서 큰일 났잖아요.
0: 예예예. 예, 예, 예.
1: 그래서 우리 총무하고 저하고 네. 그 뉴욕 그 나이트 클럽을 다 뒤졌습니다.
0: 아, 밴드한테 빌리려고.
1: 그래서 빌렸어요. 근데 그 입구에 흑인 등치 큰 분들이
0: 기도 같은 분들
1: 총 들고 서 있어요 거기는.
0: 무섭잖아요.
1: 그럼 뭐 말 영어도 잘 안 되고.
0: 아니 그 코디네이터 없었습니까 같이 그?
1: 뭐 한 군데 갔을 때 있었는데.
0: 예예. 예.
1: 그 우리가 앰프가 한 거의 세 대인가 네 대인가가 필요했는데 저 두 대 빌 정도 때는 없었어요.
0: 아니 근데 어떻게 용기 빌리셨네요.
1: 빌렸어요.
0: 물론 이제 그 업소들은 클럽들은 밤에 영업을 하니까. 네. 우리 정우 노래 녹화는 낮에 했을 거 아닙니까?
1: 낮에 했죠. 그래서 다행히 한국인이 섞여 있는 밴드 집을 수소문을 해서
0: 예예 예. 사정을 얘기해서
1: 찾아간 거죠. 찾아가서 이래저래 녹화하러 왔는데
0: 네네네.
1: 악기가 없다.
0: 아.
1: 지금 너희들은 밤에 하고 네. 우리 낮에 하니까 갖다 줄 테니까
0: 당연히 이제 돈은 지불하죠.
1: 그렇죠. 우리가 예. 페이를 할 테니까 빌려주라. 그래서 녹화를 했답니다.
0: 아유, 네. 무리 없이 잘 진행하셨죠.
1: 네.
0: 아, 다행입니다.
1: 진행했죠.
0: 예. 그게 또 기억에 남겠네요. 오래오래.
1: 기억에 남죠. 네.
0: 자, 다음 여행지는 어디입니까?
1: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0: 네.
1: 사랑의 트위스트.
0: 사랑의 트위스트가
1: 서른 도시의
0: 상하이.
1: 상하이로 가는 겁니다.
0: 상하이. 네.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던 곳.
1: 그렇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이게 97년도에 발표를 했는데 부인 또 이수진 씨가 글을 쓰시고
0: 부인께서 작사 많이 하시더라고요.
1: 네, 네. 예. 서른 도시가 작곡을 했습니다.
0: 사실
1: 그 60년대 70년대 유행했던 그 트위스트 춤 그죠?
0: 예, 예.
1: 그걸 이제 그걸 하고 락앤롤 리듬하고 이렇게 섞어서 그때 당시 잘 만들었어요.
0: 예.
1: 나팔바지 뭐 빵집 그런 거 유행하던 7080 세대들의 그 향수를 예. 불러 일으켰던 그런 곡입니다.
0: 네. 아마 이제 그 뭐 부인과 그 서른도 씨가 아마 상의해서 쓰셨겠지만은 본인들의 어떤 추억담을 잘 많이 섞으신 것 같네요.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0: 근데 왜 상하이를 배경으로 했을까요?
1: 뭐 아무래도 이제 그 1920년대, 30년대 사실은 동양 최고의 국제 도시잖아요. 그래서 서양 문물이 가장 먼저 이제 받아들였고
0: 네.
1: 뭐 그 시절 화려하고 그리고 세련된 그런 춤. 이 춤은 사실은 뭐 좀 논다 하면 안 쳐본 사람은 거의 없어요.
0: 아,
1: 우리 야전 전축 틀어놓고 옛날에
0: 트위스트
1: 쳐보고 뭐 공공 같은 데서
0: 예, 예, 예.
1: 예, 그랬던 곡입니다. 그냥 그런 것들을 아마 회상하면서 네.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
0: 트위스트 자체가 참 좋은 운동이 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전신을 다 흔들잖아요.
0: 그렇죠. 몸을 이렇게 막 이렇게 엇박자를 예. 흔드니까.
1: 그러니까요.
0: 예. 예. 상하이 다녀오셨습니까?
1: 예, 저는 녹화차.
0: 아, 그러셨군요. 예,
1: 뭐 다녀왔습니다. 한 서너 번 간 것 같아요.
0: 예, 예. 예. 이 노래 앞두고 좀 썰렁한 개그 하나가 떠올랐는데 혹시 서른도 씨가 옷을 벗을 때 옷을 벗는 순서를 아십니까?
1: 그걸 제가 어떻게 아니까 서른도 씨가 옷 벗는 순서를 제가.
0: 상의 벗고 하의 벗습니다. 상하이 상하이 상하이.
1: 참나.
0: 노래 들으시죠. 사랑의 트위스트 서른도입니다.

0: 사랑의 트위스트 서른도 씨의 노래 들으면서 잠시 상하이 여행을 상상해봤습니다. 신재동 단장의 선곡 수첩 노래로 떠나는 해외여행. 자, 신 단장님은 뭐 해외 여러 나라를 정말 원 없이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1: 네, 네.
0: 물론 또 이제 홍콩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1: 네, 네.
0: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나 도시가 있다면 어딜까요?
1: 저는 예전부터 체코를 꼭 가보고 싶었어요.
0: 동유럽, 체코. 네. 아, 동유럽 쪽에 못 가보셨어요?
1: 못 가봤어요. 아. 그때 체코가 약간 공산권
0: 옛날에 공산권이었잖아요. 지금은 아니죠. 예.
1: 그 이제 체코 특히 프라하.
0: 그렇게 아름답다면서요.
1: 그렇죠. 항구. 예. 아, 난 거기가 한번 꼭 한번 가보고 싶어.
0: 프라하에 또 유명한 그 다리도 있고 우리나라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이 됐고 이미 많은 분들이 갔다 오셨죠.
1: 거기 눈만 감으면 거기가 이렇게 떠올라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전생에 거기서 살았었나, 아. 체코 사람이었나 이럴 정도로.
0: 아, 또 그 사진 같은 이미지, 영상 이미지를 네. 보신 적이 있으신가 보죠.
1: 있죠.
0: 예, 예.
1: 이상한, 약간
0: 영화를 보셨다던가.
1: 썰렁하면서 이렇게 약간 차가운 느낌도 들기도 하고, 되게 이국적이고.
0: 아니, 그 동유럽이 참 그렇게 사진만 봐도 예쁘더라고요.
1: 네.
0: 그 건물들도 아기자기하고.
1: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0: 예, 예. 좋은 유적도 많고 꼭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1: 다녀오셨어요, 체코?
0: 아니요.
1: 다녀오신 것처럼
0: 기회 되면 같이 가시죠.
1: 네, 아, 좋습니다.
0: 예, 2주간 이어진 해외여행 이제 마지막 여행지가 남았습니다. 어딥니까?
1: 그렇습니다. 뭐 여기 한두 번씩 안 갔다 온 분들 없어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0: 저는 안 갔다 왔습니다.
1: 아유, 이렇게 미국도 안 가시고 베트남도 안 가시고.
0: 저는 국내가 좋습니다. 예.
1: 그러면 어디를 다녀오셨어요? 일본?
0: 아시아권이죠. 뭐 일본, 홍콩, 출장으로 독일 한번 갔다 오고요.
1: 아.
0: 많이 갔다 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태국 좀 갔다 오고.
1: 예. 워낙 KBS에서 이렇게 자리를 내면 안 되는 아나운서시니까.
0: 아니요. 저희.
1: 안 빼주시는구나.
0: 아니, 아나운서도 자유롭게 휴가 예. 해외여행 많이 다녀옵니다.
1: 그래요?
0: 예. 국내 여행도 많이 다녀요.
1: 그럼 왜 게으르신가? 왜?
0: 그 유형인가 봐요. 그러니까
1: 아, 아
0: 그
1: 진짜?
0: 집이 좋은 유형.
1: 아.
0: 밖에 나가면 아유 그 집이 최고다 하는 그런 유형들 있잖아요.
1: 그때 그래요.
0: 예, 예.
1: 맞습니다.
0: 하지만 그 노래 듣다 보니까 아, 자꾸 나가고 싶네요.
1: 진짜 막 간 것 같잖아요. 거기 예. 있는 것 같고 예. 이 음악을 들으면 아, 그 생각이 나고
0: 예.
1: 이번에 이제 베트남입니다. 우리 김추자 씨의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0: 예. 네. 이 노래도 오래됐죠.
1: 그렇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신중현 씨의 작사 작곡입니다.
0: 예.
1: 60년대 후반에 베트남 전쟁 파병이라는 그 우리 시대적 상황을 배경한 그런 노래죠. 이때 당시 뭐 맹호부대, 청룡부대 뭐 이렇게 네. 많이 갔잖아요. 네.
0: 영화도 많이 만들어지고
1: 그렇습니다.
0: 노래도 많이 만들어지고
1: 사고 안 나고
0: 네.
1: 진짜 무사히 딱 훈장 하나 들고 달고 네. 이렇게 다 돌아온 그 용사 네. 이런 분들을 그 환영하는 의미에서
0: 네.
1: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영화도 만들어졌어요.
0: 파월 장병도 홍보하기 위한 계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베트남은 뭐 지금도 이제 한국인들의 인기 여행지인데

0: 네, 뭐 장소들이 계속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다낭 인기 있다가 나트랑이라는 데 인기 있다가 뭐 수도인 뭐 호치민이 수도인가요 지금? 뭐 호치민,
1: 그렇습니다.
0: 하노이 뭐
1: 그렇습니다.
0: 많이
1: 호치민.
0: 다니시고 단장님도 많이 다녀오신 것 같은데 음식도 입맛에 잘 맞으셨나요?
1: 저는 이상하게 고수 같은 게
0: 예.
1: 너무 너무 좋아요.
0: 아,
1: 처음엔 사실 못 먹었거든요.
0: 솔직히 살짝 거북스럽잖아요.
1: 근데 이게 무슨 화장품 냄새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맛을 딱 들이니까.
0: 중독성이
1: 전
0: 있군요.
1: 집에서도 요즘 사다가 항상 냉장고에
0: 아,
1: 있어요.
0: 고수를요?
1: 네.
0: 아,
1: 그게 입맛 없을 때 그거 놓고 막 비벼 먹기도 하고. 너무 좋아요.
0: 예. 베트남 가시면 집밥 먹는 기분이시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1: 전생에 베트남에서도 살았었나?
0: 체코에다가 아주 다양하시네요. 예. 자, 오늘 2주간 해외여행 정말 덕분에 잘 하고 있는데 마지막 곡으로 김추자의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띄워드리면서 마쳐야겠습니다. 신재동 단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시간은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맹렬하고 뜨거운 여름도 이 시간 앞에선 서서히 누그러지는데요. 말만 들어도 어쩐지 시원해지는 절기, 입추에 들어섰습니다. 찬바람에 옷깃을 여밀 때도 이제 머지않았습니다. 오늘 첫 곡, 한혜진이 작곡하고 가야금으로 연주합니다. 낙엽이 물드는 소리.

심영섭이 작곡한 곡 겨울의 편지였습니다. 최태영의 해금과 유태환의 건반 연주였고요. 먼저 함께 하신 첫 곡 한혜진의 가야금으로 낙엽이 물드는 소리 함께 들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악기들이 있죠. 바로 바람을 불어넣어 소리를 내는 관악기들인데요. 국악기엔 대금, 피리, 태평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대금 연주곡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봉장최로, 봉장은 전설의 새 봉황을 의미합니다. 새소리를 흉내낸 가락들이 펼쳐질 텐데요. 이생강의 대금, 허봉수의 장구, 이호용의 증연주로 함께 하시죠.

봉장 쥐, 이생강의 대금, 허봉수의 장구, 이호영의 징 연주로 전설 속 봉황의 울음소리를 닮은 대금 선율 만나보셨습니다. 대금이 들려주는 바람의 결을 따라가다 보면 한여름 더위도 잠시 잊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우리의 옛 노래 이어드립니다. 여창가곡 개면조개락, 바람도 쉬어넘고, 김연기의 노래 이재화의 검은 고연주입니다.

여찬 가곡 특유의 느리고 깊은 호흡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여찬 가곡 개면조 계락, 바람도 휘어넘고, 김연기의 노래와 이재화의 검은 고였습니다. 이어서 민요 새 타령을 주제로 한 창작음악 전해드릴 텐데요. 25현 가야금과 아카펠라, 민요 창법이 어우러져서 새 타령 선율을 역동적인 리듬으로 흥겹게 표현했습니다. 조원행 작곡, 아카펠라와 25현 가야금을 위한 새 타령, 중앙 가야스트라의 연주, 아카펠라 그룹 아카시아 아카펠라, 김일륜과 가야금 친구들의 노래입니다.

0: 익숙한 민요 재타령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창작 음악이 됐습니다. 조원행 작곡 아카펠라와 25연 가야금을 위한 재타령. 중앙가야스트라의 연주, 아카펠라 그룹 아카시아 아카펠라, 또 김일륜과 가야금 친구들의 노래였습니다. 같은 세타령이라도 어떤 이야기 속에서 만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분위기를 낼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판소리 적벽가 속에서 세타령 대목을 만나보겠습니다. 윤진철의 소리, 조용수의 북장난입니다.
1: 저조 가끔 목을 움추며 정우각 귀에서 화살이 소르르르르 지내가고 목놈으로 칼날이 번뜩번뜩 흐는구나. 정욱이 여짜오되 이제는 아무것도 없사오니 승상님 목을 누려 사면을 살피소서. 아 인자 진정 조용하냐? 예 조용합니다. 조조 망 목을 누리라 그랬지. 의의 그 매초리 한 마리가 조조 말금 사이에서 날아가니 아이고 정욱아 내 목이 있나 보아라. 정욱이 웃고 대답하되 승상님 목이 없으시면 어찌 말씀을 하오리까. 조조 무색하여 그게 매초리더냐. 소금 발라 바싹 꾸면 한 잔 술 안주 감초이라. 이 급한 중 입맛은 꼬가시오 그려. 매초리한테 놀랬단 말 불가 사문어 타인이로다. 초조 정신을 차려 경계 잠깐 살펴보는 뒤 산천은 흠준혹 수목은 촉년 뒤 나 눈사이고

소탱 조윤현 색

0: 头高马低，好牛头大。出兵要有领兵营的，我的子了，兵营有他我。
1: 出去，
0: 嫦娥惹怒汗毛。

0: 얘기. 철망에 번성을 했다. 화병하고 지마라. 노고 체린 노고 체린 처제옥 날색 황제 화통
1: 다 쉬고
0: 거머를 내요. 본선 홍포님 딱
1: 좋지 쉬고

가면 댕당 그르로 저리로 가면 행동 행동 사설만은 저할미세 적벽오전

0: 우리
1: 적벽화전에서 목숨을 잃은 조조의 군사들이 새가 되어 나타난 장면이었죠. 판소리 적벽가 속의 새타령 대목을 윤진철의 소리와 조용수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셨습니다.

0: 우리 음악으로 물들이는 마음 한자리, 국악의 향기.
1: 여러분은 지금 국악의 향기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새벽의 풍경을 그려낸 두 곡으로 고요한 시간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곡, 새벽 안개, From 310의 연주, 김성광 작곡 Don River, 연희별곡의 연주입니다.

김성광 작곡의 Don't Leave Her, 연희별곡의 연주였고요. 앞서서 들으신 곡 From 310의 연주, 새벽안개였습니다. 저희 국악의 향기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와 함께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하셨길 바라면서 끝으로 청년 예술인들이 뜻을 모은 4인조 퓨전 국악 앙상블 그리샤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창부가락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

함께 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우리 밥 한번 먹자. 이따 저녁에 맥주 한잔 어때? 같이 커피 마실래? 우린 이런 말로 누군가의 시간을 빌려온 적이 있습니다. 밥을 같이 먹고 맥주를 한잔하고 커피를 같이 마신다는 거. 그와 내가 시간과 여유를 나눌 만큼의 사이라는 얘기죠. 특히 더욱 가까운 사이는 이런 말로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래 참 좋은데 한번 들어볼래? 매일 이 시간 제가 여러분께 하는 말이기도 하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015B의 친구와 연인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젊은 시절 윤종신의 목소리였죠. 시간과 여유를 함께 나누는 사이, 정말 스스럼 없이 가까운 사이라는 의미죠. 그게 바로 우리들의 얘기라는 걸 떠올리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시간과 여유를 공유하고 또 좋은 음악을 나눠 듣고 함께 소통하는 이 시간. 웬만한 가족들보다 더 솔직한 진솔한 얘기를 털어놓기도 하는데요. 그 곁에 커피 한 잔도 좋고 맥주도 좋고 한 끼 식사가 끼어들어도 좋겠습니다. 기분 좋게 편안한 시간 함께 나눠보기로 하죠.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스타들의 첫 만남을 떠올리게 하는 처음 그 느낌처럼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래 듣고 이대화 평론가 만나러 가죠. 바다새 그리고 소방차입니다. 하얀 바람.

0: 지금은 무성하게 자란 스타들의 어린 잎 같던 시절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처음 그 느낌처럼 오늘도 이대화 음악평론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이대화 평론가는 여름휴가 다녀보셨어요?
1: 저는 여름휴가는 딱히 없을 것 같고요. 네. 대신에 프리랜서의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 때나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월, 화, 수 뭐 이렇게 정말 사람 없을 때 예, 좀 숙박료도 싸게 해서 한번 갔다 올까 생각 중입니다.
0: 그게 좋죠. 이 신세미 평론가한테 언젠가 물어봤었는데 네. 여름이 바쁘더라고요. 음악 페스티벌이 많아가지고.
1: 그렇죠. 예. 주말에 예. 그냥 뭐 일주일 건너 그렇죠. 어떨 때는 예. 뭐 토요일에 여기 갔다 일요일에 여기 가야 되고 막 이러니까요. 예. 좀 바쁘기도 하죠.
0: 평론가들에게는 여름이 좀 성수기 일이 많은 시기 그렇죠. 되겠어요. 한가할 때 여유 있을 때 그때가 더 좋습니다.
1: 좋죠.
0: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스타는요.
1: 일단 보아 씨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0: 보아 씨요.
1: 네, 여전히 또 많은 인기를 끌고 있죠. 지금은 가수 활동이 좀 뜸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도 많이 나더라고요. 1998년에 초등학교 6학년의 나이로 오빠를 따라 댄스 경연 대회 나갔다가 이수만 씨 눈에 띕니다.
0: 예.
1: 그리고 SM 엔터테인먼트에 캐스팅이 되죠. 그리고 2년 동안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춤과 노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보아 씨 처음 등장했을 때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보아 씨를 차별화하는 말 중에 하나가 만 13세였습니다.
0: 만 13살. 아.
1: 네, 아, 정말 파격적인 말이죠. 그 나이에 가수로 데뷔했다? 누구길래? 이렇게 호기심이 아주 가득했었는데 그렇게 2000년 여름에 데뷔했습니다.
0: 2000년 여름이요.
1: 네.
0: 제가 KBS에 2001년도에 들어왔는데 아, 내가 연예인들 다니는 방송사에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사람이 보아 씨였어요. 아, 그래? 지나갔다 봤거든요. 2001년도.
1: 아, 되게 좋으셨겠습니다.
0: 그렇죠. 네. 아, 내가 회사에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니까요.
1: 당시에 그 보아 씨의 독특한 점은 애초부터 해외 진출을 목표로 훈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일본에 진출할 계획으로 2000년에만 하더라도 아직 한국의 음악으로 미국 정상에 설 거라고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못했어요.
0: 못했죠. 예.
1: 제가 많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거의 없었을걸요.
0: 대다수 국민에게.
1: 네. 그래서 일단 일본 진출할 계획으로 이제 전략적으로 일본어 수업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냐면 방학 동안에는 일본에 어학연수를 갔는데 홈스테이를 했고 예. 거기 아나운서 분의 집이었대요. 그러니까 일본인 아나운서. 그러니까 그만큼 어학에 큰 공을 드린 거죠. 처음부터 그런데 성공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데뷔곡이 IDPSB라는 곡인데 보아 씨 곡들 중에서 이제 거의 알려지지 않은 거나 다름이 예. 없죠. 근데 그때 기억으로는 저도 그때 고등학생이어서 워낙에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예. 과외를 열심히 들었는데 너무 어려서 좀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또 사라라는 후속곡으로 활동했는데 역시 좋은 반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아 씨의 1집 국내 활동은 이제 큰 소득은 얻지 못했던 절반의 성공 정도. 이제 이름을 알렸으니까.
0: 데뷔 때부터 빅 히트곡이 나온 건 아니었군요.
1: 그렇죠. 그러니까 SM 그 당시에 이제 HOT, SES로 한창 잘 나가고 예. 있던 그런 소속사의 야심찬 신인이라고 하기엔 좀 저조한 성적이었죠.
0: 그랬군요.
1: 그런데 2002년에 Listen to my heart가 일본에서 커다란 반응을 일으키면서 오히려 이제 그 인기가 역수입된 케이스입니다. 반전이 찾아왔는데 이 Listen to my heart가 수록된 앨범이 일본의 빌보드 차트라고 할까요? 오리콘 차트에서 1위에 오르면서 그리고 이게 한국인 최초의 기록이라 정말 파격적인 뉴스였죠.
0: 그랬군요.
1: 지금은 이제 9시 뉴스가 별로 그 문화계의 파격을 설명하는 기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정치 사회 뉴스로 가득한 9시 뉴스에 문화계 소식이 전해지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이었거든요. 그때 9시 뉴스에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0: 그랬군요.
1: 네. 당시만 해도 이제 한국 음악이 일본의 정상에 선다.

0: 하는 게 너무나 놀라웠던 시절이고, 그리고 재밌게도 그리고 나서 한국에 와서 발표했던 곡이 넘버원이었습니다. 1위를 했는데 넘버원으로 활동하니까 예. 오 이게 좀 재밌었던 거죠. 많은 분들이 넘버원이라는 곡으로 일본에서 1위 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1: 그게 아니에요. 네. 순서가 바뀌었군요.
0: 1위는 Listen to My Heart 앨범이 예예. 오리콘 차트 1위를 했던 겁니다.
1: 그러면 오늘은 데뷔곡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0: 네. IDPSB 먼저 준비를 했고요. SM엔터테인먼트는 그 데뷔곡에 약간 사회적인 가사를 넣는 네, 그런 재밌는 전통이 있는 것 같아요.
1: H.O.T. 전사의 후예도 그렇게 그렇죠. 시작했고
0: 보아의 IDPSB도 약간 인터넷에 대해 자기 표현 네, 이런 걸 좀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1: 네.
0: 가사를 보면 우리만의 언어, 우리들만의 표현으로 가득 찬 우리만의 세상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이 당시에 상당히 재밌는 표현이었는데 후렴구에 축하축하추라는 게 나오죠. 그 당시 PC통신에서 그냥 대화방에서 쓰던 재밌는 언어였는데 그걸 그대로 가져오기도 하고 네, 하여튼 SM다운 그런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1: 먼저 들을 곡은 IDPSB고요. 이어서요.
0: 보아의 넘버원도 준비했는데요. 이 노래는 가사를 보면 재밌는 게 달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곡입니다. 달한테 말을 거는 식의 노래죠. 근데 작사가가 직접 밝혔는데 그 삼국시대 고대 가요인 정읍사를 모티브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1: 그래요?
0: 네, 달을 보면서 남편이 돌아오길 비는 어느 아내의 마음을 담은
1: 와.
0: 네, 그런 문학인데 가사를 잘 살펴보면 이제 달한테 하소연하는
1: 예.
0: 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보아 씨가 본인이 얘기하길 되게 슬픈 노래인데 사람들이 신나게 즐기는 게 처음엔 좀 신기했다고 합니다.
1: 저 사실 그런 느낌의 곡인지 그런 느낌의 가사인지 지금 알았습니다.
0: 그 가사를 그 댄스 음악에 이렇게 잘 귀 기울여 듣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1: 그럼 방금 소개해 주신 부하의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IDPSB 이어서 넘버원.

0: 보아의 데뷔곡인 I'd Piss Be 그리고 넘버원까지 들었습니다. 이대화 음악평론가와 함께하는 처음 그 느낌처럼 이번엔 누구의 처음을 함께 알아볼까요?
1: 김동률 씨 얘기도 좀 해볼까 해서.
0: 김동률이요?
1: 네. 어렸을 때 그렇게 공부를 잘했다고 합니다.
0: 네. 네.
1: 나중에 이제 대학가 요제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는데 좋은 학교를 나왔었죠. 네. 근데 어렸을 때 워낙 공부를 열심히 하느라 다른 취미를 갖기가 쉽지 않았다고 해요.
0: 예.
1: 네. 그런데 피아노 치는 것만큼은 좀 자유로웠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좀 피아노를 잘 다루는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처음 작곡을 했는데, 그만큼 음악 만드는 걸 정말 좋아했다는 얘기죠.
0: 대단하네요.
1: 네. 그리고 나중에 전람회 히트곡인데 졸업.
0: 네.
1: 이거는 중학교

0: 학교 3학년 때 쓴 곡이라고 합니다. 네, 그걸 나중에 이제 공개를 한 거죠.
1: 네.
0: 방금 얘기한 것처럼 데뷔는 MBC 대학가요제였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1993년이었고요. 전람회는 이제 서동욱 씨와 함께 했었죠.
1: 1993년이면 대학교 1학년 때 참가했던 거네요.
0: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모습을 보면 김동률 씨가 피아노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서동욱 씨는 베이스를 연주하는 이제 그런 형태였습니다. 당시 노래 제목은 꿈속에서라는 곡이었고요. 당시에 워낙 심사위원 반응이 좋아서 대상에 더해서 특별상까지 수상했습니다.
1: 그랬군요.
0: 얼마나 심사위원들이 좋아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대형 AV라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여기는 정말 엄청난 아티스트들이 다 집결해 있었습니다. 일단 신해철 씨, 015B의 정석원 씨, 또 윤종신 씨도 소속이 되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무한궤도 015B 같은
1: 그러네요.
0: 네, 젊은 층에서 정말 커다란 인기를 끄는 신인들이 소속됐던 네. 회사였습니다. 거기에 전람회도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1집의 프로듀서, 그러니까 전람회의 1집 음악감독을 보면 이름에 신해철 씨가 있습니다. 물론 작곡가 김영석 씨도 있긴 한데 네. 그러니까 신해철 씨도 사실 대학가요제를 통해서 스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1: 대학가요제 선배죠.
0: 네. 그러니까 대학가요제 선배가 후배를 끌어주는 그림이 됐었는데 예. 이것도 좀 아름다운 선후배 관계가 아닌가 싶고 그래서 1집 앨범 보면 세상의 문 앞에서라는 곡이 있는데 여기 신해철 씨가 듀엣으로 노래를 같이 소화하기도 했습니다.
1: 예. 전람회 하면은 기억의 습작이 워낙 강렬해서 기억의 습작으로 혹시 대학가요제에서 상을 받은 거 아닌가 하는데 아니었죠.
0: 네, 꿈속에서였고 예. 1집에서 성공한 곡이 기억의 습작이었습니다. 사실 1990년대에도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습니다만 국민적인 인기를 끌게 된 건 역시 영화인 것 같아요. 건축학개론의 주인공들 사이에 애틋한 사연을 가진 아주 중요한 노래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후 세대에게도 아주 큰 사랑을 받았고
1: 예.
0: 특히 90년대 열풍이 일어날 때 그 핵심에 서게 되면서 완전히 고전이 된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 이후에 뭐 정승환 씨, 규현 씨 이런 발라드로 유명한 이후 세대 가수들이 계속 커버해서 부르고 진짜 가요계에 이제 90년대를 대표하는 곡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들을 때마다 놀라는데 어떻게 이렇게 멋진 멜로디가 대학생 손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
1: 김동률 특유의 그 분위기, 그 고급스러움이 살아있는데.
0: 아, 그리고 그 중정의 예. 아주 그 중후한 느낌 아주 멋지죠.
1: 맞습니다. 또 한 곡 들어봐야죠.
0: 네, 전람회 졸업도 준비했습니다. 1997년에 3집 졸업을 발표하고 전람회가 해체하게 되는데요. 해체 이유는 멤버인 서동욱 씨가 뮤지션보다는 공부에 전념하겠다 의지를 피력하면서였습니다. 이후에 김동률 씨는 카니발로도 데뷔하고 또 솔로로도 데뷔해서 모두 히트를 시켰고 이후에 한국을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로 성장을 합니다. 한때 졸업식 시즌이면 진짜 이 노래가 라디오에서 많이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1: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근황이 알려지지 않았던 전람회 멤버 서동욱 씨가 고인이 되어가지고
0: 네.
1: 더욱 안타까운 느낌을 많이 자아내게 하죠.
0: 네.
1: 김동률이라는 뮤지션을 확실히 각인시킨 곡들 들어보겠습니다. 전람회, 기억의 습작, 그리고 졸업.

0: 전람회, 기억의 습작, 그리고 졸업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이대화 음악평론가와 함께 처음 그 느낌처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누구의 첫인상입니까?
1: 이번엔 가수 윤하 씨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0: 윤하 씨요.
1: 네. 윤하 씨는 많이 알려졌다시피 일본에서 먼저 데뷔를 했죠. 네. 한국에서도 여러 차례 오디션을 보러 다녔다고 합니다. 그때 영상이 지금 너튜브에 남아있기도 하고요.
0: 네.
1: 그런데 데뷔까지는 이뤄지지 못했고 윤하 씨가 만든 데모가 뭐 피아노 앞에서 노래 부르는 그런 데모가 일본 관계자의 손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당시 그 관계자는 일본 드라마 사운드 트랙을 부를 한국 가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0: 네.
1: 딱 맞아떨어졌던 네. 거죠. 그렇게 일본에서 드라마 음악으로 데뷔를 했고요. 나중에는 이제 애니메이션, 한국에서도 정말 많은 팬을 갖고 있는 애니메이션인데 블리치의 노래 중 하나인 호우키봇이라는 곡을 부르게 됐고 일본 내에서 차트 상위권에 오를 정도로 큰 성공을 합니다. 결국 일본에서 데뷔 1집 고윤하를 발표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이렇다 할 데뷔를 하지 못했던 어린 가수가 일본에서 먼저 성공을 했다는 게 또 재밌는 스토리다 보니까 그래서 2006년 KBS 인간극장에 소개가 됐고요. 그 사실이 이제 한국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반응이 오는 거죠.
0: 저도 윤하를 제대로 알게 된 것은 인간극장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1: 네. 그때 제목이 소녀 윤하 도쿄를 사로잡다였는데 참 멋진 제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발표된 1집에 지금의 윤하를 만든 곡이죠. 비밀번호 486이 들어있습니다. 그때 시절을 잠깐 돌아가 보면
0: 네.
1: 원더걸스나 소녀시대 같은 걸그룹들이 이제 막 인기를 얻기 시작할 때입니다.
0: 네.
1: 그때만 해도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때 윤하 씨가 들고 나온 장르가 피아노 락이었어요.
0: 피아노 락.
1: 네, 락 음악인데 피아노가 중심에 있어서 네. 네, 그렇게 불렸는데 그러니까 너무 데뷔가 선명하잖아요. 그래서 좀 차별화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노래도 좋았고요. 그리고 진짜 노래를 잘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그 발성이 좋고 음색이 정말 멋진지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했는데 그때 얼마나 그 노래 잘하는 신인 이미지였냐면 그 토이의 새 앨범에 누가 노래를 부르냐 이게 항상 예. 화제였어요. 왜냐하면 토이는 객원 보컬을 쓰는
0: 시스템이었죠.
1: 예,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 시절에 가장 노래 잘하는 가수들이 참여를 했는데 여기에 윤하 씨가 보컬을 맡은 오늘 서울은 하루 종일 맑음.
0: 아, 명곡입니다.
1: 아, 이 노래 정말 좋죠. 이 노래가 커다란 사랑을 받으면서 더 음악 팬이 많아졌던 기억이 납니다.
0: 오늘 비밀번호 486 먼저 들어야 되겠네요.
1: 네, 음악도 좋았습니다만 가사도 화제를 모았죠. 뭐 하루에 네 번 사랑을 말하고 뭐 여덟 번 네. 뭐 웃고 여섯 번의 키스를 해줬는데
0: 그래서 486이 된
1: 네,
0: 거죠.
1: 네, 그렇게 됐는데 고 휘성 씨가 작사를 맡아서 화제였죠. 그때는 휘성 씨가 예. 노래 잘하는 가수에 더해서 독특한 작사가로 주목받던 시절입니다.
0: 예.
1: 본인 노래 중에 사랑은 맛있다 같은 제목으로 화제를 모기도 했었는데 근데 윤하 씨 입장에선 이때 노래 가사가 자기 성격하고는 잘 맞지는 않았대요. 그래서 초반에는 좀 부르기 힘들었다라고 털어놓기도 했고요.
0: 같이 들을 노래는요?
1: 사건의 지평선, 윤하 씨를 대표하는 새로운 대표곡이 됐는데 한동안 윤하 씨가 이제 워낙 걸그룹들이 대세다 보니까 솔로 가수들의 인기는 그렇게 높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잠깐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다가 이 노래가 역주행하면서 다시 한번 세대가 다 아는 그런 히트곡을 배출하게 됐죠.
0: 참 독특한 소재였어요.
1: 네. 사건의 지평선은 그 이벤트 호라이즌이라고 해서 과학 용어인데 예. 윤하 씨가 이제 코로나 때 그 모든 가수들이 그리고 음악인들이 이제 좀 할 일이 좀 없어졌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하는데 또 그때 영감을 받은 그런 노래로 재기에 성공하고 나중에는 과학 너튜버와 함께 결혼도 하게 됐으니까 참
0: 인생 참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요.
1: 그러니까요. 참 재밌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0: 자, 그럼 방금 소개해 주신 윤하의 노래 비밀번호 486 그리고 사건의 지평선 이렇게 두 곡 이어 전해드리면서 이대화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더위에 건강 잘 지키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죠.
1: 네, 감사합니다.